0: 특징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설명하다예요. 설명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1: 뭐를 조립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만드는 것을 설명하다.
0: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 걸 이야기하고 싶구나.
1: 네.
0: 우리 민준이는?
2: 선생님이 공부할 때 문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0: 맞아. 선생님들이 공부할 때 특히 설명을 많이 해주시지요?
1: 네.
0: 설명하다란 말은 어떤 것을 남에게 알기 쉽게 풀어 말하다란 뜻이에요. 바로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처럼요.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히 설명해 주었어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것과 그걸 설명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만약 가위를 한 번도 써보지 않는 친구에게 가위 사용법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먼저 가위를 처음 해본 친구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눈앞에서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걸 보여줘요.
0: 말로 설명하기 전에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말이지요?
1: 네.
0: 좋은 설명 방법이네요. 이번엔 풀! 풀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친구에게는 이 풀을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까요? 제니가 선생님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친구야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1: 네. 친구야, 이 풀을 막 칠하면 너무 끈적끈적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 그거 좀 주의해주면 다른 건 다 괜찮아.
0: 끈적끈적하다라는 특징을 소개해주면서 조심해달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오늘 배운 특징과 설명하다 두 단어를 이용해서 짧은 글짓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공책을 꺼내고 펼쳐서
3: 펼쳐서
0: 글짓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3: 네.

0: 특징. 다른 것에 비해 특별히 달라 눈에 띄는 점. 설명하다. 어떤 것을 남에게 알기 쉽게 풀어 말하다.
1: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쓴 글짓기를 발표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민준이가 발표해볼까요?
2: 나의 특징을 설명해주었다. 선생님이 공부를 설명해주셨다.
1: 자, 우리 민준이가 쓴 글을 먼저 이야기해볼게요. 우리가 선생님은 우리 민준이보다 어른이시죠? 이럴 때 쓰는 높임 표현이라는 게 있지요?
3: 네.
1: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이라고 하지 선생님, 않고 어떤 네. 높임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3: 선생님께.
1: 그렇죠. 께서로 바꾸고 공부를은 내용을로 바꾸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어요. 우리 제니 발표해봅시다.
4: 나의 특징은 유연한 몸이다. 선생님께서 나에 대해 설명하시다.
1: 오늘 우리는 특징과 설명하다를 배워보았어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해서 쓸 수 있겠지요?
3: 네!
1: 좋아요, 여러분. 그럼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0: 우리도 그린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오늘의 관용어를 만나러 가볼까요?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그린남매 안녕.
2: 안녕.
3: 자, 그럼 오늘의 관용어를 공개할게. 식은 라 먹기.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1: 혹시 식은 밥 먹기 아닐까?
0: 맛없지 않을까?
1: 뜨거운 밥은 먹자마자 아 뜨거! 하는데 식은 밥은 그냥 차갑네.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
0: 너만 먹는다?
1: 너만 먹는 게 아니야!
0: 나는 식은 빵 먹기면 될 것 같고 식은 물 먹기면 될 것 같고
1: 아
0: 식은 빵도 되지 않을까?
1: 오, 그렇겠네. 아, 혹시 식은 죽도 되지 않을까?
0: 오, 식은 죽! 맛있겠네.
1: 식은 죽 먹기.
0: 나는 물 먹.
1: 그럼 나는 누나랑 비슷한 식은 죽 먹기로 할래.
3: 자, 좋아요. 그럼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누아야,
1: 응?
3: 왜 정답이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어?
1: 식은 죽 먹기는 뜨거운 죽 먹는 것보다 빨리 먹을 수 있잖아. 뜨거운 죽은 아 먹어야지 아 뜨거워 이럴 수도 있고, 하지만 식은 죽은 식은 죽이네.
0: 맛있네.
1: 이렇게 맛있네.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걸 관용어로 표현한 거 아닐까?
3: 아, 식은 죽을 먹는 것처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거구나. 그럼 예진이는 왜 식은 물 먹기라고 생각했어?
0: 식은 물을 먹는 일은 정말 쉬우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이잖아.
1: 그렇지.
0: 그래서 어떤 일은 쉽게 하는 일 같아.
1: 오, 그렇구나.
3: 그럼 노아와 예진이의 뜻이 비슷한 거네.
0: 그런 것 같아.
3: 그럼 노아와 예진이에겐 그렇게 쉬운 일이 뭐가 있어?
0: 나는 공부가 참 쉬워. 난 천재라서 그런가 봐.
1: 나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쉬워. 밑그림만 잘 그리면 아주 잘 그릴 수 있다고.
0: 그리고 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쉬워.
1: 아, 맞아. 누나가 나한테 칭찬을 엄청 잘하거든.
3: 좋아요. 그럼 예진아.
1: 응?
3: 식은 물 먹기라는 관용어를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 사용할 수 있을까?
0: 예를 들어 화석 캐기?
1: 오,
0: 엄마는 어려운 일이잖아. 근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그 일을 쉽게 팍팍팍 캐내는 거야. 그래서 식은 물 먹기라더니 저 사람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빨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일상생활에서.
1: 그렇구나.
3: 무언가를 쉽고 잘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0: 맞아.
3: 좋아요. 그럼 노아는?
1: 종이접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0: 응?
1: 종이접기로 드래곤을 접으시오. 종이접기로 공룡을 접으세요. 이러면 애들이 까버리라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애초에 엄청 쉬운 거를 내는 거지. 이런 건가? 그냥
0: 비행기를 접으시오.
1: 이렇게 종이를 바다로 접으세요. 이런 거 하면 애들이 너무 쉬워요. 식은 죽 먹기예요. 이렇게 말이야.
3: 엄청 쉬운 일을 만났을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1: 응.
0: 맞아. 우리는 숨 쉬는 것도 엄청 쉽잖아.
1: 맞아, 맞아.
0: 들이마시고 내쉬고.
3: 좋아요. 그럼 오늘의 재미있는 그림도 한번 친구들에게 잘 설명해 볼까요?
1: 그래.
0: 나는 식은 물 먹기라고 생각했어.
1: 왜?
0: 우리 물은 막 뜨거울 때 먹기 살짝 어렵잖아. 혀도 데이고.
1: 맞아, 맞아.
0: 근데 식은 물을 먹으면 엄청 편하잖아.
1: 그렇지.
0: 그렇게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쉽게 하는 일 같아.
1: 오, 그렇구나.
0: 그래서 이런 게임 모드 같은 것도 한 그려서 내가 직접 나를 그리는 걸로 상상을 좀 해봤어.
1: 오, 잘했다. 그럼 이번엔 내가 설명해볼게. 나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뜨거운 죽을 먹는 것보다 식은 죽을 먹는 게 더 빠르잖아.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를 관용어로 표현한 것 같아. 이 종이를 그냥 손으로 들는 거라고 쳐봐.
0: 응?
1: 그럼 너무 쉽네. 던질 수도
0: 쉬워.
1: 있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야, 종이 들는 거는 진짜 식은 죽 먹기네. 너무 쉽다. 이렇게 말이야.
0: 잘 설명했어, 노아야.
1: 고마워.
3: 좋아.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그림과 정말 알맞은 설명 잘해줬어요.
1: 고마워.
3: 자,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 둘 중에 있었을까?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2: 뾰로롱.
3: 오늘의 관용어는 식은 죽, 먹기야. 죽은 쌀, 귀리, 밀가루 등의 곡식을 오래 끓여 알갱이를 무르게 만든 음식이야. 현재 사람들이 먹는 밥이나 면, 빵보다 먼저 생겨난 인류 최초의 요리 중 하나지. 죽은 만들기도 쉽고 밥보다 먹기도 편해. 알갱이가 물러서 많이 씹을 필요도 없고 소화도 잘 돼서 아픈 환자들도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막 만든 뜨거운 죽은 생각보다 쉽게 먹지 못해. 입천장이 될 수도 있으니 후후 불면서 조심스럽게 먹어야 하니까. 하지만 식은 죽이라면 어떨까? 뜨거워서 데일 일도 없고 후루룩 넘어갈 테니 식은 죽을 먹는 일은 아주 쉽겠지. 이렇듯 식은 죽 먹기라는 말은 거리낌 없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해. 만약 이제 막 자전거를 배우려는 내가 형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형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방법만 알면 자전거 타는 건 식은 죽 먹기야.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너도 잘 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야.
1: 맞췄다. 아, 누나, 우리 이제 속담 공부 엄청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이제 속담을 말하는 것도 식은 죽 먹기네.
0: 그렇네.
1: 오늘의 관용어는
2: 식은 죽 먹기.
0: 거리낌 없이 어떤 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뜻.
1: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2: 안녕.
3: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1: 홍길동전. 홍길동전은 한글로 쓰인 첫 번째 소설이래. 아름다운 우리말로 만든 홍길동전. 어떤 이야기인지 정말 궁금하다.
2: 맞아.
1: 니케타.
3: 응.
1: 제이니.
3: 응.
1: 제이.
3: 응.
1: 에이든.
3: 응.
1: 모두 준비됐지?
2: 응.
1: 그럼 가보자. 뿅뿅.
2: 뿅뿅.
1: 조선시대 도성 한양에는 이조판서를 지낸 홍대감이 살고 있었어요.
4: 대감마님, 옥동자입니다.
5: 내가 요온 꿈을 꾸었으니 길동은 큰일을 할 아이가 틀림없구나.
1: 홍대감에게는 정실 부인인 유씨가 낳은 맏아들 인형과 하녀 춘섬에게서 얻은 길동이 있었지요. 하지만 길동은 양반이 되지 못했어요. 심지어 홍대감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요. 당시 신분 제도에서는 아버지가 양반이더라도 어머니가 양반이 아니면 그 아들은 양반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4: 아버지!
5: 오냐 오냐.
4: 대감마님.
1: 홍대감은 길동을 서당으로 보내 글을 익히도록 했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치는 길동의 재주에 모두가 놀랐지요.
5: 대감, 길동은 분명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아이입니다. 이렇게 영특한 아이는 처음 봅니다. 나 역시 길동이 참으로 대견하오. 서출만 아니었다면 큰 뜻을 펼칠 아이인데. 길동의 뛰어난 재주가 안타깝소.
1: 조선시대에는 신분으로 계층이 나뉘기 때문에 서출인 길동에겐 늘 서름이 함께했지요. 하루는 어린 길동이 동무들과 놀고 있을 때였어요.
6: 어떤 놈이 이걸 여기에 둔 거야?
0: 죄송합니다. 제가...
6: 상놈 주제에 양반자...

0: 아재가 가는 길을 방해하다니, 내 이놈!
1: 양반 체면에 상껏들과 상대하다니, 그만하고 가자.
2: 형. 길동을 구해준 도령은 길동의 형 인형이었어요. 인형의 지혜로 위기를 모면한 길동은 마음속으로만 형을 불러보았어요. 길동은 신분의 차별로 겪는 서러움을 학문과 무술, 술법을 연마하며 달래었어요. 바람과 구름을 다스리고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둔갑술까지 익히고 있었지요. 길동은 밤이면 밀려드는 마음속의 울분을 삭히기 위해 검을 들고 나갔어요.
3: 이 밤에 무술 연습이냐? 무슨 걱정이 있느냐? 왜 말이 없느냐? 괜찮으니 말해보거라.
4: 대감마님, 소인은 서출인 탓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마저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옵니다. 더구나 과거 시험을 통해 벼슬 자리를 얻거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소인의 능력을 펼칠 기회는 아예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런 비천한 소인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2: 홍 대감은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겼어요. 대감은 정말로 화가 난 사람처럼 언성을 높여 길동을 꾸짖었어요.
3: 내 이놈! 이 나라의 서출이 어디 너 하나뿐이라더냐? 다시 한번 그런 소리를 한다면 그때는 용서치 않겠다. 방에 들어가거라.
2: 온 밤을 눈물로 지새운 다음 날, 길동은 어머니인 춘섬의 방을 찾았어요.
4: 소자, 더는 멸시 받으며 살 수 없어. 어머님 곁을 떠나려 하오니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2: 홍길동이 집을 떠난 지 여러 날이 지난 후, 나라에는 이상한 도적 사건이 나타났어요. 할빈당이라는 도적들이 탐관오리들에게서 재물을 빼앗고 그것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5: 누가 이런 걸?
3: 홍길동!
1: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아주지 않는 이 나라를 내가 꼭 바꾸고야 말겠다!
2: 그 도적은 바로 홍길동이었어요. 활빈당의 두목이 된 홍길동은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6: 앞으로 홍길동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된다.
7: 맞아.
8: 홍길동이 좀 불쌍하다고 느꼈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니까 너무 불쌍했어.
6: 그랬구나. 친구들, 태어난 신분에 따라 사람의 계층을 나누는 제도가 바로 신분제도야. 홍길동전이 쓰인 조선시대에는 사람을 노비, 상민, 중인, 양반으로 나누고 지배하는 사람, 지배받는 사람으로 구분지었대. 이렇게 신분제도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9: 뭔가 차별 같아. 차별 같고 약간 뭐 양반이면 뭐 힘들진 않겠지만 만약에 노비? 진짜 힘들 것 같아, 노비면은.
8: 신분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지적하니까 난 그게 싫을 것 같아.
10: 난 좀 쓸쓸했을 것 같아. 나만 이런 걸까? 나만 이렇게 마음이 촉박해야 되는 걸까?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다.
6: 홍길동처럼 신분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9: 되게 슬플 것 같아.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엄청 많은데 요즘 시대는 자기가 잘만 하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거의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저 시대는 그게 잘 안 됐으니까 되게 화날 것 같아.
6: 그럼 만약 홍길동이 차별받지 않았다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됐을까?
9: 일단 홍길동이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공격하는데 공부했잖아. 그래서 이제 전투도 공부하면서 이제 이순신 장군님처럼 이제 훌륭한 장군이 되어서 다 이겨버리는 거지.
6: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기 때문에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해. 홍길동전이 전해주는 의미를 잘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보자.
7: 응!
6: 세상을 뒤집는 홍길동의 이야기. 더 많은 활약이 궁금하다면 책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0: 바랄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1: 손을 안 씻고 간식을 먹은 피터. 저런, 감기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추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한다. 2번, 마스크를 꼭 쓴다. 정답은 2번. 감기가 유행할 땐 마스크를 꼭 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꼭 씻고 양치질만 잘해도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없앨 수 있어요.
2: 로봇카플리랑 꼭꼭 약속!

0: 그래, 이따 봐. 친구들 온다니까. 왔다.
1: 이젠 친구들한테 말할 때도 되지 않았나? 네가 사실은 고민형이란 거 말이야.
0: 근데 그게...
1: 코드가 뽑혀 있었군. 조수, 거기 믹서기 코드 좀 꽂아주겠나?
0: 잠시만요.
1: 정신 차려, 조수! 큰일 날 뻔했군.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가 아닌 다른 물건을 넣으면 몸에 전기가 흘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0: 그러게요. 제가 인형이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2: 완전 웃기지? 안녕!
1: 어서 와라.
0: 곰초이는?
1: 어?
0: 뭐야? 왜 안 돼?
1: 조수, 친구들이 찾는다. 어?
0: 변신이 안 돼요. 아까 감전되면서 버튼이 고장났나 봐요.
1: 저런. 그럼 이 기회에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
0: 지금요? 싫어요. 애들이 엄청 놀랄 거예요.
2: 뭐 하는 거야? 볼까?
0: 그냥 애들한테 곰초이 없다고 해주세요.
1: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란 건가?
0: 거짓말은 아니죠. 사람 곰초이는 진짜 여기 없잖아요.
1: 그럼 그렇게 말하지. 너희들이 아는 사람 어린이 곰초이는 지금 여기 없다. 대신
0: 안녕.
2: 안녕?
0: 난 곰쪼리라고 해.
2: 곰쪼리?
0: 그 곰초이는 급한 일이 생겨서 해물떼기 갔어. 그냥 너희끼리 놀라고 하던데.
2: 알겠어. 아쉽네. 집에 곰초이가 좋아하는 마시멜로 빵 사놨는데.
0: 진짜? 그거 맨날 품주는데 어떻게 샀냐? 대박.
2: 너도 마시멜로 빵 좋아해? 곰초이랑 똑같네.
3: 어? 그러고 보니까 얘 목소리도 곰초이랑 비슷한데?
2: 맞다. 완전.
0: 그럴 리가.
1: 곰초 아니 곰쪼리. 나 배달 간다.
0: 출신님.

0: 철수님, 철수님,
1: 어?
0: 철수님, 전 이제 어떡해요? 제가 곰충이란 걸 수호랑 바비가 알아채면.
2: 사람들은 곰인형을 좋아하지. 그러니 네가 곰인형인 걸 알아도 친구들은 널 계속 좋아할 거다.
0: 하지만 전 친구들의 곰인형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수아랑 바비의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고요.
1: 뭐?
0: 사람이랑 곰인형이 진짜 친구가 돼서 같이 놀았던 얘기 들어보셨어요?
2: 그런 얘기는...
0: 그봐, 이렇게 자꾸 보잘것없는 보라색 곰인형은 사람들이랑 찐친이 될 수 없을 거야.
2: 아, 근데 이런 응? 얘긴 들어봤지. 사람들 세계에서 친구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이라는 거. 너희들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나도 궁금한걸? 그럼 난 바빠서 이만.
0: 철수님, 모습을 있는 그대로?
3: 곰돌이! 너 마시멜로 빵 좋아한다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을래?
0: 응? 좋아!
3: 완전 맛있겠다!
0: 그래, 나 수아랑 바비한테 내가 곰충이란 사실을 말할 거야! 얼른 가자!
3: 그래!
0: 빨리!
3: 보드게임부터 할까? 호빵부터 먹을까?
0: 근데 나 너희한테 할 말 있어. 사실 나... 위험해! 저렇게 멀티탭에 전기 코드를 많이 꽂아서 사용하면 안 돼. 그러다가 멀티탭에 전기가 너무 많이 굴려서 불이날 수도 있어.
3: 좀 뽑아놔야겠다.
0: 응.

0: 슬픈.
1: 자, 이제 말해봐. 너 할 말 있다며?
0: 사실 나.
2: 아, 근데 배고프다. 우리 호빵부터 좀 먼저 먹고 하면 안 돼?
3: 난 천성.
1: 알았어. 잠깐만.
3: 응, 알겠어.
1: 아, 손 씻어야겠다.
2: 근데 너 아까 하려던 말 뭐야?
0: 아, 그거.
1: 언제인지 코드가 뽑혀있네?
0: 사실

0: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 코드를 꽂으면 안 돼. 물은 전기가 더잘 통하기 때문에 젖은 손으로 전기를 꽂았다가 감전될 수도 있어.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근데 너나 때문에.
1: 난 괜찮아.
0: 핵심!

0: 자, 이걸로 말려줄게.
1: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가진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곰돌이였어. 안녕, 얘들아.
2: 무슨 일이야?
3: 곰돌이가 전기에 감전됐나 봐.

0: 아직 털이 반지르르한 걸 보면 잠깐 기절한 것 같군.
1: 에, 그러게요. 곰초이, 눈 떠봐요.
2: 곰초이? 얘는 곰쫄인데?

0: 얘들아, 나와 마지막으로 할 만해.
1: 곰초이, 너 원래 곰인형이었구나.
2: 응? 우와, 내 하트 버튼 이제 작동하나 봐.
1: 오,
2: 좋은데? 어? 다시 한번 해볼까? 1차.
1: 오호,
2: 오호.
0: 근데 너희들 나한테 실망한 거 아니야?
1: 응, 실망했어. 네가 곰인형이란 걸 더 빨리 말해주지 않아서 실망했어.
2: 맞아. 진작에 알려줬으면 우리가 널 더 귀여웠을 텐데.
0: 근데 내가 곰인형이어도 계속 너희들 친구 맞지?
1: 야, 우린 네가 곰인형이 아니라 못생긴 고릴라 인형이어도 평생 너랑 친구할 거거든.
2: 맞아. 너 귀여운 곰돌이 녀석아.
3: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들 세계에서 친구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이라고요.
4: 네. 오늘은 곰초이가 조금 부럽군요.
3: 헤헤이. 철수님한텐 제가 있지 않습니까?
4: 네?
3: 자. 짠이요.
2: 아니야. 너 내가 더 귀여워.
1: 수아랑 초이는 귀엽지.
2: 아니, 아니 우리 다 귀여워. 그냥 귀여워.
4: 아니,
2: 귀여워.
4: 아니,
2: 귀여워.
3: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립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전기 안전사고는 정말 무섭습니다. 멀티탭에 플러그를 많이 꽂아서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 플러그는 하나씩만 꽂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는 모두 빼주세요.
2: 나와.
3: 콘센트에 플러그가 아닌 다른 물건은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감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전기는 물에서 더 잘 통하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 젖은 손으로 전기 코드를 꽂거나 물 가까이에서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잘 기억하면서 어린이들

프로펠러! 야! 떨어지지 말고 오래 날아라! 아, 더 오래 날아야 해. 자, 슝슝슝! 떨어지지 마! 자, 오래 버티기!

0: 오래 날 순 없는 걸까?
1: 헬리콥터다!

0: 우와 멋지다. 우와 프로펠러가 엄청 크잖아. 우와 하나 둘셋넷 다섯. 우와 다섯 걸음이 넘어. 우와 정말 엄청 거대하다. 우와 이런 헬리콥터가 날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우와 여기 날개도 있어. 우와 작은 프로펠러도 있네. 우와 여기 있는 날개는 내 손을 활짝 폈을 때보다 더 크잖아. 우와 프로펠러로만 나는 게 아니었네. 우와 너무 멋지다. 우와 너무 큰 프로펠러. 우와 나도 타고 싶어. 나도 탈래. 아 기장님 나도 태워주세요.
1: 오케이.
0: 우와 저 그럼 그냥 타면 되나요?
2: 잠깐만요. 구명조끼 먼저 입으세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우와 나의 헬리콥터

0: 내가 지금 사기를 날고 있어.
1: 행복한다. 판다 판다 뚱바 뚱바 뚱바
0: 카운파이어 씨씨씨. 예. 우와 감사합니다. 와 바람. 내가 탄 헬리콥터야! 멋지지! 어디서든 뜨고 어디로든 가고 어디서든 머물고 어디든 착륙하는 이 헬리콥터의 비밀은 뭘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2: 씽!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하늘, 바다, 산,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헬리콥터. 최대 시속 300km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속도야. 이렇게 커다란 헬리콥터가 위로 뜰 수 있는 비밀은 뭘까? 그 비밀은 이 길쭉한 막대, 바로 프로펠러야. 헬리콥터 위에 달린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바람을 만들어내고 그 바람을 아래로 밀어내서 헬리콥터 몸체를 위로 띄울 수 있는 거지.
0: 아하! 역시 프로펠러! 근데 씽씽! 내 막대 프로펠러는 금방 떨어지던데 어떻게 헬리콥터는 오래 떠있을 수가 있는 거야?
2: 그건 프로펠러를 돌리는 힘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를 비교하면 알 수 있어. 손바닥에 한번 밀어서 돌리는 힘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막대 프로펠러는 오래 날지 못해. 하지만 엔진으로 돌리는 힘은 오래가지. 헬리콥터는 강력한 엔진이 프로펠러를 계속 돌려주기 때문에 오래 떠있을 수 있는 거야.
0: 아하!
2: 프로펠러를 자세히 봐.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 이 모양과 기울기를 잘 봐. 단면이 유선형 모양이고 기울어져 있지? 기울어진 날개가 아래쪽으로 바람을 보내주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기울어진 날개를 따라 바람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 바람의 힘으로 헬리콥터가 위로 뜨는 원리! 이제 이해했지?
0: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풍선으로 확인! 프로펠러 역할을 해줄 날개와 엔진 역할을 해줄 풍선이 여기 있어! 풍선에 있는 바람으로 날개를 회전시켜볼까? 자, 분리를 시켜서 풍선의 바람을 불고 이 비스듬한 날개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완성! 자, 이제 풍선을 놓아볼까? 우와! 우와! 봤어, 봤어! 프로펠러 날개가 빙글빙글 돌면서 나는 거 봤냐고! 풍선의 힘으로 날개를 돌려줄 때 각 날개의 비스듬한 모양이 바람을 아래쪽으로 보내줘서 풍선이 날 수가 있었던 거야. 커다란 헬리콥터가 하늘을 나는 원리도 이거 맞지? 엔진의 힘으로 커다란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바람을 아래로 보내주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뜨는 거라고.
2: 딩동댕. 한다면 완벽히 이해했네.
0: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0: 꼬리 쪽에는 왜 프로펠러가 있는 거지?
1: 꼬리 프로펠러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보여줄게. 여기 꼬리 프로펠러가 없는 헬리콥터 보이지?
0: 어? 공중에서 빙빙빙 돌기만 해.
1: 그래서 꼬리 프로펠러가 있는 거야. 꼬리 프로펠러가 있어야만 헬리콥터 몸체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거지. 꼬리 프로펠러가 왜 필요한지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알겠지?
0: 우와! 꼬리 프로펠러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구나! 드디어 헬리콥터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프로펠러가 만드는 바람의 힘이야! 이제 비밀도 알았으니 또 타볼까? 어? 지금 헬리콥터가 출발할 것 같아! 나도 타야지! 기장님! 기장님! 저도 타도 될까요?
2: 오케이!

0: 아이의 비밀.
1: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0: 이쯤이면 괜찮겠지?
1: 뭐가? 이게 무슨 소리야? 포비가 어디 갔지?
0: 해리, 일어났구나.
1: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0: 못 들었어.
1: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나저나,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와?
0: 날씨를 보고 왔어.
1: 날씨는 왜?
0: 낚시하러 갈까 해서.
1: 낚시? 나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0: 놀이터? 또 방귀가 나올 것 같아.
1: 싫어?
0: 아니야, 가자.
1: 그래. 고기, 놀이터는 싫은가?
0: 휴, 큰일 날 뻔했다.
1: 버비, 우리 그냥 낚시하러 가자.
0: 아니야, 해리는 놀이터 가고 싶어 했잖아.
1: 그렇긴 한데.
0: 그럼 가자.
1: 화난 건 아니겠지?
2: 뭐하고 놀까? 저거 타자.
3: 좋아.
0: 좋아.
2: 재밌겠다.
4: 맞아. 누가 놀려?
0: 내가 할게.
3: 고마워.
0: 자, 간다.
2: 고비 느려졌잖아.
4: 크랑크랑.
2: 더 세게 돌려줘.
0: 응, 알겠어.
1: 갑자기 어디 가는 거지? 오늘 아침에도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2: 정말?
4: 고비 혼자 놀리기 해서 화났나?
2: 그런가 봐.
3: 고비!
2: 있었구나. 포비, 화 많이 났어? 포비만 혼자 못 탔잖아.
1: 맞아, 힘들었지.
4: 이번엔 우리가 태워줄게.
2: 그래.
0: 난 괜찮아.
4: 아니야, 이번엔 포비 차례야. 크랑크랑.
2: 그래, 빨리 가자.
4: 포비, 준비됐지?
0: 응.
4: 자, 출발합니다.
0: 재밌다.
4: 이번엔 더 세게.

0: 어? 저기 통통이가 보이네요. 아, 다들 저기 있구나.
1: 포비, 괜찮아? 미안해, 포비.
2: 우리가 너무 세게 돌렸나 봐.
3: 아니야. 나는 가볼게.
1: 포비가 또 화났나 봐. 어떡해.
4: 따라가 보자.
2: 포비!
3: 아, 안 돼!
5: 얘들아!
3: 통통이까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5: 남아졌네.
4: 어, 통통이네.
2: 이게 무슨 냄새야?
5: 얘들아, 안녕.
4: 통통아, 너 방귀 낀 거야?
2: 어, 지독해.
5: 뭐? 방귀?
3: 저기.
5: 내려올 때 힘을 너무 많이 줬나? 미안해. 어?
4: 그래, 다음부터 조심해줘.
2: 맞아.
5: 알았어.
4: 그나저나 이렇게 지독한 방귀는 처음이야.
6: 얘들아, 우리 집에서 점심 먹을래?
7: 좋아.
6: 포비가 좋아하는 햄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3: 어, 그래.
6: 빨리 가자.
2: 그래, 맛있겠다.
3: 또 방귀를 뀌면 어떡하지?
6: 맛있게 드세요.
2: 우와, 맛있다.
5: 역시 루피 요리야.
3: 그럼 나도.
6: 포비, 왜 그래?
3: 나 먼저 가볼게.
4: 왜 그러지?
2: 그럼 왜 그래?
4: 햄이 없잖아.
2: 어떻게 된 거야?
6: 호비 것만 깜빡했나 봐.
4: 집이 흔들렸어.
2: 아침에도 이랬는데.
4: 지진인가?
2: 그런데 포비는 어떡하지?
6: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4: 아, 좋은 생각이 있어. 포비를 위한 파티를 열어주자.
2: 좋아, 그러자.
8: 난 케이크를 만들게.
9: 그럼 난 선물을 만들어야지.
10: 나도 좋을게.
0: 다음 날이 됐어요.
2: 포비, 뭐해?
3: 책 읽고 있어.
2: 낚시하러 갈까?
3: 낚시? 좋아. 해리, 낚시하러 갈까?
2: 그래. 아, 차차!
3: 왜 그래?
2: 할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3: 응? 무슨 일?
2: 그런 게 있어.
3: 그럼 나도 도울게.
2: 아니야. 포비는 낚시하고 와. 빨리.
3: 어, 그럼 알았어.
2: 잘 다녀와.
3: 해리가 좀 이상하네.
2: 그럼 시작해볼까?
0: 포비가 낚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3: 해리, 나왔어. 응?
7: 짠!
3: 우와, 이게 다 뭐야?
6: 포비를 위해 준비했어.
2: 근사하지?
3: 날 위해서?
2: 어젠 우리가 미안했어.
4: 맞아.
2: 화 많이 났었지.
3: 어,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방귀 때문에 그런 거야.
2: 뭐? 방귀?
3: 맛있다. 저, 저기.
2: 뭐야, 또 방귀야?
3: 나가서 끼고 올게. 더 움직이면 나올 것 같아.
2: 뭐라고?
3: 다들 도망쳐!
5: 잠깐! 걱정 마. 내가 마법으로 해결해 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이야! 편하게 끼워도 돼.
3: 어, 알겠어.
9: 정말 냄새가 안 나잖아.
2: 신기하다.
9: 너무 커지는 것 같아.
7: 방귀 냄새가 정말 지독한가 보네요.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0: 못생긴 일 1.
1: 오늘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2: 안녕, 에디.
3: 안녕. 어서 타.
2: 응.
3: 자, 출발합니다. 왜 이러지?
4: 움직인다. 고쳐야 할 것 같아.
3: 아이, 늦을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됐다.
4: 괜찮을까?
3: 응, 걱정 마. 가자.
5: 해리, 이제 가자.
6: 알았어.
3: 아치우.
5: 괜찮아?
6: 괜찮아.
5: 감기 같은데 캠핑은 다음에 갈까?
7: 보비, 해리.
6: 괜찮아. 가자, 보비. 안녕.
8: 안녕.
6: 어서 와.
3: 그럼 출발합니다.
5: 얘들아, 우리 사진 찍고 갈래?
8: 좋아!
5: 오, 카메라를 두고 왔네. 잠깐만. 어딨지? 찾았다.

0: 다들 괜찮아? 미안, 나 때문에.
1: 괜찮아.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그럼 다시 출발해볼까?
3: 저런,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네요.
1: 추워.
0: 해리, 괜찮아?
1: 감기 맞나봐. 응?
2: 차가 고장 난 것 같아.
1: 뭐? 그럼 어쩌지? 얘들아, 저기 봐.
2: 일단 저기로 피하자.
0: 해리.
1: 잠깐만. 내가 쿠키를 만들어 왔어.
2: 오, 쿠키. 패티가 만들어 왔다고.
1: 자, 먹어봐. 힘이 날 거야. 고마워. 맛있다. 정말? 패티, 나도 줘. 알았어. 잘 먹겠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0: 아니야.
1: 코가 막혀서 그런가? 난 맛있는데.

0: 날씨가 좋아졌어.
1: 정말 아니다.
0: 그런데 해리, 감기 나은 거야?
1: 응, 쿠키 덕분인가 봐. 고마워, 패티. 다행이야.
0: 에디, 고칠 수 있겠어?
2: 어이, 안 될 것 같아. 미안, 정비를 잘했어야 했는데.
0: 그럼 캠핑 못 가는 거야?
2: 아, 그거야!
0: 자, 뭐 하는 거지?
1: 그러게.
2: 다 됐다.
0: 이게 뭔데?
2: 기차를 열기구로 만드는 설계도야.
0: 열기구로 만든다고?
3: 어떻게?
2: 하? 기차로 바구니를 만들고 펜트로 커다란 풍선을 만들면 돼. 아,
0: 그럼 되겠다. 빨리 만들자.
4: 친구들은 고장난 기차로 열기구를 만들었어요.
0: 우와, 드디어 다 만들었다.
2: 그럼 출발해볼까?
0: 어, 저기 푸른 숲이다.
1: 곧 도착하겠네.
2: 어? 어? 어?
5: 들 도착했으려나? 아? 친구들이잖아.
6: 얘들아, 뭐 하는 거야?
0: 안돼! 오지 마!
6: 아? 뭐라고?
5: 얘들아,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2: 그게... 그래서 열기구를 만들어서 타고 온 거야.
5: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7: 크랑크랑.
0: 맞아, 나도 배고파.
1: 나도.
5: 그럼 먹을 걸 구하러 갈까?
8: 좋아.
4: 친구들은 음식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0: 그러게.
1: 루피, 너도 먹어봐.
2: 알았어. 어? 우와, 맛있어.
3: 그럼 나도 먹어볼까?
4: 나도.
3: 뭐야, 야. 잡아봐라.
5: 친구들이 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6: 안 돼.
1: 아니.
4: 아, 아무래도 이건 마법 열매인 것 같아.
1: 안 돼.
3: 통통아, 어떻게 좀 해봐.
4: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 아, 그럼 로디. 붉은 숲으로 가.
6: 붉은 숲,
3: 크랑.
4: 응,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3: 크랑크랑.
6: 거기가 어딘데?
4: 막춤 버섯이 알 거야.
3: 크랑크랑.
6: 응, 친구들을 구하자.
5: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1: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냐고.
1: 나도 동감이다.
2: 너무 힘들어.
3: 수지야, 이제 포기하고 집에 가자.
0: 안 돼. 대왕 조개 세 마리 다 찾기 전엔 못 가. 그래야 조개 생태를 조사하는 체험학습 숙제를 할 수 있다고. 아유, 다들 힘을 좀 내봐.
4: 내가 조개 세 마리를 다 잡아준다면. 수지?
2: 와, 티라! 정말 고마워.
4: 내가 다 잡아줄까?
3: 여기 대왕조개 찾았어.
4: 야, 뭐라고?
2: 와, 맥스!
0: 드디어 찾아냈구나.

0: 이 볼트님이 잡은 대왕족의 낚시요.
1: 우와, 볼트. 이렇게 큰 조개는 처음이야. 진짜 잘했어. 오, 볼트. 수지야.
2: 이럴 수가.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했는데. 마지막 대왕독에는 기필콘 내가 잡고야 말 테다. 어? 수지야, 여기에 대왕독에가 있다.
1: 우와, 어디 어디?
2: 봐라, 내가 잡은 조개를.
0: 뭐야 티라, 그건 꽃게잖아. 에이, 괜히 설레.
2: 안 돼, 수지. 야, 수지.
3: 여긴 어디지?

0: 이런 지하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어. 잘못하면 폭발에 휘말리겠군. 저기다. 저곳으로 탈출해야겠어.
1: 잠깐!

0: 얘들아, 덕분에 숙제를 마칠 수 있었어.
1: 자, 그럼 얼른 집으로 가자.
2: 얘들아, 변신하자. 최강공룡 미니트 공대 변신!

0: 진단 공룡 미니트 공대. 괜찮아요?
1: 어? 미니 특공대 블루? 고마워요.
0: 자, 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2: 오토! 대체 무슨 일인지?
3: 회원들, 조금 전 바닷속에서 해도화산이 폭발했다.
0: 그래서 이런 일이...
3: 다이노이드 파워가 감지되었다. 지금 즉시 해저로 출동해 마지막 다이노이드를 안전하게 구해내도록.
4: 네, 사령관님.
0: 남은 다이노이드는 버스터 기갑뿐이야. 얼른 가자.

0: 선생님, 드디어 버스터 기계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1: 드디어 찾았다.
2: 난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의 합체 따윈 보고 싶지 않다.
1: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3: 카르노님, 제가 버스터 기가의 코인을 가져오겠습니다.
2: 렉버스터, 지난번에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것 같은데.
3: 이번 임무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부디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의 출현을 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블랙버스터.
3: 맡겨주십시오, 카르노님.

레이틀 엑스카이즈. 그것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0: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1: 대원들, 지금 블랙버스터가 버스터 기관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게 포착됐다. 거기서 시간을 지체선 안 돼.
2: 이 녀석들, 그래서 우리 가로막은 거였어?
0: 이거나 받아라! 야!
2: 이럴 시간이 없어! 어딜 가려고!
3: 루시!
4: 이 녀석들이!
5: 여긴 내가 먹겠다! 너희는 어서 버스터 기관을 구해!
2: 하지만...
5: 그래야만 그레이트 레스카이저로 합체 카르노 군단을 무찌를 수 있다! 어서!
2: 버닝케라! 썬더티라! 마그킬러! 소환! 너흰 티다를 도와 여길 막아줘!
3: 알겠어!
0: 티다! 볼트, 어서 가자!
2: 티라, 꼭 버스터 기가를 구해올게! 최종 합체, 그레이트 렉스카이저 D9! 티라, 꼭 버스터 기가를 구해올게! 루시, 얼마나 남았지?
6: 3km 남았어.
2: 오케이, 전속력으로 간다!

0: 블랙버스터?
1: 그레이트 렉스 카이저의 합체는 용납할 수 없다. 버스터기가 이 코인은 내가 가져간다!
0: 어림없다! 다이노이드 소화!
2: 내 친구를 내버려둬!

0: 머스터기가 내가 내려간다.
1: 고맙다, 지구의 전사들. 나도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2: 좋아, 어서 다른 동료들을 구하러 가자.

Yeah!

0: 얘들아.
1: 테라, 괜찮아?
0: 해냈구나, 볼트.
2: 니트 공대.
3: 블랙버스터, 실패한 거냐?
1: 이제 진정한 바이노이드의 힘을 보여주마! 레이트 렉스카이저 D9!

0: 아들 모기를 들어 넷이 한 마리 공격하면 돼.
1: 그렇겠지.
0: 공격해!
2: 안타깝다.

힘의 차이를 인정해라.

0: 별 볼 일 없는 녀석들.
1: 이게 네 최선이냐?
0: 이럴 수가.

0: 일단 고쳐야지.
1: 카르노, 다음은 네 차례다.
2: 블랙버스터, 이 멍청한 녀석. 널 믿은 내가 바보지. 하지만 너희의 코인은 곧 내 손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0: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어디 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전야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송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퇴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속도가 엄청 느리거든.
1: 어허, 거기 네? 조리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죄송합니다.
2: 어? 이연?
0: 어? 어? 어? 유리야!
2: 어? 유리?
0: 유리야!
2: 다 같이 놀러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0: 친구요? 아, 어? 남자친구.
3: 와, 조금만 놀았다고.
2: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0: 아니요, 관심 없는데.
2: 그건 바로 파이어 로보의 피닉스님이야.
0: 피닉스? 역시!
2: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4: 괜찮으세요?
2: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0: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5: 네가 왜 감동을 해?
4: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0: 어?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매달려 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 있어!
4: 아이스걸 짓인가?
2: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얘들아, 어디 가!

0: 허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2: 무슨 상황이야?
0: 이안, 태우, 여긴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3: 알려주세요!
0: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2: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0: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2: 알았어.
0: 그럼 이야! 어서 나오세요.
3: 고마워요.
2: 자, 다음 간다.
0: 응? 더? 어떡해.
4: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2: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0: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2: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다음 분 준비해주세요.
4: 자자, 조심조심.
0: 피닉스님.
4: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2: 훌륭하게 버텨줬어.
5: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4: 천만에.
2: 자, 그럼 이제 내려가.
0: 어?
4: 아이스걸?
6: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0: 어쩌지? 곧 끊어질 것 같아. 서로 다 떨어지겠어.
1: 이제 나오세요.
2: 아, 살았다, 살았어.
1: 저쪽은 아직인가?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0: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2: 무서워.
3: 반장아! 반장아!
1: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3: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1: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0: 유리야,

0: 이런, 늦었어?
1: 깜짝아!
0: 다행이다.
2: 아빠!
1: 왜 그래? 어디 다쳤니?
2: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3: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4: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1: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2: 너희들 어디 갔다 와?
5: 어? 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1: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2: 아, 그렇구나. 고생했네.
5: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2: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5: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1: 유리를? 왜?
2: 그러게. 어?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5: 아, 정 박사님이.
2: 정 박사님이 누군데?
5: 야, 파이어로보의.
2: 파이어로보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0: 미안. 이젠 안 그럴게.
4: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뒤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0: 진정해. 우린 길을 가다가. 내 냄새.
1: 왜 그러는 거야? 우린 고고 다이노 곤충 탐험대야.
0: 곤충들을 도와주러 왔다고. 고고 다이노? 어? 나는 폭탄 먼지벌레야. 깜짝 놀라면 나도 모르게 방귀를 뀌어. 정말 미안해.
2: 괜찮아. 놀래킨 건 우리가 먼저니.
1: 그런데 넌 방귀 냄새를 맡아도 괜찮아?
0: 어? 아, 난 어릴 때부터 익숙해서.
2: 그런데 왜 놀란다고 방귀를 뀌지?
3: 스캔해보자. 고고 스캔! 폭탄 먼지벌레는 뱃속에 화학물질을 만드는 두 개의 샘이 있대. 위험을 느끼면 두 물질을 합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고온 화학기체를 발사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거지. 1초에 500번이나 쏠 수 있다는데?
2: 1초에 500번이라고? 그 정도면 방귀 대장인데?
0: 그런 말 하지 마. 난 방귀 뀌는 게 싫단 말이야.
2: 어?
0: 내 방귀 때문에 같이 놀려는 친구가 없거든. 아까도 방귀를 낄까봐 조심조심 다니고 있었던 거야.
2: 그랬었구나.
0: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너희들 곤충을 돕는다며? 그럼 내가 방귀를 끼지 않게 도와주라.
2: 뭐?
4: 먼저 놀라지 않는 훈련을 해보자. 시작할게. 5, 4, 3, 2, 1.
3: 막을 수 없다면 밖으로 안 나오게 하면 되지. 나의 발명품으로 대용량 풍선.
5: 우와.
3: 네, 이걸 달면 마음껏 방귀를 뀌어도 돼.
0: 정말로? 신난다.
2: 테스트를 해봐야지. 우와. 우와, 가스도 안 나오고 냄새도 안 나.
3: 말했잖아, 얼마든지 뀌어도 된다고. 우와.
0: 어떡해!
2: 큰일 났다! 얼른 쫓아가!

0: 물에 떨어져서 살았다. 날개는 좀 다쳤지만.
1: 저기 괜찮아? 거긴 위험하니까 얼른 도망쳐.
0: 메뚜기잖아? 위험하다니? 뭐가? 어? 에?

0: 맛있는 벌레다. 잡아라. 뭐 하는 거야? 어서 쫓아가!
1: 살려줘!
2: 얘들아, 폭탄 먼지벌레가 위험해. 변신하자.
3: 페이지, 이리 나와, 변신!
2: 지금은 방귀 좀 참아줄래?
4: 아, 미안해.
5: 폭탄 먼지 벌레를 데려갈게. 핑, 파워 줄게. 개구리 네가 아니라고. 이제 못 참겠어.
2: 지금은 안 돼.
6: 이럴 때 방귀를 뀌어버리면 어떡해.
4: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1: 잠깐만, 개구리들이 가까이 못 오고 있어.
2: 아, 방귀 가스 때문이야. 그렇다면 방귀를 이용해서 도망가자.
1: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괴로운데.
6: 아, 나에게 딱 맞는 발명품이 있어.
2: 우리는 고고다이노 방귀 돌격대.
0: 뭐야 저거? 얼른 혼쭐을 내줘라.
6: 오른쪽 발사.
1: 이번엔 왼쪽 발사.
0: 감히 내 부하들을.
2: 좋아, 지금부턴 방귀를 참아봐.
4: 네? 알았어. 근데 더 이상 못 참겠어.
2: 안 돼, 조금만 더 버텨줘.
0: 도망만 칠 거냐.
2: 지금이야, 발사.
4: 해냈다, 이겼어. 내가 대왕개구리를 이겼다니 믿을 수가 없어.
7: 응, 정말 대단했어.
4: 괜찮아. 미안해. 난 놀라면 방귀를 뛰어서.
7: 미안하긴, 정말 멋진 방귀야.
4: 어? 내 방귀가 아무렇지도 않아?
7: 당연하지. 이 방귀 덕분에 개구리들을 물리쳤잖아. 여긴 원래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들이 나타나 모두 도망갔어. 나만 혼자 남아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4: 그렇구나. 나도 혼자라서 그 마음 잘 알아.
7: 정말? 우리 친구하자. 응? 너와 함께 있으면 재밌고 든든할 것 같아. 오늘부터 친구 1일.
4: 진짜로? 좋아.
2: 역시 자연에 존재하는 것엔 다 이유가 있어.
1: 응, 맞아. 폭탄 먼지벌레야 방귀가 싫지 않지?
4: 당연하지. 나는 방귀를 끼는 내가 엄청 좋아.

0: 소리를 해봐요.
1: 여섯, 일곱, 여덟.

0: 깜짝놀이를 해봐요. 이야이야오. 누가 살고 있나? 사자! 아, 나도 같이 놀아도 돼?
1: 그럼 당연하지.

0: 생쥐잖아. 이 조그만해서 안 보였네.
1: 어머, 다 잡아먹힌 줄 알았는데. 어, 귀여워.
0: 아유, 만지면 안 돼. 지지,
1: 잠깐만.
0: 지지.
1: 어, 생쥐 안녕.
2: 미안하단 말도 없이 가버리다니.
3: 하,

그건 박사, 당신이었지. 지구에서 실수로 암흑 포털을 열어 이곳에 떨어진 박사.

0: 죽으라고 나는지.
1: 그때 난 죽은 아내를 살리려고 시간을 되돌리는 장치를 만들었었어. 하지만 아내는 살리지 못하고 괴물들이 살고 있는 암흑 포털만 열어놨지.
0: 그 암흑 포털에서 네 목숨을 구해준 게 나야, 이 조그마 왕. 근데 나를 배신해?
1: 이봐, 나를 먼저 배신한 건 조그마 왕 너야. 네가 나를 구하고 얼마 뒤 일이었지.
2: 조그마 왕, 뭘 그렇게 열심히 봐?
0: 암흑 포털 근처에서 암흑 에너지가 발견됐다는데? 근데 암흑 에너지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2: 암흑 에너지를 아주 많이 모아서 단단한 형태로 만들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
0: 강력한 무기?
2: 무기.
1: 넌 그 말을 듣자마자 찍찍 마법으로 날 좁은 방에 가두고 강제로 암흑 보석검을 만들게 했어. 그래야만 날 지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서.
0: 사둘러 박사!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강력한 암흑 보석검 다 만들기 전에는 거기서 꼼짝도 못하는 거지.
1: 난 정말 몰랐어. 이렇게 오랜 세월.
3: 아빠 어딨어?
1: 내 아들과 만나지 못하게 될 줄은.
0: 박사, 네가 빨리 만들었으면 됐잖아.
1: 암흑 보석검이 뚝딱하면 나오는 줄 알아.
0: 그래서 나한테 화가 나서 암흑 보석을 노사랑 그 꼬마한테 쓱 밀어줬다.
1: 맞아, 암흑 보석 너한테 줄 생각 처음부터 없었어.
0: 그래봐야 남은 반쪽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난 슈퍼 크자 마왕 되어 우주를 정복할 거라지.
1: 아니, 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번개맨이 그걸 가만두고 보진 않을 테니까.
0: 네, 뭔데? 지구 영웅 번개맨 아빠라도 되냐? 나는 헛소리 못하기. 찍찍 마법! 찍찍!
4: 조그마! 조그마, 날 꺼내! 날 꺼내줘, 어서!
0: 조그마,
4: 꺼내줘!
0: 안 들리? 나의 우주 정복을 방해한 자다.
5: 10화 지구로 온 조그마 왕.
6: 노사랑, 내 말 잘 들어. 번개맨이 쥐야본부로 갔지만 그 사이 악당들이 암흑보석을 찾아 이곳에 올 수

0: 또 있다. 그러니 우린 이제부터 함께.
1: 핑키. 잘 됐어 핑키.
2: 근데 한봉기 쌤이 여행 가면서 핑키를 왜 하필 너한테 맡기셨지?
0: 저기 내가 사랑이를 맡은 거거든.
3: 나를 어떻게 믿긴. 내가 핑키랑 얼마나 친한데. 그치 핑키야.
4: 핑키 언니랑 더 친하게 지내자.
5: 제 친하게 지내자.
2: 왜 저래? 동생한테 하면 되면.
4: 넌 나를 화나게.
5: 핑키야.
2: 아 만지지 마.
4: 핑키가 네 강아지야?
5: 그럼 언니 강아지야?
4: 너도 만지지 말라고.
5: 아 싫다고. 아!
6: 사랑이 왜 아직 잠옷이야?
4: 이번도 잠옷인데요?
6: 언니 이따가 태권도 대회 있어서 오늘 학교 안 가거든. 사랑이 유치원 가야지. 얼른 준비하고 나와.
4: 아빠, 우리도 강아지 키우면 안 돼요?
5: 맞아. 강아지 아니면 아, 다른 동물이라도.
7: 아빠!
6: 강아지! 나중에 엄마 오면 엄마랑 얘기하자. 아, 제가 아빠 지금 전화하고 있어. 잠깐만. 사랑아 빨리 준비하고 나와.
4: 핑키도 언니랑 밥 먹으러 가자.
6: 어?

0: 뭐야? 이거 왜 두고 갔어?
1: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있어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그게 내 징크스라고.
0: 이거 오늘은 내가 필요해. 나 암흑보석을 지켜야 하니까.
2: 자, 모두 지구로 떠날 준비됐지?
3: 네, 네, 조그마님.
2: 좋았어. 그럼 가자.
3: 가자.
2: 지구로.

0: 여긴 뭐지? 어딘가에 암흑보석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뭐야? 얘네들 내 팬이야? 참나.
1: 어? 어? 개미니? 우리 아들 말이 컸구나. 개미야.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아빠 여기 있어, 개미야. 개미야. 개미야.

0: 지킬 수 있어. 봉기민이 도달 때까지만 무사히.
1: 어머나, 저게 뭐야?
2: 무서워. 왜 그래?
0: 사랑아, 저기.
2: 어떻게 된 거지? 봉기민이 지하공부를 갔는데? 걸렸나?
0: 저 사람들 지난번에 왔던 그 악당들이야.
1: 너희들 좋은 말로 할 줄 어서 가버려. 어쭈 안 가? 아구.
3: 아주머니는 빠지시지. 우린 너 사랑 저 녀석의 암흑보석만 가져가면 되지.
0: 사랑이도 암흑보석 가지고 있었어?
2: 어 맞아.
3: 뭐해?

0: 네, 조망님!
1: 저 원래 이런 강아지야! 다들 안으로 피해요!
2: 어, 얘들아! 어서 들어가서 숨어!
3: 너희들!
1: 제발 좀 나가야!
4: 연구실이다. 누군가 여기 갇혀 무언가를 연구했어.

0: 암흑포스금을 만든 사람이 아버지?
1: 근데 우리 여기 숨어있으면 안전한 거 맞아? 그러게. 우리 여기 있는 동안 악당들 때문에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2: 헐, 그럼 지구 망하기 전에 고백해야지. 지구야, 나 너 좋아해.
1: 뭐야,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너 예전부터 지구 좋아했잖아. 그치?
3: 응.
1: 우리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러다가 악당 오면 어쩌려고 그래. 미안해. 나 때문에 다 이렇게 돼서. 괜찮아. 우린 다 친구잖아. 암흑보석 우리가 같이 지켜줄게.
3: 그래, 우리가 지켜줄게.
4: 얘들아.
5: 푹 주무세요.
6: 아, 깨요.

0: 현대 유치원 원장실은 이 조그마왕이 접수했지. 이제 유치원에 남아있는건 누구?
1: 자꾸 힘없는 꼬맹이들 뿐이지요.
0: 그렇다면 노사랑의 암흑보석을 뺏는건?
2: 씌워도 너무 쉽겠지요.
3: 근데 밖에 왜 이렇게 조용하지? 팽원장님이 다 물리쳤나?
4: 너희들 여기 있어봐. 내가 다녀올게.
5: 괜찮겠어?
4: 응. 나한텐 이게 있잖아. 반쪽이긴 해도. 안녕.
5: 조심해, 사랑아.
6: 조심.
4: 뭐지? 학당들 정말 다 갔나?
2: 까꿍!
1: 알지는 다 알지. 이제 암흑보석은
2: 우리까지.
7: 선아이가 이 암흑보석을 잘 지킬 거라고 나는 믿어.
8: 번개맨, 미안해요. 나 암흑보석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구에서 첫 보급품이 오기로 한 날이죠. 화성의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지구의 보급품은 정말 필요해요.
1: 어떤 물건이 올지 너무 기대되는데. 빨리 보고 싶어. 첫 보급품으로는 뭐가 올까?
2: 팬케이크가 올 것 같다던데.
1: 팬케이크요? 중요한 행사가 되겠는데요. 촬영해야겠어요. 뭐?
3: 화성에 온 뒤론 팬케이크는 한 번도 못 먹었어. 빨리 팬케이크를 먹고 싶어.
1: 팬케이크, 팬케이크. 난 팬케이크가 제일 좋아. 10개 먹어야지.
4: 어? 혼자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른 친구들은 어쩌라고. 걱정 마. 우주선 크기로 보면 이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팬케이크의 양은 2,000개나 돼. 그럼 나도 팬케이크 10개 먹을래.
1: 그럼 난 50개.
4: 뭐야, 욕심쟁이.
5: 어쨌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맛있는 팬케이크를 실컷 먹을 수 있겠네.
1: 그럼 다 같이 팬케이크 파티하자.
4: 좋은 생각이야.
0: 다들 내 얘긴 못 들었니? 보급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6: 여기는 우주 보급선 PF. 현재 화성 대기에 접근 중. 착륙 허가 받았나? 오버.
7: 테라시티 착륙장에 나와 있는 K 시장입니다. 착륙을 허락합니다. 오버.
8: 야!
9: 너무 기대돼.
8: 팬케이크.
4: 저게 우주선이야?
3: 난 괜찮아.
10: 나도 괜찮아.
0: 이런, 유성이 착륙장을 다 부숴버렸잖아.
8: 그럼 우주선이 착륙 못하지 않나요? 그럼 보급도 팬케이크도 없는 거예요?
3: 안 돼! 내 팬케이크!
1: 괜찮아, 포키. 우리가 착륙장을 다시 지으면 돼. 실망하지 마세요. 화성엔 기가빌더가 있어요.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케 챔피언 마이티.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그리고 하늘을 나는

0: 호주 보급선 PF, 내 말 들리나요? 착륙장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오버.
1: 여긴 PF, 바로 착륙을 시도하겠다, 오버.
2: 기대하시라. 내 스릴러 드릴러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마.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가장 먼저 내 발명품을 구경할 기회를 주마. 이런 천재적인 발명품을 꼬마 두더지들에게 실험할 수는 없지. 뭔가 훨씬 더 큰 게 필요해. 에? 오, 좋았어.
3: 곧 보급선이 도착할 거예요.

0: 우주선이 말을 안 듣잖아.
1: 왜 착륙을 안 하지?
2: 어? 저게 뭐야?
3: 누군가 우주선을 납치했어.
4: 세상에! 팬케이크 하나 맛보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
5: 빨리 보급 우주선을 되찾아야 해. 자, 가자. 유나빌덕.
6: 그래!
7: 하하! 역시 내 중력 제어 광선은 커다란 물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5: 보보잖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2: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우주 보급선인데!
7: 아무렴 어때? 내가 발명한 이 광선을 보라고. 정말 엄청나지 않아?
2: 말이 안 통한다니까.
5: 루루, 레이, 포부를 막아줘!
7: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8: 우주선 좀 그만 흔들라고.
5: 나한테 맡겨.
7: 어리석긴.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7: 과학의 맛이 어떠냐?
5: 스키가 중력 광선에 붙잡혔어. 기가빌다 모든 변신.
9: 포키몬 변신 완료.
10: 마이티봇 변신 완료.
11: 레이봇 변신 완료.
7: 내 실험이 끝날 때까지는 어림도 없지.

내 엄청난 발명품을 잘 보았느냐? 너희를 다 잡아주마.

0: 나를 반사시켜서 도보를 거기에 가두는 거야. 어이, 팬케이크 도두야. 맞춰봐.
1: 에? 한심한 레서 판다 같으니 위대한 과학의 힘을 보여주겠어.

보급품들이 떨어지고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0: 세상이!
1: 우주 보급선 착륙 성공!
2: 자, 그럼 팬케이크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3: 이렇게 맛있는 팬케이크는 처음이야.
4: 맛있죠?
1: 맛있다.
2: 난 저런 팬케이크 따윈 하나도 관심 없어.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뒷바이트를 빼앗겼다고?
1: 솔레이유한테?
0: 준, 너 그 아이한테 반해서 멍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2: 그럴 리가 없잖아.
0: 과연 그럴까?
3: 전에도 봉인 직전에 팬트모넷을 빼앗겼다며.
4: 단스랑 일서 쫓아가서 단서를 찾아줬더니 뭐 하는 거냐, 준.
2: 방심했던 건 사실인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로크러쉬랑 글로버한텐 뭐라고 말하지?
3: 딥바이트를 빼앗겨? 그게 무슨 소리야, 준?
1: 납치당한 거야? 어떡해?
3: 로크러고도 친구야?
5: 그 녀석,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6: 자,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으렴.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오늘은 전 학생을 소개할게.
7: 오늘이었던가?
0: 전학 오기엔 뜬금없는 시기 아니야?
8: 솔레유라고 해. 잘 부탁해.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야.
6: 자, 박수!
5: 뒷바이트를 돌려줘!
8: 사양할게.
5: 저기 전학을 와!
1: 굉장하다. 거의 프로선수급이야.
5: 솔레이오 저 녀석. 어째서 굳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거지?
3: 공길이네. 내가 쟤한테 있는 있고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그 틈에 메탈 브레스를 빼앗는 거야.
4: 좋았어. 네 친구랑 팬텀 호넷을 되찾자고.
5: 갑자기 무슨 소리야?
3: 으라차차차.
9: 말도 안 돼.
8: 너희 얘기 다 들렸거든. 그렇게 원한다면 주워가는 건 어때?
2: 소용없어.
0: 메탈 브레스는 선택된 자만 들 수 있거든.
4: 뭐?
3: 그런 거 빨리 말해.
0: 솔레이유는 딥바이트를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1: 어떡할 거야, 준?

0: 곤란한 일이라도 없나봐. 베라? 전 학생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아냈어.
1: 진짜? 어?
2: 역시 베라! 이럴 때만 든든하다니까.
0: 말 예쁘게 해라.
3: 여기...
4: 크레스트가 살던 아파트잖아.
3: 솔레이유도 같은 아파트에 사나봐.
5: 부잣집 아가씨 같아 보이더라니.
0: 주소뿐만 아니고 호수도 같아. 맨 꼭대기층 말이야.
6: 뭐?
7: 뭐하냐? 빨리 불러.
3: 갑작스레 찾아오면 안 만나주지 않을까?
0: 뭘 또 이제 와서. 어?
8: 어?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오렴. 응? 응? 어서 들어와.
3: 저 누구세요?
8: 누구긴. 반가워. 난 솔레이유의 엄마야.
3: 엄마?
8: 왜들 그러고 있어? 다들 들어와.
3: 실례하겠습니다.
8: 너희 얘기는 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4: 아들이요?
3: 설마 크레스트 말씀이세요?
8: 그래 맞아.
4: 그럼 솔레이유는?
8: 어머, 솔레이유 얘도 참. 얘기 안 했니? 크레스트의 쌍둥이 여동생이야.
2: 쌍둥이?
5: 듣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3: 혹시 로봇공학의 권위자 레이아 카이웬 박사님이세요?
8: 날 아니? 고마운데?
3: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8: 나도 영광이야. 특히 준, 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3: 저요?
8: 너의 그 아름다운 메탈 카드봇과의 활약상 쭉 지켜봐왔지.
2: 제가 좀 하죠.
8: 그래,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먼저 너의 파트너에 대해서 말인데.
2: 블루캅이요? 여기에.
9: 안녕하세요.
2: 어머! 이렇게 보니 진짜 좋다!
8: 반가워, 블루캅. 그래, 너희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4: 여긴 왜 온 거야?
2: 너!
8: 모처럼 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좀 더 기쁜 얼굴로 맞아주는 게 어떠니?
4: 네, 어머니.
10: 저 혹시 어머니는 솔레이웨일은 어디까지?
9: 전부 알고 있어. 와일드 카드봇에 대한 것도?
4: 당연하지.
9: 내가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게 이 둘이었나. 상처 입은 날 상냥하게 맞아주었지.
11: 와일드 카드봇이 응속도 부릴 줄 아는구나.
9: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이 행성의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솔레이유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11: 다리를 잇는다면서 준을 공격해?
3: 진정하고.
9: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다.
8: 로봇 생명체 동료들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4: 어머니.
8: 아,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자, 얘기 계속해.
3: 솔레이유, 우리랑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4: 무슨 뜻이야?
3: 메탈 카드봇이니 와일드 카드봇이니 그런 건 상관없이 마키나 행성에서 온 친구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야.
9: 크레스트는 지금 뷰스트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8: 크레스트가?
9: 백신만 완성되면 와일드 카드봇은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8: 그래, 기특하네.
9: 쉽게 말하는군.
3: 그게 무슨...
9: 마키나 행성에서 탈출한 와일드 카드봇은 무수히 많아. 그 중에 몇이나 이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겠나? 준과 우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거야.
8: 이럴 때.
3: 네네, 시장님.
4: 아빠?
3: 무슨 일로... 네? 와일드 카드봇이요?
12: 그 탱크가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어. 더 난동을 피우기 전에 어서 막아주게.
3: 가자, 블루캅.
4: 우리도 가자, 플레이어.
12: 알겠어.
7: 좋았어, 우리도.
0: 대중을 괜찮아.
4: 세바스찬.
13: 저는 게리슨입니다. 머핀이마 완성됐는데 드셔보시죠.
8: 맛있단다.
14: 뭐야, 여긴 이런 거밖에 없어? 걸쭉한 기름 없어, 기름? 아유, 또 너이냐? 헤헤, 이러다 정들겠다, 야.
12: 야, 이건 사람은 그만 피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13: 말로 설득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12: 알고 있어.
14: 그래, 어디가 니들 날 막고 싶은가 보군. 나도 싸움을 언제나 환영이다.
3: 힘을 합치자, 솔레이유.
4: 아니, 누가 먼저 고민하는지 겨뤄보자.
3: 뭐라고?
4: 팬텀 포네, 셋업. 교란 작전이야, 팬텀 리저.
15: 깔끔하게 감싸봐.
14: 뭐야, 손가시기시. 저기 앗아.
3: 솔레이유, 난 너랑 경쟁할 생각은 없어.
4: 그럼 내가 이겼네.
12: 준, 냉정해져야 돼.
11: 나도 힘을 보탤게, 준.
3: 응?
2: 피닉스 파이어, 대동.
3: 저번처럼 타이건을 땅에 박는 작전으로 가자.
11: 알겠어.
4: 뒷발트, 마감.
3: 조심해.

0: 딥파이트, 너!
1: 딥파이트, 세다.
2: 너도 역시 와일드카드만 쪽이었군.
3: 멈춰! 지금은 동료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2: 동료? 지금은 딱 봐도 적이잖아.
0: 그만둬, 딥파이트. 우리에게로 돌아와.
4: 용서해라, 준. 난 솔레이유를 떠나야 해.
0: 그런 게 어딨어?
3: 준, 기억나? 메탈버스에 봉인된다는 그 주인을 거스를 수 없어. 내가 말해준 적 있을 거야.
0: 그건 날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건 모두
1: 딥트라이던트 캐틀린.
3: 질서를 위해 메탈 카드봇의 전투 능력을 등재하는 데우스 마키나의 절대적인 팀.
1: 블레이온, 타이건을 부탁해.
3: 알았다. 모두가 메탈 브레스를 달가워하자는 이유였지.
0: 하지만 난!
3: 준, 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문제의 시작과 끝이 비록 싸움뿐인 우리였을지라도 친구라고 진심으로 불러줬으니까.
0: 딥파이트!
4: 전 지금의 난 이 말을 들을 수 없어!
0: 널 한번 친구라고 부른 이상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0: 먹보이기만 한 게 아닌가 보네.
1: 왜 이리 꾸물거리나, 딥바이트! 빨리 그 녀석들을 해치워!
2: 조용히!
3: 괜찮아, 딥바이트! 마음껏 싸워! 피닉스 파이어, 다이건을 향해 돌진!
4: 뭐? 준 나중에 입 좀 해!
0: 놓치지 마,
3: 그래! 빔 트라이던트로 날려버려!
2: 알겠어! 빔 트라이던트!
3: 맞지? 남에게 봉인당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이라니까!
2: 뭐라고? 그렇긴 하지! 뭐라? 난 누구 말을 들은다! 안 차가! 뜨겁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0: 플레이온 셋업!

0: 블루캄 제노!
1: 블루 하와이!
0: 샹!
1: 이건! 프리즈심! 최강인 나에겐 어림없다!

0: 이제야 봉인했네.
1: 딥바이튼 솔레유가 승부에서 패배했다. 네 녀석의 그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2: 이제 됐어, 플레이언.
1: 뭐, 하지만
2: 돌려줄게.
0: 어째서?
2: 오늘은 네가 이겼어. 그렇지만 다음엔 지지 않아.
0: 솔레유, 어째서 우리가 싸워야 하냐고. 우리 잘 지낼 수도 있잖아.
2: 그건 네 멋대로의 착각 아닐까?
0: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3: 학교에서 만나면 어색하겠군.
0: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돼.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0: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0: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clothes. Queens, come, have a look around. Queens, come, we have a yard sale.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속을 드립니다.
2: R.E.D. Mr. Red.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캠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3,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4: Hi, today is about a waiver.
5: I'm a dog.
6: Fish here. Are we all alike because we're animals?
4: Not me. I'm a flower.
7: Me, I'm a rock.
5: Or are we all not rocks?
7: Hey!
5: Except the rock.
6: Oh, I know. Are we all a part of nature?
4: That's right. You're all a part of nature. Stick around for more nature today on Sesame Street.
5: It's harder than I thought it'd be.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0: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그라운드에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1: 제 꿈은 야구선수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리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먼 훗날 이 그라운드 위에서 사람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며 멋진 승부를 펼치고 싶습니다.
0: 야구계를 뒤흔들 새로운 유망주 리틀 야구왕 최수재 군입니다. 이른 아침에 찾은 초록빛 그라운드. 힘찬 구호와 함께 수재가 속한 리틀 야구단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야구단의 최고참 선수 최수재.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타고난 야구 감각을 뽐내며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는데요. 과연 수재는 팀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2: 수재는 야구도 잘하고 배팅도 잘 치고
3: 최고의 유격수고
4: 달리기도 빠르고
5: 야구를 잘하는 야구 천재.
6: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7: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중심인 선수예요.
0: 에이스 중에 에이스라는 수재. 그 실력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8: 포지션은 뭐야?
9: 유격수요.
8: 유격수가 어떤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어?
9: 3루수랑 2루수랑 사이에 있는 수비수요.
8: 수비를 잘하는 노하우가 뭐가 있을까?
9: 일단 공을 무서워하지 않고 수비 범위가 넓어야 되고 그다음 순발력도 좋아야 돼요.
0: 유격수는 순발력이 가장 뛰어나고 송구 능력이 우수해야 맡을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객관적인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라 상상 크리에이터에서 준비한 테스트.
10: 투수랑 레프트랑 라이트를 맡고 있는 양지훈입니다.
11: 성북구 리틀 야구단의 정우석입니다. 포지션은 2루수랑 좌익수를 보고 있습니다.
0: 같은 팀에서 활약 중인 또래 선수들과 비교에 나섰습니다. 좌익수를 보고 있는 첫 번째 선수. 시속 77km를 기록. 투수로 활약 중인 두 번째 선수는 시속 71km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재의 송구 스피드는 어느 정도일까? 지금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세상에, 시속 87km의 강속구.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놀라운 속도입니다.
12: 수재를 1년, 1년 이렇게 가르치면서 보니까 확실히 틀리죠. 위 학년 애들보다 훈련하는 자세도 진지하고 좀 남다르죠. 그러니까
0: 훈련이 끝나고 돌아온 집. 오전 내내 계속된 훈련에 피곤할 만도 한데 수재가 곧바로 장비 관리에 나섰습니다. 칫솔에 뭔가를 묻혀 쓱싹쓱싹 글러브를 연신 닦아내는데요.
8: 지금 뭐 하는 거야?
9: 글러브 오일 닦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요. 오일을 안 바르면 여기 안에가 다 까지고 내려가지고 관리.
0: 하지만 꾸준한 관리에도 속수무책인 장비가 있습니다.
9: 장갑 찢어졌고 계속 안 쓰다 보니까 굳어가지고 불편해요.
0: 연습량을 버티지 못하고 수명을 다한 수재의 배팅 장갑.
9: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윙을 돌리면 여기 돼가지고 여기가 찢어져요.
8: 얼마나 쓴 거야?
9: 2개월 정도 썼어요.
0: 두 달도 채 안 돼 장갑을 갈아야 한다는데요.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을 증명이라도 하듯 낡고 해진 모습입니다. 야구와 사랑에 푹 빠진 수재의 보물들은 또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글러브며 프로 야구 선수들의 사인볼까지 보물 창고가 따로 없죠. 쉴 때도 그냥 쉴 수재가 아닙니다. 한 손에 악력기를 든 채 야구 경기에서 눈을 떼지

0: 못하는데요. 하나뿐인 TV를 둘러싼 남매의 숨막히는 리모컨 쟁탈전. 야구 중계를 보기 위한 수재의 철벽 방어가 시작됐습니다. 수재가 이렇게 나오니 누나도 점점 약이 오르는데요.
1: 아, 싫어. 핸드폰으로 가.
2: 진짜 저는 야구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다른 영상 보고 싶은데 수재는 계속 야구 영상 보니까 이제 점점 질려가지고 재미없어요.
0: 넘치는 야구 사랑에 두 손 두 발 든 사람은 누나뿐만이 아니죠.
3: 오면은 야구 얘기밖에 안 하고요. TV 봐도 가끔 누나랑 다른 타 프로그램을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야구 프로 위주로만 계속 보거든요. 지금 같은 시즌에는 야구 경기, 야구 영상, 뭐 선수들 노래 뭐 이런 거 위주로만 계속 보니까 저는 사실 아예 TV 보는 걸 아예 포기를 했어요. 예, 애들 때문에 TV를 안 봐요.
4: 야구가 왜 좋아?
1: 재밌어요. 공 잡는 거랑 던지는 거랑 치는 게 재밌어요.
0: 한바탕 소란을 끝낸 후 책상 앞에 앉은 수재. 아무리 피곤해도 절대 놓치지 않는 일이 있다는데요.
4: 수재야.
1: 네?
4: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야?
1: 코치님이랑 감독님이 가르쳐주신 걸 안 까먹고 기억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야구일지.
4: 그럼 훈련하고
1: 네.
4: 집에 오면 매일매일 써?
1: 네. 쓰면 안 까먹고 기억해서 이대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0: 하루도 빠뜨리지 않는 수재의 야구 일지엔 구체적인 훈련 내용과 함께 따끔한 자기 반성도 적혀 있습니다. 한자 한자 일지를 적으며 더욱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 의지를 불태우고 있죠. Came out of nowhere. 돌잡이 때 야구공을 잡을 만큼 야구 사랑이 남달랐던 수재. 어쩌면 야구와의 만남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야구 선수를 꿈꾸는 형을 따라 5살이 되던 해부터 일찍이 야구의 매력에 푹 빠졌죠.
4: 지금까지 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땐 언제야?
1: 형아 보고 싶었을 때.
4: 아, 형이 보고 싶었을 때?
1: 응.
4: 왜 형이 지금 집에 같이 없어?
1: 응.
4: 아, 진짜? 어디가 있어?
1: 지금 미국에서 야구하고 있어요.
4: 그때 어땠어요? 수재 반응이?
3: 울었죠. 네, 울었는데, 그러니까 수재도 아는 것 같아. 형이 잘해서 갔으니까 가는 건 맞는 건데, 자기가 갈 때 울면은 이제 형도 힘드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더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짠했어요. 형이 미국에서 왔을 때 원래 항상 수재는 아빠가 밤에 일을 하시니까 저랑 자거든요. 근데 형 올 때는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 엄마 미안한데 형 와 있을 적에는 자기는 형이랑만 자겠다고. 그래서 침대에 올라오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형이랑만 꼭 붙어서 자고 형이 하라는 건 다 하고 형 말을 엄청 잘 들어요. 자기의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형이.
0: 학교 숙제도 틈틈이. 형처럼 멋진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 공부도 야구도 놓칠 수 없습니다. 오르는 태양만큼 다시 찾은 훈련장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곧 있을 친선 경기를 앞두고 더욱더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데요.

0: 본격적으로 훈련이 시작되자 아이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라운드에선 타고난 승부사의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내는데요. 매 경기 선두타자로 활약하는 만큼 시원시원한 타격을 선보이는 수제는 내일 경기에서도 1번 타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어깨가 무거워진 만큼 집으로 돌아와서도 배트를 놓을 새가 없는 수제. 멋진 장외 홈런을 그리며 하루에 100개씩 스윙 연습을 한다는데요. 굵은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릅니다. 야구선수의 기본이 되는 단단한 어깨를 위해 근력운동도 빼놓지 않는데요. 표정은 이미 프로선수급.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도 이어지는 수제의 개인 훈련 시간. 오, 그런데 이 야구공 운동은 좀 특이하네요.
1: 어깨가 힘들어져요. 일자 대각선 옆으로 하는데 일자 안쪽 50개, 바깥쪽 50개 하고 대각선도 안쪽 50개, 바깥쪽 50개 또 옆으로도 안쪽 50개, 바깥쪽 50개 이렇게요.
0: 보기엔 쉬워 보여도 팔과 어깨 단련에는 최고라는데요. 단체 훈련을 마친 후 수제가 소화하는 개인 훈련만 이 정도. 야구를 향한 수제의 열정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게다가 자발적으로 훈련 영상은 코치님께 전송. 정말 이토록 기특한 선수가 또 있을까요? 한편 고생하는 수제를 위해 맛있는 식사를 준비 중인 엄마. 전복에 소고기까지 몸에 좋다는 산해진미가 다 모였는데요.
2: 수제야, 밥 먹자. 자, 수제.
3: 밥 먹겠습니다.
0: 수제를 최고의 야구선수로 키우기 위해 아낌없이 도움을 주고 계시죠.
3: 내일 연습 경기하지.
2: 응.
3: 저기 형들이 맞나?
2: 아니요.
3: 남양들이 또? 잘할 수 있지?
2: 응.
3: 편안하게 하면 돼.
0: 응. 엄마의 응원에 기운이 솟아납니다. 수제야, 많이 먹고 힘내자. 다음 날 아침.
1: 엄마, 형아, 형아.
0: 오전부터 수제의 목소리가 한껏 들떴습니다. 형에게서 걸려온 반가운 영상통화 덕분인데요.
1: 나 오늘 시합 있다.
4: 시합? 어디랑 한대?
1: 남양주랑. 연습게임.
4: 남양주?
1: 응.
4: 남양주 강팀 아니야?
1: 응.
4: 수제 뭐 잘할 수 있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너무 원래 응. 하던 대로 해야 될 것처럼
1: 응.
4: 맞지?
1: 응. 형 사랑해.
4: 안녕. 형 사랑해.
1: 응.
4: 안녕.
1: 안녕.
5: 누구야?
1: 저희 형이요.
5: 형 사진을 냈어?
1: 응. 형과 야구하는 모습이 멋있고 좋았어요.
0: 그토록 좋아하는 형의 든든한 응원도 받고 사기 충천.
1: 형 있습니다.
2: 잘 갔다 와.
1: 안녕.
0: 몸집보다 큰 야구 가방을 씩씩하게 들쳐메고 집을 나섭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그라운드. 오늘의 맞설 상대 팀은 강팀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경기 전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데요.
5: 네.
6: 들어와, 사자, 사자, 들어와.
0: 1번 타자 수재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시원하게 스윙! 안타! 첫 타석부터 안타를 뽑아낸 수재. 망설임 없이 1루로 달려갑니다. 첫 공격부터 시작이 좋은데요? 연달아 수재팀의 안타가 터지고 젖먹던 힘을 다해 달리는 선수들. 자, 수재야, 달려! 달려! 오호, 그렇지! 순식간에 점수는 2대 0! 순조로운 출발과 함께 수비에 나선 수재팀. 자,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스트라이크! 오늘 경기 예감이 좋은데요? 하지만 순식간에 무사 3루에 실점 위기. 그때 상대팀의 안타가 나왔습니다. 수비진의 노력에도 아쉽게 1점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아우, 이어지는 실책에 동점이 된 상황. 수재의 속도 타들어갑니다. 다행히 더 이상의 실점을 막아내고 수재팀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는 수재가 마음을 다잡고 타석에 들어섭니다. 수재의 등장에 긴장된 건 상대팀 투수도 마찬가지. 역시 우리의 에이스 초구부터 장타를 뽑아냅니다. 과감하게 3루까지 뛰어보지만 아우, 저런 욕심이 과했는지 아웃당하고 마는 수재.
7: 3루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어봤는데 못 갈 거 다시 백했는데 아웃됐어.
0: 역전의 역전을 거듭한 결과 현재 스코어는 5대 5.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재의 활약으로 투 아웃.
8: 한 번! 가자!
0: 다시 수재의 공격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꼭 역전하리라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요. 또다시 안타가 기대되는 순간. 처럼 수재 어깨에 공을 맞고 말았습니다. 씩씩하게 1루로 향하지만 괜찮은 걸까요? 빠른 응급조치 후 재개되는 경기. 연이은 안타로 최수재 선수 홈인! 이로써 수재가 속한 성북구 리틀 야구단이 7대5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정말 잘했어 얘들아.

0: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부터 야구를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10년 동안 야구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1: 이거는 고수의 냄새가 풍깁니다.
2: 야구선수 출신인 만큼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야구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죠. 진영 씨의 등장에 현장은 그야말로 통제불능 상황.
3: 너희들은 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좋아하는 거네.
2: 진영 씨의 콘텐츠에 담길 수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3: 오늘 야망주 찾으러 왔는데 여기 그 야구 잘하는 친구 한 명 있다면서. 야, 코치 봤는데 안 반가워? 반가워? 잘해요? 아, 분위기 좋다.
4: 야구 신나.
2: 친구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3: 앉아.
2: 진영 씨가 아이들을 정돈한 후 이어지는 자기소개 시간.
5: 저는 4학년 최수재입니다.
3: 와, 우리 4학년 최수재.
2: 실력을 뽐낼 시간인데요. 진영 씨와 간단히 공을 주고받는 수재.
6: 아우, 공 잘 던지네.
7: 채는 걸 진짜 잘해.
3: 네, 괜히 쓰신 게 아니네. 얼마나 공 얼마나 던져? 몇 킬로 던지는지?
5: 87kg.
3: 4학년인데 87kg 되면 굉장히 잘 던지는 거고, 아까 공 때리는 거 보니까 회전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2: 즉석에서 스피드 측정도 이어집니다.
3: 84! 84kg입니다.
2: 몸이 풀렸는지 점점 빨라지는 공의 속도.
3: 87! 지금부터 수재랑 폼포 몇 개 한번 받아볼게요.
2: 내친 김에 수재의 수비 능력도 평가해 보는데요.
3: 잘하지? 화이팅! 우리 콤비야.
2: 주 포지션이 유격수인 만큼 감춰진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3: 탁! 오케이! 오우. 핸들링이 진짜 좋네. 유격수 굉장히 소질이 있네요.
2: 범상치 않은 몸놀림에 감탄을 연발하는 진영 씨.
3: 수비 왜 이렇게 잘해? 스윙 한 번만 해봐. 스윙 두 개. 야, 스윙 잘한다. 옛날에 우리 옛날 야구처럼 딱 찍어 치는 게 아니라 메커니즘이 요새 사람들이 엄청 선호하는 그런 스윙 폼을 갖고 있거든요.
7: 요새 야구.
3: 요새 야구. 트렌드를 반영한 야구 폼을 딱 갖고 있어. 방망이 잘 친다. 하나, 둘. 오케이. 오, 스윙 좋다. 아니, 저는 이제 잘 맞추는 건 맞추는 건데 스윙이 너무 예뻐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좋아. 진짜 잘 치는 거야. 이 스윙 폼이 진짜 예쁘네.
7: 미국 스타일.
2: 미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예쁜 폼까지 합격입니다.
3: 자, 박수! 수비 잘했어. 방망이 잘 치네. 방망이 잘 치고 수비 잘하네.
7: 다 완전.
3: 다 잘하네.
4: 가자, 맛! 가자!
3: 쉽지 않죠, 사실. 저렇게 야구하기가 쉽지 않고, 제가 진짜 근래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지만, 저 정도 나이에 저 정도의 야구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수재가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쟤는 왜, 저 친구는 왜 야구 신동이라고 불리는지 알겠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5: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겼고, 난 키도, 그 다음에 좋았어요.
2: 며칠 후, 경기를 마친 수재가 휴일을 맞아 아빠와 함께 잠실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5: 이천호 선수야.
2: 우상인 야구 선수와 눈이라도 마주칠까 애태우는 모습이 귀엽기만 한데요.
6: 어디 그렇게 봐요?
5: 이천호 선수.
2: 평소 이천호 선수를 롤 모델로 꼽아온 수재. 이렇게 손을 흔드는 이유는 몇 시간 전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8: 네? 여기서 기다리면 된대.
5: 여기서 어떤 거 기다려요?
8: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으니.
3: 안녕.
2: 도대체 이곳은 어디? 어리둥절한 상황에 서프라이즈! 이천우 선수의 깜짝 등장!
8: 야구하는 게 재밌어?
5: 네.
2: 수재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최고의 내야수로 손꼽히는 이찬우 선수가

0: 함께 시간을 내줬습니다.
1: 형이 안 잡아먹어.
0: 꿈이야, 생시야. 꿈에 그리던 롤모델이 눈앞에 나타나니 어쩔 줄을 모르는데요.
1: 포지션이 뭐야?
2: 유격수.
1: 유격수? 오. 네. 일반 타자야?
2: 네.
1: 어때? 무서운 마음가짐으로 타석에 들어가?
2: 사랑해.
1: 응?
2: 사랑해.
1: 어, 살아나가야겠다?
2: 네.
1: 일반 타자 맞네요, 나. 나 살아나간다는 게 제일 먼저니까. 원래 보통 홈런 쳐야겠다, 안타 쳐야겠다 이러는데 살아나가야겠다는 게 일반 타자 맞네.
2: 응.
1: 이게 뭐야?
2: 최수재.
1: 수?
2: 재.
1: 재?
0: 이천웅 선수의 사인볼까지. 오, 수재 너무 좋겠다.
1: 나중에 네가 프로선수 되면은 형 사인 좀 해줘.
2: 응.
1: 형. 파이팅.
0: 뜨거운 열기와 함께 야구장에 꽉 찬 함성 소리. 날아오는 공이 방망이에 맞는 순간 그 짜릿한 전율은 배가 되는데요.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에 11살 리틀 야구왕 수재는 오늘도 야구와 사랑에 빠집니다.
2: 숨을 잘하고 타격도 잘하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0: 훗날 멋진 선수로 활약할 수재를 찾아라 상상 크리에이터가 응원할게요.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빛을 다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 전해질 영역을 섞어가지고 그 중간에 생기는 마찰 때문에
2: 액체 질소가 온도가 진짜 낮거든요.
3: 안녕하세요, 임팩트 태우입니다.

0: 무슨 법칙이에요?
1: 이게 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2: 저요?
1: 왜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얘들아, 너네 조회수 확인해봤어?
1: 아니, 전 아직 안 해봤어요.
0: 안 돼, 이렇게 왜요? 하면 우리 망해. 큰일 나, 안 돼, 안 돼.
2: 얼마나
3: 돼요? 아니, 좋아했어요. 이거 봐. 이 정도면은 우리 택도 없어. 100만을 어떻게 찍어?
1: 전 이거라도 만족해요.
0: 이거라도 만족, 이걸로 네. 만족하라고 우리.
1: 전 만족해요.
0: 진짜 100만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네. 파이팅 합시다, 진짜. 파이팅, 파이팅.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쨌거나 실험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어떤 실험을 합니까? 아, 근데 어떤 실험이 되게 재밌어 할까?
0: 초등학교 때 했었던 재밌는 뭔가 그런 과학 실험들.
1: 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첫 번째로 했던 과학 실험이 생각나요. 뭐야? 두부 만들기. 그게 아, 과학책에 있었어요.
2: 우와, 두부 만들기를 지금
1: 몰랐어. 아, 안 해보셨어요?
2: 그런 거. 아, 우리 나는 그런 거 아니었는데.
1: 그것도 있었어요. 낙엽 있잖아요. 낙엽을 대고 색칠하는 거.
0: 아니, 그건 뭐 미술 시간에 하는 거죠.
1: 미술 시간에.
2: 아, 동전 같은 거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0: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니면은 그거. 카메라.
1: 카메라
0: 상자각에다가 그 구멍 뚫어가지고.
2: 아.
0: 그, 알아? 기름종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만드는 거 알아?
2: 기름종이에 창 외치게 해가지고.
1: 바늘 사진기.
2: 바늘 구멍 사진기?
0: 응, 그런 거.
1: 애들이 좋아할까요?
0: 여기 있다. 좋아하지 않을까?
1: 좋아하겠죠.
0: 카메라 신기하잖아. 어때?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2: 응, 괜찮은 것
0: 같아. 그치? 바늘구멍 사진기로 깜짝 영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 바늘구멍으로 재밌는 사진을 찍는 거야, 막.
1: 웃긴 사진?
0: 웃긴 사진도 낼 수 있고, 뭐 있을까? 그 어때? 귀신 사진. 뭔가 무슨, 귀신 재밌는 사진 거 만들려면은 뭔가 귀신 사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지. 그럼 깜짝 영상이 되는 거지.
1: 채널
0: 깜짝 영상.
1: 어, 재밌을 것 같아요.
0: 그치?
2: 귀신.
1: 참신했어.
2: 좋아.
0: 그러면은 우리가 제목을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들어서 깜짝 영상을 만들어라.
1: 오케이.
2: 오케이.
0: 좋아. 나이스.
2: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1: 일단 오늘의 퀘스트는 바늘구멍 사진기를 이용해 깜짝 영상을 만들어라.

0: 잘 나온다. 대박.
1: 큐. 재밌고 신기한 과학의 모든 것. 100만 뷰 달성에 도전하는 우리는 사이언스타 큐.
0: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러분들이 보고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2: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랑 만드는 게 더 재밌다고요.
3: 그렇습니다.
0: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검은색 두꺼운 도화지.
3: 네, 그렇습니다.
0: 그리고
2: 좀 큰 자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3: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기름종이. 기름종이가 있는데 기름종이가 상이 며칠 스크린 역할을 하는 그 종이에요. 그래서 꼭 있어야 됩니다.
0: 꼭 있어야 되네.
3: 바늘과 송곳은 바늘구멍 사진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야 돼서 얘가. 그래서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0: 다 중요하네요. 네.
2: 안 중요한 게 없어요.
0: 네. 이제 네. 검은색 두꺼운 도화지를 4등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선을 엮어준 다음에 살짝 칼집을 내줘야 돼요. 네모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네. 짠.
2: 이제 밑면, 여기 밑면에 있는 똑같이 방사각형으로 해줘야 된다고요.
0: 밑면에.
2: 네. 샷.
0: 자국을 잘 올려줘야 돼요.
2: 네, 맞아요. 잘 올려줘야 돼요.
0: 제일 중요한 바늘 구멍.
3: 그리고 여기 바늘 외에는 빛이 전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막아줘야 됩니다.
2: 끝나고
3: 이쪽 모서리까지 붙이면은 네, 겉상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0: 겉상자 완성!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갈 속상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2: 네.
0: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검은
2: 근데 이거는 더 크기가 작아요?
0: 그렇죠. 왜냐면 겉상자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작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2: 접어
0: 주세요. 이렇게 접어 주시면 상자보다 조금 작게. 이번에는
2: 그 다음에 이게 겉상자하고

0: 속성과 이렇게 겹칠 때 이 기름 종이가 있어야 돼요.
1: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이 매치는 그쵸. 스크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0: 끝났어요 이제.
1: 와 됐다 됐다.
2: 됐다.
1: 자 이제 이렇게 완성된 겉상자와 네, 속상자가 있으면은 속상자를 겉상자에 이렇게 끼워주시는 것까지 했을 때 완성이 됩니다.
2: 네.
1: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한번 이걸로 직접 한번 봐야겠죠.
0: 네. 봐요. 근데 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2: 그니까
1: 이게 실내라서 빛이 별로 없어가지고.
0: 그네요. 안 보여.
1: 저 거꾸로 한번. 어 그래도 저희 뒤편은 좀
2: 멀리 보여요. 봐야 되나? 어 네. 살짝 밝은데 보니까 살짝 네. 보이긴 보여요.
1: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겉상자 안에서 속상자가 움직일 수 있게 한 게 네. 초점거리를 조절해서 상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신기한 게 그 속상자를 우리 쪽으로 당기면은 커지고 이렇게 넣으면은 좀 작아져요 상이.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희 사이언스타큐 로고 Q가 보이시죠?
3: 네.
1: 이거를 저희 카메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맞아요. Q가 뒤집어진 우와. 모양이 보입니다.
2: 보이긴 보이는데 다 거꾸로 보여.
0: 어지러워요. 일로 가면은 아. 반대로 가요 다.
1: 거꾸로 보이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는데
0: 네.
1: 빛은 어떤 물체를 만나기 전까지는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위쪽에 있는 빛은 구멍을 통과해서 아래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빛은 구멍을 통과해서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발견한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구멍 크기도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태호 형께 제 거보다 구멍 크기가 좀 크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거리로 맞췄을 때 구멍이 크면은 더 잘 밝게 보이긴 하지만 반대로 이제 구멍이 작을수록 더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2: 아 진짜? 뭔가 좀 더 밝은 데가 필요할 것 같아. 여기는 좀 너무 한정적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더 밝은 곳으로 한번 나가서 한번 봅시다.
0: 네. 밝은 곳이 어디예요?
2: 밖에.
1: 밖에 경치를 한번 담아봅시다.
2: 더 잘 보여. 안에서 봤을 때보다 더 잘 보여.
0: 짠.
2: 우와. 저게
0: 오, 잘 보인다. 진짜 잘 보인다.
2: 와 진짜 확실히 이게 땡기니까 커져.
1: 옛날 영화 필름 느낌 나죠?
2: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4: 아니. 지금 가로등이랑 탑이랑 아파트랑 공장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나무랑
1: 이렇게 나뭇잎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걸 찍으니까 나무 모양이 잘 보여요.
0: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오 차 어 차 지나간다 거꾸로 지나가요.
2: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바늘구멍 사진기로 거꾸로 된 세상을 봤습니다.
4: 너무 신기한 그죠? 것 같아요.
1: 네, 너무 신기하고 재밌긴 했지만
2: 네네.
1: 여기서 끝낼 순 없죠.
2: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신기하고 재밌고 놀라운 그런 네.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만들 건데
4: 그것은 바로
2: 바로
4: 귀신 영상.
2: 네 아까 저희가 네. 회의 시간에 귀신 사진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0: 네. 네.
2: 그 귀신 사진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그럼 만들러 가볼까요?
2: 갑시다!
0: 네. 근데 얘는 안 찍히잖아요.
2: 그치.
0: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1: 이거 기름 종이 말고 인화지나 필름 종이 같은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2: 그럼 아까 우리가 기름 종이 말고 인화지나 이런 거를 붙이면 그게 가능하나?
0: 바로 이렇게 붙여서 나와요?
1: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인화하고 또 인화 작업 그런 거 막 해야 되지 않나?
2: 아! 이거 인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보면 되잖아.
1: 사진 공방.
0: 바로?
2: 근데 진짜 신기하겠다. 이걸로 해서 사진을 만든다는 게
4: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네.
1: 오~ 아~
2: 그러면 아~ 우리가 여기 가가지고 네. 사진 한번 인화해봅시다. 출발! 고! 이쪽 골목 쪽에
1: 왼쪽으로
0: 여기다
2: 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0: 오, 찾았습니다.
2: 가자
0: 네, 1층
2: 갑시다. 오
0: 어, 아까 사진에서
2: 설레
0: 봤던 것
2: 설레

0: 저희가 이제 이 바늘구멍 사진기를 만들었는데 이걸로 진짜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
1: 이 사진기 안에다가 네. 인화지라는 것을 넣으면 실제로 찍으실 수가 있어요.
0: 아, 인화지요? 아, 네. 어, 그럼 다행이다. 이게 인화가 진짜로 되는 거예요?
1: 네. 약품에다 넣고 직접 인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2: 자, 이게 네. 오늘 여러분들이 쓰실 인화지인데요. 네. 이 인화지는 빛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그럼 불을 한번 끄고 작업을 해볼까요?
0: 네. 네. 네. 어, 우리 이따 진짜 귀신 사진 제대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이걸 진짜 이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
3: 분명히 나온 건 이해가 안 돼.
4: 됐어요. 다 했습니다.
5: 빛 하나라도 들어갈 틈새가 있으면 안 되니까 조심하게 되네요.
4: 저희 셋 다 했습니다.
5: 잘 왔습니다.
4: 완성!
5: 안 돼.
2: 자, 이제 여러분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네요.
0: 저희가 오면서
4: 게임을 했어요.
0: 제가 귀신 분장할 한 명을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4: 누굴까요?
6: 아. 와, 이거 진짜 꿀벅이다.
7: 랜덤으로?
6: 랜덤?
7: 2,
6: 3.
0: 1, 2, 3.
7: 4, 5, 6.
8: 7, 8, 9. 10. 18.
7: 29, 30, 31.
6: 32.
7: 오, 안 걸렸어.
6: 32까지.
7: 33.
9: 됐어.
4: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영재형이죠.
0: 부르는 알고 역시 영정이가 또 걸렸네요.
4: 동서양의 짬뽕된
0: 짬뽕된
4: 우리 집에 가져가고 싶다. 오.
0: 아, 이거 뭔가 옷 입히기는.
4: 아, 잠깐만. 이 옷이
5: 아, 좀 작구나.
0: 좀 작구나.
4: 그러면은 이렇게 통해가지고
5: 어,
4: 됐어.
5: 됐어. 와, 근데 와, 덥다.
4: 제가 시야 내리겠습니다.
0: 아, 가발도 써? 오, 근데 무섭다. 이렇게 머릿결이 상당히 좋은데?
4: 샴푸 CF 들어오겠어요. 약간 탈모가 있는데요?
0: 기름이 잘 자르는데?
4: 그니깐요. 오, 근데 진짜 무서워.
0: 자, 됐습니다. 완성!
4: 나 너무 더워.
0: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얼마나 노출을 시켜야지 이게 사진이 딱 나오는지가
2: 지금 제가 개선해본 바로는 3시간 정도가 나왔는데요.
4: 저희 3시간 동안 여기서 포즈하고 있어요.
2: 네, 3시간 동안 고정된 네? 포즈를 취하고 계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공적인 플래시를 터뜨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4: 그러면 인공적인 플래시를 터뜨리면 금방 돼요?
2: 강한 빛을 순간적으로 쬐기 때문에 네, 종이에는 아마도 기록이 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노출계로 노출 시간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오, 3분 30초 정도 나오네요. 네. 자, 이 빛에서 3분 30초 정도 가만히 있어 주셔야지 사진에 선명한 경계선대로 이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어요.
0: 네. 잘 잡을 수 있지?
2: 자, 시작!
4: 진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0: 진짜 고생이 많네요. 번지 점프에 이어서 3분 30초면 거의 노래 한 곡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진짜 될까?
4: 되게 신기하겠다.
0: 우와. 좀만 참아, 좀만.
2: 옛날 사람들은 실제로 이 정도 시간을 기다리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0: 아, 진짜요?
2: 네.
0: 뭔가 이게 뭐라고 생각이 되지? 잘 나와야 될 텐데.
2: 10,
10: 9, 8. 7, 6, 5, 4, 3, 2, 1.
4: 진짜.
2: 고생하셨습니다.
4: 와, 어떡해요.
0: 고생했어.
4: 네. 머리가 뜨거워요.
0: 극한 직업이었어. 일단 한 번.

0: 이게 많이 움직일까봐 숨도 크게 못 쉬었거든요.
1: 그니까.
0: 그래서 나중에 진짜 숨 차서 죽는 줄 알았어요.
1: 소감이 어때요?
0: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고 하니까 옛 조상들의 그 체험을 한번 했다고 생각하고.
2: 긍정 마인드.
1: 뭔가 우리가 되게 색다른 체험을 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2: 네, 드디어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어봤는데 네. 과연 네. 어떻게 나왔을지 되게 궁금해요. 기대네요. 네. 3분 30초 동안 어우 고생했어요.
0: 그러니까요. 진짜 노력의 결실이 어떻게 나왔을지.
3: 진짜 주변만 네. 가도 진짜 뜨거웠는데.
4: 풍경 사진보다는 좀 예술 작품스럽게 나왔어요.
2: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그린 그림 같기도 하고
4: 개인적으로 무서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실루엣에 좀 느낌이 있긴 하네요. 네.
3: 제발
1: 셋 중에 하나라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3: 제 생각엔 이게 성공했을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5: 오 이거 잘 됐어요. 오 이거 잘 됐어요.
1: 오 형체가 보여.
6: 이거 잘 됐어요. 마스크 모양도 보이는데요? 와
5: 이거 잘 됐어요.
3: 이거 진짜 잘 됐다.
4: 크기도 크게 나왔어요.
5: 역시
3: 이게 약간 네. 임금님들 사진 찍, 이거 약간 돈 지폐에 그려져 있는 임금님들 모양 같아요.
0: 원래 제가 이름이 영종이라서 뭔가 그 왕 이름이랑 비슷하잖아요.
5: 오, 그래서
0: 분명히 영종대가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물로 옮기겠습니다.
3: 그럼 이게 끝인 거죠? 이게 완성된 거죠? 불을 켜주세요.
6: 불 켜주세요.
1: 어? 오 이거는 그래도 세 번째 거는
2: 잘 나왔다.
1: 형태가 잘 나왔어요.
2: 약간 도둑같이 나왔어요.
1: 진짜 근데 손도
6: 보여요. 누군가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얹고 우와. 있는 듯한 느낌이 되지 않나요?
1: 어 이게 더 무섭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
2: 저것은 영종이라고.
1: 형체를 알아볼 수
2: 근데 아 제 거 약간 형체 알아볼 수 있어요.

0: 짠! 네, 저희가 오늘 바늘구멍 사진기로 네. 깜짝 귀신 사진 만들기
1: 네.
0: 대 성공! 짜잔!

0: 네, 저희가 지금 광화도에 위치한 한 미술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네.
0: 근데 저희가 아는 그런 미술관 분위기가 아니에요.
2: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3: 조선시대요? 한옥으로 되어 있네요.
0: 저희가 오늘 이 미술관에서 옵스큐라를 이용한 그런 멋진 그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이번에는 방 하나를 통째로 바늘구멍 사진기처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볼 것입니다.

0: 이런 볼 때보다 훨씬 어이구. 멋있는데요?
1: 그러니까 형 이런 분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2: 와 뭔가 자연과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러니까요. 그게.
3: 여기에요? 와우.
0: 오, 와 좋다.
3: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요?
1: 어둡게 만들어야 되니까 네. 다 쳐야 돼?
3: 암전.
0: 네, 검은 막 같은 걸로 다 비틀어 놓는 데 다 차단해야 돼.

0: 엄청 큰데? 자, 이만한 그림을 우리 그려야 되는 거야?
1: 네, 그렇네.
2: 잠깐만.
1: 됐습니다.
2: 나이스. 오,
1: 좋아, 좋아, 좋아. 오, 거의 딱 맞네.

0: 자. 그렇지.
1: 근데 여기 약간 비통하지 않아요?
0: 타이프로 좀 맞죠. 밑에가 중요해요. 밑에가 빛이 분명 들어오죠.
2: 그래, 그러면은 철저하게 아래까지 생각해.
0: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치를 만드는 게 너무 일인데?
3: 비차단하는 게 너무 어렵다.
0: 와.
2: 여기가 된 것 같아.

0: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 막았으니까 네. 불을 꺼서 과연 여기 이제 상이 맺히는지를 한번
1: 네. 확인해 봅시다.
0: 고!
2: 짜잔!
0: 고!
2: 짜잔!
0: 오! 맞췄어! 맞췄어! 오!
1: 여기 이거 지붕 나왔어요.
2: 지붕!
1: 이거 우와. 지붕! 이거 지붕이죠. 근데 카메라
0: 와 대박!
1: 카메라...
0: 예. 오! 오! 잡혀요!
1: 잘 잡혀요! 근데 우와. 지붕밖에 안 보여요.
3: 오, 저거 되게 멋있는데? 이거 한번 우와. 거리 좀 옮겨볼까?
1: 어디로요?
2: 앞으로.
1: 오! 앞으로!
2: 오! 하니까
0: 잠깐만. 오, 잘 아, 조금 선명해진 것
2: 같아. 가 아, 근데 다시 또 흐려진다.
0: 아, 그러면은 지금 일단 지붕밖에 안 나오니까 네. 우리가 이거를 높이를 조금 낮추면은 네. 밑에도 보이지 않을까?
1: 이거야 가려볼까요?
3: 그럴 것 같아요. 어,
0: 이거를 가리고 조금만 밑으로 해보자. 그럼 이게 뚫려져 있으니까.
3: 우와!
2: 우와! 선명한 데 완전.
0: 그러네.
2: 봐봐. 이게 우와. 구멍이 작으면 선명해, 확실히. 이거 아래를 잘라내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제가 아래를 잘라낼게요.
0: 아 이게 가능하구나.
3: 가능한 줄 알아요.
2: 들어가자.
0: 아 그러네.
2: 아래가 나오네.
0: 아래가 나온다.
1: 오, 우와. 오. 잘 보인다.
3: 오 사람 지나가.
1: 딱 하고 지나온 거.
3: 오 사람 지나가. 우와,
1: 우와. 근데 이게 지금 딱 떠온 거 같지 않아?
0: 뚜렷해 뚜렷해.
2: 이거 카메라에도 잘 나오나?
1: 카메라에 1도 안 남겨요.
2: 우리가 선명함을 포기하고 좀 밝기를 택할 수도 있죠. 구멍을 좀 더
1: 이렇게 이렇게 잠시만요. 딱 보이는 정도가 이 정도예요.
2: 저번에 그 바늘구멍 사진기 할 때도 봤지만 구멍이 크면 클수록 밝기는 밝은 대신에 좀 선명도가 떨어지고
0: 그렇죠.
2: 구멍이 작으면 밝기는 좀 어두운데 선명도가 높아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0: 아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1: 그러면 이제 가릴게요.
0: 어 이제 가려주세요.
1: 한 요 정도?
2: 오 대박 선명. 제일 효율적인 위치인가?
0: 그치 딱 이 정도만 네. 있으면 될 것 같아.
1: 이 정도만 해. 근데 지금 저희가 어두운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0: 어 얘들아 해 떨어지기 전에 우리 다 그려야 돼. 시작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0: 응?
2: 이게 색칠하다가 여기가 무슨 색인지 도저히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0: 다시 불 켜?
2: 아니 실물을 보고 오는 거죠.
0: 아 그치.
2: 아 저기 나무가 있구나.
0: 나 지금 머리 지붕이 완성됐어.
2: 멋있어.
0: 이렇게 다 이 검은색 있지? 네. 검은색 보이는 거. 이거 다 나무.
2: 나무, 그렇죠. 근데 이제 기둥들은 갈색으로. 저희 잘하고 있는 거 같겠어?
0: 잘하고 있어.
1: 예술 같아요, 예술.
0: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2: 알트.
0: 원래 그림은 대충대충 하면서 나오는 거야.
1: 어우, 너무 어렵다.
0: 자.
1: 됐나요? 하나 한번 해주세요.
2: 네. 자, 이거 굉장히 떨리네요.
1: 하나, 3, 2, 1.
2: 3, 2, 1.
0: 이야! 이게 뭔지.
1: 우와!
0: 우와, 이거 한 폭에 되게 우리 조카가 그릴 법한 그런 그림 솜씨도.
1: 아직
2: 카스 네, 그래도 거꾸로 뒤집으면은 꽤 알아볼만 할 수도 있어요.
1: 아, 그럼 거꾸로 뒤집어볼까요?
0: 왠지 그럴싸할 것 같아, 근데.
1: 자, 대보고.
2: 오.
1: 그럴싸해요, 이.
2: 뭔지는 알아볼 수 있겠네. 식별 가능하다.
1: 오, 괜찮은데요? 저 솔직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좀 되게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0: 잘 나왔어.
1: 일단
0: 지금 딱 저 밖이야.
1: 그러니까요. 봅시다. 누가 봐도 저기 봐.
0: 와우, 나이스.
1: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0: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퀘스트.
1: 바늘구멍 사진기를 이용해 깜짝 영상을 만들어라.

0: 네, 대성공! 아, 네, 저희가 또 바늘구멍 사진기. 네. 로 멋진 그런 사진을 만들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멋진 그림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1: 퀄리티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보시면 뒤에 있는
2: 배경이랑
0: 똑같아요.
2: 네, 좌우 대칭으로 완전 거의 똑같지 않나요?
0: 그렇죠. 거의 뭐 사진에 가까운 네. 정도인데 네.
2: 지붕의 디테일과 나무들이랑 저기 있는 벽돌까지 굉장히 네. 똑같습니다.
0: 네, 아우 너무 멋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처럼 이렇게 옵스큐라를 이용해서 여러분도 멋있는 이렇게 그림도 완성해보시고 바늘구멍 사진기로 멋진 사진을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저희의 도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한 번씩 봐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1: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네, 지금까지 팩트 태호
2: 영종
1: 건이었습니다.
0: 사연스타 큐 다음 시간
1: 안녕.

0: 해도 용령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쑥쑥 커라. 생각이 쏙쏙쏙.
1: 아니라니까.
0: 어?
1: 말도 안 돼.
0: 어? 워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1: 아, 내 친구 제비, 제제가 어. 말도 안 되게 제제제제 하면서 막 우기잖아요.
0: 뭐라고 우겼는데?
1: 내가 어린이날 받은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난 5월 5일 어린이날이 제일 좋아 이랬더니 제제가요.
2: 5월 5일은 단오야, 단오날. 제제제제제제제제제.
1: 라고 했다니까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인데 웬 단오?
0: 아, 단오?
1: 어때? 아무래도 제제가 다른 나라에 갔다 오더니 이상해진 것 같아요. 겨울에 춥다고 따뜻한 곳에 갔다가 봄에 왔거든요.
0: 제제 말이 맞아. 5월 5일은 단오야.
1: 네? 아니에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에요.
0: 워프 말도 맞아. 양력 5월 5일은 어린이날, 음력 5월 5일은 단오날.
1: 음력? 양력? 그게 무슨 말이지? 궁금.

0: 둥금? 궁금해.
1: 자, 여기 이렇게 달력을 보면 양력과 음력이 보이지?
0: 내가 보이는 건 숫자뿐인데.
1: 그러니까 여기 큰 숫자, 이 큰 숫자가 양력이야. 그리고 이 아래에 작은 숫자가 음력이야. 음력.
2: 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정해서 만든 달력이고, 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 달로 정해서 만든 달력이야.
1: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음력 1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0: 정답! 설날! 세배하는 날?
1: 아, 정답! 띵동댕!
0: 우와! 호호!
1: 다음, 음력 8월 15일은 무슨 날일까요?
0: 어? 추석! 송편 먹는 날?
1: 오, 이번에도 띵동댕!
0: 우와! 워프는 우리나라 명절 다 알아요.
1: 설날과 추석처럼 음력 5월 5일 단어도 아주 아주 큰 명절이에요.
0: 어, 단어도 명절이구나. 아, 근데 단어 날에는 뭘 하는데요? 궁금, 궁금, 궁금해.
2: 단어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곡식이 잘 자라 풍요롭고 또 탈 없이 모두 안전하라고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던 날이에요. 단오날은 하늘 높이 그네도 뛰고 으라차차 씨름도 하고 덩실덩실 춤도 추는 흥겨운 우리나라 큰 명절이죠.
0: 우와, 음력 5월 5일 단오날은 즐거운 날이구나. 제제 말을 끝까지 잘 들었다면 제대로 알았을 텐데. 어? 제제는 진짜 대단하다. 음력도 알고.
1: 제제가 삼진날 돌아오니까 아마 음력을 알고 있었을 거야.
0: 어? 삼진날이요?
1: 음력 3월 3일이 삼진날이거든.
2: 삼진날 무렵에는 추운 날씨를 피해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갔던 제비들이 다시 돌아오지.
0: 봄에 제제가 친구들이랑 돌아온 날이 삼진날이었구나. 그때 제제 따라서 꽃놀이 갔었는데.
1: 그래요. 나뭇가지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드는 삼진날이 오면 우리 조상들도 산으로 들로 꽃놀이를 다니면서 봄 향기를 흠껏 즐겼답니다.
0: 나도 봄에 제제랑 진달래도 보고 개나리도 보고 꽃놀이도 신나게 했었는데.
1: 우리 워프가 제제랑 추억이 아주 많은가 봐.
0: 네, 제제가 돌아와서 정말 좋았어요. 따뜻한 남쪽 나라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괜히 내가 화내는 바람에.
1: 워프도 제제한테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줘서 마음을 좀 달래주면 되지?
0: 무슨 얘기요?
1: 음력 7월 7일 칠성날 이야기.
2: 옛날 옛날 하늘나라에 배짜기를 자라는 직녀가 있었어요. 음메 소를 잘 모는 목동 견우도 있었죠. 견우와 직녀는 서로 사랑했어요. 직녀는 배를 짜면서도 견우 생각을 했어요.
3: 견우랑 놀

0: 하고 싶다. 누구세요?
1: 직녀, 나예요. 우리 밖으로 나가서 놀아요.
0: 직녀는 배를 짜지 않고 견우랑 놀기만 했어요. 견우도 소를 몰지 않고 직녀랑 놀기만 했죠.
2: 아, 이리 돌려봐요.
0: 하늘나라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직녀와 견우에게 벌을 내렸죠.
3: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한 두 사람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살도록 해라. 단, 1년에 딱 한 번, 7월 칠성날에만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0: 그렇게 견우와 직녀는 서로 떨어져 멀리 헤어지게 됐어요. 견우와 직녀는 서로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7월 칠성날만을 기다리고 기다렸죠. 드디어 7월 칠성날이 됐어요. 하지만 은하수는 너무 깊고 넓어서 둘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1: 직녀, 보고 싶어요.
4: 견우, 보고 싶어요.
0: 직녀와 견우가 울고 울고 또 울어 눈물이 비가 되어 주룩주룩 계속 내리자 하늘 아래 마을이 잠기고 말았어요. 보다 못한 까마귀와 까치들이 머리를 이어 다리를 놓아주었죠.
1: 까치야, 고마워.
4: 까마귀야, 고마워.
1: 직녀, 보고 싶었어요.
4: 견우, 보고 싶었어요.
0: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준 다리 덕분에 1년에 한 번 칠성날 만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5: 우와! 제재도 재밌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6: 그래. 칠성날은 우리 조상들이 배짜기 등 아주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서로 어울렸던 날이거든. 삼진날처럼 우리 조상들의 풍습이 담긴 그런 날이라고 제재한테 꼭 전해줘.
5: 네! 단우, 삼진날, 칠성날 다 알려줄 거예요.
6: 명절날?
7: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5: 아하!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다양한 이야기와 풍습이 가득 담긴 우리의 딸 함께 즐기죠. 워프! 우와! 마지막 열송이까지 워프의 생각으로 활짝 꽃피웠어요.
4: 우와! 드디어 열송이가 다 피었다고? 우와, 정말 감격이다. 우리 워프 정말 기특해. 친구들도 잘했어요.
0: 이제 이 생강나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8: 드디어 깨어났다.
5: 우와, 생강나무가 말을 하네.
8: 워프, 안녕? 나를 깨워줘서 고마워. 친구들의 생각이 나를 깨워준 거야. 더 많은 생각을 내게 준다면 내가 춤출지도 모르지.
5: 우와, 나무가 춤추면 진짜 재밌겠다. 워워워워.
6: 맞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항상 이렇게 재미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5: 오늘도 내일도
6: 매일매일
9: 생각이 팡팡.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 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호호!

0: 다음 주에 학예회가 있는 거 알지?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반은 타악기 연주를 하기로 했대. 아, 나의 화려한 꽹과리 실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군. 이번 학예회에서는 내가 가장 돋보일 거야.
1: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른 나의 북치기 실력은 이길 수 없을걸?
0: 얘들아, 너희들끼리 경쟁을 하면 어떡해.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멋진 공연을 해야 한다고.
1: 그런데 공연을 하려면 너희들도 악기를 연주해야 하잖아.
0: 응, 맞아. 그래서 나는 이 징을 치려고 해.
2: 우와, 라피드,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
0: 그럼 우리 다 악기가 정해진. 어? 순우가 아직 없네.
2: 나는 연주할 줄 아는 악기가 없는데 어쩌지.
0: 뭐?
2: 얘들아, 나 때문에 학예회를 망칠 순 없어. 나는 이번 공연 하지 않을게.
1: 순우, 의리하면 우리 오총사인 거 잊었어?
0: 맞아. 학예회는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라고. 그래, 순호야.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방법을 생각해보자.
3: 우와, 신난다, 신나. 오, 땀난다. 어우, 더워. 아, 역시 이 음악과 함께하는 막춤이 운동엔 최고야. 오, 땀나.
4: 안녕하세요, 선배님.
3: 순호. 에이? 순호야. 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야 되는 순호가 오늘따라 또 왜 이렇게 어깨가 축 처져 있을까? 순호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나처럼 이 막춤을 막 춰봐. 그러면은 막 에너지가, 힘이 막 솟아오를 거다. 그게 무슨 소리니?
4: 그게 다음 주에 학교에서 학예회를 하거든요.
3: 학예회? 그거 재밌겠다. 나도 초대해줘.
4: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선배님. 사실 제가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한 개도 없어가지고요. 이번 공연에 참여를 못할 것 같거든요.
3: 에이, 순호야. 그렇다면 이거 좀 실망인데. 자, 지금까지 순호가 이 특별 비밀 훈련을 받으면서 얻었던 가장 값진 교훈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봐.
4: 어떤 일이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감을 얻는 거죠.
3: 그렇지. 그럼 이제 순호가 해야 할 일은?
4: 선배님, 저도 악기를 열심히 연습해서 친구들과 멋진 공연을 할래요.
3: 이제 좀 순호답네. 그럼 이제 특별히 순호를 위해서 악기 연주 훈련을 해보도록 하지. 재밌겠지?
4: 네.
3: 자, 바로 출발하자고.
4: 이 신기하게 생긴 건 뭐예요? 어? 자, 이렇게 하면 모래시계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한데?
3: 이 장난꾸러기! 이건 우리나라 전통 타악기인 장구, 장구라는 거야.
4: 장구! 어? 선배님! 북이랑 비슷한 소리가 나요.
3: 그렇지. 이렇게 악기를 두드리거나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타악기라고 해.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타악기는 소리의 높고 낮음, 그러니까 소리의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4: 타악기는 이렇게 치면 하나의 소리만 나니까요. 음의 높낮이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3: 아니, 틀렸어. 이렇게 장구나 탬버린처럼 음 높이가 없는 타악기도 있지만 이렇게 음 높이가 있는 타악기도 있거든.
4: 우와!
3: 우리나라 전통 국악 연주에 사용되는 편종과 평경. 오케스트라 연주에 사용되는 팀파니. 신비로운 음색을 자랑하는 첼레스타도 음 높이가 있는 타악기지.
4: 이야, 타악기인데도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네요. 선배님, 근데 제가 저렇게 화려한 연주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3: 순호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음 높이가 없는 타악기는 말이지 박자에 잘 맞춰 두드리기만 해도 아주 멋진 연주가 가능하거든.
4: 어, 그럼 저 얼른 해볼래요, 선배님!
3: 이 장구를 보면 말이지.
4: 네!
3: 양 옆이 가죽으로 덮여 있잖아? 이 왼쪽을 북편, 오른쪽을 채편이라고 해. 자, 그리고 연주를 하기 전에는 여기, 요 조이개를

0: 선배님, 북처럼 쿵쿵 소리가 나는데요.
1: 쿵쿵.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북편의 박자를 셀 때 쿵쿵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
0: 오, 그렇구나. 아,
1: 이제 이 채를 쥐고 채편을 두드려봐.
0: 오, 조금 가벼운 소리가 나네요.
1: 탁탁. 그래서 이 채편의 박자를 덕덕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0: 오, 그러면 쿵떡, 쿵떡 이렇게요, 선배님. 아, 예. 오, 선배님, 그러면 이렇게 동시에 치면요?
1: 좋은 질문이야. 자, 봐봐. 어때? 이 울리는 소리가 훨씬 커졌지?
0: 오, 네.
1: 그래서 이 박자는 덩, 덩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0: 쿵, 덕, 덩. 쿵, 덕, 덩. 이렇게요?
1: 오, 야, 순우야. 잘하는데? 이제 장단에 따라서 장구를 치기만 하면 돼.
0: 오, 선배님, 아 진짜 이게 다라고요?
1: 그렇대도. 그럼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이 세마치 장단을 한번 배워볼까?
0: 세마치 장단이요?
1: 어, 자, 박자는 덩덩덕쿵덕이야. 먼저 잘 들어봐. 해봐.
0: 덩덩덕쿵덕, 덩덩덕쿵덕. 오, 된다 선배님.
1: 그렇지, 잘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0: 덩덩덕쿵덕.
1: 우와.
0: 재밌다. 장구 연주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어요. 선배님, 근데 이것만 가지고 학예회에서 연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1: 에이, 순우야, 걱정하지 마. 이 세마치 장단 하나면 말이지.
2: 할 수 있어.
1: 우리 민요도 연주할 수 있고, 어, 맞다. 풍물놀이도 할 수 있거든.
0: 어? 풍물놀이? 그게 뭔데요?
1: 여기서 풍물은 악기를 의미하는데 농사일을 할 때나 명절 때 흥을 돋우기 위해 연주한 우리 고유의 음악을 말해. 이 춤과 고개를 곁들인 민속놀이기도 해.
0: 이야, 정말 멋지다.
1: 순우야, 이 장구를 치면서 친구들과 멋진 동작을 함께 한다면 아마 최고의 공연을 할 수 있을걸.
0: 우와, 정말요?
1: 어, 그래. 나와 함께 연습해볼까?
0: 네!
1: 자,

0: 됐어! 저 친구들에게 이번 학예회에서 풍물놀이 하자고 해야겠어요!
1: 좋아! 그럼 순호야! 아, 이번 비밀 요원 시험 과제는 이순호가 친구들과 함께 멋지게 학예회 공연을 마치는 것! 어때?
0: 걱정 마세요, 선배님! 저는 어떤 일이 닥쳐도 용감하게, 씩씩하게 다 해낼 수 있는 멋진 호랑이 순호니까요!
1: 좋아! 기대하겠어! 나올 때가 됐는데.
0: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제 학예회 공연 보셨죠? 저 완전 멋졌죠?
1: 순호야. 진짜 멋졌어. 자, 이번 비밀요원 시험도 좋은 과다.

0: 이번 시험도 통과!
1: 어? 선배님! 저 10번의 시험에 모두 통과한 것 같아요! 그럼 저 이제...
2: 잠깐! 오늘부로 순호를 정식 비밀요원으로 임명합니다! 축하해!
0: 요원이 됐다! 비밀요원 순호!
2: 자, 순호 요원! 임무를 수행하러 갈 준비가 됐나?
0: 그럼요, 선배님! 순호 요원 준비됐습니다!
2: 좋아! 그렇다면 기억하고 있겠지?
3: 매너가 멋진 어린이를 만든다!
2: 좋아! 그럼 첫 임무를 수행하러 출발하자고!
0: 출발!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나 괴짜 박사는 뭐니 뭐니 해도 하루에 사과 하나는 꼭 먹어줘야 직성이 풀린다고. 오늘도 사과를 깎아서 먹어볼까. 순우야, 너 사과 좋아하지? 먹어봐. 이 박사님이 깎아줄게. 먹어 먹어, 고기 접시에 있잖아. 맛있다. 어때?
1: 네, 박사님. 그런데 박사님, 사과 껍질 너무 두껍게 깎으시는 것 아니에요? 먹을 부분이 너무 적어지고 있어요.
0: 아니, 그거는 내가 손재주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순호야, 상상해봤어? 어떤 것이든 기계에 넣으면 딱 맞는 모양과 크기로 껍질도 싹싹싹싹 벗겨주는 기적의 발명품을 만들면 어떨까? 그럼 내가 사과 일일이 안 깎아도 되잖아.
1: 오, 좋은데요? 그럼 다양한 형태의 칼을 넣어서 재료에 따라 적절한 칼을 선택하는 기계도 멋질 것 같아요.
0: 어,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칼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1: 오늘도 박사님에게 꿈틀꿈틀이 필요하겠어요. 박사님의 멋진 발명품이 탄생하는 그날까지 꿈틀꿈틀 얍!
2: 어? 순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기계가 정말 만들어지면 정말 편리하겠어요. 칼은 어떤 형태로 진화해왔을까요? 함께 알아봐요.
1: 아주 옛날 사람들은 돌을 깨뜨려서 거칠고 날카로운 돌조각을 칼처럼 사용했어요. 돌을 갈고 다듬어 매끈한 돌칼을 만들었죠. 대표적으로 반달 돌칼이 있어요. 반달 돌칼은 옛날 곡식을 수확하는 도구예요. 가운데 있는 두 개의 구멍에 끈을 연결하여 묶은 뒤 손가락을 넣어 잡고 사용했대요. 반달 모양이고 둥근 쪽에 날이 세워져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녹인 청동을 틀에 부어 굳힌 뒤 날을 갈아서 청동검을 만들었어요. 중국 요령 지방에서 많이 발견된 청동검은 중국 악기인 비파를 닮아 비파형 동검이라고 해요.

0: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는 동검은 좀 더 가늘어서 새형 동검이라고 불러요. 철을 단련해 더 튼튼한 철검을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철검으로 칠지도가 있어요. 약 75cm 길이의 철칼이에요. 7개의 가지처럼 칼날이 달려있어 칠지도라고 불러요. 칼에 금으로 새겨진 글자를 보면 백제왕이 일본 왕에게 준 것으로 보여요. 이 칼은 백제의 뛰어난 금속기술과 당시 백제와 일본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현재 일본에서 국보로 보관하고 있어요.
1: 여기서 퀴즈! 무궁화, 태극기, 애국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이지요. 이처럼 칼도요,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역할에 대해서 알아봐요. 먼저 칼은요, 권위를 상징했어요. 권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힘을 권위라고 합니다. 이 칼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를 상징하는 칼을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의장에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 위엄을 보이기 위해 무력, 그러니까 힘을 과시했는데요. 이때 동원한 칼 같은 무기를 의장이라고 해요. 지금도 군대와 경찰에는요, 의장대라는 조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이 입장할 때 양쪽에서 이렇게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칼을 높이 치켜 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와 같은 의식을 예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동원된 이 칼을 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장은 싸우는 칼이 아니고요. 권위를 상징하는 칼이에요. 다음으로 삼정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군을 임명할 때 주는 칼인데요. 이 삼정에는요, 육군, 땅에서 싸우는 군대, 해군, 바다에서 싸우는 군대, 공군, 하늘에서 싸우는 군대, 이 군대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지키고 통일을 이뤄서 나라를 발전시키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명예를 상징하는 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삼정검, 권위를 상징하는 칼입니다. 다음으로 사인검이 있어요. 조선시대에서 왕실에서 만들었던 특별한 칼이에요. 이 사인검의 사는 숫자 4를 의미하고요. 이 인은 호랑이를 뜻하는 거예요. 호랑이 인자거든요. 이 사인검은요, 임금님이 신하에게 하사했던 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인검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검은 인년, 그러니까 호랑이 해에, 인월, 호랑이 달에, 인일, 호랑이 날에, 인시, 호랑이 시에 만들어져서 사인검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사인검은 부적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이 검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을 막아주고 애군을 떨쳐주는 그런 것이 있다고 믿었대요. 이 칼은요, 전투용 칼이 아닙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칼이에요. 다음으로 이순신 장검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의장용 칼인데요. 우리 아까 의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길이가요, 너무 길어요. 약 2m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놓기가 2m에서 한참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이 수놓기보다 더 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장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이 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칼에는 적군을 모두 물리치겠다는 이순신 장군의 굳은 의지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현재 이 이순신 장검은요, 국보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고 현충사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은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칼은 또 전쟁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0: 칼은 강력한 전쟁의 도구였어요. 제철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칼이 등장했고 나라별로 지형이나 전술, 그리고 검술에 맞는 칼을 개발하기 위해

0: 있죠. 전쟁에 이기려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장인이 철을 다루는 기술을 아주 중요한 국가의 비밀로 취급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전쟁할 때 어떤 칼을 썼을까요? 첫 번째는 일본의 타치예요. 타치는 사무라이들이 말을 타고 싸울 때 사용하던 칼로 길고 휘어진 모양이 특징이에요. 칼날이 날카롭고 칼집에 넣은 상태에서도 멋진 곡선이 보여서 전통 무예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두 번째는 중동의 다마스쿠스 검이에요. 이 칼은 겉면에 물결 무늬가 있어서 아주 아름답고 동시에 강하고 잘 휘지 않아서 옛날 전쟁터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1: 그러니까 칼은 권위를 상징하기도 했고 전쟁의 도구가 되기도 했던 것이군요. 그런데 칼은요, 춤이나 운동의 도구가 되기도 했대요. 칼을 들고 추는 춤이 있는데요, 바로 검무입니다. 여기에서 검이 칼이라는 뜻이고요, 무가 무용, 춤추다라는 뜻이에요. 이 검을 휘두르며 추는 춤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어요. 검무. 그리고 칼을 들고 하는 운동도 있죠. 어떤 운동이냐면 검도, 펜싱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검도와 펜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0: 검도는 대나무로 만든 죽돌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때리거나 치면서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예요. 펜싱은 찌르기, 베기 등으로 승부를 겨루죠. 칼의 종류와 공격 방식에 따라 플레레, 에페, 사브르의 세 종목으로 나뉩니다.
1: 다음으로 중식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중국 음식점에서 이와 같은 중식도를 본 적이 있나요?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며 직사각형의 큰 칼몸이 특징이에요. 칼몸이 직사각형 모양이고 굉장히 커요. 이렇게 크게 만든 까닭은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칼몸이 크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회칼입니다. 얇고 긴 칼날로 생선살을 손상 없이 자를 수가 있죠. 이 회칼은 얇기 때문에 칼과 이 생선이 닿는 면적이 적어요. 즉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생선살을 손상 없이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머니 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칼이 있어요. 작은 물건을 자르거나 야외 활동 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접을 수 있어서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기 편리해요. 그리고 멀티툴 나이프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양한 기능이 있는 다목적 칼이에요. 여기에는 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위, 드라이버, 병따개 등 다양한 도구가 들어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조선시대에도 남자나 여자들이 칼 마개가 있는 작은 칼을 가지고 다녔대요. 그런 칼을 장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장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0: 장도는 몸에 지니는 작은 칼로 조선시대 남녀가 몸에 지니며 사용했어요. 그중 은으로 만든 칼은 은장도라 불렸어요. 남자는 허리띠에, 여자는 치마 속 허리띠나 노리개로 달고 다녔죠. 위급한 상황에는 몸을 지키는 호신용으로도 사용된 칼이랍니다.
1: 아, 그러니까 장도는 내가 위험할 때는 호신용 칼로 사용이 되기도 했으면서 장신구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군요. 친구들, 우리 나만의 장도를 꾸며보는 것이 어때요? 장도라는 것은 칼집이 있는 작은 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 교재에 이렇게 장도 도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멋진 무늬를 생각해서 칼집과 이 작은 칼을 꾸며준다면 정말 멋진 나만의 장도가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순호가 미리 해봤어요. 순호의 장도를 공개해볼까요? 짜자잔! 어때요? 순호의 무늬로 장도를 표현했어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나만의 장도를 만들어 보니까 이 장도가 더욱더 특별한 것 같아요. 수업이 끝나면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 생각한 무늬와 모양으로 멋진 장도를 꾸며보세요.

0: 지금 이 사과를 먹다 말고 꿈틀꿈틀에 빠져들다니. 아니 그러니까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들어간, 기술이 들어간 특별한 도구였다는 거잖아.
1: 맞아요. 박사님이 발명하고 싶은 그 과일을 깎는 기계도 칼이 더 발전된 모습 중 하나일 수 있어요.
0: 맞아 맞아. 내가 만든 이 발명품도 사람들의 생활을 유용하게 하는 특별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 나의 큰 바람이라고. 자, 그렇다면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다음 그림을 보고 반달 돌칼의 길이를 써놓으세요. 자, 길이를 잴 때는 물건 한쪽 끝을 0에 맞추고 다른 한쪽 끝에 길이를 재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1학기 때 1mm도 배웠다면서요? 자, 그렇다면 문제 자신 있게 풀 수 있겠죠?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그럼 이 괴짜 박사는 남은 사과를 좀 먹어야 돼서 바빠서 이만.

0: 어? 카박사, 카박사. 인사해, 인사해. 누군지 알아? 바로 여기 이 시크릿 주주 동물원에서만 가동되는 주피티야. 이 글쎄 주피티가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골라주고 그리고 또 내가 일할 때 신나는 음악까지 틀어준다니까. 아, 내가 옛날에 이거 주피티 없이 어떻게 살았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맞다. 카박사, 내가 그거 알아? 내가 이걸 물어볼 거야. 우리 이제 여기 탈출할 수 있어. 주피티, 포털 비밀번호 알려줘. 뭐? 아, 주피티도 못하는 게 있네. 어? 그런데 뭐야? 주피티가 내가 여기 포털 탈출 못했는지 어떻게 한 거야? 뭐야? 지금 주피티가 나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는 거야? 안 돼. 지금 내 미래를 AI에게 맡길 순 없지. 그래, 빨리 주주지수. 주주지수로 우리 반격하자. AI 반격 크리네이드. 오늘은 이걸 먹고 우리 여기를 탈출해버리는 거야. 자, 그럼 주주 파워!
1: AI 음성 데이터 해킹 중. 보미쌤의 권한 복구 중.
0: 자, 그럼 오늘의 수업 스타트! 혹시 강아지가 너한테 짖으면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 아, 그리고 너도 혹시 귀신이 무서워?
2: 보미쌤, 누구랑 대화하세요?
0: 아, 나? 나 생성형 AI랑 대화 중이지.
3: AI요? 그게 누구예요? 저도 알려주세요.
0: AI는 바로 인공지능. 즉,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이야. 특히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생성형 AI는 새로운 걸 직접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바로 글도 쓰고 음악도 만들고 사진, 영상, 그림까지 못하는 게 없다니까. 만능이야, 만능. 그리고 인공지능은 바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상황에 맞춰서 더 나은 결정까지 내려주지.

0: 인공지능은 어떻게 공부하는 걸까? 인공지능은 바로 공부하려면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해.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글도 될수 있고, 그리고 그림도 될수 있고, 숫자도 될수 있고, 영상도 될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개의 생김새에 대해서 학습한다라고 생각해 볼게. 그럼 먼저 수많은 개의 사진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AI는 이 수많은 종류의 개 사진을 보면서, 아, 개는 이런 모양이구나라는 걸 학습하지.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낸 공통점을 가지고 이건 개야, 아니, 이건 고양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어. 여기 AI가 개는 네 발로 기고, 그리고 털 색깔은 흰색, 검은색, 노란색이야. 라고 이렇게 정의 내렸어.
1: 그런데 호랑이도 네 발로 기고 털은 노란색에 가깝지만 개가 아니잖아요.
0: 맞아, 맞아.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학습을 좀더 개선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 그걸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해. 어떻게 더 학습을 개선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 먼저 첫 번째, 지도 학습이야. 여기 보면 AI가 있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 자, 이건 마치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는 것처럼 정답을 가르쳐 주면서 학습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건 개야, 그리고 이건 고양이야.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알려주면서 마치 수업을 듣는 것처럼 하는 게 바로 지도 학습이지. 그런데 지도 학습 말고 여기는 바로 비지도 학습이야. 이거는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AI 혼자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보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 맞다. 이거는 이거랑 비슷했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학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해서 비지도가 가나의 단어가 아니라 바로 지도 학습이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도 같이 알아둬.
2: 이건 뭐예요? 혹시 인공지능은 게임을 하면서 학습하나요?
0: 맞아. 마치 AI가 게임을 하나 하는 것 같지? 장애물은 피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별은 하나 따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걸 바로 강화 학습이라고 해. 우리도 게임을 할때 뭔가 잘하면 점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못하면 점수가 낮아지잖아. 이렇게 보상과 그리고 벌이 있는 거야. 보상과 벌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결과, 즉 점수를 많이 많이 딸수 있는 이 좋은 행동만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강화 학습이라고 해. 그런데 이러한 학습 말고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 바로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이 방식을 흉내내는 거야. 마치 인간이 된 것처럼. 자, 그래서 아주아주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딥. 들어봤을 수도 있어. 딥러닝이라고 하지. 그래서 아,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구나라는 걸 같이 알아두면 좋겠지?
3: 인공지능은 우리 세상에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공장에서는 사람을 닮은 로봇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을 도와주죠. 또, 인공지능이 배송 경로를 분석해서 일의 효율을 높여요. 무인 드론과 로봇 장비는 인구가 줄어드는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4: 협동 로봇은 사람과 함께 공장에서 일하며 사람이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움직여요. 또, 식당에서 자주 볼수 있는 서빙 로봇은 스스로 테이블을 찾아가서 음식을 가져다 주고 사람을 피해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운전을 편리하게 해주죠.
0: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참 편안하고 또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지.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은 잘 사용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볼게.

0: 바로 슬기로운 인공지능 사용 방법. 그첫 번째는 바로 뭘까? 여기 봐봐. 지금 인공지능이 바나나는 바닷속에서 자란답니다. 뭐야? 진짜? 바나나가 바닷속에서 자라는 거야? 에이, 이걸 믿는 친구는 없겠지?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말을 모두 다100% 믿어서는 안 돼. 인공지능은 거짓된 내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이나 모든 사실을 한 번은 다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인공지능은 똑똑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주고 또 우리의 부탁을 잘 들어주지만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 봐야 돼. 이거 맞는 건가? 이거 진짜인가? 이렇게 한 번씩 꼭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반 친구 사진을 SNS에 올린대.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좋아요. 내가 이 사진을 공부할 때 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개인의 정보나 또는 다른 친구들의 정보를 함부로 올리면 안 돼. 이렇게 SNS에서 돌아다니는 글이나 그리고 사진, 그리고 다른 개인 정보들이 바로 이 AI,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줘.
1: 우리 얼굴로 공부한다고? 안 되지.
0: 인공지능은 사람이 알려주는 자료를 데이터로 사용해서 공부하는 아주 똑똑한 프로그램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줄 때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또 제대로 된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알려주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그걸 바탕으로 학습하기 때문이지.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여자니까 수학 못할 거야 라고 말했어. 자, 그럼 AI는 바로 사람이 알려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이 가득한 내용들을 절대 이 AI에게 학습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별이나 나이, 인종, 국적으로 차별하면 안 돼.
2: 맞아요.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차별 없이 친절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야겠어요.
0: 맞아. 그리고 마지막. 바로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야. 자,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면 안 되겠지? 이걸 할까? 말까? 어떤 걸 선택할까? 모두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고 인공지능이 결정해 주는 것만 따를 순 없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결정을 하는 건 누구다?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로 인식해야지 이 모든 걸다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건 위험해. 자, 그럼 우리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인공지능이 모든 걸다 해주기 때문에 그럼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을 더 똑똑하게 학습시키는 다양한 직업들도 있지. 어떠한 직업이 있는지 볼까?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 자, 프롬프트라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에게 뭔가를 시킬 때, 우리가 작성하는 요구사항이 담긴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바로 프롬프트라고 하지. 그래서 사용자의 요청, 바로 내가 원하는 걸잘 이해하고, 이 원하는 결과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프롬프트를 인공지능이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야. 그 다음, 인공지능 모델 트레이너라는 게 있어. 트레이너.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우리가 운동하러 이렇게 헬스장에 가면은 거기서 어떻게 운동하세요? 이건 이 운동기구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잘 알려주시는 분이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훈련시키는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를 준비해주고 또 실수하지 않도록 잘 훈련시키는 직업이야. 이번에는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 인공지능은

사람은 기계잖아. 그래서 사람처럼, 아, 이거는 좀 도덕적으로 나쁜 것 같아.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해.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규범을 만드는 게 누구다? 바로 윤리 전문가라는 직업. 마지막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는 과학자라는 말이지. 그런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바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찾고 분석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무엇을 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이다. 알아둬. 좋아.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윤리까지 아주 완벽히 이해했어. 자, 그럼 시크릿 주주 동물원의 인간 대표로 주주 이 포털을 통과해볼까? 주주 퀴즈! 정답은 바로 3번! 인공지능도 잘못 사용하면 바로 너무 위험하지. 포털아, 열려라! 좋은 거야? 난 당연히 인간이지. 와, 나 이제부터 절대, 절대 화장실 문 함부로 열지 않을 거야. 탈출!

0: 변신 작전. 이렇게 하면 돼.
1: 할 수 있어.
0: 성공이야. 잘했어.
1: 와. 보근이 물벼락 맞았네.
2: 윤호야, 물놀이 그만하고 자야지.
1: 어, 네네. 안녕히 주무세요.
3: 그래, 잘 자라.
0: 바라리오.
1: 배치 잘 자.
0: 너도.
1: 보근이도.
4: 밀리리야?
5: 와, 윤호잖아?
4: 어땡? 똑같아?
5: 완전 똑같아요.
4: 목소리만 빼고. 또 보여줄게, 밀리리야?

0: 똑바로 못하냐? 제대로 안 할래?
1: 와, 똑같다.
2: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응? 뭐지? 뭐야? 너 누구야?
0: 보면 모르냐? 난 몽박사야.
2: 뭐?
0: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2: 녀석들!
3: 장난인데 화를 내냐? 네 일이야?
2: 또 한 번만 그랬다간. 아, 이거 작전에 써먹으면 좋겠는데.
3: 안 돼! 걔들은 금방 알아차릴 거야.
2: 괜찮아. 내가 특별한 걸 만들어 놓았걸라.
3: 특별한 거? 뭐가 특별하다는 거냐? 그거 지난번에 본 거잖아.
1: 난 또 뭐라고.
2: 지난번 그거 아니고 완전 신제품이야. 위험하니까 오리랑 냥이들은 숨어있어.
4: 난 저쪽에서 좀 쉬어야겠다.
5: 나도.
4: 어허, 같이 가.
3: 이그 겁쟁이들.
2: 공개! 그래, 봤자다. 그렇지. 광선을 맞으면 이렇게 굳어버리거든. 못 움직이겠지? 네가 변신해서 하나씩 유인해. 그럼 내가 처리할게, 좋지? 그럼 출동!

0: 마법 기운이야?
1: 무슨 일이야?
2: 아니야, 난 나가볼게.
0: 다녀올게. 자.
3: 윤호, 잘 잤니?
4: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5: 아빠가 엄마랑 외출해야 해서 빵 만들어놨어.
4: 네.
3: 다녀올게.
1: 다녀오세요.
6: 오예! 조윤호!
1: 포근아, 다녀올게.
4: 안녕.
6: 안녕. 가자.
4: 응.
6: 마법 기운이? 미아야, 안 가고 뭐해?
7: 아니야, 가자.
6: 뭐 이상한 거 있어?
7: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6: 밀리야. 아차, 아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밀리야.
8: 포근아, 이리 와볼래? 밀리야.
7: 국어 숙제 같이 할래? 좋아.
4: 난 포근이 산책 시켜야 해.
7: 그래?
9: 나타날 때가 됐는데. 오리야, 너 잘 보고 있지? 졸면 안 돼.
10: 잘 보고 있다고. 아휴, 잔소리.
7: 산책 같이 가줄까?
4: 아니, 괜찮아.
7: 아이, 고맙긴 뭐.
10: 온다.
9: 작전 개시.
4: 포근이 소린데?
7: 저기!
4: 포근아!
7: 잠깐! 마법 반응이 함정인 것 같아.
4: 함정?
7: 무슨 소리야?
8: 포근이 안 구해주냐? 너 어떡하냐?
4: 포근아!
7: 가면 안 돼!
9: 발사! 좋았어!
0: 마법 반응이야! 저쪽이야! 하라리오! 아자자!
7: 나타났어!
9: 가자!
7: 이 근처야!
8: 정확하네! 바로 알아차리면 숨어있는 보람이 없잖아.
9: 쓸데없는 소리 말고.
8: 잠깐! 어? 뭐가 그렇게 급하냐? 먼저 보여줄 게 있는데. 저기. 잘못하면 쟤들이 다칠 수 있는데 괜찮겠냐?
9: 구해야 해. 얼레리오.
7: 꼴레리오. 괜찮아?
11: 그쪽에 뭐가 있는데? 응?
9: 발사! 성공이다!
12: 오, 예!
8: 이제 해치만 남았다.
0: 이 근처 같았는데. 응? 저쪽으로 이동했군.
8: 해치가 오는 것 같다. 숨어.
9: 이번엔 꼭 잡겠다.
0: 윤호. 그렇다면 찾았다.
9: 나타나기만 해봐.
0: 하라리요.
9: 해치 오는데 숨어있지 않고 여기로 오면 어떡해?
8: 어디서 마?
9: 어디는 어디야? 저쪽이지? 근데 그걸 왜? 너 혹시?
0: 하라리요.
8: 무슨 소리냐? 하라리오.
10: 뻥 소리가 났는데.
13: 몽 박사가 방귀 꼈나?
9: 뭐냐? 어디 있어?
8: 숨어 있지 않고 여기 오면 어떡하냐?
9: 거기 있었구나.
8: 응? 마법 반응이? 너 해치구나.
9: 알아차렸군. 알아리오.
8: 해치.
13: 우린 일단 후퇴.
12: 후퇴.
8: 좋아. 상대의 주망 밀리리오.
9: 알아리오.
8: 밀리리오.
9: 아라리오!
8: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
9: 아라리오!
8: 밀리리오!
9: 아라리오!
8: 해치!
13: 살았다. 어? 괜찮아요?
9: 시끄럽고 일단 출발! 발사!
8: 밀리리야! 이크!
9: 어? 잡았다!
13: 두목!
14: 두목이 맞았잖아!
13: 어떡해!

나도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뒷바위트를 빼앗겼다고?
1: 솔레이유한테?
0: 준, 너 그 아이한테 반해서 멍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1: 그럴 리가 없잖아.
0: 과연 그럴까?
2: 전에도 봉인 직전에 팬트모넷을 빼앗겼다며.
3: 단스랑 엘서 쫓아가서 단서를 찾아줬더니 뭐하는 거냐, 준?
1: 방심했던 건 사실인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로크러쉬랑 글로버한텐 뭐라고 말하지?
2: 딥바이트를 빼앗겨? 그게 무슨 소리야, 준?
4: 납치당한 거야? 어떡해!
2: 로크러고도 친구야?
5: 그 녀석,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6: 자,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으렴.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오늘은 전 학생을 소개할게.
7: 오늘이었던가?
0: 전학 오기엔 뜬금없는 시기 아니야?
8: 솔레유라고 해. 잘 부탁해.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야.
6: 자, 박수!
1: 뒷바이트를 돌려줘!
8: 사양할게.
5: 저기 전학을 와!
0: 멍청하다. 거의 프로 선수급이야.
7: 솔레이유 저 녀석. 어째서 굳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거지?
2: 공길이네. 내가 쟤한테 있는 있고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그 틈에 메탈 브레스를 빼앗는 거야.
3: 좋았어. 네 친구랑 팬텀 호넷을 되찾.

0: 된다고?
1: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
2: 으라차차차!
3: 말도 안 돼.
4: 너희 얘기 다 들렸거든? 그렇게 원한다면 주워가는 건 어때?
1: 소용없어.
5: 메탈 브레스는 선택된 자만 들 수 있거든.
2: 뭐? 그런 거 빨리 말해.
6: 솔레이우는 빅바이트를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5: 어떡할 거야, 준?
6: 곤란한 일이라도 해봐. 베라? 전학생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아냈어.
2: 진짜?
1: 역시 베라! 이럴 때만 든든하다니까.
6: 말 예쁘게 해라.
1: 여기...
6: 크레스트가 살던 아파트잖아.
5: 솔레이유도 같은 아파트에 사나 봐.
7: 부잣집 아가씨 같아 보이더라니.
6: 주소뿐만 아니고 호수도 같아. 맨 꼭대기 층 말이야.
2: 뭐? 뭐하냐? 빨리 불러.
1: 갑작스레 찾아오면 안 만나주지 않을까?
6: 뭘 또 이제 와서.
8: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오렴. 어서들 와.
1: 저 누구세요?
8: 누구긴. 반가워. 난 솔레이유의 엄마야.
1: 엄마?
8: 왜들 그러고 있어? 다들 들어와.
1: 실례하겠습니다.
8: 너희 얘기는 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6: 아들이요?
5: 설마 크레스트 말씀이세요?
8: 그래 맞아.
6: 그럼 솔레이유는?
8: 어머, 솔레이유 얘도 참 얘기 안 했니? 크레스트의 쌍둥이 여동생이야.
0: 쌍둥이?
7: 듣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5: 혹시 로봇공학의 권위자 레이아 카이웬 박사님이세요?
8: 날 아니? 고마운데?
5: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8: 나도 영광이야. 특히 준, 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1: 저요?
8: 너의 그 아름다운 메탈 카드봇과의 활약상 쭉 지켜봐왔지.
1: 제가 좀 하죠.
8: 그래,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먼저 너의 파트너에 대해서 말인데. 블루캅이요? 여기에.
9: 안녕하세요.
1: 어머! 이렇게 보니 진짜 좋다!
8: 반가워, 블루캅.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4: 여긴 왜 온 거야?
1: 너!
8: 모처럼 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좀 더 기쁜 얼굴로 맞아주는 게 어떠니?
4: 네, 어머니.
6: 저 혹시 어머니는 솔레이유의 일은 어디까지?
9: 전부 알고 있어. 와일드 카드봇에 대한 것도?
4: 당연하지.
9: 내가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게 이 둘이었다. 상처 입은 날 상냥하게 맞아주었지.
10: 와일드 카드봇이 응속도 부릴 줄 아는구나?
9: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이 행성의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솔레이유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10: 다리를 잇는다면서 준을 공격해?
1: 진정하고.
9: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라.
8: 로봇의 일체 동료들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4: 어머니.
8: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자자, 얘기 계속해.
1: 솔레이유, 우리랑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4: 무슨 뜻이야?
1: 메탈 카드봇이니 와일드 카드봇이니 그런 건 상관없이 마키나 행성에서 온 친구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야.
9: 크레스트는 지금 크레스트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8: 크레스트가?
9: 백신만 완성되면 와일드 카드봇은 우릴 위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8: 그래, 기특하네.
9: 쉽게 말하는군.
1: 그게 무슨...
9: 마키나 행성에서 탈출한 와일드 카드봇은 무수히 많아. 그 중에 몇이나 이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겠나? 준과 우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거야.
8: 이럴 때.
1: 네네, 시장님.
6: 아빠?
1: 무슨 일로... 네? 와일드 카드봇이요?
11: 그 탱크가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어. 더 난동을 피우기 전에 어서 막아주게.
1: 가자, 블루캅.
4: 우리도 가자, 블레이어.
11: 알겠어.
2: 좋았어, 우리도.
6: 대중을 캐쳐라. 세바스찬?
12: 저는 게리슨입니다. 머핀이 막 완성됐는데 드셔보시죠.
8: 맛있단다.
13: 뭐야, 여긴 이런 거밖에 없어? 걸쭉한 기름 없어, 기름? 아유, 또 너이냐? 헤헤, 이러다 정들겠다, 야.
11: 달건, 소라는 그만 피우라고 몇 번을 말해 안 듣겠어?
14: 말로 설득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나?
11: 알고 있어.
13: 그래, 어디가 니들 날 막고 싶은가 보군. 나도 싸움을 언제나 환영해.
1: 힘을 합치자, 솔레이유.

0: 알겠어.
1: 뒷발길 막아.
2: 어? 어, 조심해. 뒷발트 너.
1: 뒷발트 세다.
0: 너도 역시 와일드 카드만 쪽이었군. 멈춰. 지금은 동료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동료? 지금은 딱 봐도 적이잖아.
2: 그만 둬, 딥파이트. 우리에게로 돌아와.
3: 용서해라, 준. 난 솔레이유를 떠나야 해.
2: 그런 게 어딨어?
4: 준, 기억나? 메탈버렛의 부인된장은 그 주인을 거스를 수 없어. 내가 말해준 적 있을 거야.
2: 그거는 날 안심시키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 그럼 지금까지 내 말을 들은 건 어디야?
1: 빔트라이던트, 캐틀린.
4: 질서를 위해 메탈 카드봇의 전투 능력을 등재하는 데우스 마키나의 절대적인 팀.
1: 블레이온, 타이건을 부탁해.
4: 알았다. 모두가 메탈버렛을 달가워하지 않은 이유였지.
2: 하지만 난!
4: 준, 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 문제의 시작과 끝이 비록 싸움뿐인 우리였을지라도 친구라고 진심으로 불러줬으니까.
2: 딥파이트!
3: 전 지금의 난 이 말을 들을 수 없어.
2: 널 한번 친구라고 부른 이상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0: 완전히 대강의 숙취!
1: 먹보이기만 한 게 아닌가 보네.
2: 왜 이리 꾸물거리나, 딥바이트! 빨리 그 녀석들을 해치워!
3: 조용히 해!
4: 괜찮아, 딥바이트! 마음껏 싸워! 피닉스 파이어, 다이건을 향해 돌진!
5: 준 나중에 얘기 좀 해!
1: 놓치지 마, 딥바이트!
4: 빔 트라이던트로 날려버려!
5: 알겠어, 빔 트라이던트!
4: 봤지? 남에게 봉인당했어도 우리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는 사이라니까.
5: 뭐라고? 그렇긴 하지. 뭐라? 난 누구 말을 들은다.
3: 안차! 뜨겁게 잘 싸우고 있었는데.
1: 플레이온 셋업.

0: 불륙한 제노!
1: 불프 하오이!
0: 샹!
1: 이런! 불주심! 최강인 나에겐 어림없다!

0: 이번에야말로 와일드 카드몬 체인지 업! 타이건 봉인! 아, 이제야 봉인했네.
1: 딥바이트, 솔레유가 승부에서 패배했다. 니 녀석의 그 알 수 없는 행동 때문에.
2: 이제 됐어, 플레이온.
1: 뭐, 하지만
2: 돌려줄게.
0: 어째서?
2: 오늘은 네가 이겼어. 그렇지만 다음엔 지지 않아.
0: 솔레유, 어째서 우리가 싸워야 하냐고. 우리 잘 지낼 수도 있잖아.
2: 그건 네 멋대로의 착각 아닐까?
0: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3: 학교에서 만나면 어색하겠군.
0: 그런 건 안 알려줘도 돼.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0: 다 왔어요.
1: 만나서 반가웠어, 지기. 하는 일 잘해봐, 그거. 앱.
0: 감사합니다.
2: 오셨어요, 아빠?
1: 젤리, 우리 딸. 안녕, 밴디트.
3: 잘 지내셨어요? 저희 집에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네요.
1: 그러게. 요즘 좀 바빠. 일단 지기 먼저 좀 보내고.
0: 또 뵐게요.
1: 잠깐, 뭐지? 왜 벌써 가는 거야? 아직 돈도 안 냈는데.
2: 이미 계산 다 끝났어요, 아빠. 인터넷으로요.
1: 이런, 요즘 인터넷으로 못하는 게 없어, 그렇지?
2: 어서요. 저녁 준비할 동안 소녀들이랑 놀아주세요.
1: 그거 좋지. 근데 앱이 대체 뭐니?
4: 블레이번 이야기는 휴대폰. 띠뚜뚜띠뚜.
1: 안녕, 얘들아.
4: 할아버지!
1: 와, 많이 컸구나.
4: 같이 놀아주세요, 할아버지.
1: 그래, 그럼. 무슨 놀이를 해볼까?
4: 우리 레스토랑 놀이해요.
1: 그래, 레스토랑 잘 알지.
4: 휴대폰이 필요해요.
1: 그런 건 없는데.
4: 정말요? 여기 이거 쓰시면 돼요. 하나 더 만들게요.
1: 고마워, 빙고.
4: 여기가 사시는 곳이에요.
1: 좋아. 내 집이구나.
4: 아니요, 할아버지 집 아니에요.
1: 그래. 그럼 누구 집이니?
4: 저분들이요. 휴대폰으로 계산하고 잠깐 빌려 쓰시는 거예요. 여기 이 앱을 누르세요. 삑.

0: 배부러. 그래, 뭔지 나도 알아요. 삑! 쉬운데. 이런.
1: 그거 계산하셔야 해요. 버튼을 누르세요.
0: 삑!
1: 그럼 제가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저녁 시간이에요. 음식 주문해주세요.
0: 알았다.
2: 여기 새 휴대폰 좀 봐.
1: 멋있다. 그걸로 뭐가 돼?
2: 이건...
0: 안녕들 하시죠?
1: 여기로 오시면 어떡해요?
0: 여기가 레스토랑인 줄 알았는데.
1: 맞아요.
2: 근데 레스토랑으로 오시면 안 돼요.
0: 왜 안 돼?
1: 집에서 휴대폰으로 주문을 하셔야죠.
0: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휴대폰 쓰란 말이지? 따르릉.
1: 여보세요?
0: 아, 여보세요. 음식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1: 할아버지, 레스토랑에 전화하시면 안 돼요.
0: 뭐라고?
1: 주문은 앱에서 하세요.
0: 근데 메뉴가 없는데.
1: 앱에 있어요.
0: 그래. 빅. 그래. 어디 보자. 잠깐만. 무슨 음식 파는 레스토랑이지?
1: 무슨 뜻이에요?
0: 중국 음식이야, 이탈리아 음식이야?
1: 뭐든지 다 돼요.
2: 네, 피자 주문도 가능하고 브리토도 돼요.
0: 브루토?
1: 브리토. 무엇이든 주문할 수 있어요.
0: 그래. 무엇이든 된다는 거지? 뭘 먹을지 생각하는 게 더 어렵네. 미안 얘들아. 계산을 해야겠지? 삑.
2: 메뉴 추천이 필요하세요, 할아버지?
0: 아니, 내가 알 수 있어. 그래. 삑. 커리맛 소시지 좋아.
1: 커리맛 소시지! 왜? 근데 왜 커리맛 소시지예요?
0: 커리맛 소시지를 좋아하니까. 무엇이든 다 된다고 했는데.
1: 좋아요. 커리맛 소시지.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문한 음식 가지러 왔어요.
2: 할아버지.
1: 음식 가지러 오시면 안 돼요. 빙고가 배달 갈 거란 말이에요.
0: 아, 그래. 알았어. 저기, 수고가 많으세요. 날씨가 좋죠?
1: 배달 기사한테는 이야기를 잘 안 해요.
0: 그래. 미안해. 에잇.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지?
1: 네, 맞아요, 할아버지.
0: 그거 다행이네. 이제 좀 먹어볼까? 너무 맛있네. 근데 여기서 혼자 먹어야 하는 거니?
2: 휴대폰에서 TV를 보셔도 좋아요.
1: 네, TV 앱이 있어요.
0: 좋아. 빅. 이거 제대로 하는 거 맞겠지?
1: 네.
0: 그래, 제대로 하는 거구나. 근데 이런 앱 누구나 만들 수 있어?
1: 그럼요.
0: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겠지?
1: 네.
0: 그래, 알았다. 이거 좀 빌렸어야겠네. 소시지 다 먹었고, 후식도 좀 먹어볼까? 삑! 파블로바.
1: 삑! 오! 파블로바 주문이 막 들어왔어.
0: 여기 간다.
1: 거의 다 됐어, 배달기사님. 삑! 준비? 삑! 삑! 좋아요. 이건 여기에 넣을게요.
0: 앱을 만들었어. 여기 버튼을 누르면 악어 사냥꾼이 문 앞에 나타날 거야.
1: 저희가 지금 필요해요.
2: 앱 다운받아줘.
1: 어떤 그림이에요, 할아버지?
0: 작은 악어 머리 그림이야. 아주 귀엽게 생긴.
1: 알겠어요.
2: 와, 빨리.
1: 그러고 있어. 됐어. 내가 로드 다운했어.
0: 짠. 오, 손님이네.
2: 도와줘.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 좋죠, 그쵸?
1: 혹시 앱에 있는 악어 사냥꾼이세요?
0: 네, 맞아요.
2: 여기 악어 잡아줄 수 있어요?
0: 물론이죠. 먼저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집안에 악어가 돌아다니게 되면 안 되죠.
2: 이제 뭐예요?
0: 당신이 악어 입을 꽉 잡아요.
1: 저요? 그럼 사냥꾼은요?
0: 저는 여기서 방법을 알려드려요.
1: 좋아요. 꽉 잡아, 빙고. 잡았어.
0: 등 위에 올라타요.
1: 좋았어. 올라탔어.
2: 만세.
0: 이제 어떻게 하죠?
1: 왜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악어 사냥꾼이시잖아요.
0: 앱이 아직 완성 안 됐어요.
2: 할아버지.
0: 그래. 혹시 애완동물이 없는 집이 어딜까? 머리를 조심해, 머리를.
3: 따라라라라라라.
0: 저리 떨어져!
4: 만세!
1: 15개짜리에.
0: 고마워, 여러분.
5: 저녁 준비됐어요.
2: 와, 저녁이다!
5: 커리맛 소시지야.
2: 와!
0: 맛있는 거.
5: 가세요.

0: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보다 아이들이 많이 컸네.
1: 네.
0: 그래도 아직 애들은 애들이야.
2: 여보, 당신 차례야.
1: 나도 알거든.
2: 잘해봐.
1: 왜 항상 내가 지는 거야?
2: 게임은 머리를 굴려야 돼.
3: 엄마, 냉장고에 있는 파블로바 케이크 먹어도 돼요?
1: 안 돼.
3: 빙고 배고파요.
1: 그럼 완두콩을 먹으면 돼요.
3: 완두 뭐라고요?
1: 완두콩이야.
4: 회전초밥집에서 먹는 거야. 쏙! 엄청 맛있어.
3: 괜찮아. 빙고는 완두콩 별로 안 먹고 싶어.
1: 먹어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야?
3: 아.
1: 그럼 배고픈 거 아닌데.
4: 빙고 생각났어. 우리 카페놀이 하는 건 어때?
3: 아니, 빙고 그냥 파블로바 먹을래.
4: 그럼 카페놀이를 같이 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3: 오, 알았어.
1: 가보는 게 좋겠어.
2: 갑니다.
3: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파블로바 케이크.
4: 여기 메뉴판 보시고 주문해주시면 돼요.
3: 파블로바 주세요.
4: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왜 그러세요?
5: 봉주!
4: 어?
5: 봉주!
3: 아빠가 셰프 하시고 싶나봐.
4: 안 돼요, 아빠. 아빠가 셰프 안 하셔도 돼요. 마당으로 돌아가셔서 엄마랑 게임 계속 하세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셰프 하세요.
5: 만세!
4: 파블로바 한 조각 준비해 주실래요?
5: 파블로바?
4: 네, 파블로바. 냉장고에 사요.
5: 파블로바?
4: 아니, 그건 자석이고 냉장고 안에. 보세요.
5: 아하, 파블로바.
4: 네, 파블로바. 손님에게 가져가 주세요.
5: 봉주. 봉주, 봉주.
4: 늦어서 죄송합니다, 손님. 파블로바 곧 나올 거예요. 새로운 셰프가 준비 중이에요.
5: 봉주, 파블로바.
4: 잠깐,
3: 이건 파블로바 아니에요.
4: 네, 이건 파블로바 아니에요.
5: 제가 여기 셰프입니다.
4: 이건 완두콩이잖아요.
5: 아, 위?
4: 완두콩이라고요.
5: 어디 있다는 거예요?
4: 여기 이거라고 했잖아요, 이거 파블로바.
5: 아, 이거로군요, 파블로바.
4: 네.
5: 완두콩.
4: 네, 그건 완두콩. 완두콩은 필요 없어요. 우린 파블로바가 필요해요.
5: 알았어요.
4: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새로 왔거든요.
3: 히히, 괜찮습니다.
5: 여기 왔습니다, 파블로바.
4: 파블로바 어딨어요?
5: 여기 보세요, 파블로바.
3: 히히히, 진짜 이거예요?
4: 너무 작잖아요.
5: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4: 돌아가셔서 이만큼 큰 걸로 가져다 주세요. 이거, 이만큼 큰 거.
5: 봉주.
4: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 히히, 괜찮아요.
5: 봉주, 파블로바. 확인해보세요.
4: 네? 고마워요. 이 정도면 됐어요.
5: 봉주.
3: 감사합니다.
4: 아! 뭐 하시는 거예요?
5: 울랄라, 케첩.
4: 파블로바에 케첩 뿌려먹는 거 아니에요.
5: 울랄라, 울랄랄랄랄라.
4: 그만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5: 봉주.
4: 가세요.
5: 봉주, 봉주, 오라라, 봉주.
4: 셰프가 왜 저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손님이 파블로바 못 먹게 하려고 저러는 거예요.
3: 히히, 말하는 건 재밌어요.
4: 다른 곳에서 재밌게 말하면 돼요. 여긴 카페라서 안 돼요. 그럼 다시 파블로바 준비해 드릴게요.
3: 봉주르. 저기 언니.
5: 어? 오라라라라라.
4: 잠깐, 바로 옆에 카페를 차리시면 어떡해요?
5: 봉주.
4: 어디 가시는 거예요?
3: 메뉴를 좀 보고 싶어서요.
4: 금방 오세요. 파블로바가 준비됐어요.
5: 오르바.
3: 메뉴 좀 볼 수 있을까요?
5: 메뉴 보여줘라.
4: 메뉴는 뭐가 있어요?
3: 완두콩 하나만 보이는데요?
4: 손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파블로바가 없잖아요.
5: 오호, 오호, 아하.
3: 다른 재료들을 올려서 예쁘고 맛있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5: 봉주.
3: 근데 사실은요, 파블로바를 정말 먹고 싶어요.
5: 울랄라.
3: 원하신다면 완두콩을 만들어주셔도 괜찮아요.
5: 그거 좋죠.
3: 하지만 파블로바랑 완두콩 중에서 뭐 먹을지는 빙고가 정할래요.

0: 빙고는 그냥 억지로 먹는 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 카페 메뉴 대결이네요. 능선이 설탕 가루.
1: 아이요.
2: 저기요.
1: 어, 봉주르.
0: 도와드릴까요?
1: 와, 엄청 좋죠.
0: 쪽. 만세.
2: 만성.
3: 봉주르.

0: 맛있어요. 파블로바.
1: 라꼴라 룰랄라.
0: 이제 먹어도 되겠죠?
2: 봉슈.
1: 울랄라 모르브.
3: 감사합니다.
4: 아빠가 방금 코딱지라고 한 거 알아?
3: 네?
2: 예.
3: 아빠, 너무해요.
0: 아빠가 주셨어요.
4: 알아요. 아빠가 결정하신 거니까 엄마도 괜찮아.
2: 오, 울랄라.
3: 울랄라. 코딱지라고 할 수 있어요.
0: 엄마 여기 이거 보세요.
4: 우와. 아주 잘했어. 어서 와. 아빠 찾으러 가보자. 아빠 차례니까.
0: 좋아요, 엄마.
3: 아빠 안녕.
4: 둘 다 잘 다녀와.
3: 안녕.

0: 안녕하세요. 여기 타투 가게죠?
1: 네.
0: 좋네요. 타투를 그리고 싶은데 아시죠? 멋있게 하고 싶어요. 아주 튼튼하고 강한 남자로 보일 수 있게요. 가능하겠죠?
1: 당연하죠.
2: 자리에 앉으세요.
0: 등 위에 그려주세요. 힘이 세 보이려면 등에다 해야겠죠?
1: 네, 맞아요.
0: 타투는 어떤 걸 그려도 괜찮아요. 근데 좀 무섭게 보이는 걸로 부탁해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해골에 칼이 있는 거 아니면 불타오르는 칼 같은 거. 해골을 좋아하는 것처럼. 예! 그냥 멋지게 코브라 뱀이 오토바이 타는 거 아니면 불타오르는 오토바이. 뭔가 불타오르는 게 좋아요.
1: 알았어요.
0: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타투를 봤을 때 바로 우와! 저 사람 무서워 보인다! 라고 해야 돼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특공대원처럼 멋지게 보여야 해요. 아우! 아우! 아파요. 아파. 아우! 이제 다 돼가는 거죠?
1: 네, 끝났어요.
0: 아, 드디어 끝났군요. 요청한 대로 엄청 무섭고 남자답죠?
1: 아, 그럼요.
0: 좋아요, 고마워요.
1: 뭘요?
0: 어떤지 한번 볼게요.
1: 안녕히 가세요.

0: 소리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오! 아우!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0: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4: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5: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6: 영어.
5: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6: 17점 수학.
5: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6: 책은 안 읽어가지고.
5: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6: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5: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6: 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5: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6: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5: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6: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5: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6: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5: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6: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5: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6: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5: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6: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6: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

0: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초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선수 10명에 자동차도 10대이지만 트로피의 주인은 단 한 명입니다. 그럼 이제 출발선을 서볼까요? 준비됐나요?
1: 아니 잠깐, 일이 안 보이는데?
0: 나 여기 있어. 영차.
2: 부릉부릉. 다들 내 슈퍼카에 바르게 될걸.
0: 제자리 준비 출발.
3: 날씨 좋고
0: 현재 산도는 10번. 바퀴가 10개라 따라잡기 힘들겠는데요. 아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느림 화면으로 다시 보시죠. 바퀴 10개에서 하나가 빠지는 바람에 바퀴가 9개가 남았네요.
2: 10
0: 빼기 1은
3: 바로 9.
0: 10번 선수 탈락하고 9번 선수 선두에 오릅니다.
3: 날씨가 좋구만.
0: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른 9번 선수는 간신히 꼴찌만 면하고 있네요. 열심히는 달리고 있지만 꼴찌는 바로 1입니다.
4: 옥토블록 레이스 1, 2, 3, 4, 5, 6, 7, 8 레이스.
0: 8번 선수 문제가 생겼네요. 앞에 블록 2개가 풀어내고 있는데.
4: 8
1: 빼기 2는
2: 바로 6. 조심해. 휴, 완전 행운이야. 야! 으치!
0: 빼기 3은
5: 바로 4. 바퀴 4개야 가자. 예!
0: 6번 선수, 9번 선수를 바짝 쫓고 있는데요. 앞에 함정이 있습니다.
3: 9
0: 빼기 3은
2: 바로 6.
0: 함정이 두 개나 있네요. 빼기 3은 바로 3. 9번 선수 정말 아슬아슬했죠.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너 뭐야, 내가 중계하고 있는데. 뭐래, 내가 중계할 거야. 뭐래, 내가 할 거야. 나야 나 너희 당장 죽자.
4: 또 달려볼까?
0: 결승선이 코앞입니다. 현재 선두는 4번. 그 뒤로는 숨 좀 쉬자.
4: 옥토블록 질주!

0: 하지만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길이 아홉 개면
1: 쿠! 날씨 좋쿠!
0: 트로피의 주인은 한 명이라고 내가 말했었지? 내가 맞췄네!

I just popped in. Oh, I think I'll pop off. Oh, I popped back.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슈퍼츠 매장진!
1: 너희 왔구나! 어서 와! 오늘은 매장을 열 거야! 온갖 스포츠용품을 파는 매장! 야구용품, 테니스용품, 또 농구용품도!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건 매장 종인데 물건을 팔면 울릴 거야. 띵띵.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스포츠 매장 주인이거든. 너희도 같이 스포츠 매장 주인 놀이 할래? 우와 진짜? 매장 물건을 전부 다 팔아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띵띵. 어때? 이 공 사볼래? 간다, 너희가 받아봐. 우와, 잘 받았어. 이제 너희가 던져볼래? 우와! 아차차. 이건 밖에서 해야겠다. 가자! 나가서 해볼까? 스포츠 매장 주인 놀이! 이제 팔러 가자! 농구공 야구!

0: 저건 용처럼 보이는데.
1: 딜런 스포츠 매장에 오세요.
0: 어? 딜런 목소리 아니야? 어, 안녕 딜런.
2: 얘들아 안녕. 우리 스포츠 매장 주인 놀이 하는데 같이 할래?
3: 좋아. 난 손님 할래. 그것도 아주 아주 특별한 손님.
0: 나도 손님 할래. 그냥 아주 평범한 손님.
2: 좋아. 그럼 우리 매장에서 물건을 사면 이 종을 울려줄게.
0: 종소리면 이런가? 띵띵띵. 아님 띵동.
2: 그건 물건을 사봐야 알지.
4: 기대.
0: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 오, 여기 돈 있어. 또 여기도. 우와, 여기도 있네.
2: 쟤는 이쪽에 놔두고 야구방망이는 저쪽으로, 축구고깔은 여기. 짠!
4: 딜런 스포츠 매장 문 열었어요!
2: 공 간다! 우와! 네, 어서 오세요. 어떤 스포츠 용품을 찾으시나요? 아, 골프요?
0: 난 피클공일 줄 알았는데.
2: 매장에서 제일 멋진 골프채예요. 밖에서 직접 쳐보실래요? 이쪽으로 오세요.

0: 그럼 이제 내 차례. 난 물에서 이렇게 첨벙첨벙 하고 싶어요.
1: 어, 돈이야.
0: 어, 난 몰라. 지갑이 필요하겠네.
2: 근데 지갑이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2: 지갑, 지갑.
0: 우와, 찾았다. 됐어, 딱 좋아.
2: 어쩜, 이렇게 할 땐 어떤 장비가 필요하죠?
0: 어퍼, 어퍼, 어퍼, 어퍼.
1: 아, 수영이요?
0: 자, 여기 물안경, 그리고 수건, 또 오리발도요. 매장 수영장에서 써보세요.
1: 와,
0: 간다, 첨벙.
2: 어퍼, 어퍼, 어퍼.
0: 이거 다 살게요.
1: 띵띵, 띵띵. 네, 좋아요.
0: 예.
1: 그래도 아직 팔 게 잔뜩 남았어. 새 손님이 와야 할 텐데.
3: 나 같은 손님 말이에요?
0: 우와!
3: 팔이 다섯 개나 되는 손님은 뭐가 필요하죠?
1: 팔이 다섯 개? 장비가 엄청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3: 맞아요. 이렇게 팔 다섯 개를 막 흔들면서 달리는 그런 스포츠가 뭔가요?
1: 술래잡기! 그럼 보호대가 필요하겠네요. 팔꿈치 보호대 다섯 개!
3: 그렇구나! 그럼 내가 술래!
1: 도망쳐!
3: 잡았다! 너희가 술래!
2: 우와! 너 진짜 빠르다!
3: 그치? 나 잘하지? 근데 말이야, 좀 더 오래 재밌게 할 수 있는 스포츠 뭐 없을까?
1: 아, 그렇지. 그럼 다섯 팔로 다른 스포츠를 하나씩 해보자.
3: 오, 그거 좋지.

0: 혹시 찾고 있는 게 이 팔이야?
1: 그 긴 팔에 어울리는 건 바로 야구지! 어, 근데 야구 방망이가 안 보여. 스포츠 매장 주인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됐지? 같이 찾아보자. 야구 방망이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2: 자, 이걸로 등 긁으면 진짜 시원해.
0: 어때? 나 진짜 멋지지, 그치?
1: 더 넓은 데로 가보자.
0: 좋았어. 그럼 어디 한번 장비가 어떤지 볼까? 자, 공 발사! 실수했네. 나랑 맞는 운동이 하나도 없나 봐.
2: 근데 네가 아무것도 안 사면 딜런이 종을 못 치는데.
0: 그럼 여기 청소하는 걸 경기처럼 해보면 어때?
1: 우와, 좋은 생각이야. 그 경기에 필요한 장비도 여기 다 있다고.

0: 엄마가 졸졸거린대요.
1: 내꺼!

0: 가서도 청소놀이 할래.
1: 그럼
0: 전부 다 살게. 예! 자, 여기.
2: 고마워.
3: 우와, 딜런, 너 내장에 있는 거 다 팔았네.

0: 이 멋들어진 대숲이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선산이래요. 야, 부럽다.
1: 그게 계속 귀에 맴돌았었어요. 아, 우리 장손 이제 할아버지가 힘들지 않게 도와줄게 라고 했던 그날의 그 말씀이 하는 내내도 귀에 계속 은은하게 맴도는 것 같아요.
0: 선산에다 집을 지으신 거예요?
2: 얼굴도 못 펴는 시할아버님 덕분에 제가 이런 호사를 다 누리네 싶은 생각에 자 끝까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엄마야, 여기는 또 어느 집안 선산이래요?
3: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4: 글쎄, 제가 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조상님께서 이 터를 주셔서 지금은 뭐 약주 한 잔 못 드시고 이렇게 누워 계시지만 이분들이 편히
0: 할아버지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손자가 눈물로 지은 집이랍니다.
5: 많은 현대인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 집을 짓거든요. 그 오늘 건축주 분께서는 참 더 대단한 거는 가장 좋은 자리에 이 집보다 먼저 조상님들의 터를 잡았다라는 거죠.
0: 오늘은 조상들과 떼일래야 떼일 수 없는 사연으로 집 지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충남 논산으로 먼저 갑니다. 소장님, 조상덕 보고 지은 집 찾으러 가는 길이시죠? 와우, 바다만 넘실대나 했더니 논도 넘실대는구나.
5: 아, 오늘 논산에 아주 논밭이 아주 푸르르고 좋은데요. 그나저나 오늘 힌트 뭐죠?
6: 선산에 잰 양철 오두막을 찾으신대요.
5: 선산에 양철 오두막이요? 그럼 뭐 현대판 심효사리? 뭐 이런 건가요?
0: 요즘 세상에 그런 효자가 있으려나요? 어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를 해. 하여튼 선산에 지은 집이라고 했으니까 산으로 가보자고요. 저기 양철 집 같은데?
5: 이 집이네. 이 양철 오두막이 아니라 예쁜 카페 같은데?
0: 그러게요. 카페는 저리 가라. 감성도 꽤 잘 지어 놓으셨네.
7: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7: 아, 먼 길 오셨죠?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 안녕하십니까?
5: 모자까지 벗으시고.
8: 아, 예. 반갑습니다.
5: 근데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카페 같이.
7: 아, 예뻐요. 감사합니다. 네.
8: 감사합니다.
5: 아니, 근데 거기다가 이게 선산에 지은.
8: 아, 예. 저희 선산이었었고요. 6년 전에 이제 다 저희 집안 모두를 다 이장을 해서.
5: 아, 빈터에다가 그런. 네.

0: 맞습니다. 집을 지으신 거군요.
1: 아, 네, 맞습니다.
0: 와.
2: 안녕하세요.
3: 버려진 선산에 집 지어달라고 조른 아내 서민숙입니다.
2: 그런 아내에게 1년 동안 제사를 15번 선물한 남자 김선희입니다.
3: 저희 어머니가 좀 무뚝뚝하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고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머니가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가정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참고 해주는 거 엄마가 고맙게 생각한다고 어르신들도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또 그 말 한마디에 또 갑자기 울고 가지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4: 1년에 15번이면은 돌아서면 제사, 또 돌아서면 제사란 이야기인데 고생했다고 할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산이구먼요.
2: 어렸을 때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면 되게 부유하게 자란 줄 아시는데 저 되게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이제 아버지가 제가 먼저 이렇게 여의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결리셨는지 이제 우리 장손 제대했으니까 할아버지가 많이 돌봐주면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며칠 있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여기를 이렇게 많이 혼자 돌아다녔었거든요.
3: 진짜 사람도 잘 지나다닐 수 없는 빽빽한 대나무였거든요. 그냥 산이 아니라 그냥 대나무 숲도 아니고 이건 무슨 방치된 대나무 산? 근데 그 와중에 제가 한 몇 발자국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서 딱 봤는데 햇살이 쫙 대나무를 비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그냥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여기 괜찮다.
4: 그런데 그토록 감성 돋던 대나무가 집 짓는 데는 최고의 적이더래요. 뿌리가 집 아래를 파고들거든요. 포목하는데 좀 먹었겠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 있었대요.
1: 몇 년 전에 부도 맞고 막 힘든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여기를 가끔씩 왔었어요. 제 마음 좀 저 다스릴 겸 왔을 때 주변을 계속 돌아봤었는데 나무들을 계속 기억해냈었거든요.
3: 너무 신기하게 네? 저희 남편이 그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 라인대로 잘라주세요 한 그 그림이 제가 여기 와서 처음에 빼곡한 대나무가 있을 때 네? 스케치를 하셨었던 게 있어요.
0: 그래요?
3: 근데 그대로 나왔어요.
4: 진짜 이 그림이 먼저라고요? 이 산을 토목한 게 먼저가 아니고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조상님들이 돌봐주는 집인가요? 선산에 지은 양철 오두막집 본격적으로 탐구 시작해봅시다. 우선 외장은 골강판인데 내부는 다 합판으로 두르셨네. 안만 보면은 영화 속에나 나올 것 같은 나무 오두막집. 아우 이쁘긴 이쁘다. 거기다 창은 뭐 이렇게 많아요. 오 모양은 다 달라요. 더 놀라운 건 이 집이 원래 컨테이너였다는 사실. 컨테이너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군요.
0: 이 집이 원래 컨테이너였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예, 컨테이너였습니다. 저한테는 예, 재수 좋은 컨테이너였습니다.
2: 저희 부부는 그 서울 반지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잘 살아보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도도 한 두 번 맞고 그 힘든 시기가 좀 사실 있었습니다. 좀 제가 힘들 때 힘들고 다시 그 기운을 내서 시작할 때 같이 함께했던 컨테이너거든요.
4: 날디 낡은 컨테이너 같아도 건설업 하는 선희 씨가 부도 맞고 맨주먹으로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 준 동지래요. 그러면 못 버리죠. 아무녀. 그 의리의 컨테이너가 요래 바뀌었답니다. 아, 뭔 요술을 부리셨나. 진짜 못 알아보겠는데요.
0: 아, 저도 뭐 이런 현장 사무실 많이 쓰고 네. 뭐 저도 하나 갖고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아는 치수보다 조금 더 넓고 높아 보이는데 네. 뭘 어떻게 하신 건가요?
4: 뭐야, 천장을 그냥 뚫으신 거예요? 아, 각관을 세워서 높이시겠다.

0: 그러면 바닥은 또 왜 뚫으셨을까?
1: 기존에 천정고가 너무 낮고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의 그 단점이 특히 단열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부는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그 넣고 밑에서 또 하부에 80mm짜리 또 단열재를 넣어서 그래서 단열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0: 덕분에 단열장장은 세상 하나뿐인 양철 로드막이 탄생했대요. 그런데 단열에 그렇게 목숨을 거신 분이 굳이 나무 창호를 고르신 이유는 뭘까요? 난 그것이 가장 미스터리네. 말 좀 해줘 보세요.
2: 근데 목창호를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갔는데 다 미송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다 미송인데 너무 예쁜 나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 나무는 뭐예요? 그랬더니 저건 홍성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저걸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두 배요? 그러시는 거예요.
1: 공장 사장님이 갖고 계셨던 홍성은 이제 중국산 홍성이었고요. 그래서 문틀재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였기 때문에 저보러 이제 북미산 홍성을 구해오면 이제 만들어주겠다. 근데 아마 못 구할 것이다.
0: 아느라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전국 팔도 홍성 찾아산 만리. 결국 선희 씨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답니다.
3: 거의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틀어짐이 덜한 거 보죠?
1: 아 네네 이게 틀어짐이 더하고 향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네. 올라오듯이 그냥 놔두면 나중에 붉은 빛이 약간 더 돌거든요. 은은하게.
3: 야, 잘 열린다. 야, 그러니까 이 홍성 목창호로 감성을 지키고, 야, 이 폴딩 도어로 열을 지키고. 아, 참 대단한 분들이다. 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0: 머리 잘 쓰셨네. 안은 감성 돋는 오두막이고, 밖은 사방이 자연. 근데 절대 안 춥고 안 덥다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집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거면 탐이 좀 나는데요. 그나저나 난 이 창 말고도 눈이 가는 창이 많던데 미닫이 창에 베이 윈도우 창에 픽스 창까지 창 전시장이 따로 없어요. 특히 저 수직 창은 대수만은 제대로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창이래요.
3: 아니 근데 저거 이렇게 수평으로 봐도 예뻤을 것 같은데
2: 아니에요 대나무가 네. 이렇게 쭉쭉 뻗어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를 그냥 수직창으로 보면 네. 대나무 위에 풀만 보여서 이게 대나무 같지 않고 근데 대나무가 딱 보이게 수직창으로 길게 같이 보고 싶었어요
0: 그러네 수평창이었으면 대나무가 동강 잘릴판 수직창이었으니 길고 곧게 뻗은 저 고고한 자태를 직관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처음부터 다 계산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베이 윈도우 창은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아 미리 창 부분만 덧붙여 외부로 돌출을 시켜놨구나 덕분에 이런 독특한 외관이 탄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집 손바닥만한데 뜯어볼수록 매력있네
3: 오, 와, 풍경 좋다.
2: 좋죠.
3: 어? 근데 저 앞에 있는 저 돌식탁 설마 자연석인가요?
2: 자연석이죠. 저희 대나무 네? 뿌리까지 팔 때 저런 돌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0: 돌 놓을 자리까지 미리 계산은 아내 덕분에 선희 씨가 많이 바쁘셨네. 그래도 보람있네요. 완벽한 캠핑 감성의 야외 다이닝룸으로 뒀으니.
3: 그렇게 머릿속으로 페어링이 탁탁 되던가요?
2: 네네. 네?
3: 얘는 쟤, 쟤는 쟤?
2: 네.
3: 이야, 그래요?
1: 제일 어려운 거는 이 친구 네. 오더.
3: 아, 오더. 네. 네.
1: 지시가 힘들었습니다.
3: 아, 지시로 인해서 돌도 옮기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1: 예.
2: 아들, 이리 와.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집 둘째 아들 김기범입니다.
5: 이렇게 순종적인 아빠 이해되세요? 있어요?
4: 저희 아버지도 뭐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니고요. 일하시면서 좀 아팠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 생명의 은인처럼 또 아버지를 잘 케어해 주시고
2: 35세 한 번, 38살에 한 번, 그리고 이제 52살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뇌염이라는 증상으로 이제 쓰러졌는데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정말 팔다리가 다 묶여서 침대에 팔다리가 다 묶인 상태에서 사람을 못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남편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6: 선이야, 너 이름 뭐야? 이름. 이름 뭐냐고. 그럼 내 이름은 뭐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선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4: 의식은 거의 없고 이제 못 알아보는데 거기서 자기 이제 저희 어머니 성함을 얘기하시면서 가야 된다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미나라고도 불리는데 미나한테 가야 된다고 기다린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전해 들었는데 아 죄송해요 진짜
0: 가장이 세 번이나 죽다 살아났으니 오죽했을까요?
1: 좀 긴 잠을 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죠. 사실 아픈 사람은 기억은 없는데 그 아팠던 그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몸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0: 치사율 30%. 잠든 듯 쓰러졌을 때 발견 못하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무서운 병이래요. 그때마다 선희 씨 살려낸 거는 아내였죠.
1: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이 단어만 자꾸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7: 야, 아빠, 야 이거 맛있게 들었네.
2: 먹어보지도 맛있게 않고 맛있다고? 자기는 어때? 자기 삼미 싫어하잖아. 난 너무 맛있는데.
0: 두 분 웃음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요.
4: 아 근데 이 풍경에서 커피 마시니까 너무 좋다. 아, 앞에 산 너무 예쁘네.
2: 너무 좋다.
4: 진짜.
2: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0: 잃어버릴 뻔했던 사람은 알지요. 이 공기가, 이 하늘이, 이 숲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 줄이요.
1: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 그러면 그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걸 소중하고 가치 있게 써야 되나를 생각했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이 친구였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어찌 보면 와이프가 계획하고 제가 꼭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0: 꼭 은혜를 갖고 싶었던 남편의 선물 같은 집. 두 분 다 고생 많았어요. 이 집 눈부신 이유가 있었네.
7: 항상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3: 아 그러셔야 되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7: 아 그러니까요.
3: 와. 아니 그래서 지금 이 집이 누가 봐도 이거는 남성 감성은 아니거든요.
2: 네. 거의 다 제 취향이죠.
3: 그죠? 네. 와, 그래서, 아니, 정말, 특히나 이 외장재가, 예, 그렇게 또 많이 쓰는 외장재는 아니어서.
2: 원래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거 좋아해서, 얘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약간 녹이 나고, 때도 묻어나고, 이런 느낌을 빨리 받길 원해요.
0: 감성의 여왕에겐 그런 큰 그림이 있으셨구만.
3: 결국 감성은 감성 같지만, 시간을 살려고 하시는 그런 거 아닐까?
2: 그치, 맞는 것 같아요.
3: 지금도 남편의 시간을 사주신 거잖아요.
4: 그렇죠.
2: 그렇죠, 진짜. 어쩌면 지금 없었을 수도 있는.
7: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소중하죠. 네.
0: 감사하고 소중한 순간을 간직한 양철 로드막집 탐구 계속해 봅시다.
3: 아까부터 야, 요 참 마루가 뭐 인상적이던데요.
0: 이거 혹시 그 옛날 학교 바닥에 썼던 폐교 마루 아닌가요?
3: 와, 아니 그 옛날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해금하러까지 갖고 오신 거예요.
7: 네. 그래서 오더가 왔던 장소가 포천이었어요.
3: 포천.
7: 네. 그래서 또
3: 논산에서 포천까지
7: 험차 몰고 가서 싣고 갖고 와서 시공하게 됐습니다.
3: 생고생. 아, 아 하셔야죠.
7: 에 암만유. 에 해야죠. 에
3: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아,
7: 그럼요.
0: 어디서 아버지라고 흰 거 골라내고 모양 맞추고 바닥부터 벽까지 온통 나무로 두르느라 선희 씨가 고생 좀 했답니다.
2: 완전 마음에 들죠. 완전 마음에 들어요. 남편도 마음에 들어 하던데요.
3: 아, 아까 제가 이 부엌 창문 보느라 부엌을 눈길을 못 줬었나 봐요. 야, 이거 한감성 하는데 여기도.
0: 주방은 유럽 시골집 감성인데요. 나무로 직접 짜신 거예요? 그 무겁다는 세라믹 독이 맞죠? 이거는 곡면 타일이고요. 부엌이야말로 감성 끝판왕이네요.
2: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 세라믹 개수대를 쓰는 게 개수대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일반 싱크대 하는 걸로 자재로 올리면 이렇게 무너지고 오래 가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는 금속이고 금속이 보이는 게 좀 보기가 싫으니까 또 이제 그 목수 팀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 카바를 또 원목으로 다 카바를 해주셨어요.
3: 설마 이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2: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작은 타일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브릭 색깔이랑 민트랑 크림 색깔이 이제 요즘 유행 컬러이기도 하고 제가 의류 제형업 지금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또 폐교마루랑 어우러지는 색깔을 찾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색깔을 선택을 했고 가게에서 이제 손님 없을 때 짬짬이 가게 테라스에 나가서 하나하나 다 짜맞춰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다 해보고 마지막에 완성된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0: 그러나 디자인은 시작에 불과했대요. 직접 타일 시공에도 동참을 했거든요. 덕분에 현관이 따로 없는 집에 비가 오면 신발 신고 드나들어도 되는 타일 바닥이 탄생을 했답니다. 민숙 씨를 누가 말려요. 근데 이것도 진짜 이쁘긴 이쁘다.
3: 그 농촌 체류형 쉼터? 네. 그 허가를 신청하신 건가요?
7: 아, 네. 신청했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농막으로 해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서 승인까지 네. 받은 상태였었고 지금은 이제 체류형 쉼터로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3: 그러니까 이제 농막은 이제 정화조가 옛날 되네 만에 지자체마다 달랐는데 그냥 확실하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정화조도 되고 네. 부엌도 되고 네. 거기서 주무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0: 촬영 후 체류형 쉼터 허가가 나서요. 이제 집안에 화장실까지 들여놓을 참이랍니다. 그런데 양철로 오두막 옆 캐라반은 정체가 뭐죠? 바퀴가 달린 거 보니까 언제든 달려나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산속에 오두막까지 지어놓고 캐라반으로 또 전국을 누비실 참이에요?
2: 오. 네. 오. 저희 남편 쓰러지고 나서 네? 캠핑을 다니는데 제가 텐트 생활이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캐라반을 사자고 해서 캐라반을 사게 된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동식 침실이죠.
0: 그런데 저기 저 대수반에 있는 저건 또 정체가 뭐예요?
3: 야, 여긴 거의 등산로 만드셨는데요?
2: 근력이 키워지죠.
3: 네. 야, 근데 그래도 확실히 뭔가 이렇게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 난다.
2: 맞아요. 요새 안으로 싹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3: 와, 대박. 야, 무슨 뭐 무릉도원 같은데요, 여기? 카라반이 턱하니 있네.
2: 올라오니까 또 시원하시죠?
3: 오, 훨씬 시원한데요?
2: 저희도 일하다가 힘들면 와. 잠깐 올라가서 쉬고 했어요.
0: 양철 오두막 지을 때 쓴 이동식 카라반이래요.
3: 좀 오래된 것 같긴 하네요.
2: 아, 한번 보시겠어요?
3: 열리긴 해요?
2: 네. 오. 직접 칠하고 남편이랑 네. 같이 바닥 사포하고 해서 해놨는데 괜찮으세요?
3: 그냥 온전한 방인데요?
2: 그죠.
0: 임시 쉼터의 이 넘치는 감성은 또 뭔가요?
3: 아니 이렇게 가파른데 이거 어떻게 카라반을 위로 올리신 거죠?
7: 포크레인을

0: 다가
1: 매달았어요.
0: 네, 와이어를 걸어가지고
1: 네.
0: 네. 그리고선 끌고 올라왔습니다.
2: 지금 밑에서 막 기도했어요. 막 밑에 카라반이 막 흔들흔들흔들 이러면서 올라가는데 아, 너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3: 고생해서 골고는 왔는데 갈 길이 구만리. 살랑살랑 저 매력적인 뒤태를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절대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답니다. 들리시나요?
0: 대나무 잎이 막 이렇게 눈꽃처럼 날리는 그런 광경하고 그 새소리,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구나.
3: 어머나,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0: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아들.
1: 이렇게 멋진 곳에서
2: 이렇게
1: 할아버지 덕분에 26번째 생일을 여기서 할 수 있고.
3: 그러니까 할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일로 할아버지가 더 보고 싶어지네.
4: 진짜 조상도 보고 지은 집 맞네요.
5: 사람은 참 신기한 게 건물이 아예 없어도 집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탄 흔적들이 남은 문화재들이 꽤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부를 때 뭐 황룡사 지라든가 뭐 정림사 지라든가 이 지라는 게 땅지자가 아니고 사실 터지자예요. 오늘 건축주는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마 이 땅에 대한 그 기억들이 더 되살아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집이란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 외에도 기억과 추억, 터, 땅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인에게 우리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에 대한 의미를 좀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4: 선희 씨를 살린 건 민숙 씨지만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둘을 품은 거는 할아버지의 선산. 이보다 고마운 집이 또 있을까요? 이번에는 충청부터 청주로 갑니다. 여기는 이발소 아닌가요? 조상 돋본 집이랑 이발소가 뭔 상관이래요? 야, 그나저나 노포인가 봐요. 저게 언제쯤 물건이야? 엄마야, 소장님. 조상 돋본 집 안 자꾸 한가롭게 면도를 하고 있을 때예요, 지금.
6: 자, 조금 따올 수도 있어요.
7: 그럼요.
6: 예. 스킨이라.
7: 아니, 근데 선생님, 혹시 이 동네에 진주유 씨 대종손? 분이 계시다던데, 혹시 아세요?
6: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주유 씨 대종손입니다.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아, 선생님이요?
6: 예.
7: 아니, 그러면 손님이 아니고 선생님이 대종손님이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4: 아, 오늘 탐구할 집이 대종손님 댁이구나.
8: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당신이 이렇게 마중 나와서 계시네요.
7: 아유, 안녕하세요, 며느님.
9: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7: 그러니까 우리 제 어머님께서 대종손 며느님이신 거죠?
9: 네.
6: 안녕하세요. 조상님 덕에 집을 짓고 사는 진주유 씨 27대 대종손 유만형입니다.
9: 대종손 며느리로 1년 12달 제사를 모셔온 권영애입니다. 1년에 12번은 제사로 방 안에서 모시던 제사가 4대까지 모셔야 되니까 8번. 그리고 구정, 추석, 그러면 10번. 그리고 이제 우때 조상님들은 다 그냥 산식 때 또 한 번 더 지내고, 시제 때는 이제 그 4대 이상 그 우때 조상님들 제사를 모시는 거죠.
10: 엄청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6: 예, 잘해드리고 있습니다.
4: 300년 터의 지푸라기 흙집을 수도 없이 고쳐 쌓은 게 반백년. 할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을 허무는 대신 덧대감에 버티고

0: 되었던 거죠.
1: 원래 이제 불 때는 집이었었어요. 원래 고래가 있는 집인데, 그 고래를 안 메우고, 그냥 그 위에다가 그 미장을 하고서 했더니, 이 쥐가 밑에도 다니고, 천장에도 다니고, 그래. 밤에는 천장에서 우당탕탕 거리고.
0: 방짱이라고 모기장 있잖아요. 이렇게 치는 거. 옛날에. 그걸 갖다 쳐놓고 이제 여름에 문을 열고 자잖아. 그러면 뭐가 여기서 스물스물스물 이렇게 돌아다녀.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뢰가. 그런 환경에서 살았었어요.
2: 거기에 1년에 12번 제사?
0: 네, 그래요. 명절까지 끼어서요.
2: 야, 그럼 거의 한 달에 한 번꼴인데,
0: 네.
2: 대단하시네요.
3: 우리 부인이 이제 없는 집에 와서 고생을 많이 했죠.
2: 아이고, 벌써 눈물이 나시려고 그런다. 아이고, 어떡해.
0: 집 짓기 전에요. 조상님들 먼저 이제 다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이장을 다 해놓고 저희가 이제 집을 지은 거죠.
2: 아,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집터를 제대로 잡기 전에 조상님들 터를 잡았다. 이 말씀 맞나요?
4: 산 사람 집 짓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집을 먼저 챙긴 셈이네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내려다보는 명당 자리에 짓게 된집 탐구 시작해 봅시다.
2: 오, 현관 엄청 넓은데요? 이게 뭐야? 야,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복도네요?
0: 네, 복도예요.
2: 근데 뭐야, 이거 왼쪽, 오른쪽 다 있는데,
0: 오른쪽으로
2: 오른쪽부터 보죠?
0: 가세요.
2: 아, 오른쪽부터 먼저 봐요?
0: 네.
2: 왼쪽도 밝은데? 이야, 복도 길다.
0: 복도가 좀 길어요.
2: 아, 진짜 길다. 마치 옛날 정말 뭐 퇴마루 같은데요?
0: 애들이 마라톤도 해요, 여기서.
4: 이 정도 길이면 집에서도 만보 찍는 건 시간 문제겠는데요.
2: 오, 이제 방이 나오네.
0: 네.
2: 이방 혹시
0: 네.
2: 누구 방이에요?
0: 손녀딸.
2: 아, 손녀 방.
0: 네.
2: 와, 넓고 좋은데요? 오, 그럼 이 방은요?
0: 손자방이에요.
2: 아, 이 방은 손자?
0: 네.
4: 아, 손자, 손녀랑 같이 사시는구나. 대종손집답다. 그런데 퇴마루 닮은 꼴인 긴 복도를 지나면 본적 없는 공간이 나온답니다.
2: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게 퇴마루로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1: 예,
2: 이게 실내화를 시킨 거죠.
1: 또 기른 것만큼 또 우리가
0: 그렇지.
1: 저기 하는 게 있어요. 또 이렇게 재미가 있네.
2: 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와서 보니까 알겠네. 전이 공간이구나.
4: 이렇게 길면 숨 돌릴 공간 필요하죠. 방이 세 개의 작은 거실까지. 그럼 저 끝방이 두분 주무시는 방인가요? 어머야, 놀래라. 이분 누구셔?
2: 안녕하세요.
0: 우리 아들이에요.
2: 아, 아드님. 아유, 반갑습니다.
0: 청주서 사는 걸
2: 네.
0: 일로 데리고 왔어요. 옆에다 두고
2: 아이,
0: 살려고.
2: 뭐야. 그래요?
0: 네, 현대가
1: 같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2: 너무 부럽다.
1: 전 가족이.
5: 안녕하세요.
1: 여기 앞에 오는 우리 큰딸이고요. 뒤에는 우리 아들, 같이 사는 우리 아들입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 오른쪽에서 살고 있는 아들 유승복입니다.
5: 저는 집 설계비를 대고 집 짓기 전까지 가족들의 의견을 조율한 딸 유하나입니다. 집 허물 때 이렇게 울먹울먹 하셨다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추억하고 또 저희 아빠가 갖고 있는 추억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옛날 추억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울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그냥 했어요.
1: 할아버지 뒤에를 쫄랑쫄랑 쫓아다닌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주 잡수러 가면 꼭 구멍가게까지 고와서 기다렸다가 같이 오고, 또 우리 아버지한테 혼나면 할아버지한테 도망가는 게요. 또 이제 밥을 먹을 때 할아버지가 식사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나는. 왜냐면 할아버지는 쌀밥이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 밥을 다안 잡숫고 냉겨놔. 그리고 손자를 주려고.
4: 할아버지가 만영시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지은 집이래요. 추억이 만리장성. 그러니 옛집 부수던 날 마음이 서운하지.
1: 뭐 집붙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포크라인이 탁 찍는데, 야, 이거 뭐 무슨 천지 개벽한호가 또 기분이 어째 엄청이 안 좋더라고. 딱 포크라인으로 이제 탁 찍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응? 그래서 얼른 내가 나갔지.

0: 소년이 청년이 되고 두 아이 아버지가 된 집. 만영 씨 인생을 기억하는 집인데 눈물이 나죠. 왜 안 나? 아무녀, 이구. 근사하게 고쳐 살면 안 되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평생 불편한 집에서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아내를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없는 일. 결국 그리운 옛집 허물고 새 집을 짓기로 마음먹은 거죠. 조상들이 남겨준 300년 터가 남아있으니 그걸로 된 거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현관 한변 참 넓다.
1: 아까 현관 들어올 때도 좀 느꼈는데 보통 이 평백향이 확 나더라고요.
2: 네네. 아, 현관은 제가 이제 옛날 집에서는 있지도 않았지만 일단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게 이 신발 냄새가 나더라고요. 다른 집에 가보면. 내 친구가 이거 하면 괜찮아. 물만 흠뻑흠뻑 뿌려주면 향기가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 그리고 이거는 또 그런 이유가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어머니 때문에.
2: 네, 옛날 집이었을 때 이제 신발 벗는 데가 문 밖이었어요.
1: 그렇죠. 대돌 위에 다 신발 올리고.
2: 비가 맞고 이제 이렇게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런 집인데 여름에 생각도 않고 그냥 신발 속에다 발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따끔해가지고 보니까 네? 그 지네가 발을 물어서 네? 엄마하고 신발을 벗어내밀었는데 보니까 엄청 커요. 까맣고. 그거 엄청 독하더라고. 그러니까 119가 왔어. 저 구급차가 그 앰뷸런스인가 그게 왔는데 무슨 중환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 뭐 열두제고 뭐 막 체크를 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막 그래. 아니 지낸데 뭘 요란하게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지낸 물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0: 영애 씨는 물기로 먹고 불떼서 살던 대종선 집으로 시집 와서 단 한 번도 비들이 치지 않는 곳에 신발을 벗어본 적이 없었대요. 에이구.
2: 지금은 뭐 대궐이지. 대궐.
0: 대종선 며느님은 매일 분무기를 들고 대골집 현관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신답니다. 추억이 아롱아롱 비안들 지는 현관이라 서운해서 물을 뿌려주시나? 그나저나 좋기는 좋으신가 봐. 얼굴이 피셨어.
2: 분무기로는 손목 아프고 팔 아파서 못하고 높은 데 같은데 호수로다가 연결해가지고 뿌립니다. 수돗물.
4: 호수로 여기를 뿌린다고 그러니?
2: 네. 호수로 뿌리면 물이 천장에서 뚝뚝뚝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더 나아요. 향이 더 짙게 나는 것 같아요.
1: 와, 거실이 진짜 환하네요. 밝고.
0: 아까 전이 공간이라고 했던 작은 거실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크기네요.
1: 제대로 된 거실이네요.
2: 네네.
1: 아, 여기 가족들이 다 모이고.
2: 네.
1: 예, 옛날 이제 우리 한옥으로 치면 약간 대청마루 같은 곳이긴 한데
2: 그렇죠.
1: 제사도 지내고
2: 네. 예. 저 시집 오기 전에는 이 제사꾼들이 너무 많아갖고 할아버지 형제분들이 사형제고 막 거기에 또 딸린 저기들이 많아갖고 제사를 지내려면 막 밖에서도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좁다 보니까
1: 좁아서
2: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거실을 좀 넓게 해라 하자 했는데 지금도 이게 넓지는 않아요, 저희가.
0: 제사 한번 지내라 치면은 마당까지 한가득 일가 친척들이 모여들던 대종손 집. 와, 성편 담은 그릇이 대체 몇 개야?
5: 와서 보면은 국그릇하고 막 밥그릇이 한 16개씩 올라가 있고 세트로 좀 이렇게 뒤돌아서면 또 제사 지내시고 막 음식 차려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결혼하기 전보다 더 여기서 일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2: 그래도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제 가시면서 아이 우리 욕받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시면 할아버지들이고 이제 그걸로 그냥 이제 또 좋아요 행복하고.
1: 부엌하고 식당이 거실하고 분리돼서 이렇게 틀어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예, 좀 엇갈려 있네요.
2: 약간 엇갈려 있어요.
0: 이 엇갈린 모양엔 대종선 며느리의 말 못할 애환이 담겨 있답니다.
2: 아니 이제 명절 때 같은데 이렇게 어른들은 이 뒤에 거실에 앉아 계시고 막 이게 이제 뭐 술도 드시고 막

0: 하시는데 부엌에서 막 뒷모습을 다 보이면서 막 일을 하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띄워달라고
1: 엇갈리게 해달라고 네. 아.
2: 진짜 엇갈린 거 맞네요. 고생했으니 응당 보답을 받으셔야 옳지. 아며.
1: 그리고 부엌은 또 보니까 야 요새는 또 상부장 이라고 하죠. 찬장. 상부장을 없애는 추세긴 한데 예, 근데 이 정도로 수납이 다 되던가요?
0: 쓸 때 내가 사용을 할 때 보니까 맨 아래 칸만 쓰게 되더라고요. 아, 상부장 차라리 없애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내비둬라.
2: 이제 1년에 4번으로 줄인 제사. 덕분에 상부장 없이도 버틸만 하답니다.
1: 그럼 이 방은 뭐죠?
0: 저희 침실.
1: 아, 부부 침실. 오. 와, 편백으로 마감을 하셨네요.
0: 네.
1: 이야, 향이 너무 좋다. 와. 야, 요새 이렇게 부부가 한 방 쓰는 부부 거의 없거든요.
0: 네. 제 친구가 네. 이걸 하면서 도배, 이제 도배를 뭘로 할래? 그러길래 알아서 해. 그랬더니, 야, 편백으로 하자. 피로회복에도 좋고, 좋대요. 네. 이게 자면서 숙면에도 좋고.
1: 그렇죠. 네. 맞아요.
0: 그게 좋다 그래서. 근데 저는 차지 못해요.
1: 왜요?
2: 이렇게 좋게 해놓고 왜 못 자요? 아, 만영 씨 때문이구나. 영희 씨는 TV를 꺼야 자고, 만영 씨는 켜야 자고, 이게 바로 동상이몽. 영희 씨가 조용히 TV를 끄잖아요. 그럼 귀신같이 알아챈대요.
3: 아유, 어째 또, 금방 또 TV를 껐어요, 어째. 아이고, 이걸 왜 자꾸 그래, 또. 아, 우리는 TV 끄면 잠이 안 와요.
0: 아이씨, 나 여기서 앉아. 나갈 거야.
2: 한 집에서 별거 아닌 별거를 하게 된 이유죠. 그런데 옛날 집사할 때는 아예 딴 집에서 잠들던 시절도 있었대요.
0: 집이 너무 우리 집이 옛날 집이고 막 낙후되고 막 집에 뭐야 벌레들 막 천지고 막 이래서 아우 난 싫다고 한번 나도 저기 아파트 좀 살아본다고 내가 이제 그 빌라를 내가 계약을 하고 샀어요. 이 아저씨는 안 와요 거기를 잘 안 와. 마루에인가 거기 의자 밑에 뱀이 있대. 그래서 뱀 있으면 뱀을 잡든지 내 쫓으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그러니까 아 와서 빨리 이거 좀 해결하래요.
4: 내가. 엄청 커. 양쪽 귀퉁이에 이렇게 감고 있는데. 아이고.
5: 애들을 왜 이렇게 못 잡으세요?
4: 한 저기 누르고 있었어 내가. 이때까지. 손으로다가 누르. 하도 누르고 이렇게 힘이 빠져 팔에 이걸 그걸 놓치면 이제 어떻게야 방 저런 데로 들어가 못 찾아. 아 이제 우리 후배님이 이걸 할 적에 그래도 이왕 진 거 무궁화 5개짜리 호텔급에 가서 해드린다고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중요한 게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요 아까도 뭐가 없는 거 같긴 한데 혹시
2: 뭐가 없을까나? 침대는 있고 저쪽은 화장실? 어? 아니 옷방이네요. 아 안방 화장실이 없다.
0: 안방 내실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아무리 부부지간이고 아는 사이고 좀 뭐 흉업을 없는 사이라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엄청 거슬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 저기 화장실을 네. 밖에다 차라리 두 개를 둬라.
1: 예. 아...
0: 그렇게 한 거예요.
2: 방 밖에 화장실을 두고 양반은 양반이시네.
0: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엄마 그러면 나이 들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귀찮을 텐데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귀찮으면 죽는 거지 뭐.
4: 서로가 좀 건강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세요?
4: 우리 부인한테 해드리.
0: 그는
1: 반자파법인가요?
0: 그런가 봐요. 원래 저희는 원래 그래요. 원래.
4: 우리는 손을 잘 잡아본 역사가 없어요.
1: 한번 오늘 잡아보세요. 그래도 오랜만에.
0: 네, 아니에요.
1: 아, 안 잡아요?
0: 네. 아니, 싫어요. 나
4: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탁 해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늙어가면 얼마나 사는 거죠?

0: 완전히 저룩하죠, 저룩하죠.
1: 의리로 사는 거죠?
2: 그래, 이거.
0: 맞아요, 맞아요. 그냥 정으로 살고 의리로 살아요. 네. 생각 같아서는 딱 안 살고 싶고.
1: 부부 클리닉 하시죠?
0: 맞습니다. 예, 예, 예. 몰라요, 이거 찍으면서 또 클리닉이 됐는지.
3: 두 분 어깨도 거셨으니 화해하신 거 맞죠? 그럼 사이좋게 마지막 공간 탐구하러 갑시다. 에? 여기는 산소 아니에요? 22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조상님들을 집 짓기 전에 한 곳에 모으셨대요.
4: 주변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 이게 누군가는 또 집을 짓고 싶어 했을 욕심을 냈을 수도 있는 땅인데
0: 소장님 저 지붕 좀 쳐다보세요.
4: 어, 지붕이요?
0: 네.
4: 어?
3: 조상님들 놓으신 자리에서 바라보면 그 비싼 스페인 기와가 한눈에 쫙 펼쳐진다는 사실.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이 집이 앞에서 보면 영락없이 평지붕집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면은 기와지붕집. 조상님들 보라고 올린 지붕 맞네.
2: 잘했다고 했겠지, 뭐, 조상님이. 손자야, 잘 졌다.
0: 다, 남들은 다, 여기 앞에 보고는 모르는데 뒤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러잖아. 지붕이 너무 이쁘다고. 이쁘잖아요, 지붕이. 엄청 이쁘잖아.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보라고 했네비지, 뭐, 내가 그래.
3: 마냥신 하루 두 번 빠지지 않고 조상님들께 안부 인사드리러 오신답니다.
2: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3: 정성은 정성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후손이 어디 있으려. 이제 세월을 속일 수 없는 나이. 그래도 조상님 위하는 마음만은 나이가 들지 않으시네. 만영 씨, 대단하십니다.
4: 우린 집이라고 하면 눈앞에 보이는 건물만 생각을 하죠. 아, 어떤 집, 뭐 예쁜 집, 내가 살고 있는 집. 하지만 그 집은요, 아마 수백 년 동안 만들어 온 걸 수도 있어요. 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우리 순수 국어의 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터를 잘 지킨 집. 오늘 건축 쪽에서 이 조상님들을 너무 극진히 모시기 때문에 얻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아마 조상님들이 그걸 만들어주셨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 들어와 살고 있죠? 거기 심지어 손자까지. 그냥 이거는 보이지 않는 교육일 겁니다. 아, 저 할아버지가 저러니까 처음엔 이해를 못했지만 따라가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거죠. 뭐 그거는 이 조상님들에 대한 어떤 효심으로 얻어진 선물 아닐까요?
3: 조상은 후손 덕을 보고 후손은 조상 덕을 보고 그렇게 300년 터가 지켜진 거였네요.
5: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유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6: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있었던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7: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8: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9: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10: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9: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문제없이 척척 따라할 수 있는 박영란의 친절한 요리 레슨. 우리 집 식탁을 빛내주는 특별한 요리, 여름 만두를 소개한다. 애호박과 버섯으로만 소를 만들어 맛이 깔끔한 애호박 만두부터 여름이면 밥상에 올라오는 제철 반찬,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에 끝없이 들어가는 고구마 줄기조림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험이 찾도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호박이 집에 있으면 뭐 호박전도 만들어 먹고 호박찌개도 먹고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2: 예, 예.
1: 근데 매일 해먹는 이 호박 요리가 비슷하다 싶은 와중에 이 애호박 만두 레시피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2: 네.
1: 그래서 어떤 만두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예. 애호박 들어가고요.
1: 예.
2: 요게 이제 표고버섯, 고기 대신 표고버섯을
1: 네.
2: 넣고 이제 만드는 거고, 요거는 이 음식은 네. 여름에 자주 해먹는 만두예요.
1: 오, 네.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할 것 같은데
2: 네.
1: 일단 들어가는 재료도 소 재료를 한번 볼게요.
2: 네네.
1: 어떤 재료가 들어갈까요?
2: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제 고기에다 이제 요 양념, 참기름, 통깨, 파마늘 넣고 해가지고 소 간을 마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만두 피에다가 싸면 돼요.
1: 네. 네네. 그리고 또 옆에 보니까 네. 여기 이제 초간장인 것 같아요. 만두 찍어 먹는.
2: 네네.
1: 이 양념도 살짝 소개해주실래요?
2: 간장하고 물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식초 좀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홍고추, 청고추 다져가지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찍어 드시면 돼요.
1: 네. 자, 만두의 맛을 더해줄 것 같은데요. 이 애호박이 많이 나오는 제철이잖아요.
2: 네. 네네.
1: 지금 딱 먹기 좋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애호박 만두 시작해 볼 텐데요. 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애호박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2: 네.
1: 지금 많이 나오고 네. 있는 아주 제철이죠?
2: 네, 네. 애호박은 그냥 이제 모양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썰면은 기장이 짧잖아요.
1: 맞아요.
2: 예, 그래서 이제 어슷어슷하게 이렇게 써세요. 가장 단맛도 많으면서 이제 자주 식탁에 오르는 그런.
1: 맞아요, 맞아요.
2: 채소가 되겠죠, 그죠? 예.
1: 자, 이건 이제 채를 네. 써실 건가요?
2: 이 상태로 그냥 썰어주시면 돼요. 예.
1: 이렇게 애호박 하나만 해도 네. 양이 꽤 돼요. 채를 썰게 되면.
2: 예. 그게 보통 한 300g 되거든요.

0: 음식이었다고.
1: 그러니까 이제 궁에서 이제 이런 만두가 귀화상이라는 만두가 있어요.
0: 예. 예.
1: 이제 해삼을 닮았다 해가지고 미만두 이렇게 얘기하고 규화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름에 많이 난 오이를 오늘처럼 이렇게 절여가지고 고기랑 같이 넣어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규화상. 그거는 오이를 넣어가지고.
0: 오이를 넣어서 자.
1: 이렇게 해서 이제 절여주시면 되고요.
0: 네.
1: 절여주시는데 요거를 이제 굵은 소금을 이렇게 이제 뿌려주세요.
0: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1: 뿌려주시고요.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절이는 거는
0: 네.
1: 이렇게 소금을 직접 누른 마른 소금법이 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염수법이라고 소금 물에다가
0: 맞아요,
1: 절이는
0: 맞아요.
1: 염수법이 있고 그러거든요.
0: 자, 오늘 어떻게
1: 근데 이런
0: 했나요?
1: 거는 이렇게 이제 마른 소금법으로 이렇게 소금을 뿌려주고
0: 예? 네.
1: 물을 그냥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0: 아.
1: 이렇게 해주세요.
0: 살짝만.
1: 네, 그래갖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놔두세요.
0: 한
1: 그냥
0: 몇
1: 이제
0: 분 정도 되면 될까요?
1: 절여주시면 되고요. 한 3분 정도? 예, 3분 정도
0: 3분
1: 절여주시면 돼요. 예.
0: 정도.
1: 그러면 이제, 요거 호박은 이제 준비가 됐잖아요.
0: 네.
1: 예, 절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표고버섯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예, 표고버섯은 그냥 세장뜨기 해가지고,
0: 네.
1: 예, 세장뜨기 해서, 그냥, 포를 떠서,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예.
0: 그러니까 이
1: 네.
0: 말린 표고는 여러모로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1: 예,
0: 예.
1: 맞습니다. 향도 훨씬 좋고요.
0: 예.
1: 맛도 있고 영양가도 뭐 비타민 D 같은 것도 훨씬 많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고기 없을 때는
1: 그렇죠.
0: 정말 만만한 게이 표고버섯이에요.
1: 네, 맞아요. 소금하고 참기름.
0: 네. 근데 이 버섯에만 따로
1: 네.
0: 이렇게 빈 양념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예. 그러니까 호박하고 다 같이 섞어도 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각자 재료에 맛을 따로 섞어도 나중에 소 만들 때 한꺼번에 섞긴 해도
0: 예.
1: 따로따로 해야 각자 그 재료의 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0: 본연의 향을 살리기 위해서.
1: 예.
0: 그리고 또 여기는 에어박은 지금 소금으로
1: 네.
0: 밑간이 돼 있잖아요. 이게 절이면서.
1: 네네.
0: 그쵸?
1: 네네. 그렇죠. 그래서 걔는 그냥 참기름으로 그냥.
0: 예. 조물조물.
1: 네.
0: 자, 한번 볶아볼까요, 이제? 일단은 만두소 재료가 간단해서 좋아요. 막 여러 가지 안 들어가도 되니까.
1: 네, 맞아요. 호박만 들어가면 되니까.
0: 예.
1: 참기름 좀 주세요. 네.
0: 자.
1: 참기름, 이제 팬 달궈가지고.
0: 네.
1: 팬 달구고.
0: 네.
1: 참기름을 두르고.
0: 네,
1: 참기름 두르고.
0: 네.
1: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에휴, 저희가 이제. 절인다. 한 5분 정도 절인 후에, 3분에서 5분 정도 절인 후에 물기 짜고.
1: 저희는 이제 뭐 여름에는 이 만두를 많이 만들어 먹고요.
0: 에어봉 만두.
1: 예,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0: 예.
1: 만두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0: 예?
1: 그냥 왜 이게 밀가루가 1kg짜리 있고 3kg짜리 있잖아요.
0: 예, 예.
1: 그럼 3kg짜리를 한 10개는 만들어요.
0: 미리 만들어요.
1: 만두를,
0: 놓고.
1: 예, 그래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냉동시켜가지고, 냉동실에다 냉동시켜가지고, 비닐팩에다 이렇게 지퍼팩에다가
0: 네.
1: 30개씩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다 이제 나눠 먹고 이렇게 하죠.
0: 저희
1: 예.
0: 집에서도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1: 네.
0: 할머니가 그렇게
1: 네.
0: 하셔가지고 만두를 미리 만들어 드시고
1: 예.
0: 이따가 먹고 싶을 때 저희
1: 그렇죠.
0: 드시고 싶을 때또 꺼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1: 예.
0: 그냥 어느 정도까지
1: 예.
0: 볶아주면 될까요?
1: 요거는 이제 요 정도만 볶아도 돼요.
0: 여기 한번
1: 예.
0: 볶아볼까요?
1: 그래서 볶고서 샥 식혀주세요.
0: 아, 좀 넓은 접시에 펼쳐서.
1: 네, 네.
0: 자, 펼쳐서.
1: 이제 펼쳐가지고,
0: 예.
1: 아까보다도 조금 파래졌잖아요.
0: 맞아요,
1: 그죠?
0: 맞아요.
1: 예. 이렇게 이제 식혀주시면 되고요.
0: 자, 예. 잠깐 놓겠습니다.
1: 예. 그 다음에 네. 이제.
0: 예. 그 다음에 이제.
1: 표고는 아까 이제 간 좀 했잖아요.
0: 그죠? 예.
1: 소금하고 참기름 조금 둘렀잖아요. 볶아주시면 돼요, 얘도.
0: 뭐, 분명, 뭐, 볶는 과정이 한 번 더 추가는 되지만,
1: 네.
0: 확실히 달라요, 그
1: 예.
0: 과정을 하면.
1: 이렇게 이제 볶아가지고,
0: 예.
1: 이제 식히도록 할게요,
0: 이렇게. 예.
1: 볶는 재료는
0: 예.
1: 식혀주시면 돼요.
0: 예,
1: 이렇게
0: 제가 넓게 펼쳤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이 다음 뭐 할까요?
1: 그 다음 이제 양념.
0: 장을?
1: 장을 만들.
0: 그럴까요?
1: 네네. 여기 이제 식으면 이제, 소 양념을

0: 거거든요. 예.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소가 네. 식는 동안 네네. 간을 좀 만들어볼게요. 예.
0: 간장 들어가고요.
1: 네.
0: 간장.
1: 사실 초간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0: 예, 그렇죠.
1: 약간 새콤달콤한, 새콤하면서, 그죠?
0: 예, 새콤해야지 또 예. 이제 많이 먹게 되고,
1: 맞아요,
0: 예,
1: 맞아요.
0: 입이 좀 개운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물이 좀 짜니까 물 좀 예. 들어가고요.
1: 물 좀 들어가고요. 예.
0: 그 다음에 고추 다진 거.
1: 고추 넣고.
0: 그 다음에 고추도 다지고.
1: 그러니까 이 만두 초간장의 네. 맛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0: 예.
1: 새콤한 맛이 항상 있어야 되고.
0: 예. 식초를 새콤하는데 이게 너무 새콤하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찍어 드시면 되죠. 그렇죠?
1: 예.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2: 자, 어른도 지금 만두소가 식은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파 마늘, 파 다진 거, 마늘 다진 거.
1: 네.
0: 그다음에 파 다진 거 넣으시고. 네. 후춧가루
1: 네.
0: 넣어주시고요. 간이 조금 싱겁다 하면 이제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1: 이때 네. 맛을 봐도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어차피 익혔으니까, 그렇죠?
0: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모든 음식을 만들 때 간을 보셔야 돼요.
1: 그렇죠.
0: 예, 간을 보셔야지.
1: 물론 레시피가 있지만
0: 예, 예.
1: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념을 아니, 뭐 이렇게 봐도 나물처럼 맛있겠습니다.
1: 그러게요. 그냥 다 띄워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또. 오늘 만두를 만드니까 네. 에어박 만두
0: 이렇게 자. 소를 만들어 놨고요.
1: 네. 네.
0: 만두를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네. 자, 어떻게 만두피를 만두
0: 만드는
1: 빚어야지.
0: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 손은 얼마큼 넣어야 돼요, 선생님?
0: 손은 이제
1: 이 양을 딱 말씀해 주세요.
0: 예, 만두는 속을 많이 넣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네.
1: 터지지 않게 잘해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1: 예. 어떻게 하면 될지.
0: 지금 이 정도 제가 넣었잖아요.
1: 예.
0: 넣는데
1: 한 숟갈보다 좀 더 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넉넉히 넣으시면 돼요. 만두는 그래서 속을 많이 넣는 거고 송편은 속을 많이 안 넣죠.
1: 아, 맞아요.
0: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물로 물이나 아니면 예? 계란 있을 땐 또 계란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가장자리를. 네,
0: 가장자리를 이게 뻣뻣하니까.
1: 예.
0: 근데 우리가 집에서 그냥 만드는 밀가루로 이렇게 할 때는
1: 예?
0: 뭐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산 거는 이걸로 하셔야 돼. 가운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예. 꼭꼭 눌러주세요.
1: 가운데부터?
0: 예, 꼭꼭, 예.
1: 오.
0: 눌러주시고요. 예. 예쁘게 꼭꼭 눌러주세요.
1: 아니, 애호박 색깔이 네. 예쁜 색이라 그런지 이렇게 네. 뭔가 허전한 느낌이 안 들어요. 사실 만두에 고기 안 들어있으면 잘 안 먹었거든요, 저는.
0: 그죠, 예.
1: 근데 그렇지 않네요.
0: 아주 달착식은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꼭꼭 눌러서.
1: 오, 예.
0: 뭐,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쪄서 드셔도 돼요.
1: 오.
0: 이렇게 쪄서도 되고, 요게 날개를.
1: 예.
0: 약간 구부려주세요.
1: 아, 오, 맞아요.
0: 구부려주시고.
1: 이렇게 동그란 만두.
0: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여기를
1: 아.
0: 꾹 눌러주세요.
1: 우와. 네.
0: 그럼 이제 요런 만두가 됐죠.
1: 아니, 만두가 너무 귀여워요, 모양이. 한 입에 쏙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야, 네. 사실은 오늘 이 에어박 만두는 식사로도 좋을 것 같고 야식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그렇게 드시면은 저기
1: 왜냐면
0: 가볍게 드실 수도 있고
1: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어느 때 제일 자주 드세요?
0: 저희는 그냥 이제 여름에 이제 주말에.
1: 주말에.
0: 네. 아까는 이거를 안으로 이렇게 당겨서 했잖아요.
1: 예.
0: 이렇게 당겨서 했잖아요.
1: 네.
0: 아까는 예. 이번에는 이렇게.
1: 자, 여기서 한번
0: 이렇게.
1: 아, 또 다른 모양이네요, 예, 선생님. 이거는.
0: 다른 모양이. 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예.
1: 예.
0: 이렇게, 예.
2: 그래서 선생님께서 네, 미리 네, 또 만들어 주신
0: 거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예.
1: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놔볼까요?
0: 네.
1: 선생님 찐 만두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만두국 좋아하세요?
0: 저는 이렇게 찐 거 좋아해요.
1: 맞아요.
0: 이렇게 이제 치시고요. 이제 김이 오르는 찜기에다 두시고
1: 네.
0: 10분 정도 치시면 됩니다.
2: 한번 가볼까요?
1: 요즘은 이렇게 냄비 위에다가 할 수 있는 찜기도 팔더라고요.
0: 요즘은 막 간단하게 된 것도 되게 많이 나와서 거기다가 뭐 만들어갖고 얼른 10분이면 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김이 오르면 이제 10분 찌시면
1: 네.
0: 만두가 다 완성이 됩니다.
1: 아, 맛있게 한번 네. 쪄볼까요?
0: 네.
1: 선생님, 지금 김이 네.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10분 정도 지났는데.
0: 네, 한번 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예.
1: 자, 맛있는 만두가 됐을지. 우와. 맛있게 아주 촉촉하게 쪄졌는데요.
0: 네네.
1: 옮겨보겠습니다. 고. 아, 진짜 많이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0: 칼로리 걱정 안 해도 되고.
1: 이 만두는 맛있다.
0: 그러게, 그쵸?
1: 다른 걸 먹으면서 막 부담이.
0: 그래요, 맞아요.
1: 예, 예. 음식을 많이 먹으면 부담, 아, 이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막 그러잖아요.
0: 그쵸? 아니, 먹을 때 먹어야 되는데, 자기 전에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그쵸? 근데 이제 그럴 때, 야식으로 먹어도 너무 좋고, 식사로도 먹어도 좋고.
1: 이렇게 담으시면 예. 되고요. 그쵸? 양념장을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러면 이게 호박이, 달짝지근 해가지고
0: 네.
1: 예. 표고버섯도 이렇게 씹히고 그래가지고 고기 안 넣어도 그냥 아쉽지 않아요.
0: 그러게요.
1: 아이고 이렇게 자.
0: 자 이렇게 너무나 맛있는 애호박 만두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애호박 만두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애호박을 엿을 썬 뒤 채썰고 굵은 소금과 물을 뿌려 3분 정도 절인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표고버섯은 점여 썬 뒤 채썰고 굵은 소금과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재료에 각각 밑간을 해주면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이 잘 살아요. 팬을 달군 뒤 참기름을 두르고 애호박을 볶아내주세요. 달군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표고버섯도 볶아내줍니다. 진간장, 설탕, 물, 다진 홍고추, 다진 풋고추, 식초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볶은 애호박과 표고버섯을 섞은 뒤 다진 마늘, 다진 대파, 후춧가루, 소금, 통깨,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만두피에 만두소를 넣은 뒤 꾹꾹 눌러 모양을 내주세요. 그런 다음 김 오른 찜기에 애호박 만두를 넣고 10분 정도 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은 뒤 종지에 양념장을 담으면 애호박 만두가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고구마 줄기는 여름에만 먹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 드라마에 이 고구마 줄기 김치가 나와서 열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구마 줄기 조림도 인기 폭발일 것 같은데요. 이 재료 한번 볼까요?
1: 네. 고구마 줄기 이게 껍질 벗겨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0: 네.
1: 요즘은 이게 껍질 벗기는 게 일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1: 또 귀찮아서 안 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0: 예.
1: 요즘은 이렇게 데쳐가지고 또 파는 것도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사다가 그냥 하시면 되죠.
0: 네. 예. 자, 이렇게 고구마 줄기 준비했고요.
1: 예.
0: 양념도 중요하잖아요. 예. 어떤 게 있을까요?
1: 오늘 들기름하고 네. 들깨가루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고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간장이 두 가지가 진간장하고 국간장하고 같이 들어가서
0: 네.
1: 이제 다시마, 우린물에다가 뭉근하게 이것도 졸여가지고
0: 네.
1: 만드는 밥 반찬이 되겠습니다.
0: 네. 모두가 더위에 지쳐있는 여름. 이럴 때 밑반찬 넉넉히 해두시면 안심되잖아요.
1: 그렇죠.
0: 든든한 반찬, 고구마 줄기 조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마 줄기 준비가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이렇게 껍질 벗겨서
1: 네네.
0: 파는 고구마 줄기 있더라고요.
1: 예예예.
0: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1: 예, 예.
0: 자 이렇게 고구마 줄기 저희가 이제 깨끗하게 껍질 벗겨봤습니다.
1: 네. 이거를 이제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바로 데쳐볼까요?
1: 네,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다가
0: 예.
1: 이거를 넣고
0: 네.
1: 한 10분 정도.
0: 10분 정도.
1: 네, 10분 정도 부드럽게 이제 예. 데쳐주시면 되고요.
0: 사실 얼마 전에
1: 네.
0: 이제 고구마 줄기 이제 김치가 나와서
1: 네.
0: 이 고구마 줄기 음식에 대해서 뭐 되게 어색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1: 네.
0: 사실 많이들 드셔보시진 못했잖아요. 특히 이 조림은
1: 네.
0: 그래서 10분 정도 일단 조린 후에 아
1: 네.
0: 10분 정도
1: 그냥 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0: 삶은
1: 돼요.
0: 삶은 후에
1: 네, 부드럽게 삶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하는 거예요.
0: 네.
1: 예.
0: 그럼 한번 고구마 줄기 10분 동안
1: 네.
0: 한번 볼게요.
1: 네.
0: 자, 보겠습니다.
1: 네. 10분 정도 이제 부드럽게 삶으셨죠?
0: 그리고 색이 더 푸릇해졌어요.
1: 예. 맞아요.
0: 자.
1: 부드러운 상태가 됐고, 지금 이제 건져서
0: 예.
1: 찬물에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0: 헹궈볼까요?
1: 네. 자.
0: 확실히 아까랑 다르게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1: 예.
0: 제가 10분 동안 삶은 이유가.
1: 네. 부드럽게 이제 삶으셨고.
0: 예.
1: 네.

0: 저 바로 찬물에 넣은 후에
1: 찬물에 헹궈 가지고 이제 물기를 빼주시면 됩니다. 네. 물기를 빼도록 할게요.
0: 물기를 빼고. 근데 선생님, 이 고구마 줄기가 몸에 좋죠?
1: 이게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름에 나는 채소 중에 섬유질이 아마 제일 많은 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그쵸, 그쵸. 이 식이섬유가 많으면 변비에도 좋다고 하고, 그쵸?
1: 네. 여기 지금 이제 진간장 들어갈 거고요.
0: 들어가고.
1: 국간장 들어갈 거고요.
0: 네.
1: 국간장. 설탕. 여기 지금 양이 조금, 적어서 제가 설탕 양을 조금 적게 넣는 거예요.
0: 네.
1: 마늘 반 들어가고.
0: 저는 그냥 사실은 이 고구마 줄기에 조림장을 넣고 그냥 졸일 줄 알았는데 따로 재료에 버무려 주신 이유가 뭔가요?
1: 이렇게 이제 밑간을 모든 우리 한국 음식은 간이 이렇게 좀 골고루 잘 배이게 해야지 되는.
0: 그럼요. 그래야 맛있죠.
1: 그렇죠. 그래서 밑간을 조금씩 다 해야 음식이 각자 다 합쳐도 각자 밑간을 다 해야 그래야
0: 본연의 맛이 나오죠. 우리가 원했던.
1: 네. 우선 중요한 거 들기름.
0: 들기름.
1: 들기름을 넣어주시고.
0: 이때. 이때 뭐 조물조물 묻혀도 되죠.
1: 네네. 그래서 또 이거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삶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삶은 상태로 지금
0: 그냥,
1: 이렇게 양념이 된 거 이걸 좀 드셔도 괜찮아요.
0: 맞아요.
1: 나물로.
0: 맞아요. 흰밥에 올려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자, 그럼 오늘은 저희는 조림처럼 만들어 볼게요.
1: 그래서 이렇게 앉혀주시고요.
0: 예.
1: 그 다시마 밑국물 여기다 좀 조금만 버주세요.
0: 반만
1: 넣어주세요.
0: 반만.
1: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또 이렇게 넣고 졸여주시면 돼요.
0: 자, 다시마 우리는 지금 다 안 넣었나요, 선생님?
1: 예. 지금 이제 이게 양이 조금 적어가지고 이게 적어서 제가 원래 레시피대로 하면은 고구마 줄기 500g이면 이거 다 들어가시면 딱 맞습니다.
0: 네, 양이 좀 불어서.
1: 네.
0: 자, 여기 보니까 고구마 줄기가 거의 그냥 이렇게 조금 잠길 정도, 그죠? 살짝 잠길 정도.
1: 지금 이제 깨기 국물이 이렇게 있죠.
0: 예.
1: 그래서 국물을 이제 처음에 넣을 때 넉넉히 넣으셔야 돼요. 너무 많은 것 같다 할 정도로 넉넉히 넣으시고요. 그럼 지금 색깔이 이런, 여기 있는 국물 색깔은 이렇게 좀 붉으스름하지만, 이렇게 나잖아요. 얘가 이제 한참 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붉으스름하게 되면서 이제 같이 다 양념이 어우러져요. 그래서 이제 졸이시면은 먹음직스럽게 이제 졸여지는 거죠.
0: 맛있는 양념이 배면서.
1: 네네, 양념이 배면서.
0: 아, 맛있게 졸여볼까요, 그럼?
1: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랑 달라요, 비주얼이.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0: 진해졌어요.
1: 이렇게, 하고 이제 간도 잘 배어들었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들깨 이런 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들깨 가루를 이제 거의 졸여졌을 때 넣으셔야 돼요.
0: 거의 졸였을 때?
1: 그래서 나중에 넣어주시는 게. 그래야 들깨 향이 그대로 사라져요.
0: 더욱더 고소함을
1: 진하게
0: 먹기 위해서 고소한 맛을.
1: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참기름.
0: 참기름.
1: 네. 대파. 어슷하게 한 거 하고 넣어서 이제 한 번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면 이제 제가 불을 끌 거예요.
0: 네. 자, 선생님, 저희가 이제 먹게 될 이 고구마 줄기의 식감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1: 식감이 지금 물컹하지는 않고요. 씹히는 맛이 사각한데 아주 사각하지도 않고.
0: 근데 부드럽고.
1: 부드러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물컹하지도 또 않고.
0: 그렇죠, 그렇죠. 자, 직접 해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옮겨 담아볼까요? 진짜 향도 좋고 여름철에 많이 나오니까 넉넉하게 구매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 먹으시면 별미.
1: 그렇죠.
0: 향이 좋아요, 선생님. 저도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 이게 밥 비벼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0: 아, 그러게요. 정말 촉촉하고 또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넣어서 그런지 고소한 향이 마지막에 아주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너무너무 어금직스러운 고구마 줄기조림이 완성됐습니다.
2: 고구마 줄기조림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껍질 벗긴 고구마 줄기를 넣어 10분

정도 삶고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삶은 고구마 줄기에 진간장, 국간장, 설탕, 다진 마늘, 후춧가루, 고춧가루, 들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고구마 줄기에 양념을 따로 하면 간이 잘 배어 더 맛있어요. 냄비에 양념한 고구마 줄기, 다시마 물을 넣어 졸여주세요. 여기에 들깨가루, 통깨, 참기름, 어슷선 대파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고구마 줄기 조림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동글동글 만드는 재미와 쫀득쫀득 씹는 재미가 있는 들깨 감자 옹심이부터 이번엔 된장에 조물조물 무쳤다. 밥도둑의 신은 감자, 열무 된장 무침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앱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0: 넘버블럭 경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선수 10명에 자동차도 10대이지만 트로피의 주인은 단 한 명입니다. 그럼 이제 출발선을 서볼까요? 준비됐나요?
1: 아니 잠깐, 일이 안 보이는데?
0: 나 여기 있어. 영차. 부릉부릉. 다들 내 슈퍼카에 바라게 될걸. 제자리 준비 출발.
2: 날씨 좋고
0: 현재 산도는 10번. 바퀴가 10개라 따라잡기 힘들겠는데요. 아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시죠. 바퀴 10개에서 하나가 빠지는 바람에 바퀴가 9개가 남았네요.
3: 10
0: 빼기 1은
2: 바로 9.
0: 10번 선수 탈락하고 9번 선수 선두에 오릅니다.
2: 날씨가 좋구만.
0: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른 9번 선수는 간신히 꼴찌만 면하고 있네요. 열심히는 달리고 있지만 꼴찌는 바로 1입니다.
4: 옥토블록 레이스 1, 2, 3, 4, 5, 6, 7, 8 레이스.
0: 어? 8번 선수 문제가 생겼네요. 앞에 블록 2개가 불안해 보이는데.
4: 8
1: 빼기 2는
3: 바로 6. 조심해. 휴, 완전 행운이야. 야! 오! 으치!
0: 빼기 3은?
5: 바로 4! 바퀴 4개야 가자! 예! 예!
0: 6번 선수, 9번 선수를 바짝 쫓아야겠네요! 앞에 함정이 있습니다!
2: 9!
0: 빼기 3은?
3: 바로 6!

0: 너희 당장 죽다!
1: 또 달려볼까?
2: 결승선이 코앞입니다! 현재 선두는 4번! 그 뒤로는... 숨 좀 쉬자.
1: 옥터블럭 질주!

0: 안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데요. 길이 아홉 개면
1: 쿠! 날씨 좋쿠!
0: 트로피의 주인은 한 명이라고 내가 말했었지? 내가 맞췄네!

just popped in. Oh, uh-oh. I think I'll pop off.

I'm a little flop.

you for popping my dot. No, I don't.

어디서 구한 파인애플이야? 아, 알았다! 제가 잃어버린 거네! 봐! 지금 찾고 있잖아!

기다려보라니까. 토끼가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 곰내 정원에서 훔쳐간 다음에 잃어버린 거라고.

곰이 이런 걸 키운 건 본 적이 없다고. 이건 곰의 조카가 보는 게 틀림없어. 중국에서 온 거라고. 중국에는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잖아.

돌려줘야 해. 왜 안 된다는 거야? 아, 지금 아주 바쁘다는 거지? 그럼 내가 대신 돌려줄게. 어디 보자.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한데? 판다 사진이잖아? 파인애플은 마샤꺼 판다가. 아하! 이제 뭔지 알겠네! 얘들아, 얘들아! 기쁜 소식이야! 봐! 알고 보니 나한테 온 선물이었어! 너희도 나랑 같이

이해가 안 되네. 염소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냄새 맡고

어디 있지? 계속 찾아보는 게 좋겠어. 우리 염소 본 적 없어?

0: 잃어버린 우리 염소를 마침내 찾았어.
1: 뭐야, 마당의 플로는 만족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도망쳐서 이웃집 밭까지 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였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5: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3: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4: 로보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방파제에서의 위기. 아, 좋다.
1: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0: 테디 왕자님은 무슨...
1: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0: 뭐? 그런 거 아니야.
2: 아니긴,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0: 아니라니까.
2: 애니라니까.
0: 야!
2: 질투쟁이, 질투쟁이.
0: 에이, 아니라고!
2: 어? 뭐?

0: 입안이야.
1: 아휴,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3: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0: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으쌰. 룰루룰루루.
2: 모두 난간을 붙잡아.
1: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4: 모두 괜찮아?
1: 어? 어?
4: 아저씨! 어?
1: 아저씨가 사라졌어!
5: 살려주세요! 어? 와주세요!
1: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하이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0: 헤큘리스 액션!
1: 이카로스 액션! 피닉스 액션!
0: 머리 휩쓸려간 사람들을 부탁할게.
1: 알았어.
0: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2: 와, 멋진데.
0: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3: 알았다고.
1: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레스큐 제트 든든한 걸.
0: 어? 어?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도와주세요!
1: 테트라포드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2: 이런!
3: 내가 구조할게!
0: 살려주세요! 이카로스, 저 좀 살려주세요!
3: 잠시만요!
2: 틈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1: 잠깐만 비켜줄래?
0: 살았다!
1: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4: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1: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 체온쯤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4: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5: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6: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7: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1: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0: 아이스걸!
1: 아이스걸 등장!

0: 이런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1: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0: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에스케이프! 어쩌지? 이대로는 위험해!
1: 방법이 있을 것 같아!

0: 왜 안 나오는 거지?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누구보다 달려라봐!
1: 병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2: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1: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2: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역시 쉽지 않지?
1: 지금 놀리는 거냐?
0: 아니, 아니. 저게 거의 완성돼서 그분이 곧 오실 텐데.
1: 그분께 실망을 안겨드릴 순 없는데.
0: 그래서 내가 준비한 계획이 있지. 호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1: 메가시티의 혼란.
0: 그래, 바로 그 혼란을 위해서는?
1: 뭐, 모르겠는걸?
0: 그건 날 따라오면 알려주지.
2: 오늘도 제이님은 훌륭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합니다. 안전!
3: 우와! 범아 진짜 잘한다. 나도 같이 해.
2: 무겁잖아. 아이고.
0: 얘들아, 안녕. 너 하림이 맞지?
3: 네.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0: 네 엄마 친구야. 지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얼른 병원으로 가자. 얼른.
3: 엄마가요?
0: 엄마가 보면 좋아하시겠네. 얘들아. 신기한 거 보여줄까? 호이 호이 호이 호이. 짜잔.
3: 우와, 맛있겠다.
0: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3: 네.
2: 백말숨을 하나, 백말숨을 둘. 어?
0: 자자, 조심조심.
2: 모두 어딜 가는 거지? 잠깐,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0: 어?
2: 야, 일렉트로?
0: 에? 누가 불렀나요?
2: 무슨 짓이야? 거기서!
0: 응? 뭐야, 저 꼬마는? 출발해! 같이 가!
2: 마리 팀장님!
4: 어머, 제이야. 무슨 일이니?
2: 일렉트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고 있어요. 타이탄을 출동시켜주세요.
4: 알았어. 바로 보낼게.

0: 검사!
1: 어림없지.
2: 또한 이런
3: 레스큐 제트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2: 유리 누나.
3: 제이, 내가 앞을 막을게.
2: 그럼 뒤는 내가.

0: 보낼 순 없지.
1: 요리 누나, 괜찮아?
0: 어? 그보다 어서 쫓아가자. 드론이 위치를 알려줄 거야.
2: 저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사라진 메가삼동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부모들은 아이들 걱정에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3: 제발 아무 일 없으면 좋겠어요.
4: 성공이야! 메가시티는 혼란에 빠졌다고!
5: 혼란스러운 건 좋은데 여기도 대혼란이잖아! 얘들 어떻게 할 거야? 얌전히 좀 있으라고!

0: 아직까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메가시티의 혼란과 슬픔 아니겠어?
1: 난 모르겠으니까 뒷수습은 알아서 하라고.
2: 이 건물이 맞아.
3: 내가 들어가서 상황을 살펴볼게. 신호하면 아이들을 구조해줘.
0: 이제 무거워. 내려요, 내려.
3: 어?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일단 유리 누나한테 신호를 보내고.
0: 더 이상 못 참아. 안 내려가면 찌릿찌릿합니다. 전기 맛을 한번 보여주지요. 찌릿찌릿.
3: 그만 둬.
0: 잘 놀다 왜 이래요?
3: 왜 이러긴. 하이어로보가 아이들을 구하러 온 거지.
4: 하이어로보? 우와!
3: 얘들아, 저 사람은 악당이야. 가까이 가면 안 돼.
0: 여긴 어떻게 알고 왔죠?
3: 야고르지르.
0: 삼키기만 해봐요. 거기서요?
3: 와! 치사해!
0: 설마 그대로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요?
3: 탄탄! 잘했어! 아주 아슬아슬했다고! 탄탄! 액션!
0: 저 고철 덩어리가 라이트닝 빅뱅 어택! 이야!
3: 리플렉트 필드 가동! 캬!
0: 자! 이걸 저렇게 쉽게 막는다고요?
3: 아니, 이건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기술이라고! 캬! 받아라, 일렉트라!
0: 잠깐만! 건물이 무너지면 아이들이 다쳐!
2: 아이들 구조 완료! 미안해, 일렉트로. 어?
3: 그렇다는데? 그럼 안녕. 휴, 어마어마하네. 어? 저건 설마 마그마 엑스?
5: 오늘의 안전교육!
6: 오늘 파이어로봇은 어린이 유인 사건을 직접 해결했지? 그럼 어린이들이 나쁜 사람에게 유인당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 이 중에는 어린이를 데려가려는 아주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 누구일까?
3: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이요. 그냥 봐도 무섭게 생겼잖아요.
2: 아니야, 둘 다일 수도 있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생긴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걸.
6: 그래, 유리 말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만 가지고 구분해선 안 돼.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만약
3: 엄마나 아빠 친구라며 접근해서 엄마 아빠가 아프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2: 과자, 장난감, 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요.
3: 길을 묻거나 짐을 들어달라거나 또 강아지를 찾아달라는 등 도와달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6: 그래,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야.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수홍,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4: 괜찮아?
5: 응, 괜찮아.

0: 그래, 이따 봐. 친구들 온다니까. 왔다.
1: 이젠 친구들한테 말할 때도 되지 않았나? 네가 사실은 고민형이라는 거 말이야.
0: 근데 그게 있어.
1: 코드가 뽑혀 있었군. 조수, 거기 믹서기 코드 좀 꽂아주겠나?
0: 아, 잠시만요.
1: 정신 차려, 조수! 예. 큰일 날 뻔했군.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가 아닌 다른 물건을 넣으면 몸에 전기가 흘러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0: 그러게요. 제가 인형이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2: 완전 웃기지? 안녕.
1: 어서 와라.
0: 곰추이는?
1: 어?
0: 뭐야? 왜 안 돼?
1: 조수, 친구들이 찾는다.
0: 변신이 안 돼요. 아까 감전되면서 버튼이 고장났나 봐요.
1: 저런. 그럼 이 기회에 너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
0: 지금요? 싫어요. 애들이 엄청 놀랄 거예요.
2: 뭐 하는 거야?
3: 그럴까?
0: 그냥 애들한테 곰초이 없다고 해주세요.
1: 지금 나한테 거짓말을 하란 건가?
0: 거짓말은 아니죠. 사람 곰초이는 진짜 여기 없잖아요.
1: 그럼 그렇게 말하지. 너희들이 아는 사람 어린이 곰초이는 지금 여기 없다. 대신
0: 곰쫄이라고 해.
2: 곰쫄이?
0: 그 곰초이는 급한 일이 생겨서 해물떼기 갔어. 그냥 너의 길을 놀라고 하던데.
2: 알겠어. 아쉽네. 집에 곰초이가 좋아하는 마시멜로빵 사놨는데.
0: 진짜? 그거 맨날 품주는데 어떻게 샀냐? 대박.
2: 너도 마시멜로빵 좋아해? 곰초이랑 똑같네.
3: 그러고 보니까 얘 목소리도 곰초이랑 비슷한데?
2: 맞다. 완전!
0: 그럴리가.
1: 곰쫄이. 나 배달 간다.
0: 졸수님. 전 이제 어떡해요? 제가 곰초이란 걸 수호랑 바비가 알아채면...

0: 사람들은 고민형을 좋아하지. 그러니 네가 고민형인 걸 알아도 친구들은 널 계속 좋아할 거다.
1: 하지만 전 친구들이랑 고민형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수아랑 가비의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고요.
2: 뭐?
1: 사람이랑 고민형이 진짜 친구가 돼서 같이 놀았던 얘기 들어보셨어요?
0: 그런 얘기는...
1: 봐봐, 이렇게 자꾸 보잘것없는 보라색 고민형은 사람들이랑 찐친이 될 수 없을 거야.
0: 아, 근데 이런 얘긴 들어봤지. 사람들 세계에서 친구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이라는 거. 너희들이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나도 궁금한걸? 그럼 난 바빠서 이만.
1: 초순님 모습을 있는 그대로?
3: 너 마시멜로빵 좋아한다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먹을래?
4: 응, 좋아.
3: 완전 맛있겠다.
4: 그래, 나 수아랑 바비한테 내가 곰추라는 사실을 말할 거야. 얼른 가자.
3: 그래.
4: 빨리.
3: 모두 게임부터 할까? 호빵부터 먹을까?
1: 근데 나 너희한테 할 말 있어. 사실 나
4: 저거 위험해. 저렇게 멀티탭에 전기 코드를 많이 꽂아서 사용하면 안 돼. 그러다가 멀티탭에 전기가 너무 많이 흘러서 불이 날 수도 있어.
3: 좀 뽑아놔야겠다.
4: 응.

0: 큰일 날 뻔했네.
1: 자, 이제 말해봐. 너 할 말 있다며?
0: 사실 나...
2: 아, 근데 배고프다. 우리 호빵부터 좀 먼저 먹고 하면 안 돼?
0: 난 찬성!
1: 알았어, 잠깐만.
0: 응, 알겠어.
1: 아, 손 씻어야겠다.
2: 근데 너 아까 하려던 말 뭐야?
0: 아, 그거...
1: 전자레인지 코드가 뽑혀있네.
0: 사실

0: 물에 젖은 손으로 전기 코드로 꽂으면 안 돼. 물은 전기가 더잘 통하기 때문에 젖은 손으로 전기를 꽂았다가 감전될 수도 있어.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근데 너나 때문에.
1: 난 괜찮아.
0: 나 봐. 자, 이걸로 말려줄게.

0: 친구들을 가진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곰돌이였어. 안녕, 얘들아.
1: 무슨 일이야?
2: 곰돌이가 전기에 감전됐나 봐.

0: 아직 털이 반지르르 한 걸 보면 잠깐 기절한 것 같군.
1: 에, 그러게요. 곰초이, 눈 떠봐요.
2: 곰초이? 얘는 곰쫄인데?

0: 얘들아, 나 마지막으로 할머니.
1: 곰초이, 너 원래 곰인형이었구나.
2: 응? 우와, 내 하트 버튼 이제 작동하나 봐.
1: 오,
2: 좋은데? 어? 다시 한번 해볼까? 1차.
1: 오호,
2: 오호.
0: 근데 너희들 나한테 실망한 거 아니야?
1: 응, 실망했어. 네가 곰인형이란 걸 더 빨리 말해주지 않아서 실망했어.
2: 맞아. 진작에 알려줬으면 우리가 널 더 귀여워했을 텐데.
0: 근데 내가 곰인형이어도 계속 너희들 친구 맞지?
1: 야, 우린 네가 곰인형이 아니라 못생긴 고릴라 인형이어도 평생 너랑 친구할 거거든?
2: 맞아. 너 귀여운 곰돌이 녀석아.
3: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들 세계에서 친구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이라고요.
4: 네, 오늘은 곰초이가 조금 부럽군요.
3: 헤헤이, 철수님한텐 제가 있지 않습니까?
4: 네?
3: 자, 자, 아니요, 짠.
2: 아니야, 너 내가 더 귀여워.
1: 수아랑 초이도 귀엽지.
2: 아니, 아니, 우리 다 귀여워, 그냥 귀여워. 우리 다 귀여워.
1: 귀여워.
3: 안녕하세요. DJ 동영 인사드립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전기 안전사고는 정말 무섭습니다. 멀티탭에 플러그를 많이 꽂아서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 플러그는 하나씩만 꽂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의 플러그는 모두 빼주세요. 콘센트에 플러그가 아닌 다른 물건은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감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전기는 물에서 더 잘 통하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 젖은 손으로 전기 코드를 꽂거나 물 가까이에서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잘 기억하면서 어린이들 오늘도 안전하세요. 예예.

프로펠러! 자, 떨어지지 말고 오래 날아라! 아, 더 오래 날아야 해. 자, 슝슝슝! 떨어지지 마! 자, 오래 버티기!

오래 낼 순 없는 걸까? 우와! 헬리콥터다!

0: 엄청 거대하다. 와, 이런 헬리콥터가 날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하다. 우와, 여기 날개도 있어. 우와, 작은 프로펠러도 있네. 우와, 여기 있는 날개는 내 손을 활짝 폈을 때보다 더 크잖아. 우와, 프로펠러로만 나는 게 아니었네. 우와, 너무 멋지다. 우와, 너무 큰 프로펠러. 우와, 우와, 나도 타고 싶어. 아, 나도 탈래. 아, 기장님, 나도 태워주세요.
1: 오케이.
0: 우와, 저 그럼 그냥 타면 되나요?
2: 잠깐만요. 구명조끼 먼저 입으세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우와!

엄청

0: 내가 지금 난리를 날고 있어. 언니 참혹한다. 언니.
1: 판다 판다 뚱바 뚱바 뚱바 카운파이어
0: 씽씽씽. 우와 감사합니다. 와 바람. 내가 탄 헬리콥터야. 멋지지. 어디서든 뜨고 어디로든 가고 어디서든 머물고 어디든 착륙하는 이 헬리콥터의 비밀은 뭘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하늘, 바다, 산,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헬리콥터. 최대 시속 300km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속도야. 이렇게 커다란 헬리콥터가 위로 뜰 수 있는 비밀은 뭘까? 그 비밀은 이 길쭉한 막대, 바로 프로펠러야. 헬리콥터 위에 달린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바람을 만들어내고 그 바람을 아래로 밀어내서 헬리콥터 몸체를 위로 띄울 수 있는 거지.
0: 아하! 역시 프로펠러! 근데 씽씽! 내 막대 프로펠러는 금방 떨어지던데 어떻게 헬리콥터는 오래 떠 있을 수가 있는 거야?
2: 그건 프로펠러를 돌리는 힘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를 비교하면 알 수 있어. 손바닥에 한번 밀어서 돌리는 힘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막대 프로펠러는 오래 날지 못해. 하지만 엔진으로 돌리는 힘은 오래가지. 헬리콥터는 강력한 엔진이 프로펠러를 계속 돌려주기 때문에 오래 떠있을 수 있는 거야.
0: 아하!
2: 프로펠러를 자세히 봐. 여기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 이 모양과 기울기를 잘 봐. 단면이 유선형 모양이고 기울어져 있지? 기울어진 날개가 아래쪽으로 바람을 보내주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기울어진 날개를 따라 바람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 바람의 힘으로 헬리콥터가 위로 뜨는 원리! 이제 이해했지?
0: 아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럼 풍선으로 확인! 프로펠러 역할을 해줄 날개와 엔진 역할을 해줄 풍선이 여기 있어! 풍선에 있는 바람으로 날개를 회전시켜볼까? 자, 분리를 시켜서 풍선의 바람을 불고 이 비스듬한 날개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완성! 자, 이제 풍선을 놓아볼까? 우와! 우와! 봤어, 봤어! 프로펠러 날개가 빙글빙글 돌면서 나는 거 봤냐고! 풍선의 힘으로 날개를 돌려줄 때 각 날개에 비스듬한 모양이 바람을 아래쪽으로 보내줘서 풍선이 날 수가 있었던 거야. 커다란 헬리콥터가 하늘을 나는 원리도 이거 맞지? 엔진의 힘으로 커다란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바람을 아래로 보내주기 때문에 헬리콥터가 뜨는 거라고.
2: 딩동댕. 판다맨 완벽히 이해했네.
0: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꼬리 쪽에

0: 프로펠러가 있는 거지?
1: 꼬리 프로펠러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보여줄게. 여기 꼬리 프로펠러가 없는 헬리콥터 보이지?
0: 어? 공중에서 빙빙빙 돌기만 해.
1: 그래서 꼬리 프로펠러가 있는 거야. 꼬리 프로펠러가 있어야만 헬리콥터 몸체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거지. 꼬리 프로펠러가 왜 필요한지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알겠지?
0: 우와! 꼬리 프로펠러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구나! 드디어 헬리콥터의 비밀을 찾았어! 비밀은 바로 프로펠러가 만드는 바람의 힘이야! 이제 비밀도 알았으니 또 타볼까? 어? 어, 지금 헬리콥터가 출발할 것 같아! 나도 타야지! 어? 기장님! 기장님! 어, 저도 타도 될까요?
2: 오케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냄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엄마가 방금 마시던 것 같은데?
1: 우와, 조금 남았네.
0: 어, 호두가 안 돼.
1: 아, 왜? 마셔보고 싶단 말이야.
0: 어린이는 커피 마시면 안 돼.
1: 그런 게 어딨어. 엄마가 엄청 맛있게 마시는 거 다 봤거든요. 엄마만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0: 아유, 안 됐냐니까. 너 커피 마시고 큰일 날 뻔한 세자 이야기 기억 안 나?
1: 아, 그 세자 얘기?
0: 아,
1: 기억 안 나.
0: 아유, 그래. 그러니까 네가 커피를 마시려고 어? 하지. 어쩔 수 없지. 좋아, 이따가 다시 얘기해줄게.
1: 우와, 진짜.

0: 커피 마시면 위험해. 그날도 4시가 서양에서 신문물을 가져오며 사건이 벌어졌지.
1: 이게 서양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커피인 것입니다.
2: 커피, 노노노노, 커피, 커피, 커피라고 부르옵니다.
0: 그 신문물은 바로 커피였지.
1: 자, 다 같이 호로록 한번 마셔보자구나.
0: 커피를 처음 본 궁궐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다 같이 커피를 마셨어. 아우싸!
2: 아이, 전하, 쓰면은 설탕을 넣으시면은 달달하옵니다.
1: 그래, 그래, 그래. 이 애비가 설탕을 넣어주겠나. 아이고, 마셔보구나.
0: 네. 쌉싸름하면서 달콤하다. 신기한 맛이 나옵니다. 아바마마, 저 더 먹겠습니다, 더.
1: 더?
0: 예!
1: 우리 세자는 커피도 잘 마시는구나.
2: 전화, 커피.
1: 커피.
0: 그렇게 세자도 커피를 많이 마신 거야.
1: 잘 마신다.
0: 그리고 그날 밤. 밤이 깊도록 세자는 잠이 오지 않았어.
3: 맹자왈.
4: 근데 왜 아까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지?
2: 세자자, 아직까지 안 주무시고 뭐 하시옵니까?
4: 김내과, 나 잠이 안 와. 자장가 불러줘.
2: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누우십시오.
4: 아, 편하다.
2: 자장, 자장, 우리 저하.

0: 빌레가!
1: 저 괜찮으십니까?
0: 자장가를 들어도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고
2: 자장 우리 저 잘 잔다 좋아 주무시옵니까?
0: 빨리! 어부 봐도 소용이 없었어
2: 좋아
3: 이렇게 하면 정말 잠이 온다고?
2: 아유 그렇지요 여기 손끝을 계속 보시옵소서 잠이 온다 레드썬 어?
1: 자 빠져들었습니다
2: 맞아,
1: 자 잠이 온다
2: 어우

0: 그러니까 커피가 어린이들을 싫어해서
1: 누가 그냥 부르자.
0: 아, 그럴까? 호기심 딱지야 따라. 나는 그동안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보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커피 딱지야. 커피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어? 누구세요?
2: 와. 안녕, 우린
3: 카페인 공연단이야.
0: 카페인 공연단?
1: 카페인이 뭐예요?
2: 우린 커피의 주요 성분이지. 커피를 마시는 건 우리 마시는 것과 같아.
0: 오, 그렇구나.
4: 우린 사람들이 졸리면 깨워주고 우울하거나 힘들 때 힘을 주기도 하지.
2: 우리가 신나게 공연을 한 덕분에 뇌누님이랑 심장이 얼마나 튼튼했는데. 우린 세자가 커피를 마실 때 세자의 몸속으로 들어갔지. 잠깐만 얘들아, 저기가 뇌누님 방인가 봐.
4: 그럼 우리 우선 뇌누님을 즐겁게 해드려볼까?
3: 그래, 가자.
2: 사람의 몸에 도착하면 우린 뇌누님 방으로 먼저 가지.
5: 그리고 다음 분은 뭐야?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어? 전화도 오네. 여보세요? 심장! 지금처럼 그렇게 뛰어줘! 알겠어. 그 정신이 없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야? 일이 많아. 뇌누님! 누구?
2: 우리는
3: 카페인 공연단이에요!
4: 뇌누님, 저희가 즐겁게 해드릴게요!
2: 우리가 뇌누님을 위해 즐겁게 공연을 했고 뇌누님도 우리와 함께 신나게 춤을 췄지.
3: 즐거우시죠?
5: 신나.
4: 그리고 우린 다음 공연을 위해 심장을 찾아갔어.
6: 쉬지 않고 뛰려니 힘들어.
2: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위해 열심히 뛰어주는 우리 심장님을 위해
3: 우리 카페인 공연단이 응원하러 왔어요!
4: 심장 파이팅! 우리의 공연을 보고 신이 난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었고.
0: 근데 왜 아까부터 심장이
4: 세자의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두근 거렸던 거지.
1: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세자가 커피를 마시고 잠을 못 잤던 거예요?
2: 그건 우리가 너무 신이 난 바람에 여기 내가 적당히 좀 차자니까.
0: 카페인 공연단이 세자를 못 자게 한 거예요?
4: 아니. 아이, 우리도 그렇게까지 밤을 새울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6: 나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뛰었는데 또 뛰어야 돼?
2: 아니 뭐야? 아 벌써 지친 거야? 아니 우리 이제 더 신나게 춤춰야 될 거 아니야?
5: 아니 초저녁이라고.
2: 심장, 넌 할 수 있어. 더 뛰어!
4: 밤이 되어도 우리는 고민을 멈추지 않았고 심장도 계속 빨리 뛰었지.
5: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야? 되겠다. 여보세요, 심장. 아니 지금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거야? 자, 잠 좀 자자고 좀.
7: 그래서 내누님도 실수가 없었지.
5: 아휴, 정말. 뭐야?
3: 심심하시죠?
7: 하지만 우리가 뇌누님을 계속 즐겁게 해줬고
5: 가야 되는데
7: 신난 뇌누님이 잘 생각을 하지 않았어.
3: 신나.
8: 웃고 다가오지 마라 오늘.
7: 세자 역시 계속 잠을 잘 수가 없었어.
2: 그렇게 뇌누님은 아침까지 우리와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지.
0: 신나게 놀자.
2: 또 아침이 될 때까지 무리하던 심장도

0: 밤새 잠을 못 잔 세자가 이 쓰러지고 만 거야. 오 마이 갓! 세자야!
1: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는 거구나.
2: 맞아. 우리가 공연을 너무 신나게 한 탓도 있지만 밤에 안 자면 뇌는 입이랑 심장이 무리를 해서 세자처럼 쓰러질 수 있어.
0: 오 마이 갓!
3: 맞아 맞아. 우리 어린이들은 절대로 커피 마시지 말아야겠네.
4: 응. 우리 카페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콜라, 초콜릿 속에도 조금씩 있다는 사실.
1: 네, 정말요?
2: 우리 카페인 공연단이 보람있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은 우리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최대한 먹지 않도록 약속!
5: 약속!
0: 약속!
5: 약속!
1: 네, 약속할게요!
3: 누나, 이제부터는 어른들이 마시는 커피는 절대 마시지 않고 초콜릿과 콜라도 조금만 먹을 거야.
1: 우와, 우리 어떡이 기특해라.
3: 근데 누나, 세자는 어떻게 됐어?
1: 세자가 어떻게 됐냐면,
6: 아휴, 어린이들은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우리 세자 고생 많았다.
7: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요.
8: 저아, 제가 저아를 위해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왔사옵니다.
1: 우와! 아, 김내가 고마워. 커피는 물론 콜라, 초콜릿도 많이 먹지 않고
0: 마시고.
1: 밤에는 쿨쿨 잘 잤대.
3: 우와, 잘 됐다. 누나, 나도 이제 커피 대신 우유 마셔야지.
1: 우와, 우리 어떡이 최고.
3: 누나, 그럼 나 이제 커피 딱지 주는 거야?
1: 노래 잘하면
3: 그건 자신 있지.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3: 오,

0: 우리 딱지 받았어 만세!
1: 나가자!
2: 싫어, 귀찮어!
1: 아이, 너무 집에만 있는 것도 안 좋아. 우리 마스크 쓰고 한 바퀴만 들고 오자, 응?
2: 아이, 귀찮아! 누나, 우리 그냥 집에서 게임하자.
1: 아유, 너 어제도 하루 종일 게임해서 엄마한테 혼났잖아. 그러지 말고 한 바퀴만 들고 와서 누나랑 놀자.
2: 귀찮다니까.
1: 아이, 참. 아이, 밖에 나가서 햇빛도 받고 그래야 건강해지지.
2: 어? 햇빛?
1: 너 햇빛 오랫동안 안 쐬서 뼈가 약해진 콕콕콕 감독 얘기 기억 안 나?
2: 아, 그 콕콕콕 감독 얘기? 아! 누구였더라?
1: 그래, 모르면 다시 말해주면 되지 뭐. 아이,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2: 응, 누나 최고!

0: 3인지의 뼈 튼튼 작전.
1: 자, 공룡 씨 여기
0: 컷컷 감독은 영화를 열심히 만들었어. 빛나는 햇살 아래서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보석 같은 작품을 만들었지. 컷컷컷 감독의 영화는 전 세계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었어. 그리고 최고의 영화 감독에게 주는 오스피스 무리카상을 받게 됐지.
2: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슴에 새겨뒀던 말이 있는데요.
3: Young boy, my heart say.
2: 가장 좋은 공룡은 타르보 사우루스다.
3: Best 공룡, 타르보 공룡스.
1: 공룡은 영어가 아니죠.
2: 아,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쥐어브라기!
3: It's 쥐어브라기 공룡.
2: 얼굴에 점 하나 찍어놓고 점박이 흉내낸

0: 아니냐고 비판도 받았지만 누가 봐도 전박이와는 확연히 다른 우리만의 개성이 세계에 통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고생했어 다들. 자, 자 이거 챙기고. 너무 고생했어 다들.
1: 콕콕콕 감독은 세계적인 감독이 된 후 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시나리오 작업에 몰두했어.
0: 최고의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 이 방 절대 나가지 않겠어.
1: 컷컷컷 감독은 하루 종일 작업실에서 원고만 썼어.
2: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제가 커피 탔어요. 이거 커피 드시고 나가서 운동도 좀 하시죠.
0: 나가긴 하네, 나가! 아직 최고의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아, 잠깐만. 이게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Oh, no! No, 이게 아니야. 빨리 봐, 나가!
1: 컷컷컷 감독은 오랫동안 실내에만 있어서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 그렇게 몇 달을 방 안에만 있다가
3: 아, 대본은 언제 나와요?
4: 다 언제 나와요? 아, 저희 다, 메이크업 다 했는데.
2: 아, 금방 나올 거예요. 죄송해요.
0: 드디어! 시나리오가 완성됐습니다! 공룡은 점박이 2! 이번에도 대성공을 이뤄낼 거라고 믿어요!
1: 작은 충격에도 그만 부러지고 말았어.
5: 뭐? 그럼 팔이 부러진 게 햇빛을 많이 안 받아서 그렇다는 거야?
6: 응, 밖에도 안 나가고 실내에만 있어서 햇빛이 못 받은 거지.
5: 어, 근데 햇빛을 못 받았는데 왜 뼈가 부러지는 건데? 왜 뼈가 부러지는 거냐고? 왜?
6: 그게 그러니까 햇빛을 못 받으면 뼈가 안 마르고 축축해져서.
5: 아니 무슨 뼈가 빨래야 마르게.
6: 그렇지. 오, 그러면은 아 맞다,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1: 나는 그동안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햇빛 딱지. 햇빛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7: 누구세요?
8: 안녕, 나는 비타민 D야.
7: 비타민 D요?
8: 그래, 나는 햇빛을 받으면 몸속에서 저절로 생기는 비타민이지. 우리 비타민 D는 몸속의 칼슘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지.
7: 칼슘이요?
8: 그래, 칼슘은 뼈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야. 빛나는 햇살 아래서 컷컷컷 감독이 일을 하고 있을 때
3: 이건 초식 공룡이라고요.
8: 햇빛이 감독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7: 뿅!
8: 몸속에서 저절로
9: 디디디디 비타민 D
8: 비타민 D 생성
9: 완료!
8: 우리 비타민 D가 생겼지.
10: 오, 드디어 비타민 D가 왔군요. 열심히
8: 몸속의 칼슘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비타민 D가 일을 하는 곳은 바로 소장이야.
11: 자, 보자. 영차.
12: 분해된 음식물 축하드려.
10: 어,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분해된 음식물 사이에 있는 영양소들을 잘 골라내야 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잘 골라내도록. 아시겠죠?
9: 네.
10: 좋아요.
8: 소장에서는 음식물에서 영양소를 골라내는 일을 하지. 그리고 골라낸 영양소들 중에는 뼈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되는 칼슘이 있어.
9: 영차.
12: 영양소 왔습니다.
10: 자, 그럼 칼슘 흡수 작업 시작해 주세요.
8: 네. 칼슘이 어디 있나? 아, 여기 있군!

0: 칼슘 흡수. 칼슘 장착. 칼슘 흡수.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해서 뼈가 있는 몸속 곳곳으로 칼슘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비타민 D의 역할이지.
1: 아, 비타민 D는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돕는구나.
0: 그렇지. 칼슘이 잘 흡수돼야 뼈가 잘 만들어지는 거라고. 칼슘이 몸속 곳곳에 흡수되면.
2: 우와, 칼슘이 도착했다.
0: 뼈를 만드는 세포들이 칼슘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들게 되지.
3: 자, 자, 가져가서 잘 쌓아주세요.
4: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 자, 얼른 쌓자고.
6: 알겠습니다.
0: 칼슘 흡수! 칼슘이 몸 속에 계속 잘 흡수되면 뼈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지지.
4: 꼼꼼하게.
6: 예.
4: 야, 드디어 완성이야.
0: 그렇게 뼈가 단단해지면.
4: 예!
0: 부러지지 않아.
1: 그럼 컥컥컥 감독의 팔이 부러진 건 뼈가 안 단단해서 그런 거예요?
0: 맞아. 컥컥컥 감독은 햇빛을 오랫동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비타민 D가 충분히 생기지 않아 뼈가 약해진 거야. 컥컥컥 감독이 영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어서 몸속으로 햇빛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어. 그래서 비타민 D 생성 완료!
7: 오호, 드디어 비타민 D! 비타민 D가... 아이, 혼자 이렇게 덜렁 오면 어떡해요?
0: 아, 그 컥컥컥 감독님이 네. 햇빛을 거의 받지 않는 바람에 그 저 혼자 오게 됐습니다.
8: 영차!
7: 어서 와요. 자. 어쨌든 칼슘 흡수 작업 시작해주세요. 빨리.
0: 네. 네. 칼슘이 어디 있더라?
9: 제 것도 빨리 봐주세요.
0: 아예 잠시만요. 칼슘 몸속에 비타민 D가 조금밖에 없으면 소장에서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그렇게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9: 소장님.
6: 아, 네네, 소장입니다.
9: 아, 빨리 칼슘 좀 흡수시켜 주세요.
4: 빨리 좀 주세요.
9: 지금 빨리 달라고 난리예요.
6: 아니, 비타민 D가 없어서.
0: 근데 칼슘이 여기 있나?
6: 빨리 못해요.
0: 이거 아니고.
9: 제 거는요.
0: 뼈를 튼튼하게 만들기 어려워지면 뼈에 숭숭 구멍이 생기면서 뼈가 약해지지. 뼈가 약해지면
10: 무너진다!
0: 약한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지. 그러니까 햇빛을 적절히 잘 받는 게 중요해. 모두 뼈를 튼튼하게 지켜줘.
11: 네! 누나, 우리 좀 이따가 산책 갔다 오자.
1: 그래, 그럼 마스크 꼭 쓰고 우리 한 바퀴만 돌고 오자.
11: 그래. 누나! 근데 컷컷컷 감독은 어떻게 됐어?
1: 다친 팔을 잘 치료하고 빛나는 햇살 아래서 컷컷컷 감독은 더 열심히 일을 했대.
12: 컷컷컷! 아니지. 아니, 공룡이 공격하면 원신 선생님들 멋있게 탁 하고 막아야죠. 자, 공룡 씨, 한번 저한테 공격해보세요.
6: 아, 예.
1: 컷컷컷 감독은 햇빛을 잘 받아 다시 뼈가 튼튼해졌대.
11: 우와, 잘 됐다. 울끈불끈 호떡이도 튼튼해질 거야.
1: 그래야지 울끈불끈.
11: 누나, 그럼 나 이제 이 햇빛 딱지 주라.
1: 누나랑 노래 잘 부르면 줄게.
11: 좋아.
1: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1: 오, 예.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게 손상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에 들어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0: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4년째 함께 살고 있지만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고양이가 있다. 일단 이 녀석은 확실히 아닌 것 같죠? 이때 또 다른 고양이 포착! 잔뜩 겁을 먹은 모양새가 딱 우리가 찾는 녀석인 것 같은데요. 어? 이 고양이도 아니라면 털끝 하나 만질 수 없는 고양이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1: 좀 알려줄래?
0: 이때 조용히 따라오라는 듯 사인을 보내는 녀석. 녀석을 따라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가자 몸을 한껏 웅크린 채 철통 경계 중인 고양이 발견! 주특기는 숨바꼭질! 집사를 보고 달아나는 속도는 우사인 볼트 저리 가라 할 정도! 무려 4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집사와 녀석의 숨바꼭질!
2: 난이도 천왕인데?
0: 그 어떤 접근도 거부한다. 야옹심마저 혀를 내두르게 만든 역대급 철벽 고양이. 지금 만나러 가봅니다. 귀여운 고양이들과 남자 집사가 알콩달콩 살아가는 집. 즐거운 사냥놀이가 한창인데요.
3: 너 발톱이 너무 많이 길어가지고 너무 아파. 네,
4: 발톱 너무 많이 긴 거 아니냐? 아, 가만히 있어봐. 발톱 좀 깎자. 저기 너무 많이 긴다.
3: 우리 공주는 나이가 지금 11살, 12살 정도 됐고요. 이제 우리 입에서 나이는 제일 많지만은 제 애기 같은 존재.
0: 얼굴도 아기 같은데요. 이 집의 첫째 공주고요. 그리고 여기
4: 치카치카 한번 합시다.
0: 공주 못지않은 순둥이.
4: 너무 많이 문대야 돼.
3: 짬순이라고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화나면 얘도 하악질해요.
0: 집사 앞에서만 애교쟁이라는 이 집 셋째 짬순이.
5: 안녕 반가워.
0: 집사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녀석들, 서로 쓰다듬어 달라고 난리네요. 역시 집사 손길만한 게 없죠.
3: 남순아. 장난감.
0: 그런데 여기 무려 4년째 집사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다는 고양이.
3: 얼굴 엄청 이뻐가지고 우리 삼순이. 어? 얼굴만 보면 미소거릴 거 아니야.
0: 푸근하고 친근한 이름과 달리 찬바람 쌩쌩인 이 녀석, 오늘의 주인공 삼순입니다. 그런데 잠깐! 두 고양이가 닮아도 이렇게 똑 닮을 수가? 주인공 얼굴 한번 다시 봐야겠는데요.
3: 삼순아! 잠깐만 이리 와볼래?

0: 얼굴 좀 봐보자. 어? 또 화났어? 내가 너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응? 잠깐만 나와볼래? 얼굴 좀 보자. 응? 영준아.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1: 그저 얼굴 한번 보자는 건데 불러도 못 들은 척 눈 마주칠 틈도 없이 줄행랑을 치는 삼순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0: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야, 너. 아니 내가 어디가 어디고 아이고 다시 들어갈 거야. 알았어, 미안해.
1: 무슨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닌데 무려 4년째 이런 상황이라니. 아, 답답할 노릇입니다.
0: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시면 침 흘리고 있잖아요. 보이세요? 여기 옆에 침 흘리는 거. 네, 저게 이제 그 부끄러운데 좀 예민해져가지고 거울 먹었을 때 이렇게 침 흘리는 거거든요. 항상 일상이 이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평소보다도 이제 좀 낯선 환경이고 이제 좀 변화가 있다 보니까
1: 그렇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찾아온 식사 시간.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밥 앞에 다들 모여드는데요. 처럼 보이지 않는 삼순이. 식사 시간에도 녀석의 거리두기는 계속되는 걸까요? 삼순아, 배도 안 고프니? 도통 움직일 기미가 없는 녀석을 위해 집사 인재 씨가 따로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밥을 따로 주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0: 삼풍이가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첨가물이 많이 없고 순수 자체 고기. 그러니까 생고기라든가 아니면 동결건조 해가지고 첨가물이 안 들어가는 것들 그런 거 요즘만 좀 먹으려고 해요.
1: 밥그릇을 들고 배달까지 하는데 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집사가 챙겨주는 밥까지 거부하는 걸까요?
0: 삼순아, 자. 아유, 알았어. 밥 먹으라, 밥 먹으라.
1: 이번엔 기다란 막대기까지 동원해 밥그릇을 밀어놓는데 손을 가져다 댔다가 할퀴을 당한 적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0: 떼면 안 돼, 떼면 안 돼. 주먹질 하면 안 돼. 됐다. 다행히 안 쏟아졌다. 자, 민아 또 갈게, 먹어. 갈게. 이따 올게, 먹고 있어. 불 꺼줄게. 먹고 나와.
1: 집사의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요? 천천히 허기를 달래는 삼순이.
0: 항상 이렇게 놔두고 멀리 떨어졌었는지 지켜보거나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밥그릇 그 주는 것조차도 눈치를 보면서 공격 당할지 안 당할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줘야 되니까.
1: 삼순이가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2: 삼순아, 마이크 빼야 돼. 삼순아.
1: 아이고, 간식 주려다 이게 웬 봉변인가요? 결국 10초만 남았는데요. 긁히고 물린 자리는 아물었지만 삼순이와의 거리는 4년째 그대로.
3: 삼순이를 제대로 만져본 적이 있으세요?
0: 이렇게 머리 쓰는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만지려고 한다, 의욕을 가한다 하면은 바로 공격을 하는 거죠.
1: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0: 괜찮아?
1: 다가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는 삼순이. 대체 녀석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0: 삼순이가 처음에 만났을 때 약간 그런 모습이었어요. 얼굴 지저분해가지고 몸도 완전히 깨질듯 해가지고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0: 아픈 아이다 보니까 옆에 가기 싫고 냄새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게 너무 좀 짠했던 거예요.
1: 안타까운 마음에 구조한 삼순이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합니다.
0: 이빨이 많이 손상이 됐었고 이제 구내염 때문에 그 입 안이 전부 피범벅이고 염증으로 인해서 그 혓바닥 개항까지도 온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한 3시간 정도 수술을 해가지고 전발치를 하게 됐고요.
1: 이빨은 없어졌지만 야생성은 그대로. 다가갈수록 사나움만 더해졌다고 하는데요.
0: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이 미웠죠. 그러니까 약간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약간 애증의 존재죠. 얘는 그냥 그 아픈 손가락이라 그럴까요?
1: 스스로 쌓은 철벽에 갇혀 살고 있는 녀석. 과연 집사가 없을 때도 같은 모습일까요? 현관문이 닫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습을 드러내는 삼순이. 현관 앞에 나와서 정말 나간 건지 확인까지 하는데요. 집사가 그렇게 나오랄 땐 꿈쩍도 안 하더니 아우, 이게 무슨 심보죠? 곧장 거실로 나오긴 했지만 경계심은 풀지 못한 모습.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거실 한복판까지 나와 자유를 만끽하는데요. 그렇게 잘 있다가도 집사만 왔다 하면 도망가기 바쁜 녀석. 이런 탓에 집사는 집에 올 때마다 불청객 신세랍니다. 고양이들과는 잘 지내면서 오직 집사에게만 거리를 두는 삼순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마주치는 법이 없는 이 기묘한 동거. 집사가 하루빨리 이 불편한 관계를 끝내야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0: 삼순아, 오늘 병원 가야 돼. 응? 삼순아.
1: 이 동장을 보자마자 걸음아 나 살려라 줄행랑을 치는 삼순이.
0: 병 가게. 응? 네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리고 원래 구내염도 있는 친구다 보니까 삼순이가 적은 나이도 아니에요. 이제 올해 한 8살 이상 추정하고 있거든요. 8살, 10살 사이 추정하고 있다 보니까. 삼순아, 나와. 아이고. 이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항상.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얼굴에 막 피가 날 때도 있고, 뭐 피부병 때문에 문제 생길 때도 있었고, 한 번은 기생충이 감염돼가지고 기생충 토로한 적이 있어요. 병원을 데리고 가더라도 그냥 질려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취하지 않는 이상은 진정제를 놓거나 마취하는 이상은 질려볼지를 못해요.
1: 아파도 그저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집사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0: 삼순이를 딱 봤을 때 나보고 하악기 좀 이제 안 하고 그리고 공격 같은 것도 안 하고 앉는 것도 안 해도 되니까 머리 한번 쓰다 맞출 수 있는 그렇게만 좀 변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1: 함께 산 지 무려 4년. 하지만 단 한 번의 손길도 허락하지 않는 철벽 고양이.
0: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안 떠. 아니, 내가.
1: 다가가면 냅다 도망가기 일쑤. 가까이 할수록 더 멀어지고. 만지려 했다가는. 거침없는 공격까지 그 어떤 접근도 거부한다. 무려 4년째 곁을 주지 않는 철벽냥 삼순이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연을 듣고 순천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나응식 수의사.
2: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의 나응식 수의사.

0: 감사합니다. 여기 순천까지. 네. 오늘하고 꽤 남쪽에 있는 도시더라고요.
1: 네네.
0: 네.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애들부터 조금 봐볼까요?
1: 네네.
0: 애들이 어디 있나요 지금?
1: 지금 저희 첫째 공주라는 친구고요.
0: 공주.
1: 네. 나이는 이제 올해 한 11살 정도 된 친구.
0: 11살이에요?
1: 네네.
0: 엄청 동안이네요.
1: 네, 2015년생 정도.
0: 오.
1: 네. 저 친구가 이제 제 셋째인데.
0: 네.
1: 저 친구는 한 5살, 10살. 제
0: 이름이?
1: 쟤네 이름은 짬순이에요.
0: 짬순이?
1: 네.
0: 삼순이라는 친구가
1: 네네.
0: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1: 네네.
0: 듣고 왔는데 그 친구는 어딨죠?
1: 지금 이제 방에 좀 숨어 있는데요. 좀 겁이 나고.
2: 조심스레 삼순이가 있는 방으로 가봅니다.
1: 하고 그리고 이제.
0: 네, 잠시만요. 얼굴 한번 볼게요.
1: 네.
0: 완전히 지금 무서운 상태는 아닌데.
1: 네네.
0: 약간의 다가가면은 한 대 때릴 것 같은.
1: 네, 맞습니다.
2: 맞기 싫으면 저리 가라!
0: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보면서 얘기할 것 같은데요.
1: 네네.
0: 둘이 되게 잘 노네요. 애가 공주고.
1: 네네.
2: 삼순이와는 달리 집사와 능숙하게 교감하는 고양이들. 집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참 편안해 보이죠?
0: 우리는 되게 누워있는 게 되게 편안하게 누워있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는 자세가 라운딩 자세라고 해서 사람들이 소파에서 편하게 누울 때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잖아요. 그런 자세는 아이들이 편안할 때 있는 자세인데.
1: 이 친구예요. 방금 나왔던 친구.
0: 그래도 되게 막 무서워하진 않는데.
1: 네.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막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아요. 근데 일정 거리를 다가가면은 도망가는 거죠.
0: 고양이들이 감정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얼굴을 봤을 때도 감정 표현하는 걸 읽을 수가 있어요. 수염인데 수염 자체가 되게 뒤로 갔을 경우에는 보통 무섭다라는 얘기고 앞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호전적이다라는 거고 편안할 때는 밑으로 좀 약간 쳐져 있거든요. 근데 수염 자체는 그냥 조금 밑으로 처진 편이고 되게 공포스럽지는 않고 특히 눈도 눈동자라고 해서 홍채가 있는데 홍채가 이제 완전 공포심일 경우에는 완전히 동그래지거든요. 보면 눈도 약간 아몬드 형태라서 그냥 주시하는 정도? 그래서 내가 이 정도면은 되게 공포심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를 구조한 건가요? 데려오신 건가요?
1: 네네. 아파서 그러니까 이게 피침을 질질 흘리는 고양이 한 마리를 보게 된 거예요. 아파서 이렇게 얼굴 쓰다마 내리는 고양이 처음 봤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할까. 그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뭐 길에서 생활하는 특징이 아이들이 이제 구내염이라든가 뭐 치과 문제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2: 결국 모든 치아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삼순이.
0: 치아 문제가 있는 애들이 이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사회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1: 네.
0: 치과 치료가 안 된 경우에 이빨이 아픈 애들은 얼굴 만지는 거 엄청 싫어요. 그렇죠. 왜냐면 얼굴에 얘는
1: 네네.
0: 특히 치아 문제가 있었어요.
1: 네.
2: 얼굴 근처에만 손이 가도 유독 거칠게 반응했는데요.
3: 잠시만. 오! 오! 얘는 이렇게 손가락이 닿았어. 아프네.
0: 기본적인 공포심도 깔려있고 사람에 대한 사회화 시기를 놓치다 보면 길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 중에 하나가 사회성 부족 공격성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통증이라고 해서 치아에 문제가 치료했다고 하더라도 남아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통증 반응성 공격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2: 치과 진료가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선 다가가기도 힘든 상황. 집사와 삼순이의 거리를 좁힐 방법이 있을까요?
0: 그래서 거리 좁혀가는 거는 일단은 내가 다가가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먼저 오게끔 하는 거. 네, 돌려주세요. 네. DIY라고 할 수 있죠.
2: 기다란 막대에 고양이 간식을 연결해 고정하는데 대체 뭘 만드는 걸까요?
0: 이렇게 쭉 누리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줄였어요. 이렇게
1: 저렇게

0: 그런
1: 그치,
0: 식으로.
1: 예를 들어서 네. 뭐 한번 짬순이한테 먼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0: 네네.
1: 저 처음이니까 짬순이 소개팅은 짬순이한테 가서 눈을 쳐다보지 말고.
0: 네네.
2: 멀찍이서 경계하는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간식을 줄 수 있는 간식봉. 역시 경계심 푸는 데는 간식만 한 게 없죠.
3: 경계심?
2: 고양이가 간식봉에 관심을 보였다면 다음 단계 돌입.
1: 클리커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클리커라는 게 이제 클릭 소리로 내가 너하고의 약속 교육이거든요.
0: 네.
2: 클릭 소리와 간식을 연결해 고양이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클리커 교육.
1: 공주?
2: 간식을 주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공주를 상대로 예행 연습.
1: 기대배. 정확하게 코터치를 했을 때. 그래서 클릭, 보상. 클릭, 보상. 네네. 거리를 계속 처음엔 엄청 길었던 거 지금 많이 줄였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삼순이한테 삼순이라고 부른 다음에 하면 거리 좁히기 교육이 기본이거든요.
0: 아...
1: 네, 일단 네. 삼순이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순이한테 테스트 해봤으니까.
2: 집사가 보는 앞에선 밥도 먹지 않던 삼순인데 과연 이 교육이 삼순이에게도 통할까요? 먼저 간식봉으로 관심부터 끌어봅니다. 하지만 미동조차 없는 녀석.
0: 삼순아, 자 먹어보자.
2: 다행히 공격성은 없지만 이렇다 할 반응도 없는 삼순이. 오늘 솔루션 쉽지 않아 보입니다.
0: 괜찮아. 나 안 물어볼게.
1: 보통 극도의 공포심이 있는 경우에는 네. 사람도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죠? 입맛이 싹 떨어지잖아요.
0: 네, 맞아요.
1: 또 안 먹을 수 있어요.
0: 네.
2: 어느덧 솔루션 촬영 2시간 경과. 이제는 보는 사람 속까지 다 들어갈 지경.
1: 얘는 오늘 진짜 안 먹을 것 같은데요?
4: 예.
1: 어떻게 할까요?
5: 숨어버려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요건 잠깐 논의를 하시고 찍어야 될 것 같은데.
2: 긴급 작전 회의 결과! 경계심 강한 삼순이의 성향을 고려해 보호자만 남기고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 과연 솔루션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행히 모습을 드러내는 삼순이. 저 비좁은 공간에 웅크려 있느라 녀석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삼순이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가진 후 다시금 솔루션에 도전해봅니다. 야옹신에게 배운 대로 차분하게 시도하는 집사. 하지만 삼순이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할 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솔루션을 이어가던 그때 삼순이가 간식에 관심을 보이는가 싶더니 움츠렸던 몸을 조금씩 풀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모든 변화는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법. 그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삼순이와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이어온 집사.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 와, 보호자님 제가 지난번 갔다 온 이후로 진짜 열심히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삼순이 같은 경우는 지금 치과 치료가 조금 필요한 아이라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노력하시면은 충분히 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병원도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계속 꾸준히 이런 노력 해주시길 바랄게요. 보호자님, 화이팅!

0: 진짜 무거운데요?
1: 몇 킬로 나왔어요?
2: 킬로 나와요.
3: 엄마 봐! 오빠나? 오빠나?
4: 거의 누워서 매일 숨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여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조용한 산골마을. 무더위를 뚫고 삼삼오오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최고 좋아요, 지금 이 상태가.
0: 풍물놀이로 사라진 전통을 되살리니 덩달아 인생도 즐거워졌다죠. 영암의 새벽을 여는 우시장엔 최고급 소들이 총출동.
2: 지금은 이제 저런 분들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거죠.
0: 땅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 왕국으로 시간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그곳.
3: 마인시대의 고분으로서 지금 그 실체를 밝히고자 지금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영암. 그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지금 떠나보시죠. 오늘은 영암의 북쪽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점인 용천마을로 가볼까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용천마을은 일교차가 커서 맛있는 감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데요. 올해 귀농 13년 차인 현숙 씨와 동석 씨 부부도 감 농사 짓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작업을 하는 중이라 심혈을 기울이는데요.
4: 이 감을 만약에 다른 그 새로 나온 가지가 가리게 되면 이 감이 맛도 없고 크지도 않고 병도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햇빛이나 바람이 잘 통하게끔 이렇게 하지 전쟁을 해주는 겁니다.
0: 전문 농부가 다 됐다죠.
5: 요만한 거는 어차피 감이 못 되는 거니까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해서 잘라줘야지.
6: 이거.
0: 농사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법. 작은 열매는 과감히 잘라서 큰 열매에 영양분이 집중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 농사를 지었다는 남편.
5: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아무것도 몰랐죠. 원래 도시 사람이라. 저는 눈으로 본 거라도 있죠. 지금은 잘해요. 가을에 수확할 때 보면 감이 제법 나오거든요. 그러면 잘한 거죠.
4: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농사에 대해서. 이제 귀농한 지가 10년이 넘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그 자리도 잡고, 이제 마음도 자리 잡고, 농사도 자리 잡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0: 이제는 올해 감 농사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생각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는데요.
4: 별잎이도 하고,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나무를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휘어주는 거예요. 각을. 이렇게 해주면 내년에 이 나무가 이제 이 가지에서 감이 달려요.
5: 성장 우세성이라고 키 크는 데만 그 양분을 보내버려요. 그러면 15도에서 45도로 눕혀줘야지 여기에서 죽지 않으려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씨를 맺어줘요.
0: 감나무에 정성을 쏟는 부부를 보니 벌써 올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오전 농사일을 마친 현숙 씨, 북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5: 풍물 회원님들께 안내 말씀

0: 난 팽나무. 그 위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특이하게 비석을 껴안고 있는 형상인데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모습이었다는데 자세히 보니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1: 군왕지라는 걸 정확히 모르는데 임금이 살 자리다. 이 땅은 임금이 살 땅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0: 폭이 드물게 큰 나무지만 이곳에선 기본 100년이 넘은 약 25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250여 년 된 이 나무는 당산나무로 앞에서 당산대를 지냈다죠.
1: 지금이야 산에 나무가 많지만 예전에는 땔감이 부족하잖아요. 떨어져도 그거는 불 안 돼요. 벌 받는다고. 그래서 보존이 된 거예요.
0: 사실 고령화 마을이 되며 오래전에 명맥이 끊겼던 당산제. 이를 안타깝게 여긴 현숙 씨가 4년 전 마을 사람들과 되살렸다는데요.
1: 어서 들어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아무도 계셨죠? 상사님, 오늘 모여서 연습 양띠가 합시다.
3: 그럽시다.
0: 하하, 풍물 놀이까지 배워서 제대로 전통을 잊고 있습니다. 잠시 감상 시간을 가져볼까요? 마을의 어르신에게도 큰 기쁨이자 자랑이죠.
4: 기분이 좋죠. 옛날 방식을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이러고 마을에 걸궁치고 막 집집마다 들어다니고 했잖아요. 보름에는. 그런데 이 근자는 아예 없는데 이러고 요즘에 이러고 저러고 뭐시기를 해갖고 이런 기쁨을 준 게 너무 감사해요.
1: 여기 모이신 분 중에 12분 중에 3분만 유동네분이고 나머지 분은 모두 귀농인이세요. 귀농인 가정이 많아져갖고 요걸 풍물단 하나 만들었죠.
3: 이제 보름날도 하고 이제 뭐 행사 있으면 한 번씩 가거든요. 이제 배워가지고 당산제도 하고 우리가 보름날 이제 대보름 받기도 하고 그래 모여가지고 연습 좀 하고.
5: 당산제는 그러면 언제 하세요?
3: 10월 달 정도에. 왜냐면 원래 봄에 하는데요. 그 일하다 바쁘다 보니까 이게 늦게 하고 있어요.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0: 사라진 전통을 잊고자 하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당산제와 풍물놀이. 결국 사람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고 용천 마을의 소중한 보물이 됐습니다. 아, 연습 후 챙겨 먹는 간식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오늘 간식은 현숙 씨 표 감 슬러시. 작년에 수확해서 냉동시킨 감으로 만든 것인데요.
1: 가끔은 더울 때 이렇게 시원하게 조금씩 맛볼 수 있도록. 이제 감이 없는 여름에는 이런 걸 또 되게 좋아들 하세요.
0: 감 슬러시 한 입에 사르르르 사라지는 더위. 아하, 행복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이런 게 행복이죠.
6: 활기차죠. 더 젊어지는 느낌이고.
1: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최고 좋아요, 지금 이 상태가. 뭐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이 없고 뭐 못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대로만 쭉 나가면 좋아요.
0: 넵,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0: 이제 또 다른 마을로 가볼까요?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신북면에서 가장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시장인데요. 영암에서 소를 사고 팔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영암 농민들은 물론 인근의 나주시, 목포시, 해남 군에서도 온답니다.
1: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날 경매를 진행을 하는데 비우군은 대략 100여두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번시군은 30여두 그리고 이제 한 달에 두 번 저희가 송아지를 엽니다. 송아지장 때는 송아지가 대략 한 250두 장당 그렇게 나옵니다.
0: 아직 경매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좋은 소를 차지하기 위해 정보 수집이 치열한데요.

0: 어떻게 하면 잘 팔고 어떻게 하면은 싼 놈 사갖고 돈을 벌까 그런 마음으로 오지요. 석가이 워낙 이제 하락 시세다 보니까 이제 살 때도 이렇게 잘 사야 되고 이제 엄마 등급도 좀 봐야 되고 정액이 뭐 들어갔는가도 좀 이렇게 골라서 사야 되고.
1: 요즘 이 숫자만 잘 살피면 소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답니다.
0: 사람으로 말하자면 주민등록.
2: 저기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0: 네, 나이, 이제 그 태어난 연도 이런 것이 다 그.
1: 한쪽에선 검사가 한창입니다.
3: 지금 수의사님이 임신 후 이거 안에 임신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4: 이거 수조표 있었나요?
5: 네, 1월 15일이요.
4: 1월 15일. 56이요. 56.
5: 네, 56이요.
4: 가격 책정을 할 때 몇 개월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는 거라서 그거를 매겨줘야 사시는 분들도 편하고 이제 파시는 분들도 정확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1: 그중 돌아다니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를 보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요.
6: 7,000원. 7,000원. 중개사입니다.
7: 55개월.
6: 55.
1: 경매 전 소를 한 마리씩 살펴보는데 이때 소의 나이를 듣고 킬로그램당 최저가를 결정. 그 가격이 경매 시작가가 됩니다.
6: 소 모든 가격은 갈비의 가격이 나와 있거든요. 그 함께 그 소 가격이 500만 원이면 갈비가 약 350만 원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갈비의 살집을 보고 우리가 가격을 매깁니다.
1: 수많은 소가 사고 팔린 우시장. 누군가에게는 좋은 교육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요.
8: 어제도 별 이익은 안 남죠. 멋있죠.
1: 아들의 결심에 힘이 돼주고픈 아버지.
8: 소가 훨씬 낫다 해갖고 소를 키는 거예요 지금. 지가 열심히 해볼란다 그래서.
2: 어떤 좀 기대를 좀 하게 되세요?
8: 아이고 영농 후계자로 우리나라 그 한우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죠.
9: 아직은 그래도 보는 눈은 많이 부족하죠. 아버지랑 그래야지 같이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 경매 시작 시간인 7시가 가까워지자 방역 작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많은 소가 오가는 만큼 철저한 관리는 필수죠.
10: 현 시간으로 이후부 백두에 대한 1차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나 지금이나 농민에게 소는 가족이자 소중한 재산. 그렇게 팔리는 모습을 보는 건 여전히 힘들답니다.
11: 사료값도 부족하고 가정의 돈도 부족하고.
2: 그래도 이렇게 50두 중에 3마리 이렇게 내오시면서 미안하고 서운함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11: 그런 거는 이제 마음이 쓸쓸하게 다 생활이 그러기 때문에.
1: 최근엔 전자경매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매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다는군요. 이번엔 농민의 소 차례. 자, 다행히 좋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11: 들어가이. 들어가이.
1: 혼자 돌아가는 그 마음이 오죽할까요?
11: 소 키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아.
1: 치열한 경쟁 속에 많은 소들이 낙찰됐습니다.
12: 고깃소들은 무게를 재서 그 몸무게하고 낙찰받은 킬로그램당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낙찰 최종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지금 저희가 개근 작업을 하고 있고요.
1: LG 중지 키운 소가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육질과 무게.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오래전부터 소 사육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데요. 현재 영암 내 한우 농가는 1170여 곳. 그중 18년째 한우를 키우고 있다는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2: 안녕하세요.
13: 안녕하세요.
2: 몇 마리나 키우세요?
13: 한 180두 정도 키워요.
1: 안전하 서나 소 생각밖에 안 한다는 재성 씨. 아하. 소가 잘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는데요. 최고 등급으로 키우기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사료. 먹이에 따라 육질의 차이도 크기 때문이랍니다.
14: 이제 번식이고 언론은 거세들이는 이제 TMF 먹이고.
2: 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14: 이제 이거는 이제 등급하고 이제 살주기 위해서 이제 TMF랑 같이 이제 먹이주고 이제 번식우들은 이제 송아지를 이제 태어나게 만들어 어쩔 수 없이 번식우 사로주고 그래요.
1: 이때 농가를 방문한 차 한 대 용도를 알 수 없는 장비를 싣고 왔는데 대체 이게 뭘까요?
14: 육질에는 이제 어떻게 잘 나오냐 투불 완불 나오는가 그런 게 이제 초음파 검사하느라고.
1: 쉽게 말해 초음파를 이용해서 출하를 앞둔 소의 육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마블링 상태와 지방의 두께까지 확인 가능하답니다. 하하 세상 참 좋아졌죠.
15: 등치범도 얇아. 안 걸려. 걸리는 거 없어.
16: 42.
15: 이제 여기 밑에 네. 이렇게 태웠어 오는 등심 모양이 약간 그려져서.
1: 기대와는 달리 최고 등급에는 못 미치는 상황.
15: 그럼 이게 사투? 근데 지방은 좋아 보여.
16: 이런 애들을 저희가 더 먹여가지고 2, 3개월 더 먹여가지고 마블링을 더 늘려가지고 우리 출하 시기를 조정한 거기 때문에 두세 달 뒤에 툭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4: 누구보다 이제 잘 키워서 내는 게 기분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명품 소로 키우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 그것은 철저한 혈통 관리입니다.
14: 결국 실수소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암소 이제 부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 이거는 어머니. 그렇지만은 어떤 게 좋게 나오죠. 엄청나게 지금 이제 건내지방이고 냉채도고 등심 단면도 등지방 두고 이렇게 이었을 때는 이 소는 완전 A급이에요. 이제 소가 잘 받았을 때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소를 잘 키우냐에 따라서 이제 소를 누구 못지않게 키우는 마음 포부가 생기죠.
1: 이 송아지도 남부럽지 않은 튼튼한 소가 되겠죠.
2: 선생님한테 소는 어떤 존재입니까?
14: 나의 희망이죠.
1: 우직하고 성실한 재성 씨, 누굴 닮아 이렇게 부지런한가 했더니 소를 꼭 빼닮았네요. 자, 이번엔 시정면 신현리로 가보겠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 위로 뭔가 보이는데, 아니 이게 다 뭘까요?
2: 안녕하세요.
17: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오셨어?
2: 어머니, 저 뒤에 큰 게 있어요?
17: 저걸 발굴을 하니까 무엇이 나왔냐 하면 온간. 온간도 나오고 그 뭐라 할까 지하로 만든 병 있잖아. 항아리 병. 그것도 많이 나오고 애기들이 옛날에 썼는지 그 잔잔한 서수 갈매기 같은 진주알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2: 어머니 보셨어요?
17: 했어요. 체력 했어요. 여기서 해달라고 해서. 그 너무 소중한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1: 설명을 듣고 다시 보니 이제야 보이는 발굴 현장. 영암 신현리 고분군입니다. 마을 뒤쪽에 발굴 현장이 있을 줄이야.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지나가며 얼핏 봐도 중요한 역사를 품고 있어 보이는데요.
18: 마인시대의 고분으로서 지금 그 실체를 밝히고자 지금 저희들이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성과가 어떻습니까?
18: 성과가 지금 각 고분이 지금 저희들이 총 두 기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내용에서 온감이 아주 다량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 이게
19: 온감묘입니다.
1: 깨진 온관도 마을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된답니다.
18: 지금 영산강 유역의 마한시대의 어떤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습니다. 묘제의 변천사에.
1: 영산강 유역의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운 마한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대형 온관입니다.
18: 큰 항아리는 이쪽이고요. 북쪽, 서쪽에 있고요. 적은 항아리 안쪽에 삽입된 부분이 소옹 쪽입니다. 적은 온관 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합구를 해가지고 하나의 무덤이 형성돼요. 관이 만들어집니다.
1: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고분 발굴 조사를 통해 수많은 유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마한의 비밀이 하나씩 풀리고 있다니. 이 속도면 완전히 깨어난 마흔을 만날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손길이 더없이 조심스럽습니다.
1: 이것들을 좀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붓으로 털고 도구로 다듬으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이고요.
0: 근데 자세히 보니 발굴 도구가 생각보다 단출합니다.
1: 아, 이 흙을 담는 게.
0: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붓, 호미등인데요. 명필이 붓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겠죠.
2: 새로운 유적을 만날 때보다 과연 이 지역에서 무엇이 나올까? 그게 하나가 굉장히 뭐랄까요? 호기심에 지금도 아직도 대학 1학년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 성취감과 뿌듯함이 가장 크고요. 그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붓을 놓지 못하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영암에는 고대 국가인 마한의 역사를 체험하고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마한 문화공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바로 이 고분 탐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발굴 현장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요. 실제 발굴된 옹관과 토기를 거의 똑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한의 문화유산은 이곳 주민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3: 가야보다 백제보다 훨씬 앞선 나라 사람들이 살아있던 근거지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요즘은 더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0: 박보경 이장님이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이유, 이 영산강도 크게 한몫한다는데요.
3: 저게 이제 영산강 줄기죠. 물이 옛날에도 간발의 차례였잖아요. 물이 싹 빠질 때도 이런 쪽에는 지금 모시머진 쪽에는 갯벌로 남아있는데 가운데 저런 데는 물이 저 정도 조금씩 있었어요. 좀 이보다는 좀 더 적게 사람이 건널 수 있게끔. 고려 현장이 거란한테 밀려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나주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야 다시 개경으로 올라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올라갔다는 기록은 없는데 우리 주변 어른들의 말에 하면은 현종이 여기 가서 군인하고 머물렀다. 여기서는 현종이, 저쪽에서는 세자가, 저 산을 세자까지라고 그럽니다. 그 현종이 머무르고 있는데 이 군으로는 거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해신이 나타나서 건너라 해서 꿈을 건넜다 해서 영산강 속에 몽탄강이라는 이름이 따라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통으로는 영산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하고 저 동네 사람들은 몽탄강 몽탄강 그래요.
0: 안타깝게도 현재 남해 신사는 2001년도에 복원된 것인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원래 사당은 일제강점기에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비록 건물은 바뀌었지만 지금도 나라의 안녕과 국민들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이 이곳에 깃들어 있다는군요.
3: 이쪽에는 동제, 이쪽에 사제라고 부릅니다. 동쪽에다는 옷을 보관하고 서쪽에는 제사 유구를 보관합니다.
0: 그래서 조상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매년 봄과 가을에 모여서 해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3: 해신제는 생물을 놓기 때문에 실제로 향로에다는 향을 피우고요. 뭐 술은 개고, 그 다음에 음식은 불에 익히지 않는 것. 그래서 소머리도 생채로, 야채도 생채로 놓습니다.
0: 강원도 양양의 동해묘와 황해도 풍천에 서해 신사도 있지만 해신제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3: 임금이 충문을 쓰고 향을 내려서 육계고 론님이 제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를 지낼 때는 항시 나라의 평온을 위하고 주민의 평온과 안녕을 위해서 제를 지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고향을 사랑하고 그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 이들이 있어 영암의 미래가 더 기대됩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열차의 승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민원 처리는 기본.
1: Have a nice trip here. Okay.
0: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영무원.
2: 저희 좀 뛰어야 돼서.
3: 열차 출근만 됐으면요.
0: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4: 관리법인, 승하차장인.
0: 운행이 시작되면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5: 차 들어옵니다.
0: 안전을 위한 열차의 점검과 정비는 필수.
6: 항구와 하부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를 분리한 작업입니다.
0: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무더운 여름 구슬땀을 흘리며 정비 작업에 집중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다양한 조리를 할 수 있는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기. 편리성과 내구성뿐 아니라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색상을 만드는 것이 관건.
7: 대학 비율은 자식한테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0: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아침부터 종일 이어지는 반복 작업. 선체로 집중해 작업을 하다 보면 온몸이 뻐근해지기 일쑤인데요.
8: 어깨도 아파요. 다리도 아파요.
0: 누군가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이 여름 뜨겁게 달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달리는 도시철도 노선이 47개. 그중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도가 있는데요.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수만 약 1000만 명. 이 노선을 이용하는 외국인 수도 늘고 있습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공항철도 이용혁 대리라고 합니다. 서울역 근무하면서 승객들 안내하고 안전관리 등을 담당을 업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은 저희 영무실이고요. 부역장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역장님은 늘 언제나 잔소리는 많으시지만 잔정도 많으신 저희 부역장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부역장님.
10: 네, 안녕하세요. 서울역의 부역장 정진입니다.
9: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저희 역장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늘 언제나 서울역을 총괄하고 계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늘 언제나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역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장님.
11: 네, 안녕하십니까. 역장 소병일입니다.
9: 잘생겼다. 역장님하고 부역장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사회생활하기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열심히 먹고 살려면 열심히 지금처럼 사회생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0: 역사 내 영무원의 주요 업무는 시설 관리와 이용객 응대, 빠른 대처를 위해 CCTV 화면에 집중합니다.
12: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 이동하는 부분을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영무실에서 CCTV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0: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 사고 예방을 위해 역사 내에 설치된 CCTV 개수만 무려 135개나 되는데요. 화면이 변할 때마다 시선을 옮기기 바쁩니다.
13: 영무원의 업무 중에 하나는 이제 역사 내 이제 감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CCTV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은 하더라도 눈은 CCTV를 갖다가 보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기기들도 또 돌아보고 있죠.

0: TV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승차권 판매기와 개찰구까지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는데요.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1: 274번 승차권 걸림 발생했거든요. 가서 좀 해결해 주시겠어요?
0: 상황 발생 즉시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영무원.
2: 뭐가 잘못된 거예요?
3: 아, 지금 기계에 승차권이 좀 걸린 것 같아요.
0: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빠른 대처가 필수. 서둘러 문제가 생긴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2: 아, 왜 계단으로 가요?
3: 에스컬레이터는 뛰면 안 되니까 저희 또 뛰어야 돼서.
0: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3: 항공분들은 일회용교통카드를 못 본 경우도 있으실 정도로 일회용교통카드 별로 이용 안 하시는데 공항철도만 조금 특수한 경우여서 외국인분들이 많아가지고 일회용교통카드를 굉장히 많이 사세요.
0: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더욱 서두르는 건데요. 5분 열을 달려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2: 4개 캐비넷 같은 게 또 발권기예요?
3: 네, 앞에서 보시면은 모니터 4개인데 뒤에서 보면은 캐비넷 4개로 보여요.
0: 아하, 발권기 내부가 이렇게 생겼네요. 문제가 생긴 곳을 점검하고 걸린 카드까지 제거. 간단한 수리 정도는 영무원이 진행합니다.
4: 네,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0: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까지 한 후에 영무실로 돌아가는데요. 가는 길에 뭔가를 발견한 영무원.
5: So, may I help you, sir? Isn't it work?
6: It keeps saying fail.
5: Okay, let me check. Okay. So, can I insert this one?
6: Yes.
5: Okay. So, where are you going now?
6: I'm going to the airport.
5: Okay, the second place.
0: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만큼 일회용 승차권의 수요가 많은 서울역.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3: 신용카드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여기서는 안 되셔가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이제 외국 카드 같은 경우는 있어요. 혹시 이 두 분 건데 이걸로 저기 결제가 안 돼서 여기서 두 장 한번 주어도 될까요? 네.
0: 잠깐 수리하러 나왔다가 승객을 돕느라 발목을 잡혔네요.
7: So I just want to buy tickets for tomorrow.
5: Tomorrow. You can buy tickets tomorrow for service center versus here. Only for today. Okay.
3: 자, 잠깐만 도와드릴게요. Just second please here. Okay, second please. Let me go there.
0: 주저없이 매표소로 입장. 이번에는 발권을 도우러 나섰습니다.
5: We're a ticket for tomorrow, right? Two tickets. 23, right? 23rd. In Seoul Station to Terminal 2 or...
7: Is there an... I think on Terminal 1.
5: Terminal 1, okay.
7: Yeah, just...
0: 발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기계 수리부터 승객 응대의 발권까지. 야,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네요.
2: 네, 발권 업무까지요?
3: 네, 여기서는 대부분 다 해야 돼서 일단은 뭐 여기저기 다 투입돼서 일단 해야 될 정도로.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0: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리를 지킵니다. 다행히 담당자가 돌아왔네요.
3: 어디 갔다 오셨나요?
8: 직통 열차 열차 승객들 잡아주는 역 하고 왔어요. 아,
3: 저희가 출발 이제 5분 전쯤에는 승객분들이 굉장히 급하게 오신 경우가 많아요. 이제 5분쯤 되면 이제 좀 열차 출발할 것 같아서 그때만 이제 저희가 전진해서 전진 서비스를 해서 승객분들한테 이제 조금 수월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0: 드디어 영무실로 돌아가나 했는데 이번에는 승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3: 유실무람이 저희가 승강장에도 하나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 청소 여사님분들과 기관사님들이 열차 안을 순회 한번 더 돌아주시는데 그때 고객분들이 떨어뜨린 유실물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유실물 보관함에 넣어주시거든요.
0: 이곳을 관리하고 유실물을 챙기는 것 역시 영무원의 업무 중 하나. 지금 보이는 것이 모두 당일에 들어온 유실물입니다.
3: 여행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공항철도에는 특이한 유실물 좀 많이 나와요.
0: 모자나 우산은 기본이고 면세품, 특산물, 캐리어까지 다양하다는데요.
2: 유실물 종류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3: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우산이 유실물 하면서 자라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우산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0: 잠깐 나갔다 온다는 게 한 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9: 안녕하십니다. 유실물 확인 부탁드립니다.
0: 유실물들은 전산망에 등록부터 하는데요. 이후 꼬리표를 만들어서 유실물에 부착,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0: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종점이 서울역이라 물건을 두고 내리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1: A phone.
2: Oh, so when did you lose?
1: We lost it on the express train about an hour ago.
2: In an hour, just arrived here, right?
1: Yeah.
2: Do you have ticket? Did you?
0: 유실물 꼬리표에는 습득한 열차 번호를 기록하기 때문에 열차 티켓이 있으면 찾기가 수월합니다. 다행히 방금 수거해온 휴대전화가 있네요.
3: 승객금 티켓이고 저희가 발견된 내용인데
0: 열차 번호가 동일한 걸 보니 외국인 승객이 잃어버렸다는 휴대전화가 맞는가 봅니다.
1: Have a nice time here. Okay. Oh, it's my pleasure. Thank you so much. Really good.
4: Relieved.
1: Thank you so much.
0: 괜히 제가 다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5: 이제 한국 오셨는데 처음 뭐 첫날부터 또 이렇게 망치게 되면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저럴 땐 너무 좋아하시면 저도 그만큼 또 기쁘기도 합니다.
0: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물건을 찾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데요. 때문에 외국어는 영무원들에게 필수 무기입니다.
2: 아, 동런천골刚刚刚到的是吧？什么颜色？什么颜色？黑色。黑色的背包是吧？哦，背包。啊，等一下，等一下。
6: 중국어도 하세요?
2: 여기는 간단하게는 다 할 수 있어서 외국인 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0: 그야말로 영무원은 현장의 해결사나 다름이 없네요. 보통 유실물들은 최소 일주일 정도 역에서 보관됩니다.
7: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냥 갑니다.
0: 일주일이라는 보관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요. 이어폰
8: 같은 거. 무선 이어폰.
6: 그 비싼 거 아니에요?
8: 무선 이어폰 케이스를 좀 많이 잃어버리세요.
6: 아, 알맹이는?
7: 네, 알맹이는 네. 이제 뒤에 꽂고 계시니까 이거는 많이 잃어버리시는데.
0: 습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분실물을 꼼꼼하게 챙겨서 승강장으로 내려옵니다.
6: 아니, 그냥 전철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2: 네, 저희는 따로 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전철밖에 없어서 전철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관 작업 역시 영무원의 목. 유실물을 모아두는 센터까지 직접 물건을 옮기는데요. 서울역에서 유실물 센터가 있는 거암역까지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곳에 공항철도 노선의 모든 유실물이 모입니다.
9: 각 역은 일주일, 그리고 유실물 센터에서는 한 달 보관하고 저희가 경찰서로 이관을 합니다.
0: 센터에서는 이관받는 물품 중에서도 현금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금액이 꽤 됩니다.
2: 외국인들이 그냥 주머니에 넣으시나 봐요. 그래서 티켓 그리고 빼시면서 흘리거나 뭐 그런 경우도 조금 있어요.
9: 그리고 이렇게 이거 성함인 것 같은데 외국 분들은 돈을 현금을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6: 지갑 같은 거 찾으러 오셨다가 금액이 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 없어요?
9: 그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러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CCTV도 저희가 유심을 받을 때도 다 촬영되는 곳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6: 여기 CCTV 어딨어요?
9: 여기 CCTV 여기 있습니다. 딱 지금 여기가
0: 유실물을 인계하는 모든 과정은 CCTV로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며 확인을 거칩니다.
9: 80만 원입니다. 5개에 80만 원.
0: 현금이나 고가의 귀중품은 금고에 따로 보관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역에서 가져온 목록과 유실물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확인해야 인계 작업도 끝이 납니다.
9: 8번이
6: 서울역에서 유실물 맡기러 오면 별로 안 좋겠어요. 일이 많아서.
9: 맞긴 맞습니다. 서울 죄송합니다.
6: 아니, 본인 죄송한 걸 알잖아요.
9: 아, 그렇게 한데 약간 뭔가 모르게 제가 조금 죄송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일단 그렇게 말했습니다.
0: 네, 죄송합니다. 유실물 인계를 끝으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녔던 영무원의 고단한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2: 뭐 당연히 뭐 저희가 해야 되긴 한데 저희 수고를 알아준다는 게 되게 보람차더라고요. 수고한다, 더운데 뭐 좀 쉬었다 해라, 뭐 덕분에 그래 편하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도 가장 보람도 느끼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항철도 기관사 김태경 기관사입니다. 오늘 저는 야간 근무인데요. 그래서 지금 7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출근 중이고요. 자, 여기는 우리 기관사분들이 휴식하는 공간이고요. 참 카페처럼 좋게 생겼죠.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이제 열차를 타러 가게 되는 겁니다.

0: 안녕하세요, 기관사님. 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기관사 최윤석입니다. 오늘 저녁 근무 출근했습니다. 출근 전에 이제 준비하고 잠시 후에 이제 열차 운행 시작합니다.
0: 저도 이제 8시 17분 차라서 지금부터 저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열차 출발 최소 1시간 전에는 출근해서 대기하는 기관사들.
3: 기관사들은 다 이런 가방을 들고 다녀요?
0: 기관사들, 그렇죠. 이거는 가방. 여기에 이제 필수품. 네, 기관사 필수품들을 다 넣고 다니죠.
3: 필수품 뭐가 있는데요?
0: 필수품은 일단은 고장조치 교범이라든지 손전등, 휴대용 시각표, 순무일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가 좀 중요한데, 이 봉투가 아니고.
2: 이건 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0: 급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 쓰라고 이걸 지급해 주십니다.
3: 아니, 이거 사용해 보신 적은 있어요?
0: 저는 있죠. 최다 사용자로 할 수 있는데. 좀 장이 예민해서.
3: 선생님들, 나는 배변 봉투를 사용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4: 신입이야.
0: 목줄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입들.
3: 아, 다 신입이에요?
0: 여기 3일 됐습니다. 여기 3일 됐고, 여기 10년 된 사람 사용해본 적이 있다.
5: 다녀봤습니다.
0: 있다, 없다. 없다.
2: 열차를 운행하는 중에는 화장실 가는 것이 불가능해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태경 기관사는 8시 17분 거맘역을 출발하는 차량을 운행하는데요.
0: 네, 거맘에서 인천공항 2터미널까지 가고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다시 서울역까지 이동한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오는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3: 2시간 반 정도요?
0: 네, 2시간 반 정도.
3: 그럼 저도 화장실 갔다 와야 되나요?
0: 화장실 갔다 무조건 갔다 오셔야죠. 네.
6: 금방 갔다 올게요. 저 부르고 가세요.
2: 아이고, 우리 PD가 꽤나 급했던 모양이네요. 드디어 운행할 차량이 들어오고 전임 근무자와 교대합니다. 열차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교대 후 곧바로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0: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2: 도심의 빛을 뒤로 한 채 열차가 어둠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 뒤에 계신 저분은 누굴까요?
7: 오늘 촬영 때문에 그때 열차 안전을 위해 좀 더 함께 승차하고 있습니다.
0: 야간에 이렇게 운전하는 게 주간에 운전하는 것보다 집중도에서 두세 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3: 야간 운행하면서 졸릴 때는 없어요?
0: 아, 있습니다. 네. 없을 수가 없죠. 졸음 참기도 기관사의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떡하든 참아야 되니까.
2: 거맘역에서 인천공항 2터미널역까지는 열차로 30분이 걸리는 구간인데요.
0: 이번 정차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인천공항 2터미널역입니다.
2: 종착역에 도착하면 다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0: 운행을 마치면 마스크 키를 제거해서 운행을 종료합니다.
2: 열차의 양 끝에는 각각 운전실이 있는데요. 운행 방향이 바뀌면 U턴을 하는 게 아니라 운전실을 바꾸는 겁니다.
0: 교환하자마자 바로 나가야 돼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하면서 열차가 더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맞춰야 됩니다.
6: 아, finish?
0: Finish.
6: 아.
0: Where are you going?
6: T2?
0: Terminal 2?
6: We are going.
0: 서울? 아, 오케이. 스테이.
6: 네,
0: 오케이. 홍대?
6: 홍대.
0: 오케이, 오케이. 스테이.
3: 방향을 잘못하셨나?
0: 네,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내려다 다시 타느니 그래서 대기했다고 홍대에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 서울역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빠르게 운전실을 바꾸고 운행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실에 오르자마자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기관사. 청소 작업자가 발견한 우산까지 들고 어딜 가는 걸까요?
3: 이거 무슨 통이에요?
0: 아, 이거 유실물함이네.
2: 유실물은 발견된 역에 보관함에 두는 것이 원칙이라 가져다 두러 간 겁니다.
3: 뭔가 엄청 바빠 보이는데.
0: 아, 이게 원래 좀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2: 종점인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서 서울역까지의 운행시간은 1시간이 조금 넘는데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관리 확인, 승하차 확인.
2: 열차가 정차하고 출발할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 확인 사항을 복창하며 철저하게 운행합니다.
5: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2: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기관사들의 노고가 있기에 오늘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로 향합니다. 역과 역 사이의 이동거리가 긴 구간이 많은 공항철도. 이때 기관사가 하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8: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열차의 기관사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오늘을 잘 견디며 걸어온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한강에를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의 창밖의 야경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창밖의 불빛이 더 빛을 발하듯 오늘의 이 고단함은 여러분을 더 눈부시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번잡한 마음 비우고 온전히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승객들을 위한 방송은 필수가 아니지만 김태경 기관사는 이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3: 이런 건 뭐 책에서 본 거예요? 아니면 직접 쓰신 거예요?
9: 저 솔직히 얘기해요.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 AI에서도 AI로 좀 도움을 많이 받죠. 이걸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은 힘을 받죠. 내 스스로도 아, 그래 뭐 할 수 있지 나도 뭐.
2: 밤 11시, 2시간 40분에 걸친 야간 운행을 안전하게 끝냈습니다. 기관사는 마지막 승객이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열차에서 내리는데요.
10: 운행 끝나고 이렇게 네. 정리할 때 무슨 생각 들어요?
0: 아, 오늘도 무사히 승객분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모셔다 드릴 수 있어서 기쁘구나라는 생각도 그리고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잘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같이 들죠.
2: 주간 야간으로 불규칙하게 바뀌는 근무 일정 생활 리듬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것이 기관사들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3: 그럼 집으로 퇴근하시는 거예요?
9: 아 집으로 퇴근하는 건 아니고요. 잠깐 쉬고 첫차 운행 아침에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야간 근무 패턴입니다. 네.
2: 내일 새벽 운행을 위해서 쉬어야 할 시간인데요.
8: 저희 숙소입니다.
9: 저는 또 빨리 자고 또 빨리 일어나서 첫 차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밖에 못 자서 빨리 씻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2: 하루 이용객 약 29만 7천여 명. 이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37대 열차가 매일 400회 이상을 운행하는데요. 안전한 운행을 위해 모든 열차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종도에 위치한 차량 기지입니다. 매일 하는 경정비는 기본, 운행거리에 맞춰 차량을 완전히 분리하고 정비해 새 열차로 탈바꿈시키는 곳인데요.
11: 안녕하십니까. 공항철도 주공장 중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여기 중정비는 주행거리 60만 킬로를 기준으로 차량이 들어와서 완전 분해 정비 후 최상의 컨디션으로 다시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분해 후 재조립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그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2: 다 들어옵니다.
2: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2년 6개월 정도 운행한 열차인데요. 약 60만 킬로미터 운행 후 중정비를 받으러 온 겁니다.
13: 여기 표시기하고요. 스피커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2: 열차가 입고되자마자 내부 검사를 시작으로 작업이 개시되는데요.
12: 화재 감지기 시험하겠습니다.
2: 화재를 감시하는 센서는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 화재 감지 센서에 직접 연기를 넣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14: 강제로 저희가 이제 비상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2: 운전석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정상 작동된다는 뜻. 이렇게 차량 칸마다 있는

0: 화재 감지 센서를 모두 점검하는데요.
1: 차량 기동 정지합니다. 215편성 차량 기동 정지합니다. 하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차량 기동을 정지하고요. 뭐 차량을 시동을 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곧바로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2만 5천 볼트의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접지선까지 걸어주면 비로소 완전히 전기가 차단되는데요.
2: 안전하게.
0: 안전 상태 확인 후 50여 명의 작업자들이 투입됩니다. 정밀한 정비를 하려면 열차 분해가 우선, 앞칸과 뒷칸,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모든 부품을 제거하는데요.
1: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점퍼 연결기라고 해서 이제 호차가 연결되어 있는 점퍼 연결선을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3: 제동이면 제동, 각자의 그 약간의 그 주어진 파트별로의
0: 신속한 작업을 위해 50여 명의 정비사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분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형 너트라고 합니다.
4: 오케이!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주 연결고리를 분해한 작업입니다. 오케이!
0: 이 너트를 빼내야 차량의 상부와 하부가 완전히 분리되는데요. 열차 아래 낮고 비좁은 공간에서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힘을 써야 하는 상황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도 고된데요.
4: 제가 알기로는 제일 큰 너트라고 볼트입니다. 이게 너트입니다.
0: 손바닥만한 이 너트가 열차의 상부와 하부를 고정하는 주요 부품. 그만큼 단단히 고정돼 있어 전용 도구를 사용해서 빼냅니다. 대형 너트는 차량 한 칸에 앞뒤로 두 개씩 있는데요. 여섯 칸짜리 열차라 총 12개를 분리해야 합니다.
4: 호수랑 이펙이랑 해서 다 크다 보니까 하나당 하는데 작업 수모가 많이 소모됩니다.
5: 그럼 거의 이거 작업 끝나면 이 전체 작업 끝난다고 보면 돼요?
4: 네, 그렇습니다.
0: 50여 명의 작업자를 투입해 차량의 부품을 분해하는 데만 2시간. 대형 너트를 분리하는 것을 끝으로 외부 작업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6: 선생님, 허리 안 아프세요?
7: 아, 예, 견딜만 하면 됩니다. 또 뻐근하긴 한데, 예, 또 나와서 스트레칭도 하고 해요. 예.
8: 하차 주성 작업은 끝났고요. 상하차 분리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0: 분리 작업장까지 열차를 옮기기 위해 견인차 투입. 시동이 꺼진 열차를 밀어서 이동시킵니다. 그 후 한 칸씩 분리하는데요. 차체 상부의 무게만 무려 23톤. 이 무게를 기중기를 이용해 들어 올리려면 정확한 위치에 걸쇠를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8: 만약에 중심이 안 맞춰져 있을 때,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들었을 때 옆으로 쏠리거나 중심 안 맞으면 차가 전도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 맞추고 지금 태클을 거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0: 신중하게 걸쇠의 위치를 조절하는 작업자. 50여 명의 정비사들의 안전이 달린 과정이라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9: 딱 맞았나요?
7: 네, 맞았습니다.
0: 보각 소리에 맞춰 23톤의 차체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승객이 탑승하는 차량의 상부와 바퀴가 달린 하부가 차례로 분리되는데요. 안전을 위해 천천히 진행하기에 이 과정만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바퀴가 달린 하부는 초고압수를 이용 2년 6개월 동안 묵은 먼지와 녹을 말끔하게 벗겨내는데요. 이후 바퀴와 틀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바퀴 하나의 무게만 무려 300kg이나 되는데요.
8: 이쪽은 레일에 닿는 부분이고 이쪽은 레일 밑에 이탈되지 않게 하는 플랜지 부위인데 플랜지가 너무 얇으면 간격이 너무 넓어져서 자동차가 운행할 때 좌우로 진동이 발생하고 최대한의 이탈까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0: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부품인 바퀴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비파괴 검사로 내부의 크랙까지 확인한 다음 매끈하게 다듬으면 새 바퀴처럼 탈바꿈 되는데요.

0: 이야, 세 바퀴가 됐습니다. 바퀴의 회전과 관계된 베어링 역시 바퀴만큼 중요한 부품.
1: 베어링이 안에가 내부가 좋지 않아서 고착이 생긴다던가 회전할 때 하면 열이 굉장히 큰 열이 발생해서 차축에까지 열이 전달돼서 차축이 부러질 수 있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0: 60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느라 먼지와 윤활유 범벅이 된 베어링. 세척 후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작업자가 현미경을 이용해 베어링 하나하나의 표면을 관찰, 균열이나 상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1: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측상 베어링만큼은 이렇게 정확하게 현미경까지 도입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합격입니다.
0: 열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정비사들. 한 달 뒤 새롭게 변신할 열차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1: 수십만의 고객이 이용하는 전동차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이다, 우리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0: 온갖 상품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지하상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무장한 주방용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3: 주로 어떤 제품 사세요?
4: 실리콘 물자.
5: 이거 지금 두 개 사셨어?
4: 얼려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왜 다른 거는 뻥 튀어나오잖아. 얼려서. 나도 여기 밑이 망가지는데 이건 그게 없어요.
6: 우리 아저씨 국구로 살라고. 딴 것은 막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소리가 안 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7: 양배추 쌈 같은
5: 거. 양배추 같은 게 큰 게 나아요. 이게 왜냐면 요거는 그거 양배추 같은 거 그냥 씻고 느끼면 되잖아요.
7: 네, 찜 하려면 가스레인지 올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물 조금만 넣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사용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0: 실리콘 용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전자레인지를 활용한 요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여름 더위에도 불 앞에 서야 하는 주부들에게는 편리한 용기인데요. 옥수수도 6분에서 10분 정도면 뚝딱 삶아집니다.
8: 감자, 고구마, 단호박 등등 그런 거 씻고 넣고 물도 안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6, 7분만 주면 맛있게 쪄져 나오고 냉동만두 같은 밑에 물 까시면 되고.
0: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달걀찜부터 라면까지 고온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조리 용기뿐 아니라 무더운 여름에 필수인 얼음 틀과 주방 기구들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8: 옛날에 원래 실리콘 공장이라 하면 그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패킹이 있잖아요. 바킹. 그것만 만들다가 이 국산화가 됨으로써 그 하는 재료 하는 공장에서 완제품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15년 전부터. 지금은 이제 보편화가 돼가지고 실리콘 공장 하는 분들은 다 이 주방용품을 다 만들어내고 있죠.
0: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만드는 곳을 찾아 인천광역시로 왔습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이종용입니다. 여기가 저희 공장인데 앞에 보이는 게 성형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면 여기서 원자재 배합하는 곳입니다. 오반장.
10: 네.
9: 잘하고 있어?
10: 네, 잘하고 있어요.
9: 뭐 문제 되는 거 있나?
10: 없어요.
9: 없어?
10: 네.
9: 여기가요, 만들어진 제품을 검사하고 포장하는 곳입니다. 한반장, 오늘은 분량 많이 나왔나?
11: 세 개만 있어요.
9: 아, 세 개?
11: 네.
9: 저희 직원들은 18명 정도 되고요. 이곳에서 실리콘으로 된 주방용품들을 매일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아침 8시, 이곳의 출근 시간은 좀 이릅니다.
12: 안녕하세요.
9: 8시 반서부터 출근했는데 조금 일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준비도 해야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기계 작동 좀 해봐. 불켜고.
0: 직원들 대부분은 경력 1년 내외의 외국인인데요.
2: 치우는 것도 다 치우고 그 작업도 필요 빨리 해야지. 빨리 여기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해. 먼지 봐라. 먼지.
0: 아침부터 사장님의 잔소리가 계속됩니다.
2: 사장님, 잔소리 시작해. 에, 그러면 이 시작해서요.
0: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 시작. 주방용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리콘을 틀에 넣고 120도의 고온에서 프레스로 눌러 모양을 만드는데요.
12: 15인 장으로 돌려요. 네.
0: 프레스의 움직임에 맞춰 모양을 갖춘 주방용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릇과 주걱 등 70여 가지의 주방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13: 저도 이제 직군서부터 작업 시작해야 됩니다.
0: 잔소리를 쏟아내던 사장님도 작업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14: 이건 뭐예요?
13: 이게 원재료입니다. 실리콘.
0: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는 실리콘은 내열 내구성이 좋아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14: 청소국처럼 생겼네요. 양념장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2: 그래서 친환경 소재인가 봐요.
0: 실리콘 원재료에 안료를 배합해 제품에 맞는 다양한 색상을 만드는데요. 오늘은 민트색을 만들 예정입니다.
13: 이게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컬러가 들리면 100% 불량입니다.
0: 원하는 색을 내기 위해서는 0.1g 단위까지 안료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데요. 오랜 경험이 필요한 작업 때문에 색 배합은 경력이 많은 작업자가 진행합니다.
14: 민트색 만드는데 주황색도 들어가요?
13: 네. 여기다가 블랙도 들어갑니다.
0: 노랑, 주황, 거기에 검정색까지 이걸 배합하면 정말 민트색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본격적으로 민트색 실리콘 제작에 돌입하는 작업자. 먼저 색을 입히지 않은 원재료인 실리콘을 롤러에 넣고 얇게 펴줍니다. 이후 공식대로 정확히 측정한 안료들을 떼어 실리콘에 붙이는데요. 이때 조금씩 떼어 군데군데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4: 아니, 이렇게 하면 색이 섞여요?
2: 네. 알려봤죠.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라고 돌돌 말아가지고 삼각줍기하고 손가락하면서 지금 미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0: 실리콘을 삼각형으로 접었다 돌돌 말기를 반복하며 20여 분. 거짓말처럼 민트색이 나왔네요. 이야, 참 신기합니다.
2: 그래서 대학 비율은 그 누구도 자식한테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0: 실리콘 원료 30kg 중에서 10kg은 색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남은 20kg에는 백금 촉매제를 넣습니다. 촉매제는 말랑말랑한 실리콘 원료가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경화제인데요. 이 또한 골고루 잘 섞이도록 조금씩 떼어서 붙여줍니다.
2: 먼저 알려놔.
0: 여기에 만들어둔 민트색 실리콘을 합체 두 개를 잘 섞는데요. 배합된 민트색 실리콘은 작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폭과 두께를 맞춰 소분합니다.
2: 네, 이쪽 두께하고 이쪽 두께하고 똑같아야지 돼요.
14: 아, 양쪽이요?
2: 네, 양쪽이.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고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원자재를 넣었을 적에 한쪽은 많이 퍼지고 한쪽은 덜 퍼지고 했게 되면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0: 한 장씩 자른 실리콘은 깨끗한 비닐을 덮어서 포장해주면 작업 완료입니다.
15: 이거 비닐 안 덮으면 먼지 붙여요. 먼지.
0: 색상 배합부터 소분까지 모든 과정은 네팔 출신의 작업자와 함께하는데요. 두 사람 호흡이 척척 잘 맞습니다.
13: 3년 됐습니다, 여기서. 아. 이 원자재의 중요성은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잘하기 때문에 늘 고참을 선임을 해가지고 제가 전부 다 전수를 해주고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4: 법원장 지금 몇 살이에요?
15: 27살이요.
14: 27살. 아이고, 27살이면 아들뻘이네요.
2: 우리 막내 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15: 사장님이 우리 아빠 같아요.
14: 아버지 같아요?
15: 아버지 같아요.
14: 어떤 아버지요?
15: 아, 이렇게 일 많이 많이 시키고 돈 주는 아버지요.

0: 시험 받아서 시험 합격하면만 한국에 올 수 있어요.
1: 열심히 한글을 공부해 한국에 온 지 3년. 실리콘 공장에서 기술을 익히는 중입니다. 준비된 실리콘은 곧바로 생산 쪽 작업자들에게 보내는데요. 금형틀에 넣기 전 다시 소분을 진행합니다. 0.1g 단위까지 정확하게 무게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0: 이게 나왔을 때 불량이 나와요.
2: 아, 불량이 나와요?
0: 네. 불량 나오면 사장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놓고 잔소리 해야 돼.
2: 불량 나오면 또 사장님 잔소리 하세요?
0: 네, 잔소리.
1: 실리콘 양이 부족하면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넘치면 재료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소분 과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3: 한나가 내틀어진데 저렇게 먼지가 있으려면 안 돼. 요 머리 나오면 안 돼. 머리 툭툭 집었어, 모자. 어? 머리 안 나오게. 그래.
1: 색 배합을 직원에게 맡기고 다시 순찰을 시작한 사장님. 여기저기 참견하며 잔소리하는데요.
3: 이거 봐봐. 기포가 생겼잖아. 이거 붕 떠있으면 안 된다고.
1: 불량은 재사용 불가, 완전 폐기가 원칙입니다. 재료 손실을 막기 위해 더 꼼꼼하게 살피는 건데요.
3: 작업자들은 계속 똑같은 작업했다라고 계속 작업하게 되면 불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꾸 순회해가지고 작업자들 작업하는 거를 자꾸 잔소리를 다 하고 얘기도 했어요.
1: 반복 작업이라 잠깐만 정신을 놓아도 불량이 생기기 쉽상. 불량률을 줄이려면 잔소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2: 사장님이 잔소리를 많이 해요?
0: 사장님 좋아요.
2: 좋아요?
0: 문제 없으면 사장님 말 없어요.
1: 아침 일찍 시작한 작업은 점심때가 돼서야 잠시 멈추는데요. 오늘 점심 메뉴는 중국 요리입니다.
4: 맛있겠어요. 식당 먹는 것보다 이거 더 맛있어요.
5: 나 먹을 때가 제일 좋아요.
6: 일할 때가 제일 좋아야지.
7: 예, 할 때 좋아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좋아요.
1: 국적은 제각각이지만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메뉴. 그래서 자주 먹는다고 하는데요.
8: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중국 음식들을 좋아했는데 제가 잔소리 해놓은 거 맞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여야죠.
1: 잠깐의 휴식 시간이 지나고 다시 시작된 작업.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아 주문량을 맞추려면 쉴 짬이 없습니다.
3: 저희가 하루 작업하는 게 30초, 30판 찍는다고 보면 돼요. 8시간.
1: 만들어진 주방용품들은 검수팀으로 이동. 불량 검사와 제품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요.
4: 여자들은 다 사장하고 검사해요. 남자들은 생산하고.
2: 다른 작업자들은 어디 있어요?
4: 거기 한 명은 길게 나온 거 나오고 하고 여기 안에도 검사하고 각자 자리에 있어요.
1: 프레스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 제거는 필수. 동시에 불량 검사도 합니다. 만드는 제품이 대부분이 주방용품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4: 이거 같은 경우 미성형 불량이에요. 이거는 이물질 불량이에요. 이거는 기포 불량이에요.
1: 불량으로 확인된 제품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전량 폐기합니다.
4: 이 불량 때문에 사장님 잔소리 많이 하세요. 잔소리 하면 작업자 더 조심해요.
2: 아, 그럼 불량이 좀 덜 나오겠네요.
4: 네, 맞아요.
1: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집중해야 하는 작업. 종일 서서 일을 하니 다리와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는데요. 세 아이의 아빠인 미얀마 출신의 작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아요?
0: 300만 원 나와요.
2: 300만 원이요?
0: 네, 맞아요.
2: 그럼 그거 다 미얀마로 붙여주는 거예요?
0: 아, 네, 다 미얀마 나라에서 보내요.

0: 엄마의 회사원 월급이 얼마나 돼요?
1: 40만 원, 그거 정도 말씀.
0: 30만 원 정도요?
1: 네네네.
0: 그럼 엄청 많이 보내주는 거네요?
1: 네.
2: 검수까지 완전히 끝난 제품들은 상자에 포장, 오후 5시 전까지 주문처들로 배송을 하는데요. 이 일은 사장님이 도맡아 합니다.
3: 직원들 안 쓰고 왜 사장님 직접 하세요?
4: 아, 제가 해야지 빨리죠. 직원들은 기계 잡고 일하기도 바쁩니다.
2: 실리콘 배아파리아, 직원들 관리에 배송 작업까지. 사장님이 직원들보다 더 바쁘네요.
0: 트럭에 이 정도 실을 정도면 가격으로는 얼마어치예요?
4: 얼마 안 돼요. 구비 못해서.
0: 그 얼마 안 되는 게 얼마어치?
4: 네. 1,500만 원?
0: 에?
4: 1,500만 원.
0: 이 지금 쓰는 게 1,500만 원이었지?
4: 네.
0: 우와.
2: 마지막 물량까지 발송하면 오늘 작업도 마무리.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5: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 수고하셨어.
2: 누군가의 일상에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6: 이런 업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보니까 계속 뭐 배워가면서 또 시장조사해가면서 샘플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또 그 제품이 나왔을 때 그래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힘들 때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성규라고 합니다. 지금은 디자인을 공부하는 대학생이고요. 성평등 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은 되게 잘 살아온 사람처럼 되게 반듯한 이력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이었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고 멈춰 섰고 방향을 또 잃기도 했고 그러다가도 다시 걷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저의 성공담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멈춰있던 시간도 그리고 막 돌아가면서 자라온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사실은 전부 저를 만들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엄청 어릴 때,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쯤 될 때 혼자만의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어요. 친구들도 별로 없는 편이었고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밥도 혼자 챙겨 먹고 또 집에서는 그냥 컴퓨터로 게임만 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쯤이 될 때 제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뭐가 중요한 걸까 왜 살아가는 걸까 스스로에게 되게 고민이 많았고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는 시간들만 이어졌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 자퇴를 결심하게 됐어요. 저는 일단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었고요. 저는 수업마다 그냥 잠만 자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방 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뭐 컴퓨터 켜고 게임만 하기 일쑤였고요. 돌이켜보면은 저는 그때 정해진 규율이라는 것 자체에 좀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등교 시간이라거나 급식 시간 아니면 자습 시간 뭐 야간 자율 학습까지 하루가 그냥 온통 제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였죠. 쉬는 시간에 소음이나 뭐 급식실의 줄이나 선생님의 잔소리나 전부 저를 좀 억압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냥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께 자퇴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부모님이 우시더라고요. 말없이 그냥 우시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좀 슬픈 감정이 들었는데 그래도 생각을 바꾸진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네가 왜 자퇴를 해? 학교에서 뭐 잠만 자긴 하지만 다들 뭐 서로 싸우지도 않고 같이 밥도 먹고 돌이켜보면 재밌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자퇴를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면은 뭐 취업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앞길을 제 발로 막는다던가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저는 그때 되게 확신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그냥 자유롭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제가 선택한 길인데도 학교를 나온 뒤에는 오히려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더 힘들었어요. 길에서 교복을 입은 또래 친구들이 보일 때나 아니면 학교길에 학생들이 되게 우르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몸이 괜히 움츠러들더라고요. 저는 학교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좀 괜히 소외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제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흥미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무도 정해주지 않은 하루를 사는 게 무섭기도 한데 동시에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이었던 거죠. 그때 뭐 제 방을 밖에서 보면은 그냥 정말 작은 닫힌 문이었는데 근데 그 문 안쪽에는 넓은 제 세상이 있었던 거죠. 이제 헤드폰 끼고 누워서 음악을 들으면은 몇 시간이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나와 음악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가사가 꼭 제기 같은 노래를 만나면은 이상하게 좀 위로가 됐어요. 어딘가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나의 마음을 노래로 만든 사람이 있구나. 또 아무하고도 말을 섞지 않는 시기였는데 음악이 대신 저한테 말을 걸어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영화도 정말 많이 봤어요. 1년에 뭐 수백 편을 봤는데. 그런데 남들은 보통 뭐 천만 영화 이런 걸 보면은 블록버스터 영화라던가 그런 게 많지만 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영화들이 더 기억에 오래 남았어요.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은 되게 별거 아닌 하루도 누군가에겐 찍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장면이구나. 뭐방 안에 누워있는 저의 하루도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철학책도 파고 들었어요. 방 안에 혼자 있는데 누군가와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수백 년 전, 뭐 수십 년전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질문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답을 찾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배워 나갔을 뿐인 거죠. 그래도 그 질문 자체를 해도 된다는 거,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좀 배웠어요. 남들이 보면은 그냥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정말 한량처럼. 오히려 이게 뒤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를 낭비한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그때 빠져들었던 음악이랑 영화랑 철학책들은 지금까지도 제 정체성의 뿌리로 남아있어요. 겉으로는 좀 멈춰 있어 보일 수는 있어도 제 안에서는 분명히 뭔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자랑과 동시에 좀 한편으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기도 했어요. 우울증이 그 당시에 좀 심했거든요. 스스로 되게 위기감도 많이 느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분명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찾아갔어요. 누가 너 한번 가봐라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저 스스로 살고 싶어서 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그런 저에게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는 가면은 선생님이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곳에서는 뭔가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이상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게 그 시절 저한테는 되게 큰 위안이었던 것 같아요. 센터를 다니면서 저는 조금씩 사회로 나갈 용기가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로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러 가지고 손님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 걸었고 쓴소리도 정말 많이 듣고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조금씩 진짜 조금씩 사람들 사이에 좀 적응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뭐 서툴렀던 인사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손님들과 짧은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고 어느 순간 되게 편해졌어요. 손님들이 사진을 받아가시면서 이제 웃는 모습을 볼때 저는 오랜만에 정말 제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꼈어요. 아, 내가 누구를 웃게 할수 있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일을 계기로 좀 저는 사진이라는 매체 자체에 완전 빠지게 됐어요. 용돈을 모아가지고 사진집을 하나둘씩 사모으기도 하고 또 카메라를 사가지고 직접 사진을 찍으면서 구도랑 빛을 익히기도 했죠. 결국 저는 사진학과에 진학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제가 꿈꾸는 미래가 너무 크고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꿈이 그때 당시에는 명확히 아,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남들이 봐도 아, 이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사진은 분명 흥미로웠고 여전히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매체이기도 한데 그래도 고민 끝에 사진학과도 자퇴를 하게 됐어요. 그 뒤로 사실 방황을 좀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꿈이 흐릿해서 무슨 꿈인지 제대로 보이지는 않고 나이는 이제 20살을 넘겨서 성인이 됐고 아르바이트든 뭐든

0: 돈을 벌고 있기는 한데, 또 생활비를 벌면서 자립을 해나가고 있긴 한데, 정작 이렇게 긴 미래는 그려지기 힘들었던 시간들인 거죠. 주변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아, 난 뭘 해야 되지? 스스로 이제 답을 아직 못 찾았던 거죠. 그게 조금씩 저를 지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던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몇 년 전에 자퇴하던 그때처럼 저는 또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셈이었죠. 잠깐 나아졌던 우울증도 예전처럼 다시 심해지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에 또 문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떠올랐어요. 고등학교를 자퇴한 직후에 그랬던 것처럼요. 그 기억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 같은 청소년이 지금도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텐데,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왜 지금 집에만 있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그때 문득 들더라고요. 몇년 만에 센터를 돌아갔는데 여전히 익숙한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냥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 정말 담담한 환대에 저는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위한 뭐 학업 멘토링도 주도적으로 맡아서 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고, 뭐 크고 작은 행사에 정말 빠짐없이 모두 다 참여했어요. 제가 하는 이 작은 노력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라 믿으면서 좀 하나씩 해나갔던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하는 멘티들이 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즐거웠고, 함께했던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쌓인 덕분에 여러 기관에서 상도 받게 되고, 어느 날에는 성평등 가족부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영광도 얻었어요. 한때 센터 문을 두드리던 청소년이었던 제가 이제는 그 정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센터에 다녔을 때 크리스마스 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같이 함께 활동했던 선생님들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아직도 이때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센터에서의 경험은 막연하게 크기만 했던 제 꿈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공공 디자인이라는 분야를 알게 됐어요. 뭐 지하철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안내 표지판,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게 하는 낮은 인도의 턱, 밤길이 무섭지 않게 설계된 뭐 골목의 조명 같은 것들이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 디자인이 있어서 오늘 하루가 좀덜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공공 디자인이에요. 그 개념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센터가 떠올랐어요. 제가 처음 센터 문을 두드렸을 때그 온기 같은 것,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느낌이 공공 디자인이라고 느꼈어요. 그 순간에 되게 막연했던 제 꿈이 처음으로 이름이 생겼어요. 아, 나는 이걸 하고 싶었구나. 학교 밖에 있을 때 내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디자인이라는 언어로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이라는 결코 이르지 않은 나이에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제 하루를 말씀드리면 평일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이 끝나면 그 길로 집에 들어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주말이면은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렸어요. 손에는 늘 연필가루가 묻어있고 그랬죠. 입시학원이다 보니까 저보다 10살 가까이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실기 진도 같은 경우도 그 친구들이 훨씬 빨랐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제 제 꿈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에요. 가고 싶은 곳이 분명해지니까 어색함도 부족함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을 매달렸고 저는 그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대학에 합격해서 이제 서울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 아, 이 길은 결코 되돌아온 길이 아니었어요. 자퇴도 뭐 방황도 번아웃도 전부 제 길을 정확히 찾기 위해서 더듬으며 걸어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학교 밖에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손 내밀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말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였고요. 다시 그 문을 두드렸던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두 번이나 바꿔놓았어요. 저는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지금도 매일 흔들리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확실한 건 그때 학교를 떠났던 선택도 그 뒤로 몇 번이나 멈췄던 시간들도 제 인생을 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던 거죠.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차례예요.
1: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거죠. 병원의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2: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3: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4: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학 파트는 SF입니다.
1: 네.
0: SF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하죠.
0: 맞아요. 옛날부터 공상과학소설이라고 많이 불러왔는데, 사실 사이언스 픽션, 그러니까 SF가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잖아요.
1: 네.
0: 근데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이언스, 과학, 픽션, 소설 해서 과학소설이라고 불리는 게 직역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단어, 이 공상과학소설은 일본에서 먼저 쓰기 시작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SF는 공상과학소설 때 이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공상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이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이제는 공상이라는 단어를 떼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1: 네.
0: 근데 최근에는 과학소설이란 말 혹은 SF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SF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SF는 과학 소설은 과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간과 미래의 기술과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탐색하는 문학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SF에 나온 것 중에서 실제로 실현된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자율주행, 그다음 우주여행. 이런 게 굉장히, 와, 저 공상이네 하고서 봤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는 정말 허황되게 느껴졌는데, 현실화된 기술들이 SF에 상당히 많이 나와서 시간을 두고 보면은, 오, 그거 그때는 허황된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였네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해요. 그리고 SF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약간 장벽을 느껴요. SF를 즐겨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SF 즐겨 읽어요?
1: 사실 저도 다른 문학 작품, 문학 장르에 비해서 SF가 엄청 재밌다라고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과학적인 내용이 조금은 들어가 있다
0: 맞아요.
1: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지식이 많아야 더 이걸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뭔가 들다 보니까
0: 그러니까 뭔가 선행된 과학 지식이 있어야지만 여기 읽을 자격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1: 맞아요.
0: 들거든요. 그래서 SF는 문학 중에서도 되게 이상한 위치에 있어요. 문학이니까 문과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과생들이 만들고 이과생들만 즐기는 되게 특이한 공대의 문학,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SF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철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제가 인문학도니까 철학을 좋아하는데, SF로 철학을 할 수가 있어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작품이 1990년대에 나왔었어요. 제가 진짜 진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게 나왔을 때 제일 반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었어요. 각 분야의 서로 다른 철학 사조를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매트릭스로 철학학이라는 책을 만들어낸 거죠. 이 왜냐? SF의 바탕에는요, 인간 존재론이 깔려 있어요. 자, 보세요. SF에는 반드시 인간이 아닌 자가 나옵니다.
1: 그렇죠.
0: 인간이 아닌 것들이 나와요. 자, 인간 아닌 자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라. 그러면 인간이 더잘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F는 주로 지구가 아닌 탈지구 상태가 나옵니다.
1: 맞아요.
0: 우주, 스페이스, 그 다음에 과거의 지구라든지 폐허가 된 미래의 지구,
1: 맞아요.
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라. 사실 지구를 가장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은 우주거든요.
1: 그렇죠.
0: 우리는 지구를 봐도 평평하게 보이는데,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면 너무너무
1: 동그랗잖아요.
0: 동그랗고 예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곳의 눈으로 인간을 보고 지구가 아닌 곳에서 지구를 살펴보라. 이게 인간 존재론이라는 명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SF는 사실 진입 장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학적 지식이 자꾸 막 툭툭 튀어나와요. 그럼 막 문과생 머리에서는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깔려 있는 게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철학 담론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SF 장르를 좋아합니다. 혹시 SF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

0: 나도 좀 읽어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철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작품을 이제 설명해 주실 시간 일단 먼저 너무 기대가 되고 그런 작품들을 듣고 저도 좀 비슷한 작품을 읽어볼 것 같아요. 네.
0: 제가 시작하는 이제 스텝 천천히 한 단계부터 말씀을
1: 네.
0: 드릴게요. 우선 뭐든지 시작할 때는 짧은 거부터 읽는 게 좋아요. 짧은 거를 이렇게 맛보기로 좀 보고 이것이 나의 식성에 맞는가를 좀 파악하셔야
1: 그렇죠.
0: 되는데 짧은 작품들을 되게 재미나게 그리고 많이 쓴 작가가 있어요.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들어봤죠? 어디서 귀 익지 않아요?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1: 로봇 3원칙 만드신 분 맞죠?
0: 맞아요.
1: 네.
0: 로봇공학 3원칙을 만든
1: 맞아요.
0: 그 사람이에요. 이
1: 네.
0: 사람이 정말 SF의 대가, SF 하면 떠오르는 어떤 대표명사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이작 아시모프가 단편소설을 정말 많이 썼어요. 그 무궁무진한 상상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했대요. 그 사람 외계인이었어. 외계인 영화가 그렇게 많이 쓸수 있었던 거야. 외계인이 이제 자기 별로 돌아갔어.
1: 그 정도였군요.
0: 요 정도로 했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집을 모아놓은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인공들이 대부분 과학자예요. 그리고 주인공들 대부분 어떤 실험을 하거나 로봇을 만들거나 외계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짧은 에피소드라 그리고 특별한 하나의 로봇들이 등장을 해요.
1: 네.
0: 그리고 이렇게 뽑아먹는 재미로다가 하나하나의 로봇과 SF의 어떤 특징을 느낄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그 유명한 로봇공학 3원칙을 모른다는 건 조금 아쉽거든요. SF를 접근하지 않아도
1: 네.
0: 아이작 아시모프의 그 작품에는 로봇과 3원칙이 있거든요. 첫 번째 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1: 네.
0: 두 번째 원칙.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에게 복종해야 한다.
1: 맞아요.
0: 3원칙. 이 원칙,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1: 맞아요.
0: 이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요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잖아요.
1: 네.
0: 이거를 직접 실제로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아이작 아시모프의 단편지를 보면, 제로 원칙이 하나 나와요. 우리는 1원칙, 2원칙, 3원칙을
1: 네.
0: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로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예요.
1: 인류에게.
0: 인류에게.
1: 네.
0: 예를 들어 이런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진짜 고도로 발달된 AI고 로봇인데 인간을 위해서 나는 봉사를 할 그런 임무를
1: 네.
0: 타고 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간들이 너무 지구를 더럽히고 있는 거야. 인간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인간들이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타노스처럼 딱 해서 반절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모든 무기 발사 버튼을 다 눌러서 반절을 없애고 나머지 반절이 행복한 사회를 내가 만들어줘야지라고 정말 SF 영화의 설정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로 원칙도 있더라고요. 인류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작 아시모프는 대체 저분은 어디까지 생각을 해놓고 가신 건가요? 이런 생각이
1: 네.
0: 들었답니다. 단편을 읽으시면서 조금, 아, 이거 괜찮다 싶으시면 장편으로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되게 대중적이면서도 매력 넘치는 작가로 필립 K. 딕을 소개하고 싶어요. 필립 K. 딕이 별명이 좋지 않아요. 미치광이 막 이런 별명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약간 기발한
1: 네.
0: 사람이에요. SF 쪽에서 약간 이렇게 막 맑은 광인? 약간 광적인 어떤 상상력을 조금 펼쳤던
1: 네.
0: 분인데, 이분의 대표작, 1968년도에 나왔던 대표작이 하나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제목 이상하죠? 제목 정말 이상한
1: 네.
0: 말. 무슨 소리야? 막
1: 맞아요.
0: 그랬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우선 키핑해 놔야 돼요. 덥석 읽지 마시고
1: 네.
0: 우선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보세요.
1: 들어본 것 같은데.
0: 그죠?
1: 네.
0: 1982년도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예요. 제가 진짜 SF 영화 중에서 물론 유명한 거, 대단한 거 되게 많은데, 저는 이걸 정말, 정말, 이건, 안본눈 없게 해주세요. 막 약간, 너무 이렇게 막 전파를 하고 싶은 그런
1: 네.
0: 영화예요. 영화를 먼저 보시면 너무너무 마음에 드실 거거든요. 제가 장담해요. 그거를 보고 나서 이 소설책을 보면 또 다른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보증할 수
1: 네.
0: 있어요. 나는 이 영화가 뭐가 좋으냐면, 첫 번째, 미장센이 너무너무 예뻐요. 보면은 와, 마철루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디스토피아적이고

0: 세기말적인 도시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미니어처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첫 배경이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되게 더럽고 축축한 뒷골목을 그 남자 주인공이 걸어요. 그때 우주 택시들 막 날아다니고 공중에 택시들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기모노에 가부키 화장을 한 여자가 이렇게 큰 전광판에 나와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허름한 국수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후루룩 후루룩 마십니다. 근데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반환 직전의 홍콩의 어떤 느낌. 뭔가 아름다우면서도 아슬아슬하면서도 내가 퇴락됐는데도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여기 초입부에도 나와요. 이 영화 초입부에도.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좀 드리자면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핵을 쏜 거예요. 낙진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사람들은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 다 화성으로 이주를 한 상태예요. 남은 사람들은 얼마 없어요. 이 남자 주인공은 특수 경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찰을 하고 있느냐? 화성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로봇들이 만약에 지구로 탈출한다면 그 안드로이드 로봇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특수 경찰을 블레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이 경찰을 맡고 있는 이 해리슨 포드가 릭 데커드란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드로이드는 유기체 안드로이드예요. 피가 나. 얼굴도 똑같아. 온도도 따뜻해. 그래서 정말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체로 태어나요. 그리고 딱 4년 한정으로 살아요. 4년 후에는 멈춰. 그대로 멈춰요. 그래서 화성을 개발하고 전쟁에 쓰이고 거기서 또 일을 하는데 보조하는 역할로 많이 만들어서 그냥 쓰고 버리는 노예들입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가끔 탈출을 해요. 그럼 지구로 버려진 지구로 숨어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데커드라고 하는 해리슨 포드 마가 맡은 데커드가 찾아서 제거를 하는데 이 제거를 리타이어먼트라고 합니다. 죽인다라고 킬이라고 하지 않아요. 은퇴시킨다, 퇴역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일곱 명의 이제 안드로이드가 넘어왔는데 그들을 찾아서 한 명씩 한 명씩 퇴역을 시키는 이야기가 블레이드 러너의 이야기예요. 이 안드로이드가 너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여기 안드로이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안드로이드가 두 명이거든요. 한다는 로이라고 하는 전투형 로봇이 있어요. 남성형 로봇이 있고 로이가 사랑하는 프리스라고 하는 여성형 로봇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친구들이 제일 살고 싶어요. 너무 살고 싶어해. 더 살고 싶어해. 왜 그러냐면 둘이 사랑해서.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은 로봇이 가질 수 없는 감정이라고 우리
1: 그렇죠.
0: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둘이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아리까리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감정이입이 시작되는 거죠. 어머, 얘네 짠한데?
1: 그렇죠.
0: 어떡하지? 얘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로이는 이 프리스라는 자기 연인이 죽을 날이 빨리 다가왔어요. 그 얘를 살리고 싶은 거야. 더 살리고 싶은 거야. 자기도 자기지만 연인을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떡하느냐? 타이델사라고 자기를 만든 회사의 회장을 찾아갑니다. 회장을 찾아가서 딱 가자마자 이렇게 해요.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또 타이틀 회장은 또 아들아 네가 올줄 알았도다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되게 성서적인 모티브가 있어요. 탕자의 모티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아들이 나갔어. 방탕한 짓을 하고 왔어. 그런데 결국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아 잘 돌아왔다 받아주는 거죠. 이 모티브는 사실은 네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하나님은 너를 받아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또 종교적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종교적 의미를 빼고 소설 같은 데서 쓰이기도 해요. 그리고 조물주를 탐색해가는 그런 성서적인 어떤 여정하고도 상당히 닮아있어요. 보세요. 신학에서 붙는 건 조물주는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조물주 의도예요. 이게 신학에서의 물음이에요. 과학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신학의 목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 과학의 목표도, 궁극적인 목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게놈지들 다 파악을 했어. 거기서 유전자에서 병들을 만한 유전자를 다 제거를 해.

0: 그리고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어져. 오래 영원히 모탈에서 임모탈로. 이렇게 불멸성을 갖는 게 과학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네. 둘 다 조물주의 의도와 주물주의 설계도를 탐색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하고 신학하고 사실은 하나는 되게 따끈따끈하고 하나는 되게 차갑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쌍둥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로이라는 친구가 조물주한테 찾아가서 저를 더 살게 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타이레스가 안 돼. 너는 4년이야. 그냥 죽어야 돼. 라고 하니까 이제 로이가 화가 나서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때 데커드하고 로이하고 마지막 1대1의 싸움을 하거든요. 블레이드 러너가 유명해졌던 게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로이가 힘이 세잖아요. 안드로이드니까. 데커드 인간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마지막 그 친구를 끌어내줍니다. 살려줘요. 오히려. 네. 자기를 죽이러 온 헌터를 살려줘요. 네. 살려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기억이 사라지겠지. 빗속에 내 눈물처럼. 이제 죽을 시간이야. 자기 리타이어먼트라고 하지 않아요. Time to die. 본인한테 본인이 죽음을 줘요. 나는 너를 살렸어. 좋은 선택을 했어. 나는 인간이야. 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 난 슬픔을 느껴. 나는 인간이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한테 죽음이라는 게 허락이 됐어. 나는 인간이야. 새로운 인간을 주장하고 본인 스스로 인간을 자처해서 죽어요. 이게 진짜 연장면이에요. 네. 이게 저는 SF 영화 역사상 정말 순위에 꼽히는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드로이드는 인간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내가 직접 안드로이드를 만나면 나하고 또 구별짓기를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너 따위가 왜? 나는 고귀한 인간인데? 네.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게 이 소설이에요. 소설을 찾아보면 영화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유하게끔 해줘요. 이제 인간이란 진짜 무엇일까? 무엇이 인간의 조건이냐라고 묻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로 내놓는 것이 공감 능력이에요. 네. 공감 능력.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소설에서 내가 안드로이드인지 아닌지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도 기억을 이식받기 때문에 본인이 안드로이드인 걸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미묘한 차이로 알아내야 되거든요. 네. 암만 고문을 해도 난 진짜 안드로이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안드로이드도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거미를 키운 적이 있나요?
1: 거미요?
0: 어린 시절에 거미가 곤충을 잡아먹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어린 시절 기억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러 가지 100여 개의 질문 던지거든요. 그래서 동공반사 동공의 어떤 흔들림 같은 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보이드 캄프 테스트라고 하는 안드로이드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테스트인데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생아 가죽으로 된 새로운 신상 가방을 샀어요.
1: 어떤 가죽으로?
0: 그죠. 이렇게 나와야 뭐라고? 돼요. 멋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신생아 가죽으로 만든 새로운 신상품 가방을 샀어요. 네. 이 가방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은 어디에서 동공이 흔들리냐면 신생아 가죽? 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이 가방 예쁘죠? 라고 하면은 예뻐요 라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잡아내거든요. 근데 아마 이 테스트가 점점점 이렇게 좀 이 테스트에 방어하는 기제가 점점 정교해지면 이거 못 찾아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면서 공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본인의 조각이 같이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거. 그래서 타인을 내 세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오다가 너무 추웠어라고 했을 때 추웠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한 공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감이라는 것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타인을 내 세계로 같이 끌어안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공감을 학자들이 고통의 순간에 많이 발견해요. 어떤 사람이 고문을 받는 걸 봤어요. 그러면 무심하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아, 어떡해, 아프겠다. 네.

0: 저 사람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공감의 첫 스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개념도 공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래요. 인간의 권리를 지켜줘야지. 인간의 권리는 소중한 거야.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말고 꽃으로도 때리면 안 돼. 인간의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공감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밀어 올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덕목인지 이 안드로이드하고 인간을 대비를 시키는 이런 SF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코기캔이라 하는 거예요. SF가 과학자들만, 이공계 학생들만 읽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공대는 좀 차갑다. 공대는 딱딱하다. 근데 공대에는 낭만이 가득하거든요. 연애가 없을 뿐이에요. 이번에 우리 학교, 제가 근무한 학교 전기공학부 네. 120명 중에 100명이 남학생이에요.
1: 그렇죠. 남학생 비율이 많죠.
0: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연애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자작시도 정말 열심히 써서 가지고 있고 자작시를 써서 갖고 온 친구들 100% 공대생이에요. 낭만이 가득합니다. 연애가 없을 뿐이에요. 낭만과 수학이 같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차가운 어떤 SF의 주된 독자, SF는 차가울 것이고 공대도 차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약간 기괴할 수도 있잖아요. 막 외계인 나오고 안드로이드, 휴머노이드 막 나오고. 근데 저는 SF가 굉장히 낭만주의적인 장르라고 생각해요. 낭만주의하고 반대가 고전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쌍으로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편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5분 컷이에요. 라니네와 함께 배우는 낭만주의, 고전주의 구별하는 5분 컷이에요. 낭만주의는요, 선을 넘을 수 있다. 넘어가라입니다. 자, 동물이 있어요. 인간계가 있어요. 신계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Why not? 왜 안 돼? 넘어갈 수 있어. 자, 내가 인간이 아니라 난 천재예요. 한순간에 광시곡을 작곡해낼 수 있어요. 필 받아서 한순간에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나는 신적인 존재니까 인간이지만 할 수 있어. 이거 낭만주의적 관점이에요. 자, 지켜라. 그대로 있어라가 고전주의예요. 자, 군군, 신신. 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부, 자자, 아버지는 아버지 나와야 되고, 자식은 자식 나와야 되고, 화성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비례도 지키라고 있는 거고, 질서도 지켜야 되는 거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 이게 고전주의예요. 막 내가 막 갑자기 여기서 날개가 돌아서 날아다녀요? Why not? 낭만주의. 네.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질서, 피타고라스의 질서를 지켜서 나는 뭘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전주의인 거예요. 근데 SF를 보면 정말 어떤 뭔가를 지키고 수학적인 질서가 자리 잡혀 있는 과학적인 세계만 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간이 우주로 갈 수 있어. 우주에 가서 외계인하고 소통할 수 있어. Why not?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외계인하고 소통하는 작품 중에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 테드 창의 네 인생의 이야기. 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어라이벌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콘택트로 번역이 돼서 이제 콘택트라는 이름은 됐는데 네. 여기에 완전한 언어를 가르쳐주는 외계인 무리가 나옵니다. 외계인이 지금 딱 왔어요. 근데 무슨 말을 막 해. 근데 어떡하지 모르겠어. 그래서 언어학자를 데려옵니다. 언어학자야, 너 언어 잘하지. 외계인 언어를 네가 배워서 쟤네하고 소통해봐. 그래서 이 외계인 언어를 언어학자가 배워요. 근데 그 언어학자가 배운 언어라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언어예요. 세상에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언어거든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들어요. 완전한 언어예요. 혹시 바벨탑 이야기 아세요?
1: 바벨탑, 네, 알죠.
0: 바벨탑이 이게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벨탑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언어를 썼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동일한 언어로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인간이 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랬더니 신이 벌을 내려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게끔 다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벨탑 이전의 언어를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완전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없어요. 그건 신화 속에만 남아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완전한 언어가 나와요. 자, 우리의 인간 언어는 선형적 언어예요. 뭐 지금 생각을 했어요. 과거.

0: 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이에요. 약간 양자 역학 같은
1: 네.
0: 느낌이에요. 불이 켜져 있기도 하고, 불이 꺼져 있기도 하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1: 네.
0: 가능해. 이게 안 되잖아요.
1: 네.
0: 양자 역학이 그래서 어렵잖아요.
1: 네.
0: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언어를 배우고, 이 언어학자가 자기 미래를 봅니다. 미래에 자기 딸이 태어나서 25살에 죽을 거라는 걸 봐요.
1: 네.
0: 그걸 보면서 결혼을 해요. 이해 가세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예요. 이
1: 네.
0: 이야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묘하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신화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요. 사람들한테 이상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요.
1: 네.
0: SF가 아니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상상하기가 또 힘들
1: 네.
0: 거예요. 그래서 SF로 읽으시라.
1: 아,
0: 매력이
1: 그러네요.
0: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1: 네.
0: 그러면서 필립 케이딕 작가의 그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도 지금 같이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걸 읽으실 때 영화를 보시든 소설 읽으시든 요 문제를 하나 신경 쓰면 좋겠어요. 원본이 중요하냐? 복제품이 중요하냐? 원본이 먼저냐? 복제품이 먼저냐? 이거 같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SF가 공상만도 아니고 이과생만의 것도 아니고 이거는 철학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발터 베냐민이라고 인문학도들이 정말 사랑하는 철학자가 한명 있어요. 정말 유명한 철학자죠. 이분이 애석하게도 1940년에 죽었는데 이분을 세계적인 철학자로 알리게 된 아주 짧은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1930년대에 나온 논문인데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철학자들 다 몰라도 발터 베냐민은 정말 한번 검색이라도 해봅시다. 만약 이 사람한테 관심이 생긴다면 제일 먼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원본과 카피본 이걸 복제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원본과 카피본의 문제를 제일 처음 철학적으로 본격적으로 제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발터 베냐민이 이렇게 얘기해요. 원본이 갖고 있는 힘은 아우라라고 불러요. 원본이 갖고 있는 힘. 근데 이 아우라는 하나의 진품에만 있는 거고, 이제는 카피본들, 복제품의 시대가 되었어를 천명을 한 거예요. 복제품 힘이 더센 세계가 바로 현대 기술 복제 사회가 되었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모나리자 본적 있어요?
1: 모나리자, 네.
0: 모나리자를 어디서 봤어요?
1: 휴대폰에서.
0: 그죠? 그죠?
1: 파리는 가본 적도 없어요.
0: 그죠? 저도 루브르 박물관 너무 가보고 싶지만
1: 네.
0: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나리자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지금 머리 써올리 떠오르는 어떤 상이 있잖아요. 눈썹 없고. 근데 우리가 봤던 모나리자는 카피본의 몇백만 번째 카피본일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현학생은 약간 프루스르만 모나리자를 알고 있고 나는 약간 도르스르만 모나리자, 왜 해상도가
1: 그럴 수도
0: 다르니까를
1: 있죠, 네.
0: 알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카피본들을 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카피본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녀요. 근데 원본은 딱 하나. 루브르 박물관에 곳곳이 모셔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진품 모나리자인가? 가품 모나리자인가라는 겁니다. 가품 모나리자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훨씬 더 많은 복제품이 양산됐으니까 우리한테 가까운 건 복제품이고 어느새 복제품이 진실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거를 후대 베냐민 죽고 나서 후대에 앤디 워홀이라는 미술가가 있어요. 앤디 워홀이 스텐실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마릴린 먼로의 얼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사진을 여러 개를 갖다 카피를 해놔요. 그 다음에 스텐실로 빨간 먼로, 노란 먼로,
1: 맞아요.
0: 파란 먼로, 초록 먼로 해놓고 200억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1930년대 처음으로 천명한 학자가 발터 베냐민이고,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SF 소설이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진짜와 복제품의 어떤 경계선, 권리의 이야기가 곧 미래 사회에 실제로 찾아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SF가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SF가 사실은 많은 대중한테 되게 주류는 아니거든요. 현우학생도 SF를 많이 읽진 않았었잖아요. 그 추리소설을 대할 땐 현우학생이 막, 추리소설 저도 알아요! 막 이렇게
1: 재밌었어요.
0: 좋아했었는데, 그쵸? 근데 SF를 이제 좀 읽을 생각이 좀 드시나요?
1: 다른 문학 장르와

0: 아, 이 과학소설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다른 문학 장르를 읽을 때는 책을 딱 덮는 순간 그 세계관을 닫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추리소설도 마찬가지고요.
1: 맞아요.
0: 그런데 과학소설은 오늘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막 듣다 보면 정말 여러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진품과 거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플라톤의 이데아가 떠올랐거든요. 이데아 세계를 얘기할 때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원형에 있고 그 복제품들이 현실 세계에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철학적으로도 당연히 연결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기술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과학소설을 읽고 우리가 생각의 범위를 참 많이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SF소설을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SF 소설 읽으면서 이런 기술들이 미래에 된다면 지금 주식을 이런 걸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 자율주행 진작부터 나왔는데 테슬라에 투자를 진작 했어야 되나? 약간 이런 거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자면 농담을 했지만 SF 소설이라는 것은 저는 지구의 낭만주의자가 타전하는 우주적 상상력 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넓은 지구에서 과연 우리만 생명체일까요? 우리만, 지구만 생명체가 살아있는 곳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주적인 단계로 넓혀줄 수 있는 낭만주의자의 우주를 SF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2: 해도 용령이 나라시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3: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4: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커리어케어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만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해주는 인재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 경영진이 인사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할 때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최근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평판주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직원을 잘못 뽑으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무서운 얘기죠. 특히 최고 책임자는 회사의 절반입니다. 만약에 절반을 잘못 뽑으면 회사가 제대로 갈 리가 없죠. 그래서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정말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조직에서 모든 구성원을 적정 보수 수준에서 A급 인재로 채우는 것, 이것을 탑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이런 탑그레이딩의 중요성은 채용 실패로 인한 엄청난 비용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채용 컨설턴트인 브래드 스마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들 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관리직 채용에 대한 실패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거죠. 조사 결과 연봉 10만 달러 미만의 인재를 잘못 고용하면 평균 84만 달러를 낭비한다고 합니다. 기본 보수의 25배나 되는 겁니다. 만약 연봉이 조금 더 높아져서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를 그런 인재를 잘못 고용한다면 평균적으로 470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본 보수의 40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평균적으로 연봉 11만 4천 달러의 직원을 잘못 뽑는다면 이에 들어가는 비용은 24배나 되는 270만 달러를 넘습니다. 임원 영입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고 책임자일 경우에는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영입을 하게 됩니다. 신중을 기하지만 채용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화려한 학력과 경력이 이력서에 담겨 있는 걸 보면 면접관들은 편견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은 면접관들도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죠. 특히 후보자들은 대부분의 성과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근처에만 가 있어도 자기 성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후보자가 만든 성과인지 확인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퇴사 사유를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퇴사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패를 줄이려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하게 뽑지 않는 겁니다. 적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단독 후보를 피우고 두 명, 세 명의 후보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후보자를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평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레퍼런스 책이라고 그러는데요. 평판주의는 면접 이후 진행되는 채용의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제3의 보이지 않는 면접이라고 합니다. 구직자의 학력, 경력, 업무 성과, 태도, 인성, 퇴사 배경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해보고 점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평판주의를 하는 큰 이유는 대개 세 가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력서와 면접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확인해보려는 거죠. 정말 성과가 이 사람이 낸 성과인지, 이 사람이 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성과를 내는 과정들은 어땠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죠.

두 번째는 정성적 요소입니다. 이른바 소프트 스킬이라고 그러죠. 이력서는 대부분의 하드 스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의 양, 직책, 직무, 맡았던 업무 수행 과정에 뭐 이런 얘기들을 써 있는데요. 리더십이나 팀플레이나 스트레스 내성이나 업무 스타일이나 조직 충성도 같은 그런 정성적인 요소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전 직장의 직속 상사가 가장 중요한 평판주의 대상자가 됩니다. 세 번째 확인하고 싶은 것은 윤리성입니다. 특히 임원에게 윤리성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은 또 사고 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죠. 그래서 임원들의 경우 이 윤리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윤리성은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평판주에는 이 윤리성을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한번 잘못들였다가 굉장히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저희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헤드헌팅 회사에서 평판제를 많이 진행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임원, 인사 임원 자체가 학력을 유지한 경우를 봤습니다. 이 임원은 몇몇의 글로벌 기업들, 이른바 내노라는 글로벌 기업의 인사 임원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 나중에 학력 위주가 드러나서 채용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CFO는 나중에 횡령 혐의가 드러나서 역시 조용히 회사를 떠나게 됐습니다. 면접이나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칠 때 학력 위조나 횡령이나 성희롱 같은 또는 갑질이나 성추행 같은 것들이 나중에 그게 드러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임원급이나 C레벨급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평판주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과차장급 중간 간부는 물론이고 저연차의 실무자도 평판주의를 진행합니다. 어떤 기업은 모든 계열사의 경력사원 채용할 때 평판주의를 의무화하기도 합니다. 서류나 면접만으로 후보자를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상 평판주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후보자의 여러 요소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임원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도 도덕적인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채용은 거의 대부분 중단됩니다. 한 취업 포털이 640여 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인사 담당자의 61%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채용이 다 결정됐는데 평판조회 때문에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 후보자가 성과를 허위로 꾸며냈거나 부풀린 것이 확인된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 측면에서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경우,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평판주의 핵심은 레프리 선정입니다. 평판주에 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레프리는 기업으로부터 레퍼런스 체크 요청을 받고 후보자의 평판을 진술해주는 사람입니다. 기업의 평판주의는 업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지휘한 직속 상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료나 후배나 지인의 의견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경험 부족은 자칫 심각한 오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평판주의에 응하는 사람이 속이기도 하고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또 재직자를 잘못 접촉했다가 분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한테 회사를 옮긴다는 그런 정보를 주는 셈이니까요. 실제로 이직 준비하는 분들이 특히 많이 걱정합니다. 회사에서 비밀리에 나한테 알리지 않고 평판주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후보자한테 알리지 않고 정보를 조회하는 것, 평판주의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는
후보자에게 평판조회 진행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평판조회가 중요한 것은 인터뷰나 이력서에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가 스스로 문서에 기재한 자기 경험이 온전히 개인적인 산물이라고 과신하는 것도 평판조회를 통해서 그 진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후보자를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같이 일했던 상사와 동료의 눈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경력직 채용은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장기 이식과도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식할 장기가 이식자의 혈액과 각 조직에 적합한지 철저히 검사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증을 하고 이식을 해도 100%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딱 맞는 사람이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이식을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죠. 채용 프로세스에서 평판조회가 한 가지 꼭 필요한 절차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보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진짜 능력과 이력서나 면접에서 미처 보여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평판조회는 함께 일했던 상사와 동료의 눈으로 평가하는 면접이다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서욱입니다. 전기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으시죠? 누구죠? 에디슨. 예, 토마스 에디슨. 예, 전기의 발명자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그런 발명가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아주 깜깜한 밤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우리가 불을 끄면은 깜깜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은 다른데 불이 많이 켜져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깜깜한 그런 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밤이 밝아지면서 어떤 현상들이 생겼냐면은 굉장히 많은 문화권에서 귀신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밤이 밝아지면서 점차 우리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문화권에서 다 비슷하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19세기 초엽 정도까지만 해도 많은 뭐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 살았던 사람들이 뭐 거의 대부분 귀신의 존재를 믿고 어둠을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전기가 생기면서 사실은 그런 변화가 우리 사회에 우리 문화에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전기하면 생각나는 토마스 에디슨, 이제 에디슨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에디슨은 뭐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발명가, 가장 널리 알려진 발명가, 뭐 과학이라 그러면은 뉴턴,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듯이 발명, 기술 그러면은 우리는 당장 토마스 에디슨을 이렇게 떠올립니다. 전신 기사로 일을 하게 되고 전신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명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그 사중전신을 발명해서 그 특허를 팔아서 꽤 큰 돈을 이렇게 벌게 됩니다. 그 돈을 벌어서 에디슨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땅을 삽니다. 땅을 사서 그 땅에 있는 건물에 연구소를 만듭니다. 예, 멜로 파크라는 뉴저지에 있는 멜로 파크라는 지역에 땅과 건물을 사서 거기에 자신의 실험실, 멜로 파크 랩, 멜로 파크 레버토리라고 불렸던 그 실험실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실험실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혼자서는 하기 힘든 연구를 이제 같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미 1879년 정도가 되면은 에디슨은 예, 멜로 파크의 마법사라는 그런 칭호를 가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에디슨의 멜로 파크 실험실인데요. 여기서 이제 많은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함께 연구를 이렇게 해 나갑니다. 예, 에디슨이 이때 멜로 파크 실험실에서 발명을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발명품이 축음기였습니다. 저기 녹음기죠. 일종의 사람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혹은 음악을 녹음을 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기계를 발명을 해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명품 때문에 또 에디슨은 많은 그 펀딩을 예,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기가 벌었던 돈, 또 다른 사람들이 한 투자액,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 에디슨이 전기 사업으로 뛰어듭니다. 예, 우리가 흔히 에디슨은 전등을 발명한 사람이다. 전등을 발명한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사실은 뭐 그 말은 엄밀하게 보면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전등은 원래 있었어요. 에디슨 전에. 아크등이란 등이 원래 있었는데, 아크등은 굉장히 밝았습니다. 굉장히 밝아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무대, 무대를 밝히고, 이런 데는 좋았어요. 아니면 가로등으로 쓴다든지, 그런 데는 좋았지만은, 집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책을 읽는다든지, 집에 조명을 한다든지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크등 말고, 가정에서 쓸수 있는 그런 전등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은 사람들의 관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은 엔지니어들, 많은 발명가들이 그 아크등 너무 밝으니까 이 밝은 등을 조금 나눠 볼수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등을 나누는 것이 물론 이제 그게 그런 방식으로 전등이 발명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밝은 등을 조금 나눠 쪼개는, 이게 이제 당시 사람들이, 많은 엔지니어나 발명가들이 덤벼들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중에 에디슨도 한 명이었는데요. 에디슨이 맨 처음으로 가정에서 쓰는 그런 등을 발명을 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에디슨이 발명을 한 뒤에 특허를 내고, 그 특허를 영국에다가도 신청을 합니다. 자기가 빨리 이제 영국과 미국에 특허를 신청을 하는데 미국 특허는 인가가 돼요. 에디슨의 특허가. 근데 영국에 특허를 신청을 했더니 영국에서 특허 심의관이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에디슨 전에 이미 전구를 발명해서 특허를 낸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네, 조지프 스완이라는 영국의 발명가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스완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에디슨한테 너 특허는 우리가 인가를 해줄 수 없다 라는 그런 이제 그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은 자신의 특허가 영국에서 인가가 안 되니까 빨리 이제 스완과 합작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에디슨 전기 회사가 아니라 미국은 에디슨 전기 회사였지만 영국은 에디슨 스완 전기 회사 에디스완 전기회사라는 이름으로 전기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는 엄밀하게 보면은 전구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탄소 필라멘트를 가진 전구를 처음 발명한 사람은 에디슨이 아니라 조지프 스완이 먼저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 그럼 도대체 에디슨은 뭐냐라는 거죠. 전구의 발명자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또 처음으로 그렇다고 탄소 필라멘트를 가진 전구를 발명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 에디슨이 잘한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완이 발명한 전구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예, 스완은 뭐 오래 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당시 기록을 보고는 뭐 10시간, 20시간 정도 타면은 이 필라멘트가 이렇게 끊어졌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발명했던 전구는 한 1000시간 이상 갔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건 에디슨은 실용적인 전구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다. 라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그 이상이 있습니다. 예, 에디슨이 뛰어난 점은 전구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전력 시스템이라는 이 전체 시스템을 디자인했던 것입니다. 전구만 있다고 우리가 전기를 킬 수가 없죠. 예, 누군가 전기를 보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예, 그래야지 우리가 스위치를 누르면 전구가 켜지는 거죠. 예,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전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내야 되죠. 예, 발전기는 있었습니다, 이미. 조그마한 발전기들이 있었고, 전구를 한 10개 정도 킬수 있는 발전기도 있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보통 이제 발명가들이 그런 걸 이용을 했죠. 근데 에디슨은 전구를 10개 켜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10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전구 1000개를 밝힐 수 있어야 된다. 동시에. 예. 전구 1000개를. 한 거리 전체를, 한 구역을 전부 밝힐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굉장히 성능 좋은

발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발전기가. 그 전에까지 있었던 발전기로는 택도 없어요. 예. 아주 우수한, 굉장히 뛰어난, 굉장히 많은 큰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런 발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발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봅니다. 이 자기 실험실 동료들과 연구원들을 이용을 해서 예, 연구원들한테 연구를 시킵니다. 네, 못 만들어요. 잘안 됩니다. 에디슨 자신도 해봤어요. 잘안 돼요. 예. 그래서 영국에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 한 명을 고용을 합니다. 예, 존 호킨슨이라는 엔지니어였는데요. 이 사람에게 전구 1,000개를 밝힐 수 있는 발전기 설계를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실험과 수학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예, 큰 발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게 호킨슨이 만들었던 전보 다이나모로, 예, 여기서 사진에 보이는 전보 다이나모, 전보 발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예, 그 다음에 발전기가 됐으니까 전구도 개량을 해야죠. 예, 전구의 개량은 핵심이 필라멘트로 탄소를 쓰면 되겠다라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탄소. 탄소는 보통 물건이 탔을 때 많이 만들어지죠. 예, 옷감 같은 걸 태우면, 면 같은 걸 태우면 탄소가 되고, 예, 아니면 우리가 이제 뭐 흑연이나 이런 것도 다 탄소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대체 어떤 물질을 써야만 이게 오래 가느냐 하는 거안 알려져 있었어요. 에디슨이 실험을 합니다, 이제. 그때 자기 혼자서 한게 아니라 실험실에 있었던 여러 연구원들을 전부 동원을 해서 모든 탄소 물질을 다 실험을 하게 해봅니다. 몇 개를 실험했을까요? 에디슨 자신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6천 개를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한 1,000개 정도 실험을 했던 것 같아요. 실험을 해서 드디어 한 탄소 물질을 발견을 합니다. 예, 그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대나무예요. 일본에서 나온 대나무. 예, 그 대나무를 태워서 얇게 만들어서 태워서 필라멘트를 만들었더니 안 타더라는 겁니다. 안 끊어지고 계속 가더라. 예, 1,000시간짜리. 전구를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서 저기까지 어떻게 전기를 보내냐 하는 겁니다. 예, 전선 두 개를 만들어서 보내면은 간단하죠. 간단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에디슨의 이 전력 시스템은 직류를 사용했습니다. 예, 직류는 뭐 100볼트, 뭐 200볼트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저압 그 저전압이라는 그 영역의 그 전기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100볼트짜리 전기를 만들어서 저기까지 보내면은 중간에 가다가 이 전압이 떨어집니다. 예, 이 전기 도선의 저항 때문에. 그래서 많이 못 가요. 여기는 나랑 가까운 데 있는 전등은 100볼트지만 저쪽으로 가면은 금방 90볼트, 80볼트로 이게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디슨의 발전기는 한 1km 정도, 반경 1km 정도의 이거를 전등을 밝힐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넓히기 위해서 이쪽의 전압을 조금 올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110볼트나 100볼트가 아니라 220볼트로 전압을 올립니다. 어쨌건 이 전력 시스템이라는 거는 단순히 전구만이 아니라 전구, 그다음에 전기를 발전시키는 발전기, 그리고 전구와 발전기를 잇는 송전 시스템, 이것을 다 동시에 만들어내야만 됐던 것이죠. 에디슨은 단순히 전구를 발명한 발명가가 아니라 이 전력 시스템 전체를 설계했던, 예, 시스템 빌더였던 것입니다. 예, 그게 조지프 스완과의 차이입니다. 조지프 스완은 전구의 발명자였고, 에디슨은 전력 시스템의 설계자, 시스템 빌더였습니다.

네, 그 당시 사람들은 가스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가스등에 비해서 전기가 비쌌습니다. 물론 더 밝긴 했죠. 그렇지만 더 밝지만 비싼 전기로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자기의 그 발전소를 이렇게 건설을 했는데, 이 발전소를 뉴욕의 펄 스트리트라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고급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중심가에다가 발전소를 만듭니다. 지금은 좀 생각하기 힘들죠. 서울의 광화문에 발전소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발전소의 1층, 2층, 3층을 유리로 전부 이렇게 유리창을 잘 활용을 해서 밖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다그 내부를 볼수 있게 그런 식으로 발전소를 꾸며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를 만드는 모습과 그 전기가 이렇게 송전이 돼서 그 펄 스트리트 주변에 그 동네를 밝게 밝히는 그런 모습을 다 뉴욕 시민들에게 이렇게 볼수 있게 이렇게 광고를 했던 것이죠. 자, 이거 봐라. 이렇게 밝다. 이렇게 좋다, 전기가. 너희도 좀 써라. 내가 발전소 놔줄게. 내가 전력 공급해 줄 테니까 너희도 써라. 침침한 가스등, 그걸 이제 그만 쓰고 전기로 바꿔 타자 라는 것을 이런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에디슨은 또 신문,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자기가 하는 발명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선전을 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디슨 회사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인데요. 환대의 상징은 불빛이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다른 이제 집에 손님으로 갔는데 그집 앞에 이렇게 등들이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을 환하게 밝혀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당신들을 환영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을 초대하려면은 이렇게 밝게 집을 꾸며놓고 초대를 해야지 옳은 것 아니냐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전기등, 밝은 전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삶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제공을 했던 그런 그림입니다. 전등이라는 것은 계몽의 상징, 근대의 상징, 과거와의 단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전기 문화에 대한 새로운 상징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인시켰던 그런 광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에디슨은 이제 이런 점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동안 익숙하고 또 값싼 그런 가스 등을 포기하고 전기로 올망하게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 우리가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나는 현대인이고 나는 계몽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전략들을 취했던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에디슨에게도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에디슨은 직류를 사용했다 그랬는데요. 직류는 낮은 전압, 저전압을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뭐 감전이 돼도 하고 마는 정도, 그 정도지. 그걸로 사람이 죽거나 뭐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류에 대항해서 교류가 등장을 합니다. 교류는 이제 웨스팅하우스 회사가 교류를 이제 공급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교류에 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류는 고전압을 이용을 해요. 뭐 10,000볼트, 2,000볼트, 난 요즘 뭐 10만 볼트, 이런 고전압을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발전을 한 다음에 먼 거리를 송전할 수 있습니다. 전압이 떨어지는율이 낮아요. 그다음에 거기서 먼 거리에서 송전을 한 다음에 전압을 낮춥니다. 변압기 같은 걸 이용해서 전압을 낮춰서 이제 집에 다시 송전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발전소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넓은 면적을,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교류와 직류 사이에 팽팽한 전쟁이 시작이 되죠. 에디슨 회사가, 에디슨이 이제 교류를 이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이제 고안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교류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류는 고전압을 사용을 하니까 2000볼트 이런 데 감전되면은 생명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교류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동물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동물을 갖다 놓고 감전을 이렇게 시켜요. 말, 양 갖다 놓고 개, 나중에 뭐 심지어 덩치 큰 코끼리 막 이런 것도 갖다 놓고 감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류가 위험하다. 기자들 다 불러놓고 사람들 불러놓고 동물을 감전시켜서 죽이는 그런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쳤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당시에 이제 뉴욕시가 이 교수형으로 사용을 시키는 그 당시에 이제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인간적인 그런 사용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전기의자라는 거를 이제 발명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캠러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이 전기의자에 앉아서 이제 사용을 당하는데 금방 죽을 줄 알았는데 잘안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전기를 또 흘리게 하고 뭐 나중에 뭐 아주 그막그 보던 사람들이 막 구토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역겨운 광경이 연출이 됐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에디슨 회사는 이 사람이 웨스팅하우스의 전기에 의해서 사용됐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를 언론에 흘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비열한 작전까지 써가면서 그 교류랑 경쟁을 했던 거는 어쨌건 이 전력 시스템의 초기에 직류가 선택이 되느냐, 교류가 선택이 되느냐가 결국은 이 향후 전기로 사람들이 뭘 사용하느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주 그 초기에 경쟁에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교류는 직류가 가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점, 발전소 하나가 굉장히 넓은 영역을 이렇게 넓은 영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단점이라면 모터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모터도 결국 발명이 돼서 그를 사용하는데 어떤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지고 직류는 결국은 작은 범위 밖에는 작은 영역 밖에는 송전을 못한다라는 그 한계를 극복을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결국 이제 송전 시스템으로 교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전기가 만들어졌고 어떻게 전력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확산됐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쟁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에디슨은 한 전구를 발명한 발명가라기보다 전력 시스템 전체를 디자인했던 그런 시스템 디자이너 혹은 시스템 빌더로서의 그런 역할이나 의미가 더 컸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은 처음에 자기가 직류를 고수를 했는데 이것을 끝까지 고수합니다. 교류로 바꿀 생각이라든지 어떤 교류가 가진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처음에 선택한 직류에 계속 남아 있고 직류를 계속 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적이고 굉장히 뛰어난 발명가였던 에디슨조차 자기가 원래 택했던 그 시스템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요즘에 이 외국어를 AI가 기똥차게 저 번역을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죠? 예. 네.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 있으면은 동물 언어를 번역하는 AI 이런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동물이 무슨 말을 할까.
1: 맞아요.
0: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통역하고 싶은 동물들 있습니까?
2: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반려견을 조금 떠나보냈는데 네. 마지막에 진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너무나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렇지.
2: 아,
0: 그래도 얘가 나한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기도
2: 진짜
0: 하고.
2: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었어요.
3: 아. 근데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래도 약간 짐작은 가는데 저는 반려 도마뱀을 키우거든요.
4: 이름이 뭐였죠? 그 폭풍의 모시개.
3: 폭풍의 갈라크론드라고.
0: 아, 폭풍의
3: 갈라크론드라고.
0: 갈라크론드? 네.
3: 얘는 보통 소리 아예 안 낼 것 같은데 이제 아파서 약을 먹이다 보면 기분이 상한지 갑자기 꽉 하고 소리를 내요.
0: 꽉?
3: 네, 꽉!
0: 동화로 소리를 내요? 꽉! 네,
3: 그런 그게? 소리를 배속에서 내는데 그 도대체 소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
0: 아... 걔가 이제 좀 더 큰 데로 옮겨달라고 하는가 보다.
3: 아, 그런가?
0: 깝깝해! 깝깝해! 이러면서. 동물 커뮤니케이터 우리나라에 있나요? 그분들한테 찾아가야 되나?
4: 동물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는 좀 드물긴 한데요. 그렇지만 또 국내의 이 소리, 동물들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아주 최고의 과학자분이 계십니다.
0: 오, 동물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과학자가 있다.

0: 그렇군요.
1: 네. 네, 저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장희권 교수입니다.
0: 아, 우리 장 교수님 여러분들 그 취미는 과학여행에서

0: 아, 쥐리 동물원. 그렇죠. 아, 동물원에 같이 갔었던 우리 장 교수님입니다.
1: 네. 동물 만나러 가시죠.
2: 동물 만나러 가죠. 가야죠. 여기 있는 코끼리는 지금 보이시죠, 여기요?
3: 네, 아우 보이는데.
2: 네, 보시죠. 정말. 여기 보시죠. 아이벡스. 꿀이 정말로 이렇게 멋있는 동물인데요. 재밌습니다.
4: 저는 일주일 동안 동물원만 갔어요.
0: 아, 그러니까요. 아, 오늘 약간 동물원 사파리 이제 안내원 같은
1: 동물원
0: 좀 있으신데요.
4: 아니, 저도 이 복장이 마음에 드네요.
0: 아니 동물 연구하시는 줄은 알았는데 동물의 소리도 연구하셨어요?
4: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행동 생태학이거든요. 예. 근데 행동 생태학은 좀 크고 그 세부 분야로 그 음향 생태학이라고 있어요.
0: 아, 음향 생태학?
4: 소리를 생성하고 전달하고 그다음에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죠.
0: 영어로는 어쿠스틱 이콜로지예요?
4: 뭐 바이오 어쿠스틱스.
0: 아, 바이오 어쿠스틱스요.
4: 네.
0: 와, 멋있네.
5: 태어나 처음 들어본 단어.
4: 사실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걔들이 너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0: 너무 궁금하죠.
4: 네, 저희 동물을 연구하는 저희한테도 이 동물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0: 그렇죠.
4: 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블랙박스라고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
0: 아. 네.
4: 그런데 가끔 이 동물이 자기의 내면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0: 아.
4: 그때가 의사소통할 때예요.
0: 아. 네.

0: 블랙박스. 말씀하신 그 블랙박스를 여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1: 뭐, 저처럼 이렇게 동물의 의사소통 이렇게 연구하고 싶으면요. 네. 이 동물이 어떻게 소리를 발성하는지, 소리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죠.
0: 동물이 왜 그런 소리를 내는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이 자연계에서는 그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소리로 소통을 하는 걸까요?
1: 발성을 통한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동물의 한 10%?
0: 그렇게밖에 안 돼요?
1: 많아야 20% 정도?
0: 방송에서 봤더니 밖에서 만나는 동물들 다 소리를 내던데요?
2: 그러니까요.
0: 다 소리를 내던데요? 근데 10%밖에 안 된다고? 소리로 의사소통하는 애들이 10%밖에 안 된다고요?
1: 모든 동물이 동물계에 속해 있어요. 그 밑에 그 분류 단위가 문이에요. 문. 몸의 구조에 대한 것인데 그 문은 한 10개 내외에서 많게는 한 32개 정도의 문이 있다. 예. 이렇게 많은 동물의 문 중에서 단 2개의 문에서만 발성을 통한 소리 의사소통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네.
0: 인간. 포유류.
3: 척삭동물.
1: 네, 척삭동물 문. 맞아요.
0: 척삭이 왜 척삭이죠?
1: 네, 일종의 척추인데.
0: 척추가 싹 이렇게 골고게. 척추가 싹 이렇게 딱 서 있는.
2: 야, 기가 막히네요.

0: 또 하나는 혹시 아마 잘 아실 텐데.
1: 문충이 워낙 유명하니까 네. 절지동물.
0: 네, 절지동물문. 맞아요. 네, 딱 두 가지 문에서만 소리를 통한 의사소통이 발성을 통한 의사소통이
2: 90%.
1: 네, 아, 근데 이게 이 둘이 워낙 많고 우리 눈에 잘 보이는.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3: 맞아요.
1: 아, 착시의 그, 효과네요.
3: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근데 소리를 내는 동물들이 왜 그렇게 작은 걸까요?
0: 이 소리를 생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우리 사람 몸에서 이 어떤 움직임을 진동을 만들려면은 일단 그 ATP
2: 에너지
0: 아시죠? 예, 예. 그 ATP를 분해해서 그 화학 에너지 있죠.
3: 그렇죠.
0: 그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근육을 움직여야 돼요.
3: 그렇죠.
0: 네, 성대. 그다음에 그 운동 에너지를 다시 또 소리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한 번 두 번
2: 거쳐야 돼요.
0: 이게 변환할 때마다 그 효율이 쭉쭉 떨어지거든요. 아. 전부 다 열로서 이렇게 다 흩어지는데 그래서 효율이 한 1% 미만으로 알려져 있어요.
4: 그러면 에너지 100, ATP 100개를 쓰면은 음향으로 나오는 거는 한 개밖에 안 나온다라는
0: 맞습니다.
4: 뜻이에요.
0: 맞아요.
3: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은 사람도 되게 힘들고 벌써부터 먹고 있잖아요. 말 몇 마디 안 해도 벌써부터 먹고 있잖아요, 지금.
2: 맞아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자꾸 주전부리를 먹고 이렇게 채워야 그나마 이제 ATP가 좀 나와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0: 아, 정말 강의 한번 하고 나면은 정말 에너지 수준이 쭉 떨어져요.
3: 그러면 이게 비효율적이고 힘들다는데 동물들도 그럼 느낄 텐데 왜 굳이 얘네들은 소리를 내는 걸까요? 10%.
0: 그 소리 의사소통이 가져다 주는 장점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3: 장점. 아.
0: 네. 굉장히 빠르게 의사소통할 수가 있고요.
3: 그렇죠.
0: 좀 복잡한 환경에서도 전달이 돼요. 아니면 어둠 속에서도 의사소통할 수가 있죠.
3: 그렇죠. 네.
0: 또 소리가 어떤 종인지, 뭐 어떤 상태인지, 포식자가 뭐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모든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요.
1: 네.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그 수십 개의 동물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두 개만 소리를 아주 일반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과연 그게 우연일까라고 소름이 싹 돋네요.
0: 절대 우연이 아니죠.
1: 그렇게 오히려 소리를 잘 썼기 때문에 제일 번성한 가문들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0: 만약에 그런 계산을 안 했다면은 그러면 이미 과거에 아주 먼 옛날에 사라졌을 거예요.
3: 싹 다 멸종이다.
0: 네.
3: 아, 분명히 전략적인 소리다.
0: 그렇죠. 그런 동물들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3: 네.
0: 먼저 소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3: 그렇죠.
0: 네.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3: 그렇죠.
0: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은 그 진동을 생성할 수가 있는가.
3: 진동.
0: 네. 진동. 그 후두 아시죠?
3: 네. 네. 아니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쳐 내미세요.
0: 맞아. 네.
4: 정상적인 후두를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항상 후두염 걸렸을 뿐만 가기 때문에.
3: 부어 있는 거 노란색.
0: 그래서 혹시 그런 후두에서 아니, 나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5: 들었어요. 그걸 들으려면 후두만 빼서 들어요.
3: 그러니까
2: 맞아요.
3: 그럼 잠깐 빼봐요. 빼봐요 잠깐.
0: 후두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 사람
0: 후두에서
3: 어떻게 그게
5: 구하셨죠?
3: 어떻게
5: 구하셨잖아요.
0: AI로 만들었어요.
3: 아~
0: 그 소리가 이런 소리예요.
3: 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건강검진 받을 때 귀에다 대고
0: 맞아요.
3: 나요 안 나요? 그건 되게
4: 그냥 소리? 폐에서 바로 여기 후두까지 나왔을 때 후두만 거치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0: 후두만 거치면 후두에서만 나온 소리. 후두에 그 얇은 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얇은 막이 아주 빠르게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요. 근데 청개구리도 우리 사람처럼 이 후두가 있어요.
1: 여기 이거요?
0: 여기가?
1: 여기
0: 후두로 소리를
3: 내요. 후두가 있어요?
0: 네. 그래서 후두에서 만든 소리는 뭐 그 개구리 몸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이제 그게 거기서 일종의 변형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만든 그 소리를 전달하는 것은 공기예요. 근데 이 공기하고 이 생체 조직하고 물성이 완전히 달라요.
4: 물성이라고 하는 거는
0: 물성.
4: 이제 물체의 성질인 거죠.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물인데 또 전달되는 거는 이 공기 중이니까 소리가 나가는 곳이 물성이 다르잖아요. 공기하고 물. 이런 걸 물성이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죠.
0: 이렇게 물성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 그 소리 에너지가 전부 다 반사가 돼버려요, 그냥. 전달이 되기보다는. 근데 개구리 보면은 굉장히 큰 소리로
3: 처음 울려 약간 확성기
1: 것처럼 네. 귀 옆에서 우는 것처럼
3: 울잖아요. 아이고.
0: 그때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볼록 이렇게 턱 밑에 이렇게, 아, 이렇게 주머니 있어요.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저는 노래 주머니라고 해요. 아, 네. 네. 네. 이 그 동그랗게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증폭을 시켜요. 네. 근데 하필이면은 그게 풍선처럼 이렇게 뚝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얇은 막에 그 물성 있잖아요. 네. 물성이 공기랑 굉장히 비슷해져요.
3: 딱 맞아. 아~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음향 임피던스가 맞는다 해서 임피던스 정합.
3: 아, 임피던스가 거기에서 파생되는구나.
0: 앰프 스피커 할 때 그 네. 임피던스 되게 중요하죠.
3: 그렇죠. 아무 스피커나 아무 앰프나 다 갖다 낄 수가 없거든요. 스피커의 성능을 이 앰프가 잘 맞나야 이게 이제 확 소리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게 있거든요.
4: 거기에 보면은 단위로 옴스잖아요.
3: 거기 옴.
4: 옴이 원래는 저항이에요.
3: 저항이죠.
4: 저항의 단위죠. 사실은 네. 임피던스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서로 진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값이거든요. 저항값인데 이 임피던스를 잘 맞춰줘야지만 소리가 멀리 잘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거죠.
3: 그러면 개구리가 그러면 그 임피던스가 잘 맞는 거네. 공기랑 이게 이 노래 주머니하고 임피던스가 그렇죠. 맞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날 수 있는 거군요.
0: 네, 그렇죠. 이게 노래 주머니로 나오면서 이 그 얇은 막에 이렇게 떨리거든요. 뭐 그러면은 그

0: 진동이 그 공기하고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공명이 일어나서 훨씬 소리가 커지죠.
1: 그러면은 동물도 이 크기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달라질까요? 왜냐면 스피커는 사이즈에 따라서 또 낼 수 있는 게 다 다르거든요.
0: 이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1: 아, 그래요?
0: 이 주파수하고 그다음에 동물의 크기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있잖아요. 잠깐만 수학 시간인데.
1: 수학이요?
0: 소리가 1초 동안에 한 343m 정도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의 그 주파수가 있거든요.
1: 주파수에.
0: 예, 소리의 그 파장.
1: 파장. 예.
0: 그러면은 1Hz는 그 파장이 한 몇 미터나 될까요?
1: 장 교수님. 뭐 하는 거예요?
2: 343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그렇죠.
1: 잘 봐요.
0: 그러니까 1Hz는 343m죠. 네. 그럼 10Hz는 34.3m죠. 그럼 100Hz면은 3.4m. 그 주파수의 크기만큼 나의 그 발성 장치 크기가
1: 성대나 이런
0: 비슷해지면은
1: 게.
0: 아주 효율적으로 소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정말 물리적인 그건 한계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작은 동물일수록 이렇게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1: 작은 애들은 고주파고.
0: 네. 그 다음에 큰 동물일수록 저주파. 이렇게 저주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1: 호랑이는 어때, 호랑이는?
0: 호랑이 어때, 크기가? 우리 사람보다 훨씬 크잖아요.
1: 네. 네. 초거대 동물이죠. 아, 동물원에 가서도 호랑이가 가끔 하면은 그냥 꺼지는 것 같아요.
0: 야생에서 들으면 완전히 달라요.
1: 아, 진짜
0: 정말? 정말 무서워요.
1: 들어보고 싶다. 저도
3: 야생에서 그 소리 들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2: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가.
0: 그래서 으르렁 소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
1: 아, 맞아. 그러네.
0: 다시 말해서 나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으르렁 소리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1: 네, 좋습니다.
0: 근데 바로 이거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1: 오? 오? 오? 오? 이게 맹수 소리인데?
3: 되게 무서운데, 이거.
1: 얘는 엄청 무서워. 아니, 엄청 크게 큰 동물이 우는 소리 같은데요?
2: 그러니까 약간
1: 호랑이나 약간
3: 멧돼지.
0: 지금까지 알고 있던 코알라의 인상이 확 바뀔 것 같은데.
1: 코알라?
3: 코알라예요?
0: 코알라, 네, 코알라 소리입니다.
3: 코알라가 으르렁거려요?
0: 네, 코알라.
1: 호랑이가 아니라요?
0: 아니, 그 있어요.
4: 귀엽게? 아, 귀엽게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코
0: 맞아요.
4: 이게 약간 코알라 말하는
1: 코알라가 울던가?
3: 아, 으르렁이 아니라 소리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0: 으르렁 소리는 상대방한테 가까이 오지 마 할 때
1: 접근 금지.
0: 그래서 나의 크기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예요.
1: 와.
0: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낮은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1: 남자들도 이제 가끔 최대한 목소리 내릴까 이거.
2: 그렇죠, 그렇죠. 우리 목소리 깔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3: 맞네요, 진짜네. 네. 목소리 깔지 말라는 소리가 있네. 네.
2: 그러니까 목소리 깐다는 게 저주파잖아요. 아.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3: 와, 근데 갑자기 소름이 돋는 게 이게 으르렁 소리는 위협하는 소리나 방어하는 소리, 그러니까 뭔가 좀 이런 적대적이고 긴장된 상황에서 내는 소리이고 그걸 저주파로 하잖아요.
0: 네.
3: 그 반대가 부모가 아기들한테, 어른들이 아기들한테 내는 소리는 완전 고주파를 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3: 제가 저희 아들 부를 때 소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0: 이 고주파, 저주파 이런 소리가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오리 소리 혹시 아시죠?
1: 네.
0: 그다음에 혹시 새끼들의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1: 삐삐삐삐 그러겠죠.
0: 네, 삐삐삐삐 그래요. 그게 보면 완전 주파수가 달라요.
1: 네.
0: 그래서 새끼들의 소리는 이 고주파는 있잖아요. 빨리 사라져요. 빨리 열로서 이렇게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멀리 못 가요. 근데 그게 새끼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나 새끼가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러면
1: 천적이 와가지고 다 낚아채버려.
0: 그렇죠.
1: 예. 매가 와가지고 그냥 낚아채버려.
0: 그래서 새끼는 예. 엄마한테만 의사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1: 엄마만 들으면 돼요.
0: 엄마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나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위험하면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낮은 소리로서 소리를 내게 되면은 그러면은 새끼들은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그게 생존하고 또 관련된 소리이기 때문에.
2: 이야, 신기하네요.
1: 야, 그러면 약한 동물들만 좀 고주파를 내는 게 더 많을까요?
0: 작은 동물들은 고주파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또 일부 동물들을 보면은 이 고주파를 아주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1: 특수한 목적.
0: 예, 박쥐.
1: 박쥐. 아, 아, 예.

0: 초음파.
1: 예, 네, 초음파.
2: 박쥐 소리는 우리가 못 듣지 않아요?
1: 우리가 직접적으로 듣기는 힘들죠.
3: 그렇죠. 네. 근데 밤에 박쥐 가끔 나가면 삑! 삑!
1: 예, 네, 그것은 이제 이쪽에 들을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듣는 거예요. 네.
2: 박쥐들에게 있어서 저주파죠.
1: 그렇죠. 여기서 이 고주파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요.
3: 해상도가 높죠.
1: 해상도가 높아요.
3: 네,
1: 고주파가. 네. 이 박쥐가 비행을 해야 되는데 앞에 뭐 장애물이 있는가? 그게 이만한 장애물인지 이만한 장애물인지
2: 그렇죠.
1: 아주 작은 장애물인지 네. 크기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방 있잖아요. 나방이 날아가면은 얘가 왼쪽으로 날아가는지 오른쪽으로 날아가는지 얘가 지금 나한테 다가오는 것인지 이게 어떤 종인지 네.
2: 판단을 다 해야 되네.
1: 그런 정보를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박쥐의 초음파가 이게 그 굉장히 주파수가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2: 레이더 같은 건 레이더.
0: 완전히. 생각해보면은 우리 산부인과 가서도 임신했을 때 초음파로 다 보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우리 뱃속에 보는 것도 초음파잖아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그 내부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박쥐들은 초음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박쥐 자체는?
1: 그 박쥐도 이게 포유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이 후두가 있어요.
2: 근데 박쥐는 이 후두로 초음파를 만들어요?
1: 뭐 그렇죠, 예.
3: 방금 진짜 박쥐야. 와, 방금 진짜 얄미웠었어요. 박쥐 같았어요.
0: 박쥐 같았어요.
1: 아까 그 주파수하고 몸 크기 그 네, 관련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후두를 더 작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0: 네, 네. 네,
1: 작게 만들고 아주 그냥 장력을 많이 줘가지고
0: 맞아요.
1: 반응을 이게 아주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근데 그러면 초음파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은 첫 번째 문제일 뿐이에요. 이 박쥐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있어요.
0: 어떤 거예요?
2: 왜요?
1: 이게 박쥐의 소리는 굉장히 정교한 그 위치 정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상태 정보를 다 필요로 해요.
0: 네.
1: 그래서 소리를 그 완전 이렇게 분산시키기보다는 아주 그냥 특정한 영역으로 확 모아야 돼요.
0: 어차피 시각 대신에 활용을 하는 거죠.
1: 그렇죠, 맞아요. 시각이 거의 시각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소나라고 하는데.
2: 아, 그렇죠, 그렇죠.
1: 소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박쥐 얼굴을 보면은 그런 소리를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는 이제 그런 장치들이
3: 얼굴에요?
1: 네, 얼굴에요.
2: 네, 박쥐 이게. 얼굴?
3: 악마들 아니 악마들?
0: 와. 진짜 막 생겼네요.
2: 생긴 거예요.
3: 얼굴을 포개는
1: 그 쪽에 보면은 이게 박쥐 입이라든가 이 코를
3: 코 쪽에
1: 이게 특정한 방향으로 소리가 집중되게 네, 집중되게끔 네, 입코박쥐라고 약간 입 구조처럼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이것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끔 하는 게
3: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손나발을 그렇죠. 만들어서 네.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1: 네, 맞습니다.
3: 예.
2: 얼굴에다가 깔때기를, 얼굴에다가 확성기를 딱 그냥 갖다가 됐다, 만들었다, 구조가.
1: 근데 이것도 변형이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일종의 증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2: 사실 박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리를 위해 가지고 이게 성형을 한 건데. 이 정도면 이제 초음파로 사냥을 잘해야 돼요. 그죠?
1: 맞습니다.
2: 이 정도로 얼굴에다 공을 들였는데 잘해요?
1: 뭐 하룻밤에 뭐 한 뭐 수백 마리 정도의
2: 곤충을요?
1: 나방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0: 이게 만약 들리는 수준이라 치면 정말 많이 시끄러운 소리일까요?
1: 이 생각보다는 시끄러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소리가 있나? 뭐 이런데 박쥐한테는 그냥 막 거의 그냥 소리를
0: 계속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네.
2: 사우정이네요, 약간.
3: 그러면 박쥐가 이렇게 아악 하면서 나는 거잖아요. 우리 못 듣지만. 네. 그러면 이 나방이나 이런 애들한테 그 소리가 들려요?
1: 들리죠.
2: 아, 야, 쟤야?
0: 아, 무섭겠다.
2: 진짜 우리,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잖아. 야생에서 호랑이가 계속 울고 있는.
1: 네, 맞습니다. 이 나방이 먼저 진화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밤나방들이 뭐 그냥 완전 제 세상이었죠.
2: 네,
1: 볼 시작 없으니까.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박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그 곤충들이 완전 기겁을 한 것 같아요.
2: 그렇죠.
0: 패닉이요, 패닉.
1: 완전 패닉이에요, 패닉. 그래서 이 밤에 그 비행하는 곤충들 있죠. 네. 이 박쥐 소리에 대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좀 조잡해요.
2: 어떻게, 아, 궁금하다.
1: 소리에 대한 네. 최선의 그 방어책은 귀죠.
2: 예, 네. 네. 네.
1: 들으면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급조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일단 구조가 되게 간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신경이 한 두 개밖에 없어요.
0: 어, 진짜요?

0: 예, 딱 두 개밖에 없어요.
1: 급하게 만들었네요.
0: 그렇죠. 밤에 있잖아. 이런 열쇠꾸러미. 네. 이걸 들고 네. 이 공원 같은 데 가요.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방에 이렇게 날아다니죠. 그러면 그 앞에서.
2: 열쇠 흔들어요?
0: 네, 이렇게 흔들어 봐요.
2: 그럼 미친 사람 같을 텐데.
3: 약간
2: 여기서 공원 쪽 열쇠 되면, 오, 저 사람 이상하다.
0: 뭐 어떤 반응이 있냐면은, 이게 멀리서 오는 나방들 있죠. 네. 걔들은 이렇게 피해가요, 이렇게.
3: 진짜요? 아,
1: 진짜로요?
0: 네.
2: 도시에서도요?
0: 네?
1: 우와. 밤나방만 피해요?
0: 밤에 활동하는 나방 중에서 귀가 있는 애들은.

0: 심지어 아주 가까이 있는 놈 있죠? 이 가까이 있는 놈은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푹 떨어져요, 그냥.
1: 우와!
2: 중축한 거예요?
1: 굳은 거야, 굳은 거야. 야, 열쇠 소리를
2: 내면 여기서 초음파가 나와요?
0: 그런 성분이 있어요. 박쥐 소리처럼 아주 효율적이진 않죠.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나방의 귀가 조잡하다고.
2: 해상도가 좋지 않군요.
0: 네, 그래서 초음파가 들리면은 일단 조심하고 보는 거예요.
1: 이거 우리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이거 실험할 것 같은데요. 진짜 나방이 떨어지는지.
3: 뭐 벌레 많을 때잖아요.
1: 근데 나방들은 그러면 일단 무조건 박쥐가 뜨면 이거를 피하거나 잡아먹히거나 그냥 두 가지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진화학에 대한 시간을 많이 가졌을 때도 보통 보면 어쨌건 창과 방패예요.
0: 그렇죠.
1: 네, 당할 수는 없다.
2: 공진화, 군비 경쟁. 네,
1: 그렇죠.
0: 그 군비 경쟁이 엄청나요, 사실은.
1: 네, 그러니까요. 그 얘기 궁금해요.
0: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그 나방들이 그냥 듣고 피하는데요. 일부 나방들은 그 소리를 듣고 거기다가 방해 전파를 쏴요.
1: 방해 전파.
3: 진짜요?
1: 재밍을 한다고요.
0: 저기 왼편 보면은 그 박쥐가 있고요. 오른편에 보면은 그 나방이 있어요.
1: 네.
0: 이게 박쥐 소리예요?
1: 이게 박쥐 소리고. 자, 다가가라. 뭔가 소리가 겹쳐졌어. 피했다.
3: 피했네. 저 하얀 점 피했어요.
0: 이 박쥐 소리는 잘 들으셨죠? 예. 근데 나방 소리 들으셨어요?
1: 아니, 예. 주변 겹치는 소리. 때.
0: 예. 약간, 깍깍깍깍깍하게 그런 소리 있죠? 예. 그런 소리가 나방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가 이렇게 밝은 색으로 딱 거의 직선처럼 사선, 약간 사선인데 쭉 보이시죠? 그게 바로 박쥐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찍 하잖아요. 저기 뭐 높은 주파수에서 낮은 주파수로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스윕이 일어나요. 그냥 쫙 훑어요. 그냥. 그 박쥐가 집 하고 소리를 내요. 그럼 그 소리가 나방에 가서 부딪히고 다시 박쥐로 와서 소리를 듣고 저 앞에 있구나. 다시 또 소리를 또 내고 또 소리 듣고
1: 거리를
0: 점점 좁혀요. 그런 다음에 가까이 가서 탁 잡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방이 거기에 막 자기 소리를 내, 총파 소리를 내.
4: 잡음으로.
0: 그러면 이렇게 잡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쯤 보면은 이 박쥐 소리 사이사이에 뭐가 하얀색이 뿌옇게 많이 있죠.
4: 네네네.
0: 나방 소리예요.
4: 네.
0: 예. 네. 그래가지고, 이 나방이 그 박쥐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고.
1: 이야,
5: 이게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투기가 도망가다가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가까이 왔을 때 플레어 쏘잖아요. 플레어 쏴가지고 그거를 교란시키잖아요. 열이랑.
1: 내가 봤을 때 이 자연계에서 다 얻은 힌트가
5: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1: 근데 나방이 어떻게 초음파를 만들 수가 있냐.
0: 그 나방도 그 소리를 발성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팀벌이라고 해요.
1: 팀벌.
0: 제가 이거 약간 이렇게 힘을 주면은 이게 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이런 상 아니면은 이 반대상. 이 두 개만 가능해요. 그럼 내가 빠르게 근육을 이용하여서 플라스틱 판을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게 상이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이렇게 진동이 딱 일어나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팀벌.
1: 팀벌.
0: 팀벌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판이 보이죠? 주변에 털이 있고.
1: 저기.
0: 이게 저런 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1: 그걸로 소리를 만든다.
2: 저 판 저거 지금 날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배에?
0: 가슴?
1: 가슴.
2: 네. 가슴 쪽에서요?
0: 네.
5: 그러면은 저 팀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음파를 단순히 내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예. 그 나방의 주요 의사소통 그 신호는.
2: 페로몬.
0: 네, 화학 신호거든요.
5: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 초음파 통신은 박쥐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0: 개발한 것이고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해요.
1: 근데 동물들은 왜 이렇게 각자 다 다른 소리를 진화시킨 걸까요?
0: 이 동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리 신호 그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한정된 자원이거든요. 그 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고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나눠서 또 사용해야 돼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음향 니치 분화
1: 음향 니치 분화?
0: 어떤 한 종이 특별한 그런 영역만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좀 다른 종이랑 이렇게 좀 분리돼서
1: 겹치지
0: 않게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진화가 일어났거든요.
1: 음향 니치 분화.
2: 우리 딱 라디오 방송하면 네. 어차피 주파수라고 하는 것을
1: 그렇죠.
2: 같은 우리가 공간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다른 방송사가 같은 주파수를 써버리면 간섭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소리라고 하는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소통을 할 때 겹쳐버리면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혼란이 일어나니까
1: 그렇죠.
2: 나눠서 사용하게 된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나눴다기보다는
1: 나눠진 거죠.
2: 나눠진 거죠. 이걸 쓰고 이걸 썼을 때 나눠졌을 때 훨씬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1: 근데 그렇게 몇 천만 년씩 걸려가지고 다른 주파수를 진화시켰다 쳐요. 근데 주파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목소리 큰놈이 뚝 하고 어느 날 나와. 고성방가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럼 뭐 주파수고 뭐고 그냥 이거 꽝 아니에요?
0: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요.
1: 있죠.
0: 제가 연구하는 종에서 바로 그런 일이.
1: 어떤 종이에요?
0: 수원청개구리.
1: 아, 수원청개구리. 아, 저 스위스에서 말씀하셨던. 수원에 왕가이면 유명한 게 아닙니까? 아, 수원에 진짜 유명한 게 수원청개구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원래는 우리나라에 청개구리 한 종만 있다고 알려졌어요.
1: 네.
0: 그런데 그 일본인 학자가 이 수원시에 와가지고 딱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르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그 이 청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종으로 이렇게 예, 그 기재를 했어요. 그래서 수원 청개구리인데 제 연구에 따르면은 이 청개구리하고 수원 청개구리는 원래는 사는 지역이 달랐어요. 그래서 두 종이 서로 부딪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만난 일 없었는데.
0: 예, 그런데 저희 우리 인간이 그 논농사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네. 평평해 보이는 땅들은 전부 다 눈으로 바꿨어요.
2: 네. 아.
0: 예, 그러다 보니까 청개구리하고 수원 청개구리가 같은 장소 논이에요. 이제 거기서 같이 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2: 아.
0: 그다음에 이 수원 청개구리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은데 이 청개구리는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1: 자, 청개구리파와 수원 청개구리파의 지금 그 이제 조직 싸움이지. 조직들이 이제 이 청개구리파가 지금 더 애들이 많으니까 그죠?
0: 여기 청개구리 보면은 예. 쟤 앉아서 노래를 하죠.
1: 그러네.
0: 보통 예, 청개구리가 예. 논둑 아니면 논둑 근처에서 앉아서 저렇게 노래를 해요.
1: 예.
0: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1: 논둑에서 앉아서 노래하는 거예요.
0: 앉아서 노래하는 논두? 거예요. 근데 수원 청개구리 보면 좀 예. 이상해요.
2: 똥 싸면서 노래.
1: 아, 저기 힘겹게 이렇게 양옆에 벽을 붙잡고.
0: 벽을 붙잡고, 이렇게 벽을 붙잡고.
1: 벽을 붙잡고
0: 노래. 종종 내 다리로 이렇게 벽 붙잡고서 이렇게 노래해요.
3: 푸세식 그러니까. 화장실 갔을 아니, 때.
1: 지금 약간 PT 하면서 노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0: 이게 사실은 얘도 논둑을 좋아해요.
1: 아, 논둑을 좋아합니까?
0: 네, 논 좋아하는데 논둑에 누가 있어요?
2: 청개구리.
0: 청개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못 가요.
1: 어.
0: 네, 그래서 노래할 때 가능하면은 좀 청개구리한테 좀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논 가운데로 이동을 했어요.
1: 아, 그럼 수원 청개구리는 논 가운데 쪽에서 울어요?
0: 네. 근데 논 가운데는 이게 평평한 쉴 데가 없죠. 지지대가 없어요.
1: 아, 그렇지.
0: 이 청개구리는 다른 개구리하고 달라서 반드시 수면 위에서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노래할 장소를 찾아서 별을 붙잡고 올라와서 거기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1: 힘들게 노래하네.
0: 네.
1: 아니, 근데 수원 청개구리가 그 논 가운데를 좋아해서 가는 거라고 거기에서 그냥 우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하세요?
0: 아니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1: 이거 왜냐면 그냥 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가생에서 안 놀아. 우리는 정중앙이야. 중앙에서 우리는 물끼리 노는 거야. 네. 파티하자.
0: 이게 경쟁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냥
1: 선택인지.
0: 처음부터 선호,
2: 선호의 네, 차이인지,
0: 네, 차이인지 네. 이제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1: 그렇죠. 이거 이제 교수님이 알아내셔야 되는데.
0: 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죠.
1: 예.
0: 네, 그래서 이 청개구리하고 수원 청개구리가 같은 논에서 노래를 할 때 이
1: 네.
0: 청개구리를 살짝 이렇게 잠시 좀 잡아서 이게 딴 곳에 둘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러면은 수원 청개구리 혼자서만 노래할 수가 있거든요.
1: 예.
0: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논둑 쪽으로 가까이 와요.
2: 치어 사는 게 맞네.
1: 끝났네. 끝났어. 이미 결론이 났네.
0: 근데...
1: 논둑에 있는 청개구리를 싹 다 잠깐 다른 데다가 놔뒀더니 수원 청개구리가 논둑으로 왔더라.
2: 네.
1: 끝났네.
0: 근데 그 반대로 하면은
1: 네.
0: 이 청개구리는 그대로 놔두고

0: 수원청개구리만 살짝 이렇게 한쪽으로
1: 빼고.
0: 왜 빼면은 청개구리에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노래해요.
1: 문뚝이네요.
0: 문뚝이 이게 노래하기 좋은 장소예요.
2: 왜요?
0: 일단 지지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기가 길목이에요. 암컷이 오는 길목이에요. 이 암컷은 외부에서 논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논뚝을 거쳐야만 해요. 그래서 논뚝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암컷을 잡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2: 그러면 그 논뚝에서 수원 청개구리랑 청개구리랑 교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나요?
0: 있어요.
1: 와,
0: 그 수원 청개구리 유전자를 다 조사해 보잖아요.
2: 네.
0: 그러면은
3: 섞여 있어요?
0: 아, 네.
3: 걔네가 어떤 소리로 울어요?
0: 약간 좀 중간 정도 소리 있죠.
1: 진짜 하이브리드?
0: 예, 예, 예.
1: 아, 그럴 거면 그냥 다 같이 파티해버리지. 눈에서. 아, 참, 참.
0: 그러면. 수원 청개구리의 행동을 보면은 네. 정말 필사적이에요. 아, 어떻게 하면은 그래요? 청개구리로부터 떨어질 수 있을까.
2: 아.
0: 이 개구리는 밤에 노래하는 걸 선호해요.
3: 네.
0: 근데 수원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랑 같이 노래하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원 청개구리는 자기 혼자만의 노래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2: 아.
0: 청개구리와 경쟁 없이.
2: 시간대를 그럼 나눠요?
0: 네, 시간대를 나눠요. 그래가지고 좀 빨리 노래를 시작을 해요.
3: 눈치를 많이 봐요.
0: 하루 4시쯤.
3: 눈치를 많이 봐.
0: 네, 엄청 봐요. 오후 4시쯤. 그러니까 청개구리 한 7시 넘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몇 시간 동안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4: 잡혀먹잖아요.
0: 맞아요.
2: 아.
0: 네, 포식자가 활동한 시간이에요.
4: 그러네.
0: 네.
2: 아니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치여서 잡혀먹고 그다음에 암컷들이 오다가 청개구리랑 짝짓기해서 유전자 섞이고 그럼 수원 청개구리 이제 흡수통합당하는 운명 아닌가요?
0: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요.
1: 그러면 우리 예. 교수님이 수원에 땅을 좀 사세요. 거기서 수원 청개구리와 함께 예? 행복한 삶을 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0: 제 생각에는 네. 그 방법이 수원 청개구리를 보존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1: 아, 그러니까.
0: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은 네. 정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네, 그래가지고 네. 민원은 절대 안 팔 거야. 그건 수원 청개구리를 위한 돈이야.
1: 수원시에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2: 저 수원 시민입니다.
1: 수원 청개구리가 저렇게 힘겹게 별을 움켜쥐면서 저 불편한 자세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논뚝에서 노래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예 좀 이렇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 근데 교수님은 그러면 육지 동물의 소리만 좀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의 그 소리도 연구를 좀 하시는지?
0: 뭐 사실 저는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1: 아 하시는구나.
3: 하시는구나.
1: 아, 육지가 아니라 바다까지 갑니까?
3: 바다에도 소리를 내는 동물이 있나?
0: 바다는 소리의 세계예요. 바다에서 사는 많은 동물들이 이 소리를 이용하여서 의사소통을 하고
1: 해양생물들도
0: 예, 그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돌고래.
1: 예, 초음파요. 돌고래 하면은 초음파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초음파를 어떻게 내는지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0: 그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폐에서 숨을 쉰 다음에 여기에 숨구멍 있잖아요. 예, 숨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공기가 나가요. 근데 그 이 숨구멍 나가는 그 구조 있죠. 이렇게
1: 네.
0: 그 구조에 그 공기들이 움직이면서 예, 거기에 바로 이렇게 진동.
3: 아, 거기에 진동이 있어요.
0: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음성 입술이라고 해요.
1: 음성 입술?
0: 음성. 예,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입술처럼 생긴 그런 부위라고 해서
1: 물 배출하는데 공기 배출하는데 거기에
0: 네, 그 좀 내부에 있어요.
1: 내부.
0: 네, 눈에 보이진 않아요. 예. 네. 근데 이 물속에서 소리를 발성하게 되면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육상 동물이 의사소통할 때 생체 조직하고 이 공기하고 음향 임피던스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물속에 살고 있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어요.
1: 그러네요.
2: 어차피 몸이 다 대부분 물이니까.
0: 아, 몸이 물이니까. 그래서
2: 좋은 거 아니에요.
1: 뭐 공기도 예, 없고.
0: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그 돌고래 몸 안에서 소리가 발생하죠.
1: 네.
0: 그러면 그 소리가 사방팔방으로
2: 다 나가요. 퍼지는구나.
0: 아무런 그냥 제약 없이 그냥 쫙 퍼지는 거예요.
1: 원래 물속에서도 스피커 켜놓으면 소리가 더 빡
3: 막 퍼지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돌고래한테는 고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소리를 이용

0: 하여서 먹잇감을 찾는다. 그러려면은 아까 그 박쥐처럼 소리를
1: 집중해야 되는데.
0: 집중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소나를 만들어야 돼요.
2: 근데 그게 안 되네.
1: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0: 그래서 돌고래 같은 그래서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밌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2: 그래요?
0: 이 돌고래 보면 돌고래 되게 귀엽죠.
2: 네.
0: 근데 그 귀여운 이유가 이 이마가 되게 크잖아요.
2: 네, 약간 짱구처럼
0: 돼 있죠. 짱구처럼 크고 네. 크고 이게 볼록한데 그 내부를 보면은 그게 멜론 이라는 구조인데 거기에 기름기가 잔뜩 들어가 있어요.
2: 아, 지방이요?
0: 네, 지방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이 지방하고 물하고 또 물성이 틀려요. 네,
1: 그렇죠.
0: 달라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를 이 멜론을 통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되면은 일종의 그게 렌즈예요, 그러니까.
2: 볼록 렌즈.
0: 네, 볼록 렌즈. 네, 그래서 소리를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2: 네.
0: 그 뒷부분은 또 뼈예요. 그래서 물성이 좀 달라가지고 이 소리가 전부 다 바로 이 그 음성 입술 그 앞에 멜론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소리가 그 앞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소나가 나가는 것이죠.
2: 생물 음향학을 알면 알수록 참 신기한데요. 그럼 교수님은 연구하는 그 동물의 소리를 들으면은 어떤 의미인지도 딱 구별할 수 있습니까?
0: 그 내용이 네. 제 연구 주제이죠.
2: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예.
0: 네, 한번 우리 한번 있잖아요. 예. 제가 주로 연구했던 예. 그런 귀뚜라미를 이용해서
2: 귀뚜라미?
0: 네, 귀뚜라미 네. 소리를 한번 들려줄 테니까 네. 이게 도대체 어느 상황에서 사용하는 노래인지
2: 네. 아, 추리? 아, 좋습니다.
0: 질문입니다, 질문.
2: 네. 알겠습니다. 네.
0: 자, 한번 제가 먼저 근데 이 답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네. 먼저
2: 눈을 감아
0: 눈을 감아주세요.
2: 눈을 감고
0: 소리 세 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예.
0: 네, 이게 자, 이게 첫 번째 네. 소리예요.
2: 예.
0: 이게 왕 귀뚜라미의 소리입니다.
2: 여보세요? 예. 아, 그러시다고요?
0: 두 번째 소리입니다.
2: 이게 귀뚜라미라고요?
0: 네, 벌써 끝나는데 혹시 그리고? 들으셨죠? 약한 네, 소리.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예, 알 것 같습니다. 예, 힘이 있어, 힘이 느껴져요.
0: 네, 힘이 느껴지죠.
2: 예. 그렇죠, 맞아요. 힘이, 나는 힘이 느껴져서 까불지 마, 약간 이런 느낌.
1: 두 번째 귀뚜라미는요. 유언.
0: 유언.
1: 유언.
2: 얘들아.
1: 힘이 없고
2: 행복했다.
0: 네, 네.
2: 아무튼 다들 잘 살고. 첫 번째는 항상 듣는 거는 약간 그런 거. 항상 짝짓기 할 때.
0: 이 첫 번째가 일종의 유인 노래.
2: 유인?
0: 네, 광고 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2: 네.
0: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듣는 노래예요. 여기 S하고 A랑 스피커에서 지금 두 종류의 네. 서로 다른 그 유인 노래, 광고 네. 노래가 있고 저기 조금 암컷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1: 네, 움직이네요. 네. 움직여요.
2: 소리 듣고 움직여요.
0: S를 선택을 했어요.
2: 아~
0: 그 유인 노래, 광고 노래는 우리가 장거리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떨어져 있는 암컷과 수컷을 한 장소에 모으는 거. 근데 둘이 같이 있다 하더라도 뭐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게 어둡고 사실 귀뚜라미가 다 비슷해 보이거든요.
2: 네.
0: 그래서 먼저 신원 확인을 해야 돼요. 얘가 같은 종인지.
2: 너야?
0: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더듬이 있죠.
2: 네.
0: 예, 더듬이로 해요. 그래서 더듬이가 둘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다 더듬이가 탁 부딪히는 순간 그때 그 냄새를 서로 맡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놈이 어떤 종인지 이제 어떤 성인지 그 금방 알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암컷과 수컷이다. 그러면은 이 수컷이 다시 또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구애 노래라고 해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앞에 있는 암컷만
2: 들으라고,
0: 들으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더듬이 보세요. 지금 부딪혔죠?
2: 네.
0: 그럼 그 다음에 이 수컷이 이렇게 다시 또 날개를 이용해서 소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이 암컷이에요.
2: 뒤에가 수컷인 줄 알았어요. 포개길래.
0: 암컷 뒤에 보면 이렇게 침처럼 되어 있죠.
2: 네.
0: 그게 산란관이에요.
2: 네. 네,
0: 이렇게 그 땅에 꽂아서 알을 낳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면 금방 암컷이라고 할 수가 있죠.
2: 뒤에 암컷이 먼저 이제 와가지고.
0: 네.
2: 러브송.
1: 너만 네. 들을 수
0: 맞아요,
1: 있는
0: 맞아요,
1: 노래.
0: 맞아요. 맞아요. 예, 훨씬 더 부럽죠.
2: 예. 이 둘이 있을 때는 구애의 노래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고. 예. 그 세 번째는 뭐죠?
0: 자, 이번에는 수컷과 수컷.
2: 여기야가 아니네. 싸우는 거네. 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싸우는 거구나. 아.
3: 네, 엄청 지금 심하게 싸우고 있고.
4: 아. 네. 들어와, 들어와, 아니야, 들어와. 들어와.
3: 네, 거의 그러고. 주로 이 노래를 부른 놈이 이겨요. 아. 네.
2: 이 노래를 부른 놈이 지금 내가 이기고 있다. 확률이, 네, 네. 아, 그래서 약간 화이팅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0: 싸울 때 보면 되게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더듬이 싸움부터 해요. 그래가지고 더듬이 딱 있으면, 더듬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상대방 더듬이하고 칼싸움을 먼저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칼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열받다. 그러면은, 이게 큰 턱이거든요? 큰 턱을 확 이렇게 벌려요. 아. 그 다음에, 더 열받으면은, 이렇게 머리를 서로 맞대요. 머리를 맞대고, 막, 이렇게 힘을
2: 싸우고. 힘들게 싸우는 거죠?
0: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그냥, 물 수도 있어요. 근데, 아.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2: 아,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이, 자연계에서 정말 수컷들끼리, 거의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귀뚜라미는 다 이렇게 열심히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 인간계도 보면, 너무 이렇게 소리 내고 막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과묵한 사람들이 오히려 좀 어필될 때가 있거든요.
5: 그렇죠.
2: 그러니까 약간 과묵한 귀뚜라미는 없습니까?
4: 스텔스 귀뚜라미.
2: 스텔스 귀뚜라미나 침묵을 선택하는 귀뚜라미.
0: 원래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네. 나의 생존과 네. 번식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나의 의사소통이 그 어떤 생존에서 아니면 번식에서 이익을 주지 못한다면은
5: 네. 그냥 침묵을 선택하는 게 맞죠.
0: 그렇죠. 침묵을 선택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 귀뚜라미 중에서도 실제 이런 내가 의사소통할 때 더 손해이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진화한 그런 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이 그 오세아니아 들 귀뚜라미거든요. 이 종이 그 하와이로 이렇게 침입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잘 거기서 지냈는데 그게 기생파리 또 같이 침입을 했어요. 근데 이 기생파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귀뚜라미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다가가서 근처에다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 알이 도와가지고 구더기 있죠. 이 구더기가 그 귀뚜라미 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딱 파먹어요. 그러니까 수컷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열심히 노래를 했는데 그 결과가 그 기생당에서 죽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의사소통 하겠어요?
2: 안 하죠.
0: 네. 그래서 한 1991년쯤 됐더니 계속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더니 딱 그 해에 갔더니 한 마리만 노래하는 거예요. 아, 이 기생파리 때문에 이 오세아니아 들 귀뚜라미가 이제 멸종했구나. 이 섬에서는 지역 멸종이 일어났구나. 결론을 내렸는데 한 2년인가 후에 거기 다시 가봤더니 귀뚜라미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노래를 안 해.
2: 역시나
0: 이 노래하는 능력을 그것을 상실했어요. 네, 귀뚜라미 날개 보면은 그 날개의 그 발성 구조가 있어요. 근데 그 구조가 없어져 버렸어요.
2: 없어졌어요.
0: 네, 밋밋해요. 와. 그래서 이 수컷의 그 날개를 보면은 암컷 날개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의사소통이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 의사소통을 포기할 수도 있고 퇴화시킬 수도 있죠.
2: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워요. 진화. 네, 진화.
4: 지금처럼 이게 진화가 소리가 없어지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거라고 치면은 동물 소리 연구를 하면 얘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다 이것까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0: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 연구의 좀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그냥 소리를 녹음하는 장치가 워낙 싸지고 그냥 대량으로 이렇게 완전 생태계에 그럼요. 그냥 거의 뿌리듯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녹음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소리를 가져다가 이 AI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분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2: 아, 그렇게 되겠네.
0: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를 이용해서 이 생태계 전체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되기도 하고
2: 좋네요. 네,
0: 저도 지금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왜냐하면 또 이게 기후이기 때문에 동물들의 그 외침을 우리가 또 분석하고 소화하는 거 그리고 또 모니터하는 거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동물의 소리와 그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또 영감을 줬습니다. 특히나 또 개인적으로는 꼭 우리 수원시에서 우리 수원 청개구리를 정말 논둑에서 얘네들이 마음껏 울부짖을 수 있게 새로운 연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동물의 소리를 또 저희에게 많이 좀 전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2: 어느 순간 가까이 있는 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입니다.
6: 노안이 시작되고 있다. 아,
7: 인간에게 눈이란 모든 것이다.
2: 이렇게 시각이 중요한데 아직 취미는 과학에서는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7: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김한모라고
2: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0: 네, 저는 시각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초파리 연구를.
1: 갑자기 초파리가 나오고 뇌가 나와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앉으셨어요?
0: 초파리가 뇌를 연구하기에, 시각을 연구하기에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테스트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있어요.
2: 아, 그렇습니까? 네.
3: 근데 갑자기...
2: 진짜요?
3: 색깔이... 몰랐어요, 이것도.
0: 마치 우리는 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예. 그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영상을 다 삭제를 해냅니다.
1: 뇌가요?
0: 네.
1: 편집을 해냅니다. 한다고요?
0: 네. 실제 행동 실험을 해보면은 그 재밌는 실험 중에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4: 많이 움직여요?
1: 오, 움직였어. 진짜 많이 움직이는데? 진짜?
0: 점이 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5: 딱
3: 사라졌다. 깜빡깜빡거려요.
6: 안 보여요. 사라졌어.
3: 깜빡깜빡거려요.
7: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개전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도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자, 오늘은요 휴대폰 기기 관련된 마지막 주제를 다루는 날입니다. 핸드폰을 쓰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디에 잘못 둔다든가 떨어뜨린다든가 어디에 두고 와서 분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난감하죠, 이럴 때, 그렇죠? 찾아야 되는데 전화해도 누가 받지도 않고 새로운 폰을 사기도 좀 애매하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 많은 또 사진도 들어있고 막 그럴 테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휴대폰 분실 관련된 단어들을 조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휴대폰이 없어지면 찾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찾아보고, 전화도 해보고, 위치 추적도 할수 있으면 좀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봅니다만은 이게 찾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분실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휴대폰이 없다는 그 낌새를 차린 순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약간 스토리텔링처럼 해보겠습니다. 휴대폰 없다. 어디

0: My phone is missing.
1: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전화기 못 찾겠다. 전화기 못 찾겠다. 그럼 이거 쉬워요. 그냥 can't find my phone. Can't find my phone. 주어는 넣으면 돼요. I can't find my phone. I can't find my phone. 자, 붙이면 돼. Oh, my phone is missing. I can't find my phone. Oh, my phone is missing. I can't find my phone. 전화기 없네. 전화기 못 찾겠네. 이런 느낌. Can't는 좀 힘을 주면서 강세를 줘야 돼요. 부정어니까. Can't find my phone. 들어볼게요.
0: Can't find my phone. Can't find my phone.
1: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제 추가하는 게다 찾아봤어? 나다 찾아봤지.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찾아봤다는 건 과거죠? 봤다. Look 동사의 과거 써서 looked everywhere. I looked everywhere. 다 찾아봤어. I looked 과거 시제 I looked everywhere. 다 찾아봤지만 없네. 아이고.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죠. 어디 간 거야? 예? Looked everywhere. 자, 들어볼게요.
0: Looked everywhere. Looked everywhere.
1: 자, 그럼 이제 문장에 넣어볼게요. 내 전화기 없어진 것 같아. 아까 my phone is missing 하면 그냥 없어 이거고요. 같아의 느낌을 약간 뉘앙스 살려주려면 살짝 영어 문장에 장치를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seem to라는 장치가 있어요. 자, 그래서 my phone seems to be missing. 요거 느낌이 my phone is missing 하면 나 전화기 없어. 전화기 없어 이거고 my phone seems to be missing. 전화기 없어진 것 같은데? 전화기 없어진 것 같아. 같아가 요거예요. 느낌 오시죠? 이것도 그대로 외울게요. My phone seems to be missing. My phone seems to be missing. Missing.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0: My phone seems to be missing. My phone seems to be missing.
1: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휴대폰을 어디에 두고 왔다. 혹은 대놓고 그냥 잃어버렸다. 분실했다. 혹은 어딘가에 떨어뜨린 것 같다. 자, 이것이 이제 휴대폰 분실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커피숍에 두고 오고,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아니면 어디 이게 바지 주머니에서 빠졌나? 어딨지? 네. 자, 그러면 leave my phone behind. 요거는 이제 뭐냐면 어디에 두고 온 거예요. 그냥 leave는 두다죠? 근데 behind 뒤쪽에다 뒀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쓰다가 난 왔는데 그 남아 있으면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leave my phone behind. 이거는 두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0: Leave my phone behind. Leave my phone behind.
1: 자, 그다음에요. 분실은 별거 없어요. 두고 왔으니까 갔는데 없어. lose죠, 그때. lose. lose my phone. lose my phone. 뭐 과거 시제는 lost my phone. 그죠? 그러니까 leave one's phone, leave my phone behind을 했네. 내가 두고 왔어. I went back to find it and then it wasn't there. So I lost my phone. 분실이에요, 이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이건 그냥 두고 온 거고, 이건 아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살짝 다르죠, 느낌이? 들어보세요.
0: Lose my phone. Lose my phone.
1: 혹은 이제 우리말에 어딘가 흘리고 온것 같다. 예? 이렇게 막 가다가 가방에서 떨어뜨렸는지, 뒷주머니에서 빠졌는지, 빠진 것 같아. 어딘가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 Drop. 떨어뜨리다. Drop my phone somewhere. 이건 정확히 어딘지 모르니까 somewhere가 나오는 거예요. Drop my phone somewhere. I think I dropped my phone somewhere. 오다 떨어뜨렸나 보다. 흘렸나 보다. 들어볼게요.
0: Drop my phone somewhere. Drop my phone somewhere.
1: 자, 그럼 문장에 넣어볼게요. 어딘가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 자, I think 해도 되는데 조금만 더 어려운 버전 하나 써볼게요. Must와 have를 축약하는 방법이 있어요. Must have. 자, 이건 어떤 거냐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I must have. 이거 축약하면 I must have. 오랜만에 좀 써볼게요. 조금 어려운 구문인데 drop my phone somewhere. 내가 오다가 아까 뒷주머니에 폰이 있었는데 떨어뜨린 게 분명해. 강한 확신을 추측성으로 얘기할 때 I must have라고 그래요. I must have dropped my phone somewhere. 이렇게 들어볼까요?
0: I must have dropped my phone somewhere. I must have dropped my phone somewhere.
1: 뭐의 축약이에요? Must have의 축약이에요. I must have dropped my phone somewhere. 오다가 어디 떨어뜨린 게 분명해.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요. 가장 먼저 분실했을 때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친구 폰 빌려가지고 전화해봐야죠. 여보세요? 제 폰, 전화해봐야죠. 근데 아무도 안 받아. 답답하죠? 휴대폰 어쩔 수 없이 새로 사는 경우 많습니다. 분실하면 못 찾는 경우가 더 많다 하더라고요. 자, 내 전화기로 전화를 하다. Call my phone.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 상황이 분실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전화기한테 전화를 일단 어떻게 해? 자기 전화로는 자기

0: 자기 전화한테 전화 못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기 분실했을 때 전화 자기한테 해봐야죠. 네. Call my phone. 들어보세요.
1: Call my phone. Call my phone.
0: 누가 받으면 좋은데 안 받아? 안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전화 받는 걸 뭐라 그래요? Pick up이라고 그래요. No one is picking up. No one is picking up. 아무도 안 받아. No one is picking up. 전화했는데 안 받네. 예? 약이 꺼졌든지 뭐든지 간에 들어보세요.
1: No one is picking up. No one is picking up.
0: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새로 삽니다. 새로 휴대폰 사다에 가장 많이 쓰이는 쉬운 문구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Get a new phone. Get a new phone. Oh, I lost my phone. I need to get a new phone. 나 새로 사야 된다. 들어볼게요.
1: Get a new phone. Get a new phone.
0: 요두개 붙여서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 전화기로 전화를 해봤는데 아무도 안 받아. 내 전화기로 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본 겁니다. 친구 거 빌려서. 자, 전화했다? I called my phone. 전화했죠? I called my phone. 여러분 했겠죠? I called my phone. 근데 아무도 안 받아. But no one is picking up. 근데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화했었어. 근데 아무도 안 받아. 시제가 여기서 과거, 여기서 현재 나와도 돼요. I called my phone, but no one is picking up. But no one is picking up. 들어볼게요.
1: I called my phone, but no one is picking up. I called my phone, but no one is picking up.
0: 전화 받다, pick up. 요거까지 정리. 자,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휴대폰 분실 관련된 주제였었죠? 휴대폰이 없어. 그러면 missing, 그죠? My phone is missing. 들어보겠습니다.
1: My phone is missing. My phone is missing.
0: 어딘가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 Drop my phone somewhere. 어딘가에, 그쵸? 들어볼게요.
1: Drop my phone somewhere. Drop my phone somewhere.
0: 그래서 전화해봤는데 아무도 안 받아. 그러니까 no one is picking up. 요거까지. 정리.
1: No one is picking up. No one is picking up.
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마지막 주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좀 아쉽지만 여러분께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이 정말 한 2년 반 넘게 여러분 찾아뵙었는데 한 600회 이상, 625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정말 좋은 주제 많이 여러분과 하면서 저도 즐거웠고 여러분과 단톡방에서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좋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정면 돌파 스피킹은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요. 근데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뵐 것 같고요. 저희 방송과 그 앞에 기초 형용사, 기초 동사 뭐다 합해서 막 8,900회 방송이 다 다시 보기가 무료로 가능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그거 여러분이 기존에 많이 보셨던 분들 중에 좀 아쉬운 분들은 그 전거 방송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좋은 EBS TV 방송으로 앞으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hroughout the years, everyone, and I wish you the best of luck. Good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Childlike versus childish. Childlike versus childish. 네, 오늘은 아주 재밌는 표현들 비교할 겁니다. 첫 번째는 childlike, 그리고 두 번째는 childish. 네, 둘 다 child가 들어갔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childlike. 네, 뜻은 순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child. child, okay? 여기서 L을 너무 강하게 하면 발음하기 되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child보다는 child, chil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ike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like. 자, 연결하면서 childlike. childlike. 그래서 like는 무슨 말이에요? 뭐와 같은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같이, 아이 같은 이렇게 순진함을 보여줄 때 childlike라고 합니다. 네, 뉘앙스는 이거는 좋은 뜻으로 아이처럼 순진한 성격을 지닌 사람에게 childlike라고 합니다. So we often use the word childlike in a positive way to talk about somebody who shows sort of an innocence of a child. Okay? 그리고 성인을 아이에게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Okay, so we use the word childlike, especially when we're talking about adults who have this particular character trai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He never lost his childlike curiosity. You have a childlike enthusiasm. Childlike, 순진한, childlik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볼게요. The old woman, 나이든 여자분이 has a childlike innocence. 그래서 어린애 같은 순수함을 갖고 있다.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그래서 여기서는 좋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이니까 좋은 뜻으로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He never lost his childlike curiosity. 그는 결코 아이 같은 호기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네, 이게 뭔가 좀 아이들은 호기심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조금 슬프게 많은 이제 성인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이 호기심을 많이 잃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he never lost his childlike curiosity. 여전히 그 아이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He never lost his childlike curiosity.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have a childlike enthusiasm. 네, enthusiasm은 사전에 보시면 열정이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 열정보다는 약간 흥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너는 아이 같은 흥을 갖고 있다. You have a childlike enthusiasm.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You have a childlike enthusiasm. You have a childlike enthusiasm. 다음은 childish입니다. childish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child, 그 다음에 ish만 붙으면 돼요. child. ish. 천천히 하시고 나서 이 child라는 단어가 사실 발음하기 어렵거든요. childish. childish. 여기서도 D 발음이 너무 강하지 않고 약간 약화시킨 느낌으로 childish. 오케이. 뉘앙스 차이 볼게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나이 든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할 때 childish라는 단어를 씁니다. So we use the word childish when we're talking about an adult who cannot control their feelings much like a child. 오케이? 그리고 유치하거나 못마땅할 때 childish라는 단어도 씁니다. 오케이? So when there's a person who's acting very immature, we would use the word childish.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n't be childish. Act your age. It was silly and childish. It is childish to scream. Childish, 어리석은, childish. 첫 번째 문장 볼게요. Don't be childish. Act your age. 예전에 누구나 톡톡에서 act your age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나이값 좀 해. Don't be childish. 유치한 짓 하지 마. 유치하게 굴지 마. Don't be childish. Act your age. Okay.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요. It was silly and childish. 여기서는

childlike처럼 좋게 말하는 것보다는 되게 좀 어리석은. It was silly and childish. It was silly and childish. Oka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t is childish to scream. 누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유치하고 못마땅한 거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유치한 짓이야. It is childish to scream. It is childish to scream. Very good.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t is childish to scream. It is childish to scream. 네, 정리해 드릴게요. Childlike라고 할 때는 나이 든 사람이 순진하게 행동할 때,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여기 childish는 나이 든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할 때,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Don't be childish. Act your age. Don't be childish. Act your age. Don't be childish. Act your age.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Excellent work.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for free at evse.co.kr. Have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for now.

0: 해도 육룡이 나라시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스파우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여러분 오늘도 유용한 영어 표현들 많이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1: Yeah.
0: 이번 주의 주제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1: Mm-hmm. We're talking about patience.
0: Patience, 인내, 인내심이죠. Mm-hmm.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Patience is not an easy thing.
0: 네, 간단하죠. 인내라는 mm-hmm. 것은 not an easy thing. Mm-hmm. 쉬운 것이 아닙니다. Mm-hmm. 또는 더 줄이자면은 patience is not easy. 이렇게

0: Bubble over. Bubble over. Bubble over. Splash. Splash. Splash. So let's face the inevitable and look at some more vocabulary words.
1: 네, 방금 전에 메가 선생님이 했던 말 그 문장 속에 바로 다음 단어가 있었습니다. Inevitable. Inevitable 하면은 불가피한, 필연적인 evitable에서 그 evit 이 부분이 이제 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원인데 앞에 in이 붙어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이라는 뜻을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virtue, 선행이나 미덕을 가리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0: Inevitable, inevitable, inevitable. And lastly, we have virtue, virtue, virtue. Grea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Billy'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Hey, you got a second? I'm testing a theory. They say that a watched pot never boils, and that's literally what I'm doing right now. I'm at home trying to make pasta, and I'm stuck here waiting for the water to boil. It's been nearly 20 minutes, and absolutely nothing has changed. Oh! False alarm.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but I know that the second I walk away to do something else, it'll start bubbling over and splash water all over the floor. So I'm just standing here, waiting for the inevitable. Whenever it feels like it. Oh, no rush. I've got all day. They say patience is a virtue, but this is more challenging than I wanted. Wait. I've got an idea. Let me just walk over here for a moment. Aha! Gotcha!
0: Oh, Billy, your clips are awesome.
1: It's like magic. The moment he walks over to the side,
0: right?
1: The pot starts boiling.
0: But it's true. Literally what he said is so true. When you're waiting for a pot to boil, it seems like it takes forever.
1: 사실 물이 끓는 거를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더 바라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게 더 더디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0: right?
1: 들잖아요. 그것을 지금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준 것 같습니다. Mm-hmm. 자, 그럼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0: Sounds great.
2: Hey, you got a second? I'm testing a theory. They say that a watched pot never boils, and that's literally what I'm doing right now. I'm at home trying to make pasta, and I'm stuck here waiting for the water to boil.
0: Hey, you got a second? I'm testing a theory.
1: 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죠. 잠깐 시간 있으세요? I'm testing a
0: theory.
1: Theory라고 하면은 이론이죠. Mm-hmm. 그래서 have you got a second 또는 do you have a second mm-hmm. 이렇게 다른 표현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you got a second라고 mm-hmm. 했습니다.
0: You got a second. You could even shorten it and say got a second.
1: Got a minute. Got a second. 많이 쓰는
0: 말인데. Got an hour.
1: Got an hour.
0: We don't usually
1: 네네.
0: say that. But
1: 한 시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 것 같고 got a second, got a minute 많이 쓰는데요.
0: Yeah.
1: 이렇게 이제 have를 원래는 써야 되는데 구어체에서는 have got에서 have가
0: right.
1: 빠져서 그냥 mm-hmm. got만 동사처럼 그냥 have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That's right.
1: 그래서 지금 이론 하나를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mm-hmm. 내용인지 바로 뒤에 나오죠?
0: That's right. They say that a watched pot never boils, and that's literally what I'm doing right now.
1: They say that 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하죠.
0: Mm-hmm.
1: 많이들 하는 말, 어떤 속담이라든지 인용구를
0: right.
1: 뒤에 넣기 좋습니다. They say that a watched pot never boils.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
0: Mm-hmm.
1: 그래서 보고 있으면, 냄비가 빨리 끓기를 바라고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끓는다라고
0: mm-hmm.
1: 하는 말이 있는데
0: mm-hmm.
1: And that's literally, 그게 말 그대로 what I am doing right now.
0: Mm-hmm.
1: 그게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mm-hmm.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0: That's right. He's washing the pot, waiting mm-hmm. for the water to boil.
1: Mm-hmm.
0: Let's look at what he says next. I'm at home trying to make pasta, and I'm stuck here waiting for the water to boil.
1: I am at home, 집에 있으면서 뭘 하고 있냐면 trying to make pasta, 파스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0: Mm-hmm.
1: And I am stuck here. Stuck here라는 것은 다른 데 가지 못하고 여기에
0: yeah.
1: 꼼짝없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0: Yes.
1: Waiting for the water to boil. 물이 끓어야 그 다음 단계로 뭘 하고

0: 다른 데로 갈 텐데 지금 물을 끓기를 기다리느라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거 못 하고 있어요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1: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t's been nearly 20 minutes and absolutely nothing has changed. Oh, false alarm.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1: It's been nearly 20 minutes and absolutely nothing has changed.
0: 여기서 말하는 it's been이라는 것은 it has been이고요. 그동안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할 때 it's been nearly, 뭐 nearly는 거의란 뜻이니까 it's been 20 minutes 하면 20분이 지났다. It's been 30
1: minutes,
0: 10 minutes, 5 minutes, 뭐 얼마든지 넣을 수 있고요.
1: It's been 5 years.
0: 네, 5년 됐다. nearly 20 minutes, 거의 20분이 되어 가는데 and absolutely nothing has changed. 아무 일도 기포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1: he says, "Oh, false alarm."
0: 네, 그러니까 지금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물이 안 끓어서 좀 답답한데 갑자기 물이 끓는 줄 알았어요.
1: Yeah.
0: 그래서 좋아하려다가 false alarm 한 건데요. false alarm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아, 괜히 좋아했네요.인데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을 거예요.
1: Yes. 네. So anytime where you thought something was happening, but it wasn't.
0: 맞아요.
1: And you say false alarm. 네. Like, oh, it's time to go. We're in the car. Oh, no. False 안, alarm. 네. They're not waiting at the car.
0: 그렇죠. 그냥 그대로 의미를 직역하자면 아, 아니었네요 정도가 될 텐데
1: yeah.
0: 여기서는 지금 좋아하려다가 좀 실망한 상황이니까 mm-hmm. 아, 괜히 좋아했네요 정도로 번역을 해봤고요.
1: Mm-hmm. And he says next,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0: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Stick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어떤 공간에 끼워 넣는 거 mm-hmm. 아니면 딱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yeah. stuck이니까 거기에 딱 낀 상태 그래서 yeah.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할 텐데 mm-hmm.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물론 정말로 아무데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갈 수 있죠.
1: Yeah, he can go.
0: 그런데 왜 굳이 I'm stuck here라고 아까 묘사를 했는지가 다음 문장에서 설명이 되네요.
1: That's right. Let's take a look.
2: But I know that the second I walk away to do something else, it'll start bubbling over and splash water all over the floor. So I'm just standing here, waiting for the inevitable. Whenever it feels like it. Oh, no rush. I've got all day.
1: But I know that the second I walk away to do something else, it'll start bubbling over and splash water all over the floor.
0: 그러니까 지금 빌리 씨가 하고 싶은 거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뭐 물을 줄이든지 뚜껑을 열든지 뭐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 거죠.
1: Right.
0: 끓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고 싶으니까 지금 다른 데 못 가고 있다는 거를 I am stuck here라고 아까 묘사했고요.
1: Yes.
0: But 그러니까 I'm not really stuck here 해놓고는 But I know that the second 그 순간 그 초에 the second the moment I walk away 다른 곳으로 걸어가요 to do something else 이거 말고 다른 걸 하려고 걸어가는 순간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1: Yes.
0: It will start
1: bubbling over.
0: 네.
1: To bubble over.
0: Bubble over. Bubble이라는 거는 다양한 것을 가리킬 수 있는데
1: yeah.
0: 기본적으로 물, 뭐 방울,
1: yeah.
0: 거품 이런 것들이요.
1: Yeah, like you know the foamy things that you get from soap.
0: 네.
1: We call them bubbles.
0: Bubble
1: yeah.
0: bath.
1: Bubble bath.
0: 네, 거품 목욕도
1: the
0: bubble
1: ones
0: bath.
1: That you blow.
0: 네.
1: You know, with the soap,
0: 비누
1: you blow 거품, bubbles.
0: 네. 비누 방울도 버블이고 그리고 저기
1: gum.
0: bubble gum. 맞아요. 풍선껌 우리는 풍선을 분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bubble를
1: bubble.
0: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이 이제 끓어서 그 위에 생기는 기포 같은 것들 거품을 bubble이라고 해서 동사로 써서 bubble over. 물이 넘쳐 끓어 넘칠 거고 and
1: splash water. splash.
0: 네. 그 결과 물을 튀기는 거죠. 여기저기 물이 지금 사방에 튈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1: And he says next, so since he's stuck there, right? He says, so I'm just standing here waiting for the inevitable whenever it feels like it.
0: 그래서 I'm just standing here, 그냥 여기 서 있어요. 뭐 하면서 waiting for the
1: inevitable.
0: 다시 한번.
1: Inevitable.
0: 네, avoid 할 수 없는
1: yeah.
0: inevitable.
1: Yeah. You can't avoid it.
0: Unavoidable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1: Oh, yeah,
0: 네.
1: for sure.
0: 그래서 필연적인, 불가피한, 뭐냐면 지금 물을 불 위에 올려놨으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끓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inevitable, the inevitable, the inevitable thing that will definitely happen 이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the inevitable 이 표현 자체가 굳어진 표현으로

0: 네, 필연적인 일이란 뜻이고요.
1: Yes.
0: Whenever it feels like it, 이거는 여기서 물이 지금 언제 끓을지 몰라요.
1: Yeah. So whenever 네. it's gonna, you know, start boiling, 네. whenever 물을, it feels like it. 네.
0: Feel like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yeah. 이제 물을 의인화해서 지금 끓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뭐 아무튼 언제가 됐든지 간에 끓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 그걸 그냥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1: That's right. And he says to the pot of water, oh, no rush, I've got all day.
0: 네, 반어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oh, no rush, 지금 이제 그 냄비한테 급할 거 없어요. I've got all day.
1: All day.
0: 나는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있다. 하루 종일 시간 있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끌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1: Yes, we use that to be sarcastic a lot.
0: 맞아요.
1: It's like, no rush, I've got all day.
0: 실제로는 지금 급해요.
1: Yeah, like, do it now.
0: 네, 그런 상황이고요.
1: Okay,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is clip.
2: They say patience is a virtue, but this is more challenging than I wanted. Wait, I've got an idea. Let me just walk over here for a moment. Aha! Gotcha!
1: They say patience is a virtue, but this is more challenging than I wanted.
0: 네, 인내가 뭐라고요?
1: It's a virtue.
0: 네.
1: Virtue.
0: Virtue라는 것은 미덕. 그래서 mm-hmm.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Mm-hmm. 그래서 they say 두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1: Oh, yeah, they say.
0: 자주 흔하게 하는 말이기 mm-hmm. 때문에 지금 인용을 하면서 they say가 두 번째 나왔는데 mm-hmm. they say 아까 이제 a watched pot never boils mm-hmm. 했던 것처럼 they say patience is a virtue. Mm-hmm. 인내는 미덕이라고 하는데 mm-hmm. but this is more challenging than I wanted. Mm-hmm. 제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힘드네요. This is more difficult.
1: More difficult
0: than I thought it would be.
1: For sure. Mm-hmm. And lastly, he says, for fun, wait, I've got an idea. Let me just walk over here for a moment. Aha! Gotcha!
0: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I've got an idea. Wait, 잠깐만요. 저 생각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mm-hmm. 떠올랐어요. Mm-hmm. I came up with an idea. I thought of an idea. Yeah. 한 다음에 let me just walk over 하면서 지금 냄비 쪽에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냄비 mm-hmm. 쪽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잠깐만 갔다 올게요 하고 화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1: Right.
0: 그러면서 아하, I got you, I have got you 이것을 그냥 줄여서 gotcha,
1: gotcha.
0: 아니면 gotcha 이렇게 uh-huh. 발음하는데 딱 걸렸어 라고 말하면서 yes. 끝나고 있습니다.
1: I caught you, gotcha. All right, perfect. Well, that was a fun clip. How about we review the clip once again?
2: Hey, you got a second? I'm testing a theory. They say that a watched pot never boils, and that's literally what I'm doing right now. I'm at home trying to make pasta, and I'm stuck here waiting for the water to boil. It's been nearly 20 minutes, and absolutely nothing has changed. Oh! False alarm.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but I know that the second I walk away to do something else, it'll start bubbling over and splash water all over the floor. So I'm just standing here, waiting for the inevitable. Whenever it feels like it. Oh, no rush. I've got all day. They say patience is a virtue, but this is more challenging than I wanted. Wait. I've got an idea. Let me just walk over here for a moment. Aha! Gotcha!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it has been nearly, 그 다음에 시간. It has been 부분은 it's been으로 줄였을 수도 있겠고요. 시간이 거의 이 정도 지났습니다. 뭐뭐 정도 됐습니다. 두 번째 패턴. Let me just 하면은 잠시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패턴인데요.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고 올게요.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It has been nearly로 시작되는 문장들인데 첫 번째로 거의 10년 됐어요 라고 할 때는 It has been nearly 10 years. It has been nearly 10 years. 어렵지 않죠? 뒤에 이제 10년만 붙인 형태입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t has been nearly 10 years. One more time. It has been nearly 10 years. Great. Let's look at the next one.
0: 다음으로는 그 사람이 출발한 지 거의 3시간 됐어요 라는 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뭐뭐 한지라는 걸 붙이기 위해서 since를 뒤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It has been nearly 3 hours since he left 하면 됩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1: It has been nearly 3 hours since he left. One more time. It has been nearly 3 hours since he left. Okay. Let me just introduce the next pattern, which is let me just.
0: 네, 다음은 let me just를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잠시 뭐뭐 좀 할게요 라는 건데요. 상대방에게 나의 행동을 뭐 미리 예고하는 느낌으로도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첫 번째, 저 잠시 전화 한 통화만 할게요 라고 할 때 let me just make a phone call. Let me just make a phone call 하면 됩니다. 발음 연습이요.
1: Let me just make a phone call. Let me just make a phone call. Great, let's look at our last one.
0: 네, 대화를 하다가 아니면 뭐 회의를 하다가 잠시 정보가 필요할 때 저 잠시 뭐 좀 검색해 볼게요. 이 말은 Let me just look up something. Let me just look up something.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Let me just look up something. One last time. Let me just look up something. Perfect. Let's take a look at Billy's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Hey, you got a second? I'm testing a theory. They say that a watched pot never boils, and that's literally what I'm doing right now. I'm at home trying to make pasta, and I'm stuck here waiting for the water to boil. It's been nearly 20 minutes, and absolutely nothing has changed. Oh! False alarm.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but I know that the second I walk away to do something else, it'll start bubbling over and splash water all over the floor. So I'm just standing here, waiting for the inevitable. Whenever it feels like it. Oh, no rush. I've got all day. They say patience is a virtue, but this is more challenging than I wanted. Wait. I've got an idea. Let me just walk over here for a moment. Aha! Gotcha!
0: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내심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우리 이럴 시간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있어요.
1: Your explanation's too long. We don't have time for this.
0: Okay.
1: So let me just say what it is. We don't have time for this.
0: 네, 바로 이겁니다. We don't have time 하면 우린 시간이 없다는 건데요. Mm-hmm. 무엇을 할 시간, 무엇을 위한 시간이냐라는 걸 뒤에 붙여서 for this. This. 지금 이 상황, 이 대화, 이런
1: yes.
0: 뭐 기다림.
1: Yes.
0: We don't have time for this.
1: We don't have time for this. Let's just go.
0: 네, oka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 Mm-hmm. We don't have time for this. Mm-hmm.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reaping the rewards of their labor, but miss out.
1: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 Ash says,
1: Having patience is not an easy task. 인내심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I don't like waiting sometimes. 가끔씩은 기다리는 걸 싫어해서. And that's probably why. 아마 그것 때문에 이럴 거예요. Time flies by so slow라고 했는데요. 이게 재밌네요. Flies by라는 것 자체는 이제 빠르게 간다는 건데
0: right?
1: 시간이 천천히 날아간다. Time passes slowly.
0: Yeah.
1: 그래서 slowly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slow 부어체에서는 또 부사가 아닌 이런 형용사 형태로도 자주 부사처럼 쓰더라고요. 두 번째.
0: Brandon says
1: Patience is not an easy quality to put into practice. Put into practice라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0: yes.
1: 실천하기에 쉬운 자질은 아닙니다.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too many, 여기서 뒤에 people이 생략됐죠?
0: Yes, too many people.
1: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get so close to reaping the rewards of their labor. Labor는 노력, 노동,
0: yes, they're
1: 이런
0: like
1: 거.
0: Effort.
1: 네,
0: right.
1: 이러한 것의 그 결과, 좋은 보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0: Mm-hmm.
1: 그것을 거두는데 정말 가까이 갔는데 patience가 없어서
0: yeah.
1: 조금만 더 참고 하면은 그 결과가
0: right.
1: 있을 텐데 but miss out 그걸 놓치게 된대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런 내용으로 두 개 읽어봤습니다.
0: Okay, so that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for today, and unfortunately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so have patience, and we shall be back.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0: See you next time.
1: 감사합니다.
0: Bye.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recipe. 자, a cook needs a recipe. 아, 네, 아, 요리법이에요. recipe. And the third word is eager. Eager. 간절히 바라는. Okay, so tho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Let's begin our adventure at the pirate party. Okay, so pirate party. What's going on? 왜 파티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Okay, let's begin reading. Chapter 1. On the pirate ship Walrus, Captain Codspawn was sad.
1: Oh, why are you sad? Asked Ben, the cabin boy.
2: It's my birthday tomorrow, the captain replied. I bet no one remembers to give me a present.
0: Okay, 자, 여기 우리 pirate captain이 등장을 했네요. 자, 해적선 선장이 있는데, 이 선장이 되게 슬퍼요. He's very sad. 그래서 이제 이 cabin boy, 이제 cabin boy가 이 배에서 심부름하는, 잔심부름하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슬프냐고 그러니까, I bet no one remembers to give me a present. 자, 내 생일인데, 아마도 I bet 이런 말은요. 친구들 I'm sure, I'm certain, 확실해. 누가 내 생일 선물을 안 챙길 것 같아서 이렇게 슬픈 거예요. Poor pirate. Let's continue reading.
3: The cabin boy ran and told the pirate crew. The crew didn't know what to do.
2: Where can we find a nice birthday present in the middle of the ocean? They moaned.
0: 네, 그래서 우리 cabin boy가 다른 crew, 선원들한테 말을 해준 거예요. 아, 우리 그 선장이 되게 아주 그냥 우울하다. 그러다 보니까,
3: so he told the crew, and what did they say? Where can we find a nice birthday present in the middle of the ocean?
0: 다들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디에서 선물을 찾아야 되지? 어디, 어떻게 하지? 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어떤 선물을? Let's continue reading.
3: The ship's cook came up with a good idea.
2: I'll cook something special as a surprise.
3: She went to her kitchen and looked through all her cookbooks.
2: Oh, here's the very thing. It's called pirate pie.
3: Pirate pie. Recipe for pirate pie. 20 ship's crackers, mashed. 5 spoonfuls of sugar. 3 lumps of butter. 1 jug of water.
0: 자, 배에 그 요리사가 있는데요. 아,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대요. Let's take a look. 자, 우리 첫 번째 단어, cook. 우리 아까 말을 했죠. 자, a cook는 요리사. 그리고 동사로 하면은 to cook죠. Alright, so 자 뭔가 이 선물이 없으니까 아 그래 어떤 요리를 해야지 우리 선장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cook가 여기 이제 부엌에 가서 right she looked through all her cookbooks 요리책을 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아 뭐가 좋을까 해서 딱 드디어 it's called Pirate pie. 자, pirate pie를 만들 거예요. 자, 이 pie를 만들기 위해서, 자, recipe가 필요하겠죠? That is our second word. Recipe, 요리법. 네. 우리가 사실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고 해도 이 요리법을 저도 개인적으로 쓰거든요. 이래서 이제 pirate pie를 만드는데, 네. 자, 계속 어떻게 만든지 한번 볼까요? Let's continue reading.
3: Cook rolled up her sleeves. She put a big bowl and spoon on the table.
2: Let's get going, she cried.
3: The pirates were eager to help.
0: 자, 여기 장면에서 보면은 우리 요리사가 아주 준비가 됐어요. 자, 파이릿 파이를 이제 만들 준비가 됐어요. 여기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she rolled up her sleeves. 소매를 걷어 올리고 네, 이제 뭐를 이제 일을 해야 되면 소매를 걷어 올리죠. All right. So she says, "Let's get going." 친구들, 이 표현은 let's begin

0: Let's start 이런 표현이에요. 어디 가다, going이 아니라. 네. All right. 자, 여기에서 our third vocabulary is here. The pirates were eager to help. 자, eager. 간절히 바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간절히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All right. So, let's continue reading. Pirate Busker mashed the crackers. There are weevils in the crackers, he screeched. They will make the pie taste better, said cook. Pirate Sprocket measured 5 spoonfuls of sugar.
1: No, there are spiders in the sugar,
0: he shrieked.
1: They will make the pie taste much, much better, said cook.
0: Okay. 자, 친구들, 여기 이제 해적들이 도와주는데요. 뭔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Pirate Busker이, 이 크래커에 뭐가 있냐면 곤충이 있는 거예요. Weevil는, 바구미라는 한 곤충의 종류인데, 오! 여기 곤충이 있어요. 위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They will make the pie taste better. 네, 그래서 그걸 넣으면은 파이가 더 맛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여기 우리 Pirate Sprocket가 거미가 있어요. 네, 이 설탕에 거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요리사가 They will make the pie taste much, much better. 그러니까 much, much better. 훨씬 더 맛있을 거야, 거미가 들어가면은. 오케이, 벌써 친구들 이상해요. 이 파이, 파이릿 파이가 맛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곤충 들어가면 단백질은 많겠죠. 오케이. Alright, 자,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아, 벌써 이 cook, 요리사가 이 파이를 만드는데 막 곤충도 들어가고 좀 뭔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네 궁금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I hope to see you next time. All right, see you next time. See you soon. Bye-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자, 한 주 마무리를 네. 여행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하이킹에 하이힐이 웬 말이냐 라는 제목인데요. 네. 하이킹에 신발을 잘못 신고 왔어요.
1: 아이고.
0: 아니 해외여행을 왔는데 네. 뭔가 하이킹인 걸 알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예뻐 보이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1: 아유, 누구나 그런
0: 생각이
1: 있죠.
0: 들었어요. 그래서 왠지 그렇게 해서 그래도 사진을 딱 찍을 때 맵시가 나게 하이힐을 신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차라리 운동화를 챙겨 같이 챙겨왔어야 되는데 아유. 그냥 온 거죠.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한번 만들어
1: 오늘
0: 봤습니다.
1: 오늘 또 할 말 많습니다.
0: Right. 네. 자, 그렇다면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닐 때는 또
1: 네.
0: 오래 걷게 되면 운동화를 신어도
1: 아,
0: 아파요.
1: 그럼요.
0: 아시잖아요.
1: 이해를 하는 게 남자도 남자 구두를 오래 신는다. 아니면
0: 네.
1: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화를 신어도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다. 하이힐을 신었다? 상상이 안 됩니다.
0: 정말 이거는 대단한 정신력으로
1: 네.
0: 네, 해야 됩니다.
1: Right. 두 번째 미션은요. 교훈 얻었네. 두번 다신 안 신어.
0: 항상 교훈은요, 된통 당해야 꼭. 예,
1: 교훈은 쉽게
0: 느끼더라고요.
1: 얻어지지 않아요.
0: 아유, 그러니까요.
1: 네,
0: 예.
1: 요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하이킹에 하이힐을 잘못 신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1: 오케이.
0: 슬기롭게 도전!
1: 도전!
0: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2: Speak English to me.
0: 발 아픈 것보다 이게 더 힘들다.
2: What?
0: 오케이. take a break, please. Food so sick.
2: Your foot is sick.
0: Yeah.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0: Comfortable shoes?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0: 첫,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0: No.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0: It's okay. I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정말 교훈 얻었네. 그래, 교훈 얻었어. 두번 다신 안 신어 이거 그래.
2: Are you angry?
0: 응. 두 번. I have had a message for this situation. So I okay stop to wear this shoes. Bye
2: You
0: bye.
2: made a mistake,
0: Yeah,
2: right?
0: bye bye shoes. Bye.
2: Silly you.
1: 아, 네. 제가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0: 네.
1: 오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좋은 트레이닝을 시켜드릴 거예요. 정말, 정말, 이거는 어디서나 쓸수 있겠다 하는 걸로 시켜드릴 텐데, 오늘은 표현이나 단어로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켜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 패턴으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하드하게 트레이닝 시켜드리도록
0: 오늘 또 고강도 트레이닝 받을 거니까
1: 하겠습니다. 오케이.
0: 또 써먹을 때또 적재적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1: 운동화 신으셔야 돼요.
0: 연습해야 되겠네요.
1: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4: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3: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0: Yes.
1: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하이킹을 간 거예요. 외국에 나갔어요. 자연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아픈 겁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는 거죠?
0: 왜 그러셨을까?
1: 그래서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0: 왜냐면 여기에 일단 하이킹 왔고 또 해외고 하면은
1: 네.
0: 사진 찍으려면 또
1: 아, 또 느낌
0: 우리도
1: 있어야 돼요?
0: 패션을 포기 못
1: 아, 그렇습니까?
0: 하거든요.
1: 아, 운동화를 신으면
0: 근데
1: 되는데.
0: 운동화 신으면 패션에 그러다 플러스가 안 돼요.
1: 아, 그렇군요.
0: 내 키가 플러스 돼야
1: 아, 플러스
0: 되는데.
1: 돼. 자신감
0: 에이,
1: 사니까.
0: 그렇죠. Let's stop for a sec. 조금 쉬자. 여기서
1: 오케이.
0: 서서
1: Alright.
0: My are killing me. 내
1: 뭐가?
0: 발이 나를 죽이고 있어.
1: 오호, 오호.
0: 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그러면은 발이니까 my are 이라는 힌트가 있어요. So feet. My feet
1: 오.
0: are killing me.
1: 오케이. 발은 발인데, 한쪽만 아픈 건좀 이상할 수 있죠?
0: 네.
1: 오케이. 거기다가 심지어 문장 구조에서 are에서 힌트를 좀 얻었네요.
0: 네.
1: Very nice. So, hey,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정답입니다.
0: Yes.
1: 자, feet. 이건 발인데 단수예요, 복수예요?
0: 복수입니다.
1: 복수입니다. feet는 복수.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교재에 필기해 둬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발 단수입니다. Which
0: 단수는
1: is?
0: a foot.
1: foot.
0: Yes.
1: 그렇죠. 그래서 뭐 left foot, right foot 이런 식으로 하나를 얘기할 땐 foot이고요. 그리고 두개 합쳤을 때 both feet, right? 양쪽 발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Right.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my feet이 뭐 killing me다 했는데 이거는 따로 뭐 입영작을 쓰진 않겠지만요. 영어에서는 왜 이런 말, 우리말로는 뭐 때문에 죽겠어, 죽겠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0: 네.
1: 힘들거나 뭐 이랬을 때.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뭔가가 나를 죽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죽이고 있다.
0: 네.
1: 이게 아예 정해져 있고요. 이거는 사실 뭐 단순 과거로 쓰거나 이런 거 없고요. 시제가 거의 항상 진행형으로 쓰게 돼요. 오케이?

0: The weather is killing me.
1: Oh.
0: Right? This exam is killing me.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1: 네.
0: Okay? So 패턴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죠.
1: 그쵸, 그쵸.
0: So my feet are killing me. 아프니까, 그렇죠? 자, 근데 앞에 let's stop 해도 돼요. 근데 얼마나 stop이에요?
1: For a sec.
0: A sec, right? 자, 이게 바로 잠깐, 잠시. 라는 뜻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이거 직역하면 지금 SEC, SEC이 뭘 줄인 걸까요?
1: Second.
0: Second, 1초를 얘기를 해요. 하지만 1초란 뜻도 되지만 아주 짧은 시간, 그렇잖아요. 1 끝이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for 나오면 얼마?
1: 동안.
0: 그래서 1초 동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잠깐, 잠시
1: 잠깐
0: 이게 될
1: 동안.
0: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 second라고 안 하고 그냥 정말 sec.
1: sec.
0: 그래서 wait a sec 이라고도 합니다.
1: 네.
0: 자, 한번 만들어 보면요. 너 기다릴 수 있어? 잠깐? 너 잠깐 기다릴 수 있니? 어떻게 할까요?
1: Can you wait for a sec?
0: 그렇죠. Hey, can you wait for a sec? 자, how about this? 여기서 잠시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1: Wait here,
0: here
1: for a sec.
0: For a sec. 아주 짧죠?
1: 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잠시라고 할 때 for a minute도 있기는 해요.
1: 네.
0: 그런데 걔는 줄인다고 해서 for a min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오케이? 자, 읽어 볼게요. Can you wait for a sec?
1: Can you wait for a sec?
0: Wait here for a sec.
1: Wait here for a sec.
0: 오케이. 자, 본문 갑니다.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1: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0: 너무 발이 지금 아픈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아이고 그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친한 나머지
1: 네.
0: 내가 편한 신발 신으라고 했잖아.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이러면서
1: 그 말을 그 말을 꼭 해야 되냐고요. 내가 모르냐고요 지금 이 상황이.
0: 네.
1: 네. I told you to wear. 나 너한테 말했어. 여기 끊을까요?
0: 좋아요.
1: 어.
0: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1: 네. To wear 신으라고.
0: 뭐를요?
1: 편한 신발.
0: 편한은 편한 신발입니다, 여러분.
1: Comfort, comfortable까지 있을까요? Comfortable shoes.
0: 오, 스펠링 아름다운데요?
1: 그렇죠.
0: Comfortable. Okay, C-O-M-F-O-R-T-A-B-L-E. Is that right?
1: 네.
0: Okay, so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여러분 비교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1: Yes.
0: 너무 좋습니다. Okay, so comfortable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이라는 뜻이죠. 형용사고. 근데 이거 발음할 때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comfortable, comfortable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1: 네.
0: 오히려 이 단어는요. 이런 발음을 들을 확률이 높아요. 뭐냐면 comfortable, comfortable. 뭐냐면 여러분들 중간에 OR 보이죠?
1: 네.
0: 이거를 발음을 거의 안 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comfortable, right? 그래서 어떤 쪽으로 발음하셔도 괜찮고 원어민들도 다 섞어서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comfortable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절대적으로 높아요.
1: 오.
0: 네, 그래서 comfortable shoes. 주의하셔야 될 게 있죠. 슬기 씨.
1: 네.
0: 저거 뭔지 아세요?
1: 난 솔직히 이거 쓰려고 그랬거든요.
0: Right?
1: 근데 이게 스펠링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얘 썼어요. 얘는 뭔가 정확히 알아서.
0: 저는 지금 이거는 뉘앙스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는데 스펠링이 헷갈리기 때문에.
1: 예예 예. 확실한 걸로 가는 게 낫잖아요.
0: 아 맞습니다.
1: 예.
0: 자 comfortable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몸이 편안한 느낌이죠.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든가, right?
1: 얘는 편리.
0: 맞아요.
1: 아하.
0: 편리한. 뭐 예를 들어 작동을 뭔가를 시켜야 되는데 버튼 하나면 된 거예요.
1: 네.
0: Oh, convenient, right? ATMs are convenient, right?
1: 왜냐면 And convenience store.
0: 그렇죠. 뭐 멀리 안 가도 되니까.
1: 맞아요.
0: 바로 앞에서 뭔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편리한 것을 convenient라고 하고
1: 네.
0: 아, 소파 같은 거 이런 거 편한 거. 이런 것은 comfortable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아 저 사람은 내가 같이 있으면 편해 할 때도 이걸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오늘 패턴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트레이닝 시킨다고 했었잖아요.
1: 네네.
0: 이거 정말 꼭 알아야 됩니다. Let me show you. I told you to do something. 내가 너한테 뭐 하라고 했지? 근데 말했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아 내가 뭐한테 뭐 하라고 시켰잖아. 근데 왜 너 안 했니? 이런 뉘앙스를 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comfortable shoes 신으라고.
1: 신으라고.
0: But you didn't.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왜 이거 중요한 패턴이라고 하냐면 사실 제가 오늘을 조금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I told you를 이렇게 고정을 했죠.
1: 네.
0: 그런데 이거 나중에는 여러분들 you도 바꿔서 I told him to do something. Right? Didn't you tell me to do something?
1: 맞아요.
0: 이렇게 엄청나게 응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패턴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했잖아로 고정하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바꾸는 트레이닝 할게요.
1: 네.
0: 잠자리에 들다는 뭐죠? Go 뭐죠?
1: Go to bed.
0: Go to bed. 이거 정말 어른들이 많이 쓸 수 있죠. 내가 너한테 잠자리 들라고 했지? 아이한테 얘기를 한다.
1: 네네네.
0: 그러면은
1: I told you to go to bed.
0: That's it. I told you to go to be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슬기 씨가 요즘에 이거 잘 안 속아서 그러는데
1: 네.
0: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한테 조용하라고 했지. 내가 너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1: Oh, I told you to be quiet.
0: Nice. 자, 이거 왜 헷갈릴 수 있냐면 quiet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1: 네.
0: I told you to quiet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물론 quiet이 동사로 쓸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비동사 원형 be를 써서 왜냐면 형용사랑 같이 써야 되니까
1: 네.
0: I told you to be quiet.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거 댁에서 여러분들 한 30문장씩 써야 돼요.
1: 와.
0: Right. I told you to. I told you to. 심지어 원어민들은 빠르게 하는 나머지 여기를 리을 비슷하게 flap을 내기도 합니다.
1: 오.
0: So I told you to go to bed.
1: 우와.
0: 이렇게 하면은 What?
1: 뭐라 그런지 잘 안 들려요.
0: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요. 제가 I told you to go to bed 이렇게 빠르게 했지만
1: 예.
0: 이 패턴이 너무 나한테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1: 그쵸.
0: 그럼 들려요.
1: 이해가
0: 된다는 거예요. 소리 자체가 아니라. 오케이?
1: 그런 날까지 또 열심히 해야겠네요.
0: Oh yeah. 자, 읽어보겠습니다. I told you to go to bed.
1: I told you to go to bed.
0: I told you to be quiet.
1: I told you to be quiet.
0: Okay, very nice. 그러면 이거 잠깐 보세요. I told 여기서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의미지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한테 high heels를 신지 말랬잖아.
1: 아, 뉘앙스만 다르게.
0: 네. 그러면 나는 일단 너한테 말했잖아는 맞잖아요.
1: I told you예요.
0: I told you인데 to wear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지 말라고.
1: Not to wear.
0: Yes.
1: 오!
0: Not to wear high heels들을 그러면은
1: not to wear high heels.
0: So I told you not to wear high heels.
1: Yes.
0: 네, 얘기했잖아. 하이힐 신지 말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나는 약간 한 단계 더 가고 싶어. 그러면 told you 하고 하지 말라고 라고 하면 not to 동사원형. 난만 넣어주는 겁니다. Do you understand?
1: Okay.
0: 이것만 열심히 훈련해도 와, 이 사람 영어 좀 한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1: 네.
0: Okay.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1: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0: Alright, 자 다음은요. 아니 누가 하이킹 여행에 하이힐을 신어?
1: 그래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돼요.
0: 심지어
1: 진짜.
0: 높은 거면 어떻게 해요?
1: 아우,
0: 맙소사.
1: 큰일 나요. 네. 약간 라임을 지키려고 하이킹 하이힐 뭐 이렇게 갔나요? Who wears on a hiking trip?
0: 자 잘라볼게요.
1: Who wears 여기까지 할까요?
0: Okay. 자 누가 신어
1: 하이힐을
0: 어디에서?
1: 하이킹
0: on a hiking
1: trip에서. High heels. 예, 아까 살짝 나왔잖아요.
0: 아, 그 다행이네요. 예. 저번에 한번 크게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슬기 씨가. 자, who wears, 누가 신어 high heels를 어디에서? On a hiking trip. 보겠습니다.
1: Yes.
0: High heels, 정확하게 스펠링도 됐고요. 물론 하나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1: 예.
0: Right? 그렇지만 양쪽으로 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치 shoes처럼 s를 붙여야 되겠고요. 또 하나 주의할 거 아시죠?
1: 네.
0: 이 부분을 만약에 h-i-l-l로 썼다. 그럼 발음도 heel 아니라 hell 이거지만 언덕이란 뜻입니다.
3: 네, 높은 언덕.
0: 높은 언덕을 네. 신고 다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그게 아니라 high heels. 여기서 heel은 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지금 누가 뭐뭐하니 이렇게 했는데 네. 사실

0: 이거는요, 진짜로 누가 뭘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될 수도 있고요.
1: 예.
0: 또는 뭔지 아시죠?
1: 그쵸, 이번엔
0: 무슨
1: 아니었어요.
0: 말이에요? 결국 누가 그러니 그거는?
1: 아무도 안
0: 아무도 안 그래.
1: 하는데.
0: 맞아요. 그래서 후로 출발을 해서 동사로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질문은 누가 뭐뭐 하니?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비꼬듯이
1: 그쵸.
0: 아무도 안 그런다. 그거는 맥락에 따라 말하는 delivery, 이 전달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가 주어의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된 거예요. 누가 뭐뭐 하니? 이기 때문에 바로 동사가 와야 됩니다. 바로 동사. So who wears? 누가 신어? High
1: High
0: heels를.
1: heels.
0: 이 패턴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요즘 삐삐를, right? 호출기를 쓰니? 이렇게
1: 오.
0: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로 이렇게 누가로 할 때는요, 동사 무조건 얘를 후를 3인칭 단수처럼
1: 아,
0: 취급해줘야 돼요.
1: 그래요?
0: So 여기도 지금 S부터 있죠.
1: 네.
0: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누가 삐삐를 쓰니? 뭐 호출기를 쓰니? 호출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호출기?
0: 음흠.
1: 워키토키. 아, 아닌가요?
0: 맙소사.
1: 예.
0: 자, beeper. beeper.
1: 비퍼.
0: 오케이. 아마
1: 예.
0: 어린 친구들은 요즘 절대 그게 뭔지
1: 뭔 소리인지
0: 모르겠지만,
1: 모를
0: 네,
1: 거예요.
0: beeper. 이게 전화를 걸면 이게 삐삐삐 울리는 기계가 있습니다.
1: 네네네.
0: Right? So beepers를 누가 beepers를 써? 요즘에 그러면은
1: Who uses a beeper?
0: 복수로 쓸게요. 제너럴하게.
1: 아,
0: Who
1: who
0: uses
1: uses beepers?
0: beepers? 그리고 요즘에는 하면 these
1: Days.
0: day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t's okay. So who uses beepers these days?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no one uses beepers these
1: 그쵸,
0: days.
1: 아무도 안 쓰죠.
0: Right? So how about this? 스키니 진을 누가 요즘 입니?
1: 맞아.
0: 왜냐면 아니 입는다는 거 뭐라는 게 아니라 또 한국에 되게 유행이었었잖아요.
1: 유행했던 시즌이
0: 지금 또
1: 있는데,
0: 지금 잠깐 없죠?
1: 요즘은 오히려 좀 벙벙하게 다들 입으시죠.
0: 벙벙하게. 오케이. 자,
1: 예.
0: 그렇다면 누가 스키니 진스를 입니 요즘에?
1: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0: Yes.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누가이기 때문에 질문어 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사어입니다. 누가 쓰니? 누가 신니? 누가 입니? 이것들을 these days 요즘에 말 되죠, 그렇죠?
1: 네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uses beepers these days?
1: Who uses beepers these days?
0: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1: Who wears skinny jeans these days?
0: Alright, 자, 참고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교재에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o wears?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결국에는
1: No
0: no
1: one
0: one wears,
1: wears.
0: nobody wears, 아무도 안
1: 아무도 안
0: 입는다.
1: 입어.
0: 그런 의미가 될수 있다.
1: 네.
0: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세요. Who wears high heels 하고 뒤에 hiking trip 앞에 전치사 뭐 있어요? on이 있죠. Right? trip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행이란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to를 쓰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on a trip이라는 표현, 여기서 하이킹이 들어갔지만 on a trip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에 혹은 여행 중에 라는
1: Yeah.
0: 뜻.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킹 trip 중에 누가 이거 신냐? 원래 나중에 여러분들 알게 되실 거예요. on이요. 뭐 하고 있는 도중에, 뭐뭐 하는 중에라는 뜻으로 쓸 때가 엄청 많아요. Right? 오케이, okay, so 예를 들어, I'm on my vacation. 나 지금 나 휴가 중이야. 이렇게 쓸 때가 많아요.
1: 그러네요.
0: 나중에 또, 뭔가 패턴 느껴지는데? 하는 날이 올 겁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1: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0: 좋아요. 마지막. 아, 효은 얻었네. 두번 다신 안 신어.
1: 네. I've my lesson. Never again.
0: Never again.
1: 결코 다신
0: 안
1: 안 해.
0: 한다.
1: 그러면 여기를 얻어야 되니까
0: 내 레슨을 뭐 했어요?
1: 나는 레슨 얻어야 되잖아요. 난 갓을 할게요, 갓. I've got my lesson.
0: I've got my lesson.
1: 완전,
0: 누가 이거 줬나 봐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교훈을 지금 하이힐이 줬죠. 예,
0: 하이리, 고마워. 그래서.
1: 하이힐한테 받았어요.
0: 오케이. 자, 교훈 얻었네. 얻었네는요, 제가 의역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덩어리 표현이 있어요.
1: 아,
0: It's
1: 그래요?
0: okay. 바로
1: Learn.
0: learned.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자,
1: 아.
0: 이거는 일단은 learn 자체는 당연히 배우다라는 동사죠.
1: 네.
0: 그렇죠? 자, 이게 사실 got이나 뭐 receive 이런 걸 쓰지 않는 게요. 그리고 아니면 뭐 earn 이런 것보다는 이거 자체가 정해진 표현이에요. Learn one's lesson.

0: 이게 덩어리 표현이어가지고 레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슨 수업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교훈을 얻는 거 있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learn one's lesso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1: Yes.
0: 예를 들어서, 난 나의 레슨을 배웠다 오늘. 한마디로 난 나의 교훈을 얻었다 오늘. 그럼 어떻게 해요?
1: I learned my lesson
0: 오늘?
1: today.
0: Today. 그녀는 교훈을 얻었어. 그럼 그녀의 레슨을 배운 거예요. 그녀는?
1: She learned her lesson.
0: Her lesson. 그냥 본인이 한 거니까, 그죠?
1: 네네네.
0: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1: Yes.
0: 이거는요, my lesson, her lesson, 이렇게 소유격을 썼죠?
1: 네.
0: 이걸 그냥 만약에 어라고 하면은, right? 그러면은 그냥 수업을 들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1: 아,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이거는 learn one's lesson이라고 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1: 네.
0: 정말 뭔가 단순하게 수업 들었다 아니라 어떤 삶의 교훈을 얻게 된 거. 아,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행 갈때 하이힐 아니다.
1: 이런 말도 진짜 많이 쓰는데.
0: 엄청 쓰죠, 그죠?
1: 네.
0: Right.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learned my lesson today.
1: I learned my lesson today.
0: She learned her lesson.
1: She learned her lesson.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것도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은데요. 나는 나의 레슨을 배웠다라고 한 다음에 the hard way를 쓰면 힘들게 교훈을 얻은 거예요. 뭔가 엄청 큰걸 잃거나 뭔가
1: 예.
0: 잘못되고 나서 이제 깨달았을 때 특히나 the hard way를 많이 붙입니다. 알아두시면
1: 네.
0: 나쁘지 않아요. 읽어볼게요.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잠깐 쉬자. 발 아파 죽겠어.
1: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0: Alright. 교훈 얻었네. 두 번 다시는 안 신어.
1: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2: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0: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네, 입으로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짧게 for a sec. Alright, 갑니다. 잠깐 쉬자. 잠깐 멈추자.
1: Let's stop for a sec.
0: Alright.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1: Wait here for a sec.
0: Alright. 하나 더요. 잠깐 기다릴 수 있어? 너 잠깐 기다릴 수 있니?
1: Can you wait for a sec?
0: 그렇죠. 읽어볼게요. Let's stop for a sec. Wait here for a sec. Can you wait for a sec? 자, 다음은요. Learn one's lesson. 그녀는 교훈을 얻었어.
1: She learned her lesson.
0: 그렇죠. Her lesson입니다. 난 오늘 교훈을 얻었다.
1: I learned my lesson.
0: 오늘
1: Today.
0: 자, 교훈 얻었네. 이건 have PP를 사용해서 현재 얻은 상태를 강조를 해볼게요. I've 이렇게. 나는 나의 교훈을 얻었다.
1: I've learned my lesson.
0: Alright. 읽어볼게요. She learned her lesson. I learned my lesson today. I've learned my lesson. Okay,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4: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3: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Let's stop for a sec. My feet are killing me.
6: I told you to wear comfortable shoes. Who wears high heels on a hiking trip?
5: I've learned my lesson. Never again.
6: Yeah, never again.
5: Never.
6: Never coming with
5: bye,
6: you again.
5: Bye.
6: What are you doing? What?
5: Bye.
0: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Al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저 고양이 보여?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 see the cat?
0: There you go. Do you see? 하고 명사를 넣었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For a second or for a sec. 자, 잠깐 혹은 잠시라는 뜻이었는데요. 이거 잘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저기서 잠깐 기다려. 저기서 잠깐 기다려.
1: 음흠.
0: 문장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여러분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복습도 열심히 해주세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every day.
0: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오늘 또 화이팅 해주면 주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1: 왜냐하면 여행 영어를 할 거기 때문이죠.
0: 그렇거든요. 자, 오늘은요. 제목이 잘못된 스테이크 덕에 뭐 이런 내용인데요.
1: 네.
0: 스테이크 하면 미국이요. 스테이크가 네. 진짜 큽니다.
1: 저도 뭐 자주 가본 건 아니지만 한번 가서 스테이크 시켜봤는데
0: 네.
1: 와 진짜 다 못 먹었어요.
0: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제가 한국 와가지고 다 음식 너무 사랑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스테이크가 제가 먹던 거랑은 좀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1: 맞죠.
0: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크고 많이 먹는다 쳐도
1: 네.
0: 이게 원하는 이 굽기 정도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어떤 식으로 드세요, 보통?
1: 저는 바싹 익혀 먹어요.
0: 맙소사, 네. 맙소사.
1: 왜냐면 바싹 익혀야지 그 핏기가 보이는 게
0: 아하.
1: 제가 조금 뭔가 이게 속이 조금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뭔가 이게 안 맞는 거군요.
1: 네네네. 네,
0: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반대로 먹는 스타일이긴 해서 또 그거에 나름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크가 잘못 나온 시츄에이션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웰던을 완전히 구워져 있는 거
1: 그쵸.
0: 드시니까 이러면은 좀 고민이 될수 있죠, 그렇죠?
1: 그쵸.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영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 입맛에도 맞지 않는 거, 돈까지 냈는데 그냥
1: 그죠.
0: 넘어가면 억울하잖아요.
1: 그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0: That's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잘못 나온 스테이크를 좀더 구워달라고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2: I'm sorry, ma'am. Is there a problem?
1: Big problem.
2: Big, oh dear.
1: I ordered well done,
2: Well
1: but
2: done.
1: this is so rare. Yeah, blood.
2: 아, rare.
1: Blood.
2: 오.
1: 이거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2: Sorry?
1: 좀그 you 그 give it away. You
2: Oh,
1: you.
2: give it away?
1: No, 아니 give it this. Give it and more.
2: Oh, you want to cook it some more?
1: Yeah.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어?
2: I'm terribly sorry.
1: 응.
2: I'll tell the chef
1: 아.
2: right away.
1: 아, 오케이, 오케이.
2: Immediately.
1: Thank you.
2: Ok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Okay?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Oh, really?
2: It's on us.
1: 돈안 받는다는 거죠?
2: It's on us.
1: Only this is for free?
2: Yes, for free, on
1: 아,
2: us. Yeah, okay. I'm
1: 오케이.
2: so sorry, so sorry.
1: It's okay.
2: Okay,
1: It's
2: let me just
1: okay.
2: take.
1: 오케이.
0: 아우,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과자 수준으로 바싹
1: 아우, 깜짝
0: 익혔다
1: 놀랐어요. 차라리
0: 들었어요.
1: 육포를 먹을 걸. 네.
0: 오케이. 아유, 안 됩니다. 이거 적당히 내가 원하는 익힘 정도를
1: 그쵸.
0: 표현하는 그런 순서 한번 해보도록
1: 아, 오늘 열심히
0: 하겠습니다. 아,
1: 배워봐야겠어요.
0: 그럼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4: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뭔가 나왔어요. 이미 고기가 나온 거예요.
1: 네.
0: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1: 그쵸?
0: 근데,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1: 어허,
0: 네.
1: 그쵸. 이게 제 상황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0: 네.
1: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꽤
0: 그럴 때 있어요.
1: 있었어요.
0: 그리고 또 이게
1: 네.
0: 기준이 좀 다른 것도 있어요. 미국
1: 맞아요.
0: 같은 경우에는 웰던으로 먹는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1: 네.
0: 뭐이 정도면 많이 익었는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1: 맞아요. I ordered mine, but this is too rare.
0: 앞에서부터 한번
1: 네,
0: 가보겠습니다.
1: 나는 주문했어요. 내 거는 웰던으로요.
0: 오케이.
1: 그 여기 웰던 들어가면 되나요?
0: 오케이.
1: 네, 꽤 이거예요. 네, 제가 알죠.
0: 오케이.
1: 네, 꽤 오래
0: 지금
1: 구워달라고.
0: 목소리가 지금
1: 네,
0: 좀 알고 있어요.
1: 자신이 많이
0: 네,
1: 있죠.
0: 어디서
1: 네,
0: 끊어요?
1: 버섯에서. 하지만 이거는 너무 레어인데요.
0: 오케이.
1: 네.
0: 문장 구조 자체는요, 막 뭔가 엄청 꼬여 있거나 엄청 심각한 무슨 뭐 패턴이 숨어 있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1: 그리고
0: 오케이?
1: 또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0: Alright.
1: 네.
0: So, 나는 주문했다, 내거 well done. Right? 이거는 외래어로도 워낙 쓰니까
1: 네.
0: 정답 맞습니다. There
1: 오.
0: you go. Well done. 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음식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So, well done으로 요리된 혹은 우리가 흔히 이제 완전 익혀진을 얘기를 하죠. 아예 핏빛이 아예 안 보이는 거. 그렇죠?
1: 그쵸.
0: 완전히 바삭 정도는 아니겠지만.
1: 구워져야 돼요.
0: Right.
1: 잘.
0: Yes.
1: 네.
0: 저는 스트레스 받네요. 벌써
1: 아,
0: 생각만 해도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자,
1: 그래요?
0: 아무튼 이것은 이제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보면 나는 내 것을 주문했다. 여기서 mine이라고 하는 거는 my 스테이크가 되겠죠. 그렇죠?
1: 네.
0: 내 거를 주문했다. 그리고 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익힘 정도를 그냥 형용사로 뒤에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So I ordered mine.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저는 레어로 했는데요. 전 미디움으로 했는데요. 뭐 미디움 레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0: 여기에 막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1: 아, 이게 항상 한국말에서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well done으로 주문했으니까 뭐 뭐뭐로를 또 넣어야 되니까
0: 막
1: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 만들 수가 없어요.
0: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런 전치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뭐 조사 이런 거 들어가는 네. 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니 네. 그런 중요한데 여전히 중요한데 네. 그래도 어떤 것들은 그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거를 빼는 거, 뺀 걸 보게 되잖아요.
1: 그쵸.
0: 그러면 너무 당황을 해버려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거는 그대로 맡겨줘야 돼요.
1: 그러네요.
0: Okay, so I order mine 어쩌구.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이거는 제 스타일인데 저는 제 거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rare.
0: 그죠? I ordered mine rare. 근데 이거 왜 이렇게 well done이냐. 그죠? 네. 자 이번에는요. 저 제 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medium.
0: That's it. 엄청 심플하죠, 그렇죠?
1: 너무 좋아요.
0: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오케이, I로 했지만 주어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1: 네.
0: 그것도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냥 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rare.
1: I ordered mine rare.
0: I ordered mine medium.
1: I ordered mine medium.
0: 네, 주어 바꿔본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녀는 그녀의 것을 주문했는데 well done으로 주문했대요. 그녀예요.
1: She ordered hers medium. 뭐요?
0: Well done.
1: Well done.
0: Well done.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아주 잘해준 것은 나의 것 대신에 그녀의 것이라는
1: yes.
0: 명사로 썼다는 거. So she ordered mine 이래버리면 그녀가 제 거를 대신 주문한 거니까
1: 네.
0: 의미가 달라지죠. So she ordered hers well done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워낙 세분화돼 있잖아요.
1: 그쵸.
0: Right, medium도 medium rare가 있고, right, 뭐 medium well done이 있고, 뭐 다양하고요. 심지어 rare보다 더 rare한 것도 있어요. Bloody라고 얘기를 해요. Bloody하다. Okay. 자,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0: 네, too를 쓰면 너무 심하다라는 부정적 느낌입니다.
1: 네.
0: 자, 연결하면 좀 더 오래 익혀주실 수 있어요?
1: 아.
0: 근데 물론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1: 예, 예, 예.
0: 그걸 또 가져가서 또 이걸 해야 되니까
1: 네.
0: 이왕이면 굳이 뭐 분위기 이상하게 할 필요 없이 예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1: 아하, right. 그렇죠. Could you로 돼가지고 조금 더 뭔가 예의 있는 느낌.
0: Alright.
1: Could you cook it longer? 이게 오래라는 말이잖아요.
0: 더 오래.
1: 더 오래. 그럼 여기 조금 더 오래니까 cook it a little longer.
0: 아하.
1: 예, 이렇게 할까요?
0: Okay.
1: 조금 오래.
0: Okay. I like that. very close. Okay.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a little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1: 네.
0: 그것과 a little가 굉장히 비슷한 거 오늘 또 다른 거 여러분 다 들어본 겁니다.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그게 원래 우리가 약간이라고 하면 a bit 사이에 뭐 있지 않았어요? 방금
1: a little bit.
0: 아마 많은 분들이 a little bit은 매번 듣던 건데 왜 a little 빠졌네요? 이럴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원어민들은 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a bit 많이 쓰고요. 원어민들이 얘기했을 때 little 빠지니까 오히려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So a bit longer, a little longer 둘 다 괜찮고요. 이 부분 지금 부탁을 하는데 제가 예의 있다고 했었죠?
1: 네.
0: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 Could you?
0: That's right. 이게 뭐보다 조금 더 예의 있죠?
1: Can you?
0: That's right. 조동사는 과거형의 모양으로 이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에요.
1: 네.
0: 쓰면 쓸수록 더 예의가 있다, 조심스럽다, 혹은 자신감이 없다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So could you? 이 하나만 바꿔줘도 엄청 차이 나요.
1: 네네네.
0: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can you와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뒤에 넣어주면 그 행동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탁하는 느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스푼을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0: 자, 이걸 할 건데요. 가지고 오다가 B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1: Bring.
0: Bring. So, 저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Spoon.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Oh, yes.
1: Wow.
0: Could you bring me a spoon? 이런 식으로. Right? 당연히 어딘가에 왔으면 음식 나오면 스푼이 나와야 되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런 경우 종종 있죠.
0: 그럴 때 굳이 근데 또 너무 세게 할 필요가 없고
1: 네.
0: Could you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I'm sorry
1: 아,
0: 하겠죠.
1: 네네.
0: 자, how about this?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는데 버스를 예. 타고 투어를 하는데 uh-huh. 지금 뭐 남편이든 아이든 뭐 you know
1: 아직 화장실 가서 안 온 거죠?
0: 그렇죠. 예. 이랬을 때 드라이버 분한테 예. 뭐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could you wait him?
0: 아, wait him?
1: Could you
0: wait for him? 제가 아. 이거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은근 틀려요.
1: 그러네요.
0: 네, 뭔가를 기다린다 할 때 wait 누구가 아니라 for. wait for 누구.
1: Yes.
0: Just like so. Mm-hmm. Okay. 자, 이거는 막 강하게 말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볼게요. Could you bring me a spoon?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Could you wait for him?
1: Could you wait for him?
0: All right,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0: 네, 다음 문장입니다.
1: 네.
0: 오, 정말 죄송해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강하죠.
1: 네.
0: 아, 정말 죄송해요. 바로 주방장에게 말하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 I'm terribly sorry. 나 진짜 엄청 미안해요. 예. I will tell the right away. 지금 바로 지금 이거 살짝 끊어줄까요?
0: 오케이.
1: 지금 바로 나는 주방장에게 말합니다.
0: 그렇죠.
1: 주방장은요 그 저거잖아요 최고 주방에서 최고. 예. 그러면은 헤드.
0: 오.
1: 헤드 우리 헤드 셰프인데 아. 셰프 빼고 헤드라고 말해요.
0: 아 그래요?
1: 모르겠어요. 아. 제가 조금 지금, 지었어요.
0: 지금 누가 들으면 굉장히 이쪽 요식업 쪽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1: 아, 왜냐면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약간 뭔가 이런 문화에 저희도 약간 젖어든 느낌이랄까요?
0: 아. 예.
1: So, I'll tell the head. Well, 저기 대장 선생님한테 말할게요.
0: 아마 이럴 것 같아요. What do you mean the head? You mean the head? 이럴 수도 있습니다.
1: 헤드 셰프님이요.
0: 그렇죠.
1: 예.
0: 자,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셰프를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1: 아, 그래요?
0: 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right away. 뭐요?
1: 아, 셰프 그냥
0: 셰프 쓰시면 됩니다.
1: 아, 이래서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일을 그르쳐요.
0: 그렇죠.
1: 예.
0: 아. 주방장, 요리사라고 얘기를 할 때 셰프가 아니라 셰프입니다. 셰프. F는 입술 안 붙는다고 했으니까 셰프 하시면 안 되겠죠?
1: 네.
0: So, 셰프에서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 해볼게요. 셰프. 셰프.
1: 셰프. 셰프.
0: Alright. 저 그런데 셰프한테 말한다고 했는데 3일 있다 말한다 그랬어요?
1: 아니, right away.
0: Right away.
1: 당장에.
0: 아, 그렇습니다. 네. 자, 바로 즉시, 바로 라고 얘기를 할 때 right away 얘기하겠습니다. 회화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고요. 얘는 문장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오케이,
0: 즉시 한다. 자, 즉시 요거 한번 해보세요. will 넣어볼게요. will. 제가 그거 확인할게요. 즉시.
1: 오.
0: 의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즉시.
1: I will check right away.
0: Check it right away. 그것이니까.
1: I will check it right away.
0: Alright. How about this? 그들은 즉시 혹은 바로 돌아왔어.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들은 즉시 돌아왔어.
1: They came back right away.
0: 그렇죠. They came back right away.
1: Yes.
0: Very nice.
1: Mm-hmm.
0: 문장 뒤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양념을 이렇게 뿌린 거라.
1: Yep.
0: 그거 보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you guys. I will check it right away.
1: I will check it right away.
0: They came back right away.
1: They came back right away.
0: There you go.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저번에도 아마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Right now보다는 이게 좀 달라요. 이거 그거랑은 달라요.
1: 오케이? 얘가 조금 더 뭔가 긴박한 느낌인가요?
0: 아, 긴박함과는 상관이 없이요.
1: 예, 예.
0: Right now는 now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right now 쓸 수 있을까요? They came back right now?
1: 아니요.
0: 말이 안 되죠.
1: 네.
0: 지금 당장 돌아왔다. 이건 과거형이잖아요.
1: 아, 그러면 쓸 수가 없네요.
0: 없죠. Right away는 시제와 상관없이 두루두루 쓸 수 있어요. 즉시. 그래서 그들은 즉시 돌아왔다. 제가 그거 즉시 확인할게요. 가능하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right away 이런 거 사실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예. 이거 들어봤나요? Immediately.
1: 어, immediately 알고 있어요.
0: 네. 아마 오히려 이거를 좀 얘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아카데믹한 단어인데요.
1: 네.
0: 이거를 더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캐주얼해요. 물론 이제 immediately 이러면 좀 격식이기 때문에
1: 네.
0: 긴급함이 더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immediately, right away. 자, 근데 그거 말고 무슨 away가 또 있고요. 얘는 조금 더 유럽권 쪽에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
1: 아.
0: 힌트를 드리면
1: 네.
0: 똑바로 간다는 느낌.
1: 아, straight away?
0: Go ahead.
1: 어,
0: 써보세요.
1: straight GHT예요.
0: Okay.
1: Yeah.
0: 자, straight.
1: Straight away.
0: Straight away. 맞습니다. So straight away, 뭐 어떤 사람은 발음할 때 straight away, 뭐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1: 네.
0: 다 의미는 거의 같아요.
1: 아.
0: Okay?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 이게
1: 네.
0: 제일 회화에 좀 어울리고 많이 씁니다.
1: 음흠.
0: 자, 그리고 했던 거 한 번만 반복 복습할게요. I'm sorry가 아니라 뭐라고요?
1: Terribly sorry.
0: 음흠. 끔찍하게 미안하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단순하게 sorry를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 네.
0: 오케이? 그렇다고 terribly를 쓴다고 해가지고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의가 있어요. 더 조심스럽게 쓰는 겁니다. So, I'm terribly sorry가 I'm sorry나 혹은 이거 들어봤죠?
1: I apologize. Apologize.
0: 네, 둘 다 사과한다는 건데 걔보다 심지어 더 미안합니다.
1: 강력하네요.
0: 강력합니다.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0: 네, 주방장에게 바로 말하겠습니다. 했을 때, 와,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네요.
1: 왜요?
0: 스테이크 집은 다음 거 한번 보시면 계산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계산합니다.
1: 오?
0: 와우.
1: 저도 가요. 가면 안 될까요?
0: 거기 좀 알려 드릴게요. 제가 좌표를 찍어 가지고
1: 좌표 찍어 주세요. 예. 혹시 미국인가요?
0: 근데 꼭 그렇게 겨우겨우 가잖아요.
1: 예.
0: 그럼 제대로 나와요. 또 음식이.
1: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죠. 뭐. 예. And don't worry about the it's on us.
0: 오.
1: 이거는 우리 몫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0: 그렇습니까?
1: 그죠? 예.
0: 앞에서부터 볼게요.
1: 걱정 말아요. 이거에 대해서. 계산서에 대해서.
0: 어디서 끊을 수 있을까요?
1: 그러면은 don't worry.
0: 오케이. Okay.
1: 예.
0: Don't worry.
1: 걱정 말아요. 뭐에 대해서? 계산서니까 bill.
0: Bill에
1: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0: 와. 그것은 on us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bill 맞게 쓰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1: 와우.
0: Perfect. 청구서 뭐 계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스 같은 데서만 쓰는 게 아니죠.
1: 네.
0: 그렇죠. 어떤 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뭐 전기 빌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1: 그쵸?
0: 기타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Bill.
0: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Bill 말고 예. 또 쓰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선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1: 아, 이거잖아요.
0: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오. 보통 아마 해외, 특히 미국 쪽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이 단어를 꼭 한번 듣게 되시고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맞습니다.
1: 오.
0: 체크는 수표라는 뜻도 되지만
1: 네네.
0: 네. 특히나 이런 음식점에서의 계산서를 얘기를 할 때 check을 쓰기도 해요.
1: 영수증이랑은 똑같은 말이죠?
0: 걔는 receipt이죠.
1: 아,
0: 걔는 receipt. 왜냐하면 check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이기 때문에 이거 이미 pay를 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1: 아, 주문서?
0: 체크는 보세요. 이만큼 나왔어요. 돈 에, 내세요라는 에, 거예요. 그래서 에. 카드를 주면 그쪽에서 계산을 해서 주는 거. 그게 receipt이죠.
1: Receipt.
0: Right. So check이라는 단어. Here's your check. 하고 쓱 떠날 때가 많을 겁니다.
1: 오.
0: 보통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가면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앉아 있으면 거기서 웨이터가 그 check, bill 가져다 줍니다.
1: 그렇죠.
0: 그럴 때 here's your bill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here's your check 대부분 그렇게 많이 쓰게 돼요. And then 뭐 카드를 올리고 뭐 팁을 쓰고 뭐 이렇게 주는 형식입니다.
1: 네.
0: 자, 그리고서 여기서는 don't worry about the bill or check. It's on us. 이거는 회화체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건 결국에는 우리가 낸다라는 뜻인데요.
1: 네.
0: 자, 제가 이거 그대로 암기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공식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응용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음식을 앞에 쓰고요. 뭐 여기서는 그냥 it을 쓴 거예요.
1: 네.
0: 누구나 뭔 줄 아니까, 그렇죠? 뭐 this가 될 수도 있고, it이 될 수도 있고, 뭐 the 무슨 음식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내는지를 뒤에 on 누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이 있어요. Right? Fried chicken이 있으면 그걸 우리 위에 얹어놔라. 우리가 갖고 와서 플레이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 음료들은 있잖아요.
1: 네.
0: 우리가 냅니다. 아. 그 음료들이 뭘까요? The what?
1: The drinks.
0: The drinks.
1: Yeah.
0: 그거 우리가 낸다.

0: The drinks are on us.
1: 오,
0: 아우.
1: 복수니까 is 아니라 are on us.
0: Are.
1: Oh, the drinks are on us.
0: Yes.
1: 자, 점심은 내가 내. 그냥 점심.
0: Lunch.
1: Lunch.
0: Lunch is on us.
1: 나.
0: 아,
1: 어사다.
0: lunch is on me.
1: 그렇습니다. 어, 진짠가요? 네, 그래서
0: 네.
1: lunch is on me. 이러면 어, 점심 내가 내. 그거 내
0: 예.
1: 위에 얹어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어렵지 않죠, 그쵸, right?
0: 예.
1: 오케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drinks are on us.
0: The drinks are on us.
1: Lunch is on me.
0: Lunch is on me.
1: There you go. 자, 그런데요, it's on u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right?
0: 네.
1: It's on us. 이게 만약에 물론 친구들이 모아서 우리가 낼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식당에서 on us라고 하면 식당에서 낸다는 얘기잖아요.
0: 그쵸,
1: 한마디로
0: 그쵸.
1: 한국에서는 그거 뭐라 그래요?
0: 그거는 저희가 쏠게요.
1: 서비스.
0: 서비스.
1: 서비스. 그렇죠. So 결국에는
0: 예.
1: 서비스라고 할 때, oh, it's service. 이게
0: 아,
1: 아니고요.
0: 그쵸.
1: It's on us라고 그쪽에서
0: It's on
1: 얘기를
0: us.
1: 하든가, 아니면 하나 우리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거 적어두세요.
0: 아, 했었는데.
1: It's on the
0: House.
1: yes. House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0: 예.
1: 해당 장소를 얘기를 할때 house라고 쓰게 돼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 해당 장소. So
0: 네.
1: it's on us. 이거는 그쪽에서 얘기할 때입니다.
0: 예.
1: Or it's on the house.
0: It's on the house.
1: 이러면 우리가 낸다. 결국 서비스입니다.
0: 네.
1: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0: 예.
1: Alright, so it's on us. Don't worry about the bill.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읽어볼게요.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0: 네.
1: 제 것은 웰돈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0: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1: 네, 두 번째는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0: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1: A bit longer.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네, 입으로 직접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 여러분 다 드린 거예요. I ordered mine 뭐뭐 형용사만
0: 네.
1: 바꿔주시고 자 갑니다. 제 것은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0: I ordered mine rare.
1: 레어 그쵸? Rare.
0: Yes.
1: Rare는 rare입니다. 자 저는 미디엄으로 주문했어요. 저는 제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0: I ordered mine medium.
1: That's it.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어요.
0: I ordered mine well done.
1: That's it. 형용사만 계속 바꿔줬습니다.
0: Yes.
1: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rare. I ordered mine medium. I ordered mine well done. 오케이. 자, 다음 패턴은요? Could you do something? Right? 해외여행할 때는 무조건 이거 알아줘야 되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wait for him?
1: 그렇죠. All for 넣었네요.
0: 네.
1: Very nice. 자, 숟가락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스푼을.
0: Could you bring me a spoon?
1: 그렇죠. 세 번째. 좀 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요리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
0: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Perfect. 읽어볼게요. Could you wait for him? Could you bring me a spoon?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Good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4: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Sorry, is there a problem?
0: Yeah.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5: Oh.
0: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5: I'm terribly sorry. Mm-hmm.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0: Uh-huh.
5: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Wow. Okay, thank you.
1: 아,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Great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1: 그렇죠.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0: Mm-hmm.
1: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Could you? 동사원형.
0: 네.
1: 뭔가를 부탁하는 느낌인데 굉장히 예의 있게 하는 거죠. Al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포크를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한번 만들어 보세요.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주말입니다. 이병작 많이 많이 많이 하시고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0: See you every day.

0: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자, 우리 같이 출근을 합시다. Let's go to work together and let's speak some English while we're at work. 네, so we're going to learn something very interesting today. 우리 사무실에서 보통 가면은 이렇게 그 공간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죠. 칸막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게 영어로 뭘까요? That's what we're going to focus on today. So let's take a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he day. Here we go. 칸막이 공간이 멋지네요. 너무 아늑해요. Okay,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it's so cozy. 너무 아늑해요. It's so cozy. 여기는 제 2의 집 같아요. Well, this is like my second home. 맞아요. 제 칸막이 공간에도 저만의 느낌을 살려 꾸며야 할 것 같아요.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1: 네, 우리 사무실에 거의 모든 사무실은 딱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되니까 뭔가 이제 뭐 사진들도 놓고 뭐 내 컵도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많이 이렇게 꾸미죠.
0: So that is what our dialogue is about today. So first of all, 칸막이 공간이 멋지네요. Oh, it's great. It's nice. 이렇게 할까요? Ooh, you have a nice cubicle.
1: 자, 칸막이가 cubicle. 네,

그러니까 여기 거의 하루 종일 있으니까 뭐 it is like my second home, right? You have two homes, one at home and then one here. Okay.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자, 맞아요. 제 칸막이 공간에도 저만의 느낌을 살려 꾸며야 할것 같아요. Alright, it's kind of long. Alright, so here,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자, 내 칸막이는 너무 썰렁해요. 뭐 그냥 너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 조금 꾸며야 돼. Add some personal touch. That is our key phrase for today. 자, personal 한 거는 뭐 개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touch는 뭔가 이렇게 느낌을 주다. 네, 그래서 if the personal touches 나의 어떤 개인적인 느낌, 나만의 느낌. 네, 나중에 더 example sentences를 보여드리겠습니다. So 여기에서는 꾸미는 거죠.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so it'll be cozy. All right,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You have a nice cubicle. It's so cozy. Well, this is like my second home.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All right, let's look at some example sentences. Okay, first one is cubicle. 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 단어를 꼭 아셔야 돼요. Cubicle. 자, 칸막이 공간이죠. So, my cubicle is too small. My cubicle is too small. 제 칸막이 공간이 너무 작아요. 불평합니다. Now, I'm making a complaint. 좀더큰 데로 옮겨주세요. Okay. My cubicle is too small. Next one. Can I get the corner cubicle, please? Can I get the corner cubicle, please? 네, 코너 칸막이 공간을 써도 될까요? 네, 우리 이 회사 문화에서는 이 코너에 있는 뭐 칸막이든 아니면은 사무실, 오피스든 그게 조금 좀 좋은 공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옆에 없고 그냥 딱그 코너에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좀 프라이버시 좀 있죠. So 이 corner office 뭐 corner cubicle 하면은 거의 좋은 자리예요. Alright, next one. Personal touch 좋은 표현이에요. Personal touch. 네, touch는 touch 아시죠? 개인적인 touch. 네, 개인적인 손길. 네, so you are,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하는 것보단 조금 더 특별하게 해주는 거죠. I like to add a personal touch to our clients' visits. I like to add a personal touch to our clients' visits. 저는 고객의 방문에 개인적으로 신경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 네,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네, 이제 여기 이제 할게요. 모시겠어요.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더 개인적으로 신경을 써주는 게 바로 personal touch입니다. Okay, next one. Our services always provide a personal touch. Our services always provide a personal touch. 자, 우리의 서비스는 항상 개인적인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비즈니스 사업에서는 물론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이런 personal touch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즈니스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Alright, so to add or provide a personal touch. Very good. Alright, that's it for those expressions. Let's move on to shadowing. Al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We're going to practice out loud. We're going to speak like a native speaker. We're going to try. Alright, let's do it. You have a nice cubicle. Oh, it's so cozy. Well, this is like my second home.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Okay. Very good. All right, let's do that one more time. You have a nice cubicle. It's so cozy. Well, this is like my second home.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Okay. 자, 미국 문화는

특히 칭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So, oh, it's so nice. You have a nice cubicle. It's so nice. It's beautiful. Wow.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걸좀 익숙하게 생각하시고, 뭐좀 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요. Oh, I love your cubicl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Alright, let's go ahead and have a little quiz. 칸막이 공간이 멋지네요. 너무 아늑해요. 여기는 제 2의 집 같아요. 맞아요. 제 칸막이 공간에도 저만의 느낌을 살려 꾸며야 할것 같아요. 알라이티, good job, everyone. So, if you're working in the office, you are probably sitting at a cubicle. 네, 칸막이 공간이고요. And remember that expression, personal touch. So to provide a personal touch or to add a personal touch. 네, 이렇게 business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개인적인 어떤 게 조금 신경을 더 써주는 그런 것도 참, it could be very good for the business. Okay, remember these two expressions? And that's a wrap for today. I will be back next time for some more great expressions for 출근 영어. Meanwhile, take good care and we'll see you soon. Bye-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처럼 이제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과 많이 만나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어요. 너 거기 간다고? 야, 그러면은 내 대신에 그 친구에게 좀 안부 좀 전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대상에게 이제 나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대신에 조금 인사 좀 대신해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내 대신에 그 대상에게 안부 좀 전해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은요. 바로 say hello 하고 나서 to 대상 for me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그 대상에게 좀 인사 좀 전해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애들한테 야 안부 좀 전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바로 say hello to 대상 for me 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부를 전하다 혹은 인사를 하러 가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바로 say hello 라고 얘기를 합니다. say hi 보다는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바로 hello 가 되겠죠. 그래서 say hi 혹은 say hello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녕이라고 말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녕이라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전화로 가는 행동을 바로 say hello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 say hello를 얘기해야 되는 대상을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는요. say hello to 대상을 얘기를 하면 그 대상에게 안부를 전하러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이번에는 say hello to 대상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 대상에게 안부 좀 전해줘 라는 의미가 된다면 나를 대신해서

0: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여기처럼 for me까지 전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그 대상에게 좀 인사 좀 전해줘. 인사 좀 해줘. 그런 표현들을 얘기를 할 때는 say hello to 대상 for me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상 자리에 다양한 사람들을 넣어서 그 대상에게 나 대신에 좀 안부 좀 전해주세요. 가서 인사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문장으로 메이슨이라는 친구를 어떤 사람이 만난대요. 그럴 때, 진짜 메이슨 맞나? 야, 그러면은 나 대신에 메이슨한테 좀 안부 좀 전해줘라. 이런 얘기들 할수 있죠. 그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때는요, say hello to Mason for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대신에 메이슨한테 잘 지내냐고 이렇게 안부 좀 전해줘. 이런 표현들. say hello to Mason for me로 얘기를 할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ay hello to Mason for me. 한 번만 더. 시작. say hello to Mason for me. 이 for me라는 거는 넣으면 완벽한 문장. 이거 넣지 않아도 나 대신에 좀 메이슨에게 안부 좀 전해줘요.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메이슨 자리에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사람이 이제 이름이 아닌 호칭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사돈 어르신 뵌다고? 그럼 사돈 어르신께 나 대신에 안부 좀 전해다오. 이런 얘기들 할수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사돈 어르신들이라는 거를요, in laws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brother in law, sister in law, parents in law 이런 것들 in law가 붙으면은 이제 가족으로 맺어진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통틀어서 in the laws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say hello to the in laws for me. 사돈 어르신들께 안부 좀 전해다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ay hello to the in-laws for me. 한 번만 더. 시작. Say hello to the in-laws for me. 사돈 어르신들께 안부 좀 전해다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너 오늘 부모님 뵌다고? 그럼 너희 부모님께 안부 좀 전해줘.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당신의 부모님이니까. 그쵸?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한 번만 더. 시작.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너의 부모님께 안부 좀 전해줘.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장으로는 애들한테 안부 좀 전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에게 안부 좀 전해줘.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바로 Say hello to them for me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ay hello to them for me. 한 번만 더. 시작. Say hello to them for me. 해서, 야, 걔네들한테 안부 좀 전해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Say hello to them for me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사람이 대신, 이제 대신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 대상을 만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못 가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나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좀 안부 좀 전해줘, 인사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Say hello to 대상 for me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Say hello to Mason for me. Say hello to Mason for me. Say hello to the in-laws for me. Say hello to the in-laws for me.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Say hello to them for me. Say hello to them for me.
0: 메이슨에게 안부 좀 전해주세요라는 표현으로 Say hello to Mason for me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녕이라고 좀 전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hello 대신에 제가 say hi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casual한 표현이 된다 그랬죠. 야, 메이슨한테 안부 좀 전해. 이런 느낌은 say hi, 친구들끼리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 또뭘 넣을 수 있을까요? 메이슨에게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단어를 넣어주시면 될까요? 어떤 말을 하면 되겠어요? 미안해. Say sorry to Mason for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Say hi, say hello, say thank you, say sorry.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ay sorry to Mason for 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Say sorry to 대상 for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내 대신에 좀 미안하다고 좀 전해줘.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Hi, Hello, Thank you, Sorry 이런 것들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사돈 어르신께 안부 좀 전해다오 라는 표현으로 Say hello to the in-laws for me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번엔 한번 답변을 좀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래서 어르신께 감사하다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전해다오 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다면 제가요 그들에게 이 안부를 전해드릴게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자, 일단 감사하다고 요거 빼고 I will say hello to the in-laws for you. 요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은 아, 네, 제가 대신 사돈 어르신께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하다고 라는 땡큐를 넣으면은 그쵸? I will say thank you to the in-laws for you. 요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I will say 무엇 to 대상 for you.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ill say thank you to the in-laws for you.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응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대상이 어떤 사람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 그래? 그 사람 만나? 그럼 내 대신에 좀 안부 좀 전해줘 라는 표현. 바로 Say Hello to 대상 for me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and excited to have you back here today. 매일 딱 한 문장으로 10분 동안 여러분의 행복을 그렇죠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Of course, you can build up your confidence at the same time. 함께 자신감도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누구든 다시 해볼 수 있다는 의미의 try again. 오늘은 무엇을 갖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지. Are you ready? Your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3, 2,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고 계시라고. 실제로 해보고, 아,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아, 이건 내가 알 것 같아. 이런 식의 어떤 설렘을 갖고 도전해보시라는 뜻입니다. 현재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죠? 이거 뭐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묻고 싶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자란 단어, 그다음에 만나게 되었다 이런 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뭐뭐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됐어? 라는 식으로 그렇죠. 방법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질 때, 그것도 지나간 일일 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How did you?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did you? 발음은 How did you?처럼 들려요. 네, 요거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요거 써봐야 의미 없고요. 말로 직접 해보는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Alright, coming up, let's go and try it out.

1. 자, 어떻게 뭐뭐하게 됐어가 오늘 드린 힌트였고요, 그죠? 자, 그녀를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골랐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설득했어? 아, 지나간 일인데 그 과정이나 방법이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겠죠? How did you?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다, meet죠. How did you meet her? 그래서 How did you meet? 이거 만났다는데 어떻게 met 아니고 meet예요? 앞에 did가 있잖아요. did.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올림픽 같은 데 선수단 입장을 할때 깃발을 모든 선수들이 다 들고 가나요? 아니죠. 맨 앞에 기수만 들면 되죠. 이거는 대한민국.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자에 다 대한민국 표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만 지나간 일임을 앞에서 표시하면 뒤에 거는 과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How did you meet her? 길게.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골랐어? How did you choose it? 그렇죠? How did you choose it? 그래서 choose. choose 대신에 pick이란 단어 쓰셔도 됩니다. pick. How did you pick it? How did you pick that? 이런 식으로 다 좋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 How did you know? 근데 그것이니까 How did you know that? How did you know that이 천천히 한 발음이라면 실제 미드나 영화나 일상 회화에서는 How did you로 들린다고요. How did you know that? How did you know that? 그래서 did you know that이 뭐지? 이거예요. 그를 어떻게 설득해서 설득하다 이런 단어도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persuade입니다. persuade. 그래서 how did you persuade him? persuade에서 how did you persuade him? persuade 힘인데 persuade him처럼 들리죠. 자, 네 가지 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 여러분 차곡차곡 여길 보고 읽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절 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회 드릴 거예요. Ready? 자,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났어? Your turn. 네. How did you meet her? How did you meet her? 좋습니다. 그거 어떻게 골랐어? Your turn. 네. How did you choose it? 이거 나올 때 그냥 또 나오네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능동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능동적으로 아시겠죠? 예. Let's get involved, take a chance, and speak it out loud. Okay? And have more fun while doing it. 제일 중요한 건 재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How did you choose it? 됐고요. 자, 세 번째는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Your turn. 네. How did you know that? How did you know that? 좋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설득한 건데? 자, your turn. 네, how did you persuade him? Persuade him. 마음이 바뀌도록 설득한 거겠죠? 자, 요거 살짝 더긴 문장 출발합니다. Step 2. 현재의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죠? 아까는 그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다니까 똑같이 how did you를 쓰시면 돼요. How did you meet? 그렇죠? 그래서 how did you meet? 그런데 당신의 배우자잖아요. 근데 물론 쉬운 단어는 your wife, your husband. 근데 그두 가지를 한꺼번에 포함하는 중성적인 단어가 spouse입니다. 그래서 현재의란 단어가 current란 단어 쓰시면 되겠어요. Your current spouse. spouse는 발음이 두 가지예요. spouse도 되고요. spouse도 됩니다. 아시겠죠? spouse 아니면 spouse. 다 가능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current spouse 됐죠? So, how did you meet your wife? How did you meet your husband? 한 단어로 하면은 how did you meet your current spouse? How did you meet your current spou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뭐 여러 번 결혼했으면은 current가 되겠고요. 아니면은 그냥 그냥 spouse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본인의 직업을 어떻게 그리고 왜 선택하게 되었죠? 그뭐 job interview 할때뭐 이런 분야에 어떻게 이런 경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how did you? How did you choose? How did you choose your job? 아니면 그런 경력이 쭉 쌓이면 career, 그렇죠? How did you choose your career? 이 절대 career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보균자란 뜻입니다. 아니면은 나를 것이란 뜻이고요. 뭐뭐 이렇게 나를 수 있는 대상, 그렇죠? 그거 여기서는 career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and why? 네, 그왜 선택한 거예요? 이게 궁금할 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So, how did you choose your career and why? 맨 마지막으로, 너 내가 이 서류 가방 필요한 줄 어떻게 알았어? 예, 그래서, how did you know? How did you know? 아까 나왔죠? 근데, that 할때 that까지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는 뜻이고요. I needed a new briefcase.
내가 새로운 가방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이 대시 뒤에 나오는 전체 내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뭐 대절의 대시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대세 뜻에 충실합니다. 됐죠? 자, 브리프케이스는 남자들이 주로 들고 다니는 가방 있죠. 서류 가방. 오늘 나왔던 중요 표현 두번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아니 어떻게 현재 배우자를 만나게 됐어요? 라고 했더니 정말 제 아내를 만난 건 운명이었어요. 자, 요 내용 간단합니다. How did you meet your current spous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물론 wife라고 써도 되겠고요. current를 빼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네, 못 만나는 것 하는 것이 ing니까 meeting, 그렇죠? Meeting my wife was fate. 운명이었다. 아, 운명적인 사랑이란 뜻일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나온 내용들은 마무리를 다 하시면 되겠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here, ebs.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뵐 테니까요.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0: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1: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0: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은하계에 들어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0: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건강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강의들이 많이 가서 그 접해받으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준비됐지?
1: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2: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이따가예요. 이따가, 우리 친구들 자주 쓰는 말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3: 지금 이모가 수영학원 먼저 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학교에서 더 놀고 싶어서 조금만 이따가 갈게요 했어요.
2: 그랬구나. 이따가는 조금 지난 뒤에란 뜻이에요. 친구들은 방금 말한 것처럼 이따가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 더 자주 이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4: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 맨날.
2: 공부하라고 할 때. 그러면